0: 완전히 약해졌어.
1: 좋아, 이제 뭘 해야 할지 다들 알지? 끝내버리자고.
0: 그래, 메타 수드.

0: 이리 와, 아가야. 괜찮아. 우리랑 같이 집에 가자. 팬케이크 좋아해?
1: 루시오!
0: 테사!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싫은 내가.
1: 난 괜찮아. 세상에서 가장 멋진 슈퍼히어로를 만났으니까. 미안한데 루시오, 난 가봐야겠어. 당장 팬클럽에 가입해야 하거든.
0: 뭐? 팬클럽? 그게 무슨... 안 됐다. 아무래도 진 것 같은데? 그것도 너 자신한테.
2: 움직이는 공룡뼈 소동.
3: 이제 그만 잘 시간이야, 로디.
0: 알았어, 알았다고. 네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책 읽어달란 거지? 좋아, 시작할게. 아기 공룡 이야기. 어느 날 아기 공룡이 구멍에서 머리를 내밀자 새로운 세상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곳엔 또 다른 공룡도 있었죠.
4: 아직 안 자니? 이제 그만 불 끄고 자.
5: 아기 공룡이 이렇게 어? 말했어요. 어? 안녕, 난 네 친구야.
0: 뭐라고?
3: 로디 말하는 게 엄청 늘었네.
4: 로디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한 것 같은데?
5: 로디, 똑똑해.
4: 내일 산사우리오 공룡박물관에 데려가서 지능검사를 해보자꾸나. 거기에 우릴 도와줄 오랜 친구가 있거든.
0: 박물관이요? 재밌겠는데?

0: 얘들아, 늦어서 미안. 안녕.
1: 괜찮아. 아,
2: 지금 장난해?
0: 우리 로디 의상 어때? 엄청 멋있지?
3: 오전 내내 만들었어.
4: 재밌다.
0: 엉망?
5: 진창.
3: 우와.
4: 로디 친구네. 우와.
0: 이 친구는 나중에 사귀자.
4: 로디.
0: 우와, 완전 멋지다. 픽시 바바룰라가 있었네.
6: 다이노스에서도 본 적 없었는데.
7: 역시 박물관은 최고야.
8: 로라! 어? 질리언! 이게 대체 얼마만이야?
9: 여긴 질리언 박사야. 대학 때 친구로 공부도 같이 했었지. 이 박물관과 연구실의 책임자란다.
6: 우와. 너희에겐 정말 많이 들었어. 모두 만나서 반갑다. 그나저나 나한테 말한 그 공룡은 어디 있어? 농담이 아니었구나. 진짜였어.
4: 왜?
6: 반가워, 로디. 진짜 아기 벨로시랩터라니. 로디의 두뇌 능력을 검사하고 싶다고?
9: 맞아. 로디는 우리가 만나본 공룡 중에 가장 똑똑하거든.
0: 제가 로디한테 많은 걸 알려줬죠.
6: 이게 바로 두뇌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야. 여전히 믿어지질 않아. 진짜 살아있는 공룡이 내 눈앞에 있다니.
4: 로디!
6: 시간이 꽤 걸릴 테니까 너희는 박물관을 구경하고 있을래?
7: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0: 넌 여기 있어, 로디. 잘할 수 있어. 이따 봐.
4: 로디!
0: 우와! 여기 박물관은 올 때마다 정말 놀라워. 늘 새로운 게 보이거든. 아, 로디도 같이 구경하면 좋은데 검사받는 거 좀 걱정돼.
10: 괜찮을 거야, 루시오. 훌륭한 과학자 두 분이 로디를 봐주고 계시잖아.
0: 뭐, 그렇긴 하지만...

0: 대체 어떻게 된 거지? 공룡뼈가 살아 움직일 리가 없는데, 안 그래?
1: 변신해, 얘들아. 공룡이 사나워지기 전에 제압하자.
2: 좋아.
1: 오즈, 루시오, 치큰드, 너희 저쪽으로 가.
3: 러디.
4: 이제 몸 전체를 검사해볼게.
5: 안 돼! 아직 안 끝났어, 로디! 어디 가! 로디!
2: 어? 어? 저기 있다! 나한테 맡겨! 파인라인 발사!
6: 어, 진정해! 널 해치려는 게 아니야!
7: 스밀러클로 했다!
3: 로디!
6: 로디가 왜 저기 있는 거지?
2: 걱정 마, 내가 데려올게.
1: 잠깐! 로디한테 한번 맡겨보자.
2: 그래, 좋아.
3: 난 네 친구야.
8: 저기 있다. 랩터답게 정말 빠르구나. 어? 공룡이 두 마리잖아.
3: 로디.

0: 괴물이다!
1: 메카 다이노야! 벅서님은 내가 대피시킬게!
2: 다이노스터, 메카 다이노를 막아줘!
0: 박사님 말씀 들었지?
1: 나한테 맡겨! 레터킥!
3: 어떻게 된 거지? 몸이 안 움직여.
0: 제이민! 루시오를 구할 동안 시선을 좀 끌어줘!
1: 알았어! 좋은 생각이 났어! 처음 써보는 건데! 마이크로드론 작동!

0: 복수같이 공룡아! 메카 다이너를 공격해!
1: 안킬러 파워 펀치!
0: 감각이 돌아왔어! 고마워 얘들아!
1: 메타트론이 필요해! 다이노모빌 출동!

0: 다이노모빌이 왔어. 모두 올라타.
1: 와, 금속 괴물. 선물이야, 받아. 기회는 지금뿐이야.
2: 메타트론 합체 준비 완료.

0: 쓰지? 몸체가 점점 굳어져.
1: 타월을 아무리 올려도 꼼짝을 안 해.
2: 어서 공격해야 해.
0: 어? 너야?
2: 손이 안 움직여. 방법을 생각해내야 해. 안 그럼 정말 위험해질 거야.
3: 도와줄게.
2: 리턴 부스터!

정말 놀라운데? 검사 결과에 따르면 로디는 우리가 만난 공룡 중 가장 진화된 생명체야. 그러니까 훈련만 받으면 로디는 팀에 큰 도움을 줄 거야.

0: 이어서 자이언트 팽TV가 방송됩니다. 온 가족이 모두 모이는 시간. EBS와 함께해요. 아빠를 만나러 한국을 찾아온 아이들의 가슴 벅찬 여정. 글로벌 아빠 찾아 산만리. 손주와 할머니 할아버지의 아주 특별한 일주일. 왔다 내 손주. 반려견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마법 같은 솔루션.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알다가도 모를 반려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고양이를 부탁해. 가족과 함께 EBS.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요 자이언트 팽티비 렛츠 구도.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제가 잘 곳을 찾고 있는데요.
3: 어촌계단 대표지.
2: 제가 다 도와드릴 테니까 모르는 집 저 잘 수 있어요?
3: 그런데 재워줄게. 가자.
2: 이야, 돌담 있죠. 행여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3: 57년. 안 해본 게 없지.
2: 행진이시네요.
3: 행진보다는 내가 더 잘하지 않을까? 한번 내하고 시합해볼까, 저 바닥이가? 물에 들어가려면 내하고 계약서를 써야 돼. 각서.
2: 계약서 아니라 각서예요?
3: 후달지 마. 말 잘 들으라고. 귀가 또 투데이 담아서 담가버릴 거야.
2: 예! 잘 듣겠습니다. 잘 있다.
3: 막 이제 오늘 물에 들어갔다가 확 고쳤니? 나 이제 닥쳐. 먼저 가라.
2: 이리 와.
3: 이림 새끼. 나 이리 오면 바로 탁 차볼게.
2: 오랜만에 안에서 잤나 했더니.
3: 이 펭수는 무사 배끝이 속속한데 잘해냈나더라. 이리 왔뇨?
2: 응.
3: 일어나라 빨리. 아침 물에 들러 가서 할까? 혼자 일어나. 하나 둘 셋 넷. 자 일어나.
2: 일어나.
3: 아 일어나. 밥 한 숟갈 먹어. 밭에 가.
2: 영군이 반님 줘야 돼요.
3: 여기 제주도는 원래가
2: 응.
3: 해녀만 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2: 아 정말요?
3: 일 잘 안 하면 정신 안 준다. 저 처음 봐?
2: 쪽파를 이렇게 그 농사하는 건 처음 봐.
3: 아야 앉아봐.
2: 앉았어.
3: 그렇지. 자, 요거 봐라.
2: 우와.
3: 빨리 봐. 이렇게 뽑아가지고 요 뒤에 봐봐. 이렇게 늘어놨잖아.
2: 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3: 그렇지. 이렇게 늘어놓은.
2: 어.
3: 나중에 다듬을 때 좋게 이렇게 나란히 넣으라고.
2: 아니 나란히.
3: 어. 자 이거 해봐.
2: 아 쉽네. 하나 뽑고.
3: 빨리. 동작 봐라 동작.
2: 아니 저랑 똑같아요 시간이.
3: 너하고 똑같다고?
2: 네.
3: 하늘과 땅이다. 저 이제 다 뽑고 나면 이렇게 앞으로 가고.
2: 아우 야 이거 큰 놈이다.
3: 여보세요. 앵기나 이 아들아. 이리 봐라 이거. 어디로 불려면 뭔지 안 자? 화가거라 화가.
2: 아 이렇게?
3: 어.
2: 돼지를 뽑은 것 같은데요?
3: 와이 빨리. 뒤에 예쁘게 놀아 예쁘게.
2: 와!
3: 예쁘게 놀아.
2: 아이,
3: 예쁘게 놀아고 예쁘게.
2: 아이쁘게 놀아고?
3: 응.
2: 아 이제 알았죠 역행기.
3: 앵기 잘한다.
2: 아니 그래도 시골 사는 거 좀 낭만 없어요? 맨날 일만 해야지요.
3: 우리 일이 낭만이야. 일이.
2: 오!
3: 바다에 들어가는 것밖에 밭에 일하는 것밖에 모르는데 낭만이 어디 있어? 밭에 오. 일해서 돈 버는 게 낭만이야.
2: 이야.
3: 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어. 딴 사람들은.
2: 오 하나 배웠습니다.
3: 배웠어? 많이 배워서 빨리 이거 절로 저거지 코가 하나.
2: 빨리
3: 해라.
2: 야 낭만 넘친다.
3: 아 낭만 넘친다.
2: 야,
3: 옳지.
2: 낭만
3: 아이고 착하다 혼자라.
2: 낭만이 너무 많아.
3: 나 일 도와줘야 된다 혼자라. 이거지 왔으면 일을 도와주고 가야지.
2: 그래서? 어.
3: 뽑으면 꺾어버렸잖아. 꺾어버려.
2: 뽑았죠?
3: 이렇게 하나씩 뽑지 말고 두 개씩 세 개씩.
2: 아니 지금 나이가 하나인데 어떻게 두 개를 뽑아요?
3: 그럼 여기로 그냥 나가면 돼.

0: 구하면 왜 질러? 들고 가면. 아이고 착하다.
1: 열정페이.
0: 됐다. 수고했습니다. 근데 오늘 일당 마이너스.
1: 뭐야? 아, 내가 쪽파가지고.
0: 이거 들려가나 이거? 한번 이거 못 들어가지. 들어가. 조심. 같이.
1: 예, 예. 이거 뭐야?
0: 아, 네가 이쪽으로 가라. 네가 이쪽으로.
1: 이쪽으로.
0: 네 엉덩이가 커서. 자, 앉아. 앉아.
1: 역시 순발력이 빠르십니다.
0: 앉아. 이거 하영 먹어. 오늘 나 잡아온 거나 살 좀 찌라. 너무 빼빼 예뱉잖아.
1: 그게 무슨 말이에요?
0: 많이 먹고 살이 좀 찌야지. 나같이 이렇게 뚱뚱해야지. 수구랑 뚫어.
1: 수구랑 뚫어. 네.
0: 자, 놓고.
1: 우와.
0: 자, 먹어.
1: 와, 문어다, 문어.

0: 이거 바늘로 이거 뭐 하는 거게? 이거 뭐 하는 거게?
1: 그거.
2: 어머.
0: 덜 안 아프게 해줄게.
1: 아니, 덜 아프게 아니라.
0: 바늘 말 안 들으면 바늘을 푹 찔러볼 거야.
1: 어, 왜 찔러요, 그거를?
0: 고등어 잡아주고 까서 줄게. 되게 맛있거든.
1: 이야, 이거 대박이다.
0: 그러니까 알맹이도 좀 커.
1: 오. 자, 우와. 이야, 대박이다.
0: 고등.
1: 심장 고동 소리
0: 맛있어 먹어봐. 이거 제주도 뿔소라 뿔소라.
1: 와 이거는 진짜 이거
0: 이건 아무데나 나오는 거 아이가 계장님 직접 잡아온 거야.
1: 자, 야 진수가 성천이다.
0: 이것도 이렇게 놓고 자 이거 먹어봐. 자연산이야 자연산. 어디에 또 그 낙낙하게 저 이라지라 맛이 있으면 그렇게 춤추는 거야? 앉아봐.
1: 맛도 맛인데요. 아니 향이 너무 좋아. 냄새부터가 자연입니다, 자연.
0: 그래. 밭에 가서 채소도 다 자연산만 먹어.
1: 어.
0: 상추, 깻잎, 고추, 이제 포도, 씨 없는 포도 뭐냐? 타임머신.
1: 응. 타임머신이요?
0: 타임머신 있잖아. 포도, 씨 없는 포도 있잖아.
1: 타임머신 깻.
0: 씨 없나 영어하지 못한다. 씨 없는 포도.
1: 그래, 씨 없는 포도.
0: 아, 그럼 자연산만 먹으니까 피부가 곱지.
1: 아니 너무 이뻐.
0: 예뻐?
1: 어.
0: 나 좋아하지 마. 근데 너 말 많이 해가지고 저쪽 방구석에 처박아볼게. 앉아.
1: 아 왜?
0: 에이 무슨 애.
1: 아니 근데요 계장님 맨날 일만 하고 언제 놀아?
0: 일이 즐겁다니까 나는. 일이 즐겁다니까. 바다에 가는 것도 즐겁고 밭에 가는 것도 즐겁고 그 이제 펭귄하고 이거 얘기하는 것도 즐겁다.
1: 어머.
0: 근데 펭귄 사랑하진 않을 거야.
1: 아니 밀당을 잘하시네 우리 계장님이. 그 계장님 즐기는 거 말고 그럼 나 즐기는 것도 해줘. 내가 데이트 신청할게요.
0: 알았어. 그러면 어디 데리고 갈까? 내꺼도 약간 힌트를 주고 가야지.
1: 아 오늘 영미씨 하고 싶은 거 다 해. 돈을 다 내가 낼 테니까. 야 뭐야 이거.
0: 뭐야 나무다. 정자 나무.
1: 이야 나무 진짜 커.
0: 자 가자. 여기 내 다니는 미장원이니까 나도 머리 손 좀 보고. 좋아. 너도 머리가 이거 못 보여서 비단 좀 찍었지. 머리 너무 예쁘게
1: 반정을
0: 위해서 다녀야지.
1: 안녕하세요 신영란 사장님.
3: 네.
0: 자 유리 앉아보라.
1: 어 여기 앉아요?
0: 어. 조심.
1: 이야 여기 미용실 좋다.
0: 아 이거 미용실 조나마나 이거 의자 부시대기로 의자 깎아 내놔산다. 큰일 났죠.
1: 아니 제가 갑자기 미역을 먹었더니 머리가 자라가지고요.
3: 머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1: 이거 머리 이쁘게 네. 그 요즘 그 제주도 스타일로.
3: 이거 머리 한 지 얼마나 됐어요?
1: 제가 한 지금 4년 됐냐?
0: 와 자연인이다 자연인.
3: 네, 언니는 그럼 가운 입으시고.
0: 응.
3: 가운 모자 벗고. 예. 네.
1: 그러면 사장님은 여기서 얼마나 하셨어요?
3: 거의 50년 다 돼가요.
1: 아니 뭐 다 50년 넘었대.
3: 아 진짜요.
1: 진짜로?
3: 네.
1: 이야
3: 미역 한째가 오래됐어요. 미역 많이 먹었어요?
0: 아이고 머리도 구산증 찍었지. 구산이 뭔지 알아?
1: 몰라.
0: 성게 있잖아 바다에 성게. 성게 가시가 이렇게 되잖아.

0: 지금 나 그 성대 같아.
1: 생긴 가시가 머리가 꼭 그렇게 됐다니까?
2: 전체 다 하면 머리가 너무 뜨니까.
1: 예.
2: 위에만 몇 개 말아서.
0: 좋아요.
2: 위로 하게요.
1: 출세했다. 위장원은 다 말라줄 아니가 땡겨.
2: 비닐 모자가 머리가 너무 커서 이렇게 랩으로 씌워야 돼.
3: 아니 잠깐만. 아니 랩. 아니 랩이 이거.
1: 나가 해줄게. 나가. 고맙습니다. 아니,
3: 이거, 잠깐만. 이거 맞아?
1: 맞아. 맞아.
3: 잠깐만. 나 어디 아파 지금? 오. 어머. 우리 계장님은 머리 스타일 어떻게 할 겁니까?
1: 저는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3: 아, 알아서 하는 게 있습니까?
1: 그냥 조금만 자르고.
2: 조금씩 다 정리하고, 예쁘게 고데기 하고.
1: 네, 드라이브.
3: 아니, 계장님 여기 미스 제주 나가요, 미스 제주.
2: 옛날에 나갔어요, 옛날에.
3: 진짜로?
2: 응. 옛날에, 미스 뭐야? 제주.
1: 한참이야.
3: 역시. 이야.
1: 들깨 가루. 청하고 그 옆에 하얀 거 있잖아. 그거 뭐 마사지 하나 진짜 시금 냄새 거.
2: 맞아.
3: 아 들깨가루랑 요플레랑 꿀?
2: 네.
3: 오 이거 일급 비밀인데 이거?
2: 아니 따라하면 안 돼. 그 얼굴 너무 커서 이제 많이 들어.
1: 안 돼. 그거 먹을 것도 없어.
3: 아 가성비가 안 좋네요 저한테. 네. 관리를 열심히 하셨네. 그러니까.
1: 난 물에 가면 마사지 잘해. 바닷물에 들어가.
2: 바닷물.
1: 바닷물 쫙 때리면 마사지.
2: 언니. 저 외국 갈 거니까 예쁘게 루즈.
3: 언니 외국 가?
2: 사주래니.
1: 어.
3: 어디 외국 가? 아까는 일하는 게 제일 재밌다며.
1: 그 구경도 다녀야지. 낭만이 어디 있어? 밖에 일해서 돈 버는 게 낭만이야.
3: 아니 외국 어디 가는데요?
1: 중국 가. 대사관에서 초청 받아가지고 가.
3: 진짜?
1: 많이 다녔지. 프랑스 갔다 왔지. 전쟁 나오는 아랍 갔다 왔지. 살자.
3: 어 진짜로?
1: 작업하러도 갔다 왔잖아. 일본 몇 번 갔다 왔지.
3: 혼돈이 있을까?
1: 오늘 사이네.
3: 오! 고민나 사이. 대사관이 모시는 여자.
1: 그거하게 말하면 또. 아이고 머리 시원하다 이제.
3: 와 겁나게 예뻐 불어.
2: 자 그럼 머리 한번 볼게요.
3: 나도 됐다. 오! 아 이뻐.
1: 오! 아이고, 귀여운 척.
2: 마음에 들어요?
3: 오,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아니, 우리 이거 사진 찍으러 가야 되겠어.
1: 사진 찍으러 가자, 사진관.
3: 잠깐만.
1: 여기 있네, 여기.
3: 아니, 사진관, 이름이 사진관이야? 안녕하세요. 대장님, 이거 같이 입으려고 옷 가져왔거든?
1: 어.
3: 같이 입고 똑같이 찍자.
1: 그래, 알았어.
3: 자, 이거 입어.
1: 여기 잠깐 앉아 기다려. 내가 옷 입고 올게.
3: 알겠어요.
1: 여기 앉아.
3: 아이고 이쁘다.
1: 봐봐.
3: 이야 멋있어.
1: 멋있어? 니도 멋있어. 니도 멋있어.
4: 예 준비되셨으면 이쪽으로.
3: 와 오랜만에 찍는다 이런 거. 자 만 멋있게 대한민국 해녀다.
1: 대한민국 해녀다.
3: 야 대사관 나와.
4: 안녕하십니까. 자.
1: 자, 웃자. 자, 하트할까?
3: 하트!
1: 쥐같이 푸대기 담아서 담가버릴 거야, 아무래. 나 이리 오면 발로 탁 차고 쳐.
3: 일어났을까?
1: 두둑고야, 이분아.
3: 나 진짜 사랑에 빠진 것 같은데 어떡하지?
1: 아, 사랑해요.
3: 예.
1: 하트. 동문아 가자. 문에 들어가자 나.
3: 아음편. 제가 일본에서 펜사인을 개최했습니다. 아, 지금 저는 관심을 바랍니다. 기간가 있으면 보세요.
5: 네.
6: 거절입니다, 거절.
3: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니혼, 고니쵸!
7: 이어서 부모의 첫 성교육이 방송됩니다.

0: 땀과 모험의 땅. 야. 인도네시아 술라벳입니다.
1: 돛을 올려라.

0: 술라웨시의 진짜 매력을 저와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1: 그 풍경들이 주는 것도 너무 아름답고 섬에 빨리 들어가고 싶다. 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바다가 좋아요. 섬이 좋아요.
2: 섬에서는 보상이 커요. 내가 들인 공에 비해서.
3: 그치.
2: 그래서 섬을 오는 거예요. 오는 길은 힘들지만 오면은 그냥 완전히
4: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도시에서는 와가지고 이렇게 자연이랑 애들이랑 놀고 그러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5: 아, 따야, 요 고기 한 마리 잡으니 이제 자기한테 내가 이겼어.
6: 충청남도의 하와이 섬이에요. 그만큼 아름다운 섬이거든요.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2: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3: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폰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0: 상단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 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9: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10: 아이고 잘하네.
9: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11: 전경이요.
3: 신이 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자리가 한 군데가 비어 있어요. 옆에 짝꿍 어디 있어요, 은지 씨? 어머!
12: 나는 자연인이 아닌 오늘은 연준이 아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3: 아,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등장을 하시네.
12: 화려하게, 화려하게 한번 등장을 해봤어요.
3: 이렇게 오시는 거 같아요. 갑자기 학부모 상담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12: 이게 또 네. 제가 이제 뭐 산속에서는 뭐 뱀을 뭐 이렇게 만나도 멧돼지를 만나도 뭐 고라니가 뭐 앞에 쓱 지나가도 웬만한 깜짝 안 하는데.
3: 그렇죠.
12: 성교육이다. 예,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야,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굉장히 어렵게 생각이 되고, 뭔가 이렇게 좀 위축이 되고, 그때는 다 독학이었거든요.
3: 독학이요?
12: 예. 근데 오늘 진짜 제대로 접해보고자.
13: 근데 어느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느 산 아니고, 아이들은 마음속 탐험이거든요.
3: 그렇지.
14: 요즘 애들 세계가 좀 에베레스트보다 조금 더 오르기가 힘들어.
12: 그렇다.

0: 하더라고.
1: 높아요, 높아요. 네.
2: 그렇죠. 분명 매일 보던 아이인데도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3: 네. 맞아요. 그럴 때 부모가 그 산을 억지로 올라가려고 하거나 다 알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는 아래에서 든든하게 베이스캠프만 지켜줘도 충분합니다.
1: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아이들의 마음속에 베이스캠프를 치러 출발해볼까요? 다 함께 고고고!
4: 제가 피곤해서 방에서 좀 쉬려고 하는데 자꾸 열고 들어오셔요.
5: 엄마가 딱 들어와서 지금 왜 전화 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화난 것 같아요.
6: 이동 동선이라든지 지금 현재 내가 어디 있다.
7: 부모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동선. 제가 생각에는 무조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8: 근데 한국은 전체적으로 부모 터치 좀 많이 하는 느낌이 있어요.
3: 이상하게 부모가 되면 똑같이 하게 돼요.
5: 테리야, 테리야.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1: 어디까지가 정당한 관심이고 또 어디서부터가 선을 넘은 간섭인지. 네, 우리가 사춘기 이야기도 했지만 아이가 자랄수록 몸만 변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도 점점점 그 출입금지 구역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내 아이의 사생활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 그 테이블에 아주 수상한 요 상자가 하나 놓여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자물쇠까지 채워져 있습니다.
8: 근데 이거 약간 실내 영화에서 봤을 때 그 나오는 대사 있잖아요. 절대 열지 마시오. 아, 이거 딱 그 우수수한 느낌인데.
5: 이게 참 묘한 게 사람만 묘한 게 그럼 또 막 보고 싶어.
3: 이런 게 안에 대체 뭐가 들어있을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이게 열면 안 될 것 같은데 열고 싶은 그런 판도라의 상자 같은 느낌. 그게 바로 부모가 마주하는 내 아이의 사생활입니다.
9: 아니, 근데 저는 오늘 이제 뭐 사실 뭐 성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긴장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제 좀 뭐 1차원적인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주제가 뭔가 이렇게 사생활이라고 하니까 뭔가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좀 마음이 좀 약간 편안해지는 것도 있고. 그나저나 저거 뭐예요?
1: 그렇죠. 계속 결론은 계속 이걸로 한다고. 아, 진짜 궁금하다고요. 예. 근데 이제 저의 입장에서 뭐 아이의 사생활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아이가 이제 좀 커서 사생활이 생긴다. 저는 진짜 궁금해서 못 참을 것 같아요. 제 성격상.
8: 솔직히 윌리엄도 요즘 보니까 친구들하고 뭉쳐서 이 노는 시간도 이렇게 늘어나니까 가끔 모르는 사람이랑 이렇게 온라인 게임하면서 이렇게 방에서 혼자 깔깔 이렇게 웃으면서 이 모습 보면 솔직히 부모로서 좀 낯설기도 하고 소외감도 그 느끼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한편으로 아, 이 녀석들도 이제 자기 우주 이렇게 그러니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1: 맞아요.
10: 근데 이제 말씀들은 이렇게 하셔도 제가 딱 이렇게 관상을 보니까 네. 두 분 집에 가면 바로 문고리에 귀대고 있는데 도청 도청
9: 귀까지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서성인 적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원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이 항상 열려 있었어요. 아들 방문이 늘 열려 있었어. 안에서 아이가 뭘 하든 간에 항상 열려 있었는데 이게 어느 시점이 되니까 슬그머니 이렇게 닫히게.
8: 그거 참 서운할 것 같은데.
9: 너무 서운해.
8: 미리 그냥 문은 거기 그냥 빼버리고 싶어요.
1: 그래요?
8: 닫지 못하게끔.
1: 많이 쌓였네. 저기 윌리엄 때문에 우리 쌤씨 많이 쌓였어.
8: 아직 거기까지 안 왔지만 네. 아 그냥.
2: 사춘기 아이들이 사생활을 이제 요구하는 건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독립이 이제 시작됐다는 건강한 신호죠. 그래서 보면 이제는 이제 부모하고 좀 독립돼서 자기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니까 하나의 단독 인격체로 서기 위해서 이제 이른바 정서적인 탯줄을 끊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10: 진짜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죠, 네. 이제.
2: 싫어.
10: 싫어?
9: 아쉬워.
10: 아쉬워. 다시 연결해줘요.
3: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 있고 싶다는 마음이 사실 사춘기 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좀 더 빨리 시작을 해요.
1: 맞아요. 지금도 저희 때는 네, 그러니까.
3: 맞아요. 그래서 만 한 9에서 10세쯤에서 한 초등학교 3학년 정도부터면 애들이 자기 공간, 그리고 자기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좀 더 늘어나게 되고 심리학에서는 이걸 분리개발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획득이 돼야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10: 아, 뭔가 자기 공간이 생기고 뭔가 이런 게 생긴다? 저희 둘째 채도가 고집이 벌써 말이 아니거든요. 오늘 털모자 쓰고 어린이집 갔습니다.
1: 아유, 네. 귀가 안 오는데 그 장화 신고 가요.
10: 그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벌써부터 심란해지고 있어.
8: 은지 씨 상상만으로 눈에서 레이저 나오는데.
10: 완전 진짜 이것들.
9: 저 같은 경우에 어릴 때 사생활이라고 할 게 없었던 게 내가 뭘 하면 동네 친구 엄마가 이미 다 알고 있었어.

0: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미 다 알고 있고.
1: 엄마들 그냥, 커뮤니티가 그때 됐죠. 네,
0: 엄마들 손바닥 위에 있는 느낌? 내가 심지어 옆집 친구가 뭐 했는지도 다 알았어요.
1: 그러니까 그때는 서로
0: 다 공유가
1: 다 오픈돼 있어가지고.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저희 부모님이 사실 굉장히 바빴거든요. 그 보쌈집을 이제 막 하시니까 매일 나가셔가지고 늦게 들어오시고 하니까 뭐 바쁘시고 이래서 뭐 내 사생활이라는 게 뭐 신경 쓰실 게 뭐가 있었나? 그냥 어쩌지 그냥 들어갔던 것 같아요. 내 사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사생활, 과연 이게 뭘까요? 자, 직접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너희들한테 사생활이 뭐니? 아이들 신났네요. 교실 아닌 것 같아요. 크적하다, 공간이.
2: 나에게 사생활이란 나의 기쁨이다.
3: 나에게 사생활이란 나만의 자유다.
4: 나에게 사생활이란 나만이 지키고 싶은 공간이다.
5: 나의 사생활이란 쿵다탕이다.
6: 어떨 때는 되게 많은데 또 어떨 때는 되게 빨리 없어지는 시간이었어.
1: 시적이야. 오,
7: 나는 이럴 때 사생활이 침해됐다고 생각해. 아유.

0: 내가 입고 싶은 옷을 못 입게 할 때. 제 옷이니까 제가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도 사생활 침해라고 느껴져요. 부모님이 내 관계를 꼬치꼬치 물을 때.
1: 엄마는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성들아.
2: 녹화 없이 들어올 때 혼자 쉬고 있는데 분위기를 깨니까 좀 그거 짜증나요.
3: 만약에 샤워하고 나오면은 옷 입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오면은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4: 부모님이 휴대전화 메시지 앱 사용기로 검사하는 나랑 친구만 보고 싶은데
1: 우리는 걱정돼서 본다고 하는데 이게
4: 귀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0: 엄마 아빠 저는 이거 친구들이랑 한 비밀 내용인데 왜 보시는 거예요?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4: 저희 부모님이 본다는 게 약간 뭔가 떨리고 무섭고 기분이 안 좋아요.
1: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아이들의 내용을 담아봤는데 여기 보니까 좀 내용이 너무 귀엽고 발칙해서. 네. 여기 좀 들어오는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는 뭐라고 써있냐면, 엄마, 내 사생활은, 나 자신이 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신경 쓰지 말아줘. 현준이가. 근데 현준이 어머니 너무 슬프겠다. 네, 현준이 어머니, 현준이 어머니 제가 위로해드릴게요. 우리 현준이가 나쁜 아이가 아닙니다. 맞아. 이게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
5: 네. 이거 하나 뽑아볼까봐요.
6: 네.
7: 엄마, 앞으로 내 핸드폰은 많이 검사하지 말아줘요. 주원이.
8: 주원이 어머님.
1: 주원이 위로해드려요, 빨리.
8: 데이터 끊으세요. 네. 와이파이 다 잘라버리세요. 네. 어머님, 네, 화이팅.
9: 위로해야 돼.
10: 그거는 제일 요즘 인터넷상도 위험하기도 하고 막 맞아요. 걱정하는 맞아. 부분이기 때문에.
1: 그러니까, 네, 맞아요. 우리 걱정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자, 근데 중요한 건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 검사하는 거. 이게 진짜 부모와 자식 간의 영원한 불씨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솔직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승윤 씨.
11: 네.
1: 지금 내 아이의 휴대폰 비밀번호. 알고 계신가요?
11: 저는 몰라요.
1: 몰라요?
11: 가족들이 다 제 비밀번호 알고 있거든요.
1: 네네.
11: 근데 저는 몰라요. 아내 비밀번호도 모르고 아들 비밀번호도 잘 몰라요.
1: 아니 궁금하지도 않아요?
11: 내가 만약에 알잖아요? 어쩔 수 없이 밤에 뭐 자고 있다거나 내 옆에 아들 휴대폰이 있을 때 내가 만약에 알고 있어.
1: 한번 볼까? 한번 볼까?
11: 이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저희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내 스스로 차단을 한 거.
1: 그럼 승윤 씨 아내분은 알고 계세요?
11: 알고 있어요.
1: 그렇죠. 엄마는 알고 있죠.
11: 엄마는 알고 있죠.
1: 둘 중에 하나는 저도 제 생각에는 무조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미성년자 때까지는 그래도 아이들의 대화가 괜찮은 건지 혹은 이 아이들 사이에서의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동선 같은 것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제 돈으로 사줬잖아요. 내 거예요. 요금도 내가 내잖아요. 이제 할 말 없어지죠. 내가 내니까. 내 이거 사줬으니까요.
12: 예. 휴대폰도 마스터키가 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은 들죠. 매일 들어가는 건 아니어도 왜 좀 이렇게 위급할 때나 이런 신호가 있으면 좀 열고 들어가면 좋은데 사실 아이들은 비밀번호 너무 잘 바꾸니까.
1: 아, 수시로. 예. 아, 그게 있구나.

0: 맞아, 하루에 12번.
1: 이번에 근데 저는 원래 이제 비밀번호를 아들 비밀번호를 몰랐는데 이번에 촬영을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같이 이제 촬영을 하면서 혹시라는 게 있으니까 연준아 비밀번호 바꿔도 돼.
0: 죄송한데요. 죄송한데 이미 바꿨을 거예요. 네. 공유한 순간 30분 이후에 바뀌었을 거예요.
2: 맞아요. 저는 사실 아직 애기들이 어리니까 핸드폰도 없고 그런데 저희 남편은 제 비밀번호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남편 비밀번호 아예 몰라요.
0: 왜요, 왜요?
2: 저는 관심이가 없어요.
0: 진짜 남편한테?
2: 아, 왜냐면은 그냥 진짜 계속 집에 있고요. 맨날 뭐 청소하고요, 빨래하고요, 애기들 돌보고요. 집에 없어요? 보면은 아, 등원하러 갔구나. 아, 또 집에 없어요?
3: 사생활이 없는데.
2: 하원하러 갔구나.
3: 이 정도면 사생활이 없는 거 아닌가? 그냥 아예
2: 그래서 그냥 아예 뭐 비밀 자체가 없어가지고 비밀 번호가 의미가 없는. 네.
0: 사생활, 남편 사생활은 또 믿기 때문에 맞아요. 뭐 너무 궁금하고 뭐 이러진 않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내 자식 사생활은 눈에 불을 켜게 되는 게 또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4: 사실 아이들이 비밀을 만든다는 게 무조건 나쁜 신호만은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여기 계신 분들도 어릴 때 부모님한테 모든 걸 다 오픈하진 않았었잖아요.
1: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뭐 좋아한다거나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은 친구들한테는 얘기를 해.
0: 그치.
1: 난 누구 좋아하는데 어쩌고 친구들한테는 뭐 상담도 받아보고 그런데 근데 이상하게 그거 부모님한테는 말하기가 싫은
0: 거예요. 몇 학년 때 그러면 조금 어떤 이성의 눈을 뜨셨어요?
1: 초등학교 2학년 때.
0: 2학년 때.
1: 내 이름도 다 기억이 나. 지금도 이름이 다 기억이 나.
2: 지금 사주시면 지금 눈빛이 제일 빛나죠.
0: 죄송하게 해석해 지금.
5: 지금 초등학교 얘기하는 거지?
1: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도 반해서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고 3학년 때도 있었고 4학년 때도 있었고 그랬던 거예요.
0: 근데 그게 다 계속 엄마한테 비밀이었어요? 엄마 하나도 몰라요?
1: 엄마한테 굳이 얘기를 안 했던 거야.
2: 이루어지지 않아서.
0: 그러니까 이루어졌을 수도 있지. 왜 또 반응하게 가셔요?
2: 궁금해서.
1: 듣고 보니까 기분 나쁘네.
0: 아니야, 이루어졌어.
1: 왜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지?
2: 궁금해가지고.
1: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별것도
0: 아니지.
1: 그냥 맞아. 살짝 좋아한 것 뿐인데 그거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그때는 얘기를 하기 싫었던 거야.
0: 그 마음이.
2: 저는 조금 반대로 딸이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엄마 아빠한테 되게 미추할 구절 다 얘기했거든요.
0: 저도 좀 그랬던
2: 거. 네, 그리고 어렸을 때 일기장 엄마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비밀이랄 게 없는 게 월요일 오늘은 돈가스가 나왔다 정말 맛있었다.
0: 먹는 거 좋아해.
2: 화요일 오늘은 떡볶이를 먹었다 정말 맛있었다.
0: 맨날 먹는 거네.
2: 수요일 엄마가 제육볶음을 해주셨다. 그래서 뭐 이렇다 저는 비밀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조금 깨졌던 게 제가 이제 종태를 만나서 종태 저희 신랑이거든요.
0: 남편을
2: 이제 만나서 연애 한 달 만에 결혼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만에 결혼하고 싶다. 엄마한테 이제 평소 하던 대로
0: 너무 빠른 거 아니야 한 달?
2: 엄마 나 얘랑 결혼 너무 하고 싶어라고 했더니 딱 엄마가 바로 놀고 있네. 딱 거기서
0: 엄마 너무 놀랐구나.
2: 뭐 너 돈 얼마나 모았는데? 이렇게 딱 물어보시는데 거기서 갑자기 사생활 침해당했다 지금. 나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0: 사생활 침해라기보다는 결혼 한 달 만에 결혼한다고 하면 모든 엄마가 너 괜찮냐고.
5: 그러니까
0: 엄마가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달은 좀 빠르잖아.
5: 한 달 만에 결혼하는 거면 그 상황에서 쿨하신 거 아니에요?
2: 엄마 그러니까. 좀 더 강하게 말렸어야지.
5: 저도 어렸을 때 엄마가 그렇게 자세히 물어본 스타일 아니었거든요. 뭐 지금 뭐 친구 만으로 간다, 뭐 누구 집에 간다 이 정도만 얘기했고, 근데 우리 엄마 꼭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안 들어올 거면 전화하라고.
0: 근데 안 들어가도 괜찮았었어요?
5: 그렇죠. 친구 집에서 잘 거면 그냥 어디서 자는 건지 안 들어올 건지 그 얘기만 해달라고.
6: 저는 완전 반대였던 게 저희 사춘기 때 얘긴데 저희 어머니 어디 가니? 언제 오니? 누구랑 통화하니? 누구랑 놀러 가니?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는 아니 내가 뭐 애도 아니고 애인데 애도 아니고 왜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이러면서 전화를 오히려 안 받아. 안 받고 그래서 지금도 너는 밖에 나가면 진짜 연락이 안 된다 이러면서 엄청 뭐라고 하시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걸 정말 잘 알지만
0: 걱정.
6: 당시에는 진짜 간섭으로 느껴져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4: 네, 저도 통금 시간 많이 좀 간섭받았던 것 같아요. 그건 뭐 대학 다닐 때까지 남자한테 전화 오는 거 굉장히 좀 엄격하게 통제하셨고.
2: 아, 그때는 집으로 전화 와서 이제
4: 그렇죠. 핸드폰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신호 보내고 그랬죠. 두 번 올리고 끊으면
1: 아, 그건 다 똑같네. 그건 다 똑같네.
0: 두 번 하고 끊고 다시 걸면 네가 받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1: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부모님 간섭이 그렇게 심한 편이 아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재밌는 게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어릴 때 뭐 좀 형편 때문에 저는 제 방을 중학교 올라가서 처음 내 방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이제 소중해요.
0: 좋죠. 너무 좋죠.
1: 근데 내 방이 생겼는데 갑자기 엄마가 이제 제안을 하시는데 냉장고를 제 방에 놓겠다는 거예요.

0: 아니, 집이. 아니, 근데 집이. 그때 생각에.
1: 방이 몇 갠데?
0: 아, 방이 몇,
1: 여러 개 있는데?
0: 여러 개 있었어. 거실도 네? 있는데. 굳이 엄마가 와가지고. 근데 엄마는.
1: 아, 진짜.
0: 엄마는 늦었을 때까지 항상 나를 이제 같이 이렇게 있었다, 같이 있다가 내 방에 생기니까 엄마가 좀 서운하셨나봐. 문 열고 들락날락 하느니 차라리 내 방에 있으면 원 없이 내가 먹을 수 있으니까 받아들였어요. 약간 그게.
1: 뭔지 알 것 같아.
0: 뭔지 아시겠죠? 명분을 만든 거야. 내
1: 네.
0: 방에 들어오고는 싶은데 냉장고라는 게 있으니까 명분을 네네. 만드신 게 아닌가. 근데 그걸 이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때 왜 내 방에 굳이 냉장고가 있었을까?
1: 방도 여러 갠데.
2: 진짜.
0: 그 생각을 했어요. 거실에 보통 있죠. 부엌에 있잖아요.
1: 주방에.
0: 주방에 주방. 있는데.
1: 아니, 그러니까 냉장고가 있으면 이제 물도 마셔야 되고 막 수시로 들락날락 할 수가 있잖아. 소위 명분이 생기는 거니까.
3: 근데 한국은 전체적으로 품모 터치 좀 많이 하는 느낌이 있어요.
1: 맞아요.
3: 그리고 솔직히 그 엄카 주잖아요.
1: 엄카.
3: 그러니까 그럴 거면 부모 입장에서 내가 확인할 관리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4: 여튼 이렇게 간섭을 받고 자라서 저도 간섭받기 싫었기 때문에 아이도 간섭 안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부모가 되면 똑같이 하게 돼요. 이게 부모 역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전거 타기, 뭐 춤 이런 것처럼 몸에 배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성이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위기 상황이 놓이거나 감정적이 되면 내가 어렸을 때 익숙했던 방식으로 탁 튀어나와요. 그래서 나는 다르게 해야지라고 하는데도 정말 말처럼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1: 아, 자, 지금도 아이와 부모 사이 어떤 치열한 신경전이 있을지 한번 들어볼까요?

0: 가족이랑 함께 그 밖에 외출하고 할 때 따라가고 최고 늘어서는 나 안 가면 안 따라가면 혼자 집에 있으면
1: 대형마트 가면은 그 카트 있잖아요. 그 안에 타가지고 맨날 이렇게 막 돌아다녔던 그 아이가 점점점 아 나 집에 있고 싶어 안 나갈래 그게 너무 서운한 거예요.
2: 도대체 왜 혼자 있으려고 하는 거지?
3: 대체적으로 닫혀있는 게 그렇고 항상 닫혀있어요.
4: 핸드폰을 이제 뭐 비밀번호를 다 이렇게 해놓는다거나 학교 갔다 오면 뭐 친구들하고 오늘 생활은 어땠는지 뭐 이런 걸 물어보면은 대답을 안 하고 들어가거나
5: 방 안에 갑자기 들어온다든지 그런 거
0: 비밀이 좀 안 돼.
6: 근데 무서워요.
7: 진심이다 진심.
3: 아빠는 비밀번호 뭐냐고 물어요. 그러면 비밀번호 알려달라 해서 제가 알려는 줬어요.
6: 배신감. 집까지 비밀번호 바꿀 거예요. 애초에 아버지한테 비밀번호 알려준 것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2: 아빠가 보는 건 알고 있었어?
5: 응. 계속 내 폰을 몰래 가져가서 하더라고.
2: 아, 맞아요. 난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알고 있었구먼.
6: 이게 알고 있었구먼.
8: 아유, 자기 건데 모르겠어요, 아버님.
5: 딱 제가 숨겨둔 곳만 안 보면은 다행인 거.
6: 숨겨놓은 게 뭐가 있네.
5: 아 이렇게 말하면 또 엄마가 집 가서 폰 공사하는데 아 말하면 안 된다.
9: 제가 피곤해서 방에서 좀 쉬려고 하는데 자꾸 열고 들어오셔요. 노크란 것도 없어. 그냥 발소리를 듣고 제가 알아서 맞춰야 돼요.
5: 엄마가 딱 들어와서 지금 전화 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화나는 것 같아요.
2: 이동 동선이라든지 지금 현재 내가 어디 있다 그런 정도는 제가 양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6: 부모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동선.
0: 근데 핸드폰 갖고 올라가지 마. 책상에 올려놓고 자. 이렇게 얘기해줄 거로. 아직도 키가 좀 더 커야 된다고 생각해서 10시 반 11시쯤?
5: 12시?
0: 12시? 키가 안 크는 게 이유가 있었군.
7: 키 안 크는 건 아빠야.
6: 아빠 유선이에요?
4: 그 시간 제한을 해놓으니까 조금 이제 협박처럼 말을 하죠. 시간을 줄인다고.
5: 협박처럼 아니야 협박이에요.
1: 올해부터 약간의 그 둘만의 전쟁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거든요. 저는 편식하지 말아라, 골고루 먹어라 이렇게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5: 아니 저는 다 알아서 이제 할 줄 아는데
1: 알아서 안 먹거든요.
5: 아직도 저를 약간 좀 애처럼 대하고 그런 게 너무 싫어요.
3: 이성관계는 제가 꼭 알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명은 아니에요.
9: 네 명 정도.
6: 어?
9: 엄마가 몰랐던 게 한 두 명 정도 있을 거예요.
6: 결국엔 우리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마음이 다 하나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7: 공감이 되네.
6: 그러니까 내가 너 다 걱정돼서 그렇지 뭐 네가 딴 뜻이 있니? 예. 네. 근데 슬픈 문제는 아이가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거잖아요.
8: 맞습니다. 완전 반대로 받아들이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심리적 반발감, 뭐

0: 제가 쉽게 말하면 반항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 반항, 맞아요.
0: 내 자유나 통제권 이런 게 침해된다고 하면 그걸 이제 확보해야 되잖아요.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숨기고 더 반대로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네.
2: 부모님이 이렇게 간섭하면 내 마음이 어땠지를 좀 떠올려 보면 내 아이한테 조금 그래도 좀덜 집착하게 될것 같아요.
1: 어디까지가 정당한 관심이고 또 어디서부터가 선을 넘은 간섭인지 참이 한끗 차이가 이게 저희가 좀 고민하는 부분인데 자,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름하여 사생활 신호등.
3: 아, 이름부터 벌써 심장이 쫄깃해지는데요?
1: 쫄깃해요. 쫄깃해졌어요. 예. 자, 과연 우리 아이 사생활을 나는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지 요 카드를 저희가 나눠드렸죠. 요 신호등 카드로 판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초록색은 찬성이고, 노란색은 상황에 따라, 그리고 빨간색은 반대. 자, 요거를, 자, 건널까 말까 다들 이제 신호등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예요. 아예 일기장이나 메모를 몰래 볼수 있다. 하나, 둘, 셋. 쌤씨는 빨간색 들은 이유가 뭐예요?
3: 저 일단 그 우리 애들은 일기장은 없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걱정 없지만, 그리고 그거는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마지막 비밀 공간이에요. 솔직히 무조건 지켜줘야 돼요. 거기는 보면 안될것 같아요.
1: 아,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저는 가끔씩 이제 일기를 매일 쓰진 않지만 이렇게 항상 메모를 좀 끄적끄적 해놓은 게 있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 엄마가 소름 끼치게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알지 도대체? 말했는데 엄마가 일기장을 보는 거구나라는 걸 캐치를 딱한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엄마한테 다이렉트로 얘기하면 당연히 아니 안 봤어 하실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일기장에다가 한 페이지에다가 엄마가 훔쳐본 거다 알아. 써놨어. 예.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모르겠어요. 엄마 그 이후로 계속 보신 건지
4: 깜짝
1: 아니
4: 놀라셨겠네.
1: 내가 그때 생각이 나네요. 나도 너무 싫었네. 나도 너무 싫었네.
5: 저도 약간 저는 왜 노란색을 들었냐면은 보면 안 된다는 것도 사실 알아요. 근데 너무 보고 싶어서
1: 그치.
5: 결국에는 보고야 말것 같거든요. 근데 약간 저도 언니 어머님처럼 아 내가 이거를 티내면 안될 텐데
1: 그러니까.
5: 이 고민 때문에 사실 더 힘들 것 같은데. 아니, 못 보는 게전더 힘들 것 같아요.
3: 근데 되게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중독성도 있을 것 같아요.
1: 계속 보고.
4: 보면 계속 볼것 같아요.
1: 진짜? 맞아. 어떻게 해야 되지? 맞아.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지 그 다음 사건 너무 궁금하잖아.
6: 다음화.
1: 다음화가 어떻게 다음화. 됐는지.
4: 잘 풀렸나?
1: 이 남자애를 좋아해도 어떻게 됐는지
5: 맞아,
1: 궁금하니까.
5: 맞아.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네.
1: 아, 예. 고민이 많이 됩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누구랑 놀아? 아이의 친구 관계를 꼬치꼬치 캐묻는다. 요거는 지금 좀 다양한, 저만 이걸 반대.
4: 오!
1: 전 누구랑 놀았는지 안 궁금해요.
6: 오,
4: 그래요?
6: 진짜요?
1: 네네네.
5: 정말, 진짜 테리랑 엘리만 궁금해.
1: 네, 왜? 그 누구랑 놀아도 다 이건 사회 경험이잖아요. 저는 별로 이건 안 궁금하는데, 반전이죠? 네.
4: 그러네요.
1: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 아니에요. 누구랑 놀아도 어차피 아이들이니까.
3: 아니, 뭐, 어디서 누구랑 노는 건지 그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건데, 이것은 솔직히, 이거 그 질문이 형사 취초처럼 이렇게
1: 맞아요.
3: 팍팍하게 하면 거기서 문제되는 거죠.
1: 말투도 그렇고 말투도 좀
3: 그렇죠.
1: 친절하게
3: 말투도
1: 하고
3: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누구랑 놀아? 이렇게
1: 편하게
3: 아니 누구랑 몇명 있어?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4: 디테일하게 얘는 어떤 아이야? 얘 공부 잘하니?
1: 아 공부 잘하니? 공부 잘하는 아니야.
4: 그러니까
1: 내 딸은 공부 잘해요? 내 아들은 잘하냐고.
4: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이가 일단 방어벽을 저는 딱 칠 것 같아요.
1: 질문이
4: 어떤 것도 얘기를 안 해줄 것 같거든요.
5: 노란색.
4: 그래서 노란색.
2: 보통 10대들이 되면 특히 아이들은 친구들이 부모보다 더 중요해요.
1: 맞아요.
2: 그래서 친구를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친구를 지켜주고 싶은데 왜 부모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공부 잘하니, 뭐그 부모님은 어떠시니, 뭐 어디에 사니,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라는 거죠.
0: 친구를 공격하게 되면 완전 나를 공격한 거랑 완전 똑같아요. 우리 부부싸움 할 때도 당신네 집안이 그래서 그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1: 아, 그
0: 되겠어요?
1: 수준이구나.
0: 완전 거의 그 수준이에요.
1: 맞아.
0: 그렇기 때문에 친구에 대해서, 야, 걔좀안 좋은 거, 이상한 거 같더라, 걔랑 놀지 마. 이러면,
1: 우리 집안인데.
0: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공격받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아마 평소에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다면 굉장히 아이 입장에서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판단을 좀 걷어내시고 그냥 툭툭 한 번씩 던져주시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1: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니까 정말 너무 정확하게
5: 와닿았어.
1: 뭔지 와닿습니다. 진짜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 아이 방에

0: 그거는 떼줘야 돼요.
1: 그리고 저는 이게 노크만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노크를 한 다음에 시간을 좀 줘야죠.
2: 왜요?
1: 한 5초 정도 뭔가
2: 생각할 시간?
1: 수습할 시간을 줘요.
2: 수습? 혹시 그때 뭐 했어요?
3: 그 당시 어떤 걸 뭐 방에서 뭘 어떻게 뭘 수습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0: 청소. 그때 방 청소했지.
1: 그렇죠. 방 청소하고. 고마워.
2: 그래요?
1: 그러니까 뭔가
2: 방적인 수습도 필요한가요?
1: 그래서 그런 시간을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0: 거기보다 조금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그렇게 문 열지 말고 들어가도 돼? 들어가도 되니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들어가는 게
1: 똑똑하고 좀 기다려주고 예, 그다음에 그렇게 들어가야지 아이한테도 좋고 저한테도 좋고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네.
3: 저는 계속 노란색만 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 설령 아기가 화가 나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들어가서 막 진짜 뭐 어디 쿵 부딪히거나 그런 거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좀 이제 일단 노크를 좀 생략하고 일단 두 발 딱 들어가서 일단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좀 노란색을 했고 저도 어렸을 때 방문 닫고 이제 막 시위했을 때 쾅 닫으면 엄마가 바로 문 열고 뭐야 그러면 이제 바람이야
4: 내가 한 게 아니야
3: 북서풍이야 막 이렇게 막 남동풍이야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변명했다
2: 나 아니야 그때는 진짜 문을 쿵쿵 닫고 그냥 쾅쾅 닫는 게 내 어떤 화를 푸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1: 근데 실제로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 바람이 닫았어요. 내가 닫은 게 아니라
2: 실제로
1: 바람 때문에 닫혔는데 반항하는 줄 알고 아버지가 저 이리로 와볼 문을 꺼 바람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고
3: 거짓말까지 추가했어?
1: 엄청 혼난 적 있어요. 진짜 바람이 그런 건데 진짜 너무 억울했어.
2: 하필이면
5: 정말 이 개인적인 저도 방문 꽝 닫고 저도 이제 방문 딱 걸어 잠그고 헤비메탈 그때 좋아해서 메탈 음악을 아주 크게 틀어놓고 밖에서 엄마가 야! 막 이러고 있어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방문을 닫는 건 부모를 밀어내는 반항의 의미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여기서부터는 내 공간, 내 시간이기 때문에 경계선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승윤님 말씀이 진짜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한 게 특히나 사춘기 남자아이를 둔 부모님이라면 노크하고 시간을 좀 줘야 돼요. 자위나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못 볼 거를 보게 될 수 있다. 서로 힘들어질 수 있고 서로 굉장히 민망할 수 있거든요.
1: 그래 맞아요. 네 그런 거예요.
5: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좀 기다려야 돼.
2: 되게 공감을 너무 하시니까 세 분이 갑자기
0: 다들 알고 있었어.
5: 네. 저희가 성교육이니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성 부모님은 들어갈 때 더욱 더 시간을 조금 더 주시는 게 저는 좀 필요한 것
2: 그렇군요.
5: 같아요.
0: 어떻게 보면 이게 아이들 방만 아니라 엄마 아빠 안방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뭐 엄마 아빠도 뭐 시간 가질 수 있으니까 뭐 네. 그런 것도 벌떡 열면 또
2: 네. 말로는 존중해야지 싶지만 막상 이 문 하나가 닫히면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4: 네.
2: 자 그래서 준비한 즉흥 극입니다. 자 상황은요 아이가 방문을 잠그고 들어간 지 지금 30분째 된 거예요.
0: Hey buddy. You okay? 아빠 잠깐 들어가도 돼?
3: 저 톤이면 사춘기 얘기도 Yes, daddy! 하고 막
4: 걸어줄 것 같은데요?
3: 무섭지 않아, 무섭지
4: 톤이 너무 좋아서?
2: 아, 또 왜 또 난리야? 아, 내 방에 신경 좀 꺼, 아빠. 아, 오지마 진짜 짜증나, 진짜.
0: 야, 새 힘이 좀 많이 잡았다. 야, 아빠 가서 앞서고. 이번 주에 형 따라 없어!
2: 근데 윌리엄이면 이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제가 해서 이렇게 카드까지 뺏고 이렇게 화가 쌤씨 나한테 화난 건 아니죠?
4: 네.
2: 나한테 화난 건 아니죠?
0: 아니, 말투가 좀 죄송해요. 아, 너무 리얼했어. 아.
2: 자, 은지 씨 한번 해볼까요?
3: 네. 저는 만약에 쿨했어요. 저는 일단
6: 엄마, 5분 뒤에 다시 올게.
1: 엄마, 5분 뒤에 왜 다시 와? 오지 마, 5분 뒤에도 문 안 열 거야.
3: 문 딴다. 야, 문 따.
4: 목소리 나.
3: 바로 이렇게 될 것 같아.
4: 본인 목소리 나.
3: 바로.
2: 초반에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근데 이제 본인 목소리인데 솔직합니다. 이게 솔직한
3: 네,
2: 모습이에요.
3: 솔직합니다. 네. 문 땁니다.
2: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자, 테리야,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0: 아니, 엄마가 헐크로 변신했어. 아니, 지금
3: 너무 진심이야, 근데.
0: 문 부셔졌어요.
2: 아니, 나는 못 참아. 너무 궁금해서. 너무 궁금하잖아.
4: 너무 궁금해.
2: 저는 약간 문을 잠그면 무슨 일 생길까가 계속 혼내요, 아직은. 이제 어려서 좀.

0: 말을 듣기 그러면 이제 겨우 열기는 하는데 요즘도 잠그거든요. 예. 아 근데 진짜 이걸 치우니까 좀 살 것 같네요. 대화가 좀 들리면서 예.
1: 속 시원해.
2: 문이 있으니까 진짜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0: 너무
2: 굉장히 좀
0: 그랬어요.
2: 단절된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근데 또 사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상업 건물이야 모두 다 유리로 벽이 되어 있고 다 오픈되어 있지만 집이 다 유리로만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집에서 편히 쉬실 수 있겠어요?
0: 아, 맞네요.
2: 아, 예. 정말
0: 맞네요.
2: 편히 쉬기가 어렵거든요.
3: 결국 중요한 건 부모하고 아이 사이가 얼마나 단단하게 서로 믿고 있느냐. 그래서 왜 얘가 그 문을 닫고 들어가도 뭐 위험한 건 아니고 얘가 좀 쉬고 있구나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유지가 되면 좀 안심될 것 같아요.
0: 자, 오늘의 어찌 보면 이제 모범 아빠 승윤 씨. 실제로 아들과도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인지 궁금해요.
4: 저는 많이 하는 편이에요. 뭐 오늘 뭐 했어? 뭐 하고 놀았어? 뭐 재밌었어? 그렇게도 뭐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캠핑을 자주 다니는데 아이만 데려고 가는 게 아니라 아이 친구들도 같이 다니고.
0: 오, 진짜요?
4: 그래서 같이
0: 대박.
4: 놀고 뭐 가서 이제 같이 게임도 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친구들을 알게 되잖아요. 누구랑 노는지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막 굳이 내가 막 캐묻지 않아도
0: 얘기를
4: 그냥
0: 하니까.
4: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게임도 같이 해요. 컴퓨터 게임도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는 게임도 같이 해가지고 친구가 전화 오잖아요. 그러면 너네 아빠 어디 있어? 같이 하자고.
0: 어머, 진짜
4: 아빠랑 같이 하자.
0: 생각을
4: 그래서
0: 하는구나.
4: 셋이서 같이 하는
0: 네.
4: 거예요.
0: 우와.
4: 근데 이제 컸잖아요. 이제는 내가 걔네들 게임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0: 너무 잘하죠, 애들이.
4: 그러니까 레벨 차이가 나니까 이제 안 끼워줘. 이제는 내가 나 이제 같이 할까? 오랜만에 같이 할까? 그러면 아, 아빠 안 돼,
0: 안
4: 이제 안 돼.
0: 껴져요. 예.
4: 우리 무슨 어려운 거할 거라서 아빠 안 돼.
0: 어려운 거. 아니, 근데 듣기에는 정말 최고의 아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사실 확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 사자들이 치질 못하네.
5: 그러니까.
4: 아, 홈런 맞으면 안 되는데, 지금.
0: 몰래 보는데? 몰래 보는데? 안 보는 척 하면서?
4: 아, 궁금은 하지. 궁금은 하지. 누구지? 친구? 혹시, 여자친구? 아, 궁금하긴 하죠. 아니, 누구랑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길래 저렇게 재밌어 할까. 예, 궁금한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일일이 뭐 확인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우리 아들을 믿기 때문에. 네, 확인하진 않습니다. 누구야?
5: 친구.
4: 친구가 좋아, 아빠가 좋아?
5: 아빠가 좋지.
4: 그치?
0: 어, 너무 왜 저래? 유치원에 지금 진짜 스토커였어요.
4: 아니, 그게 돼.
2: 아들이 사회생활을 잘하네요. 아빠라고 하네.
5: 네, 나 20살 되면 친구랑 살아보려고.
4: 어? 아, 우리 연준이가 벌써 이렇게 컸다니.
5: 야, 아빠 표정 왜 그래?
4: 아, 근데 엄마 아빠랑 같이 안 살고?
5: 친구랑 살면 더 재밌을 것 같아.
3: 어, 독립적이네.
0: 눈물이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5: 아빠가 제 얘기를 많이 공감을 해줘서 아빠한테 얘기하는 게 편해진 것 같아.
4: 어쨌든 집을 나가서 친구랑 같이 산다고 하니까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뭘 이렇게 좀 잘못했나 잘못해준 게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아 이제 많이 컸구나. 그치? 뭐 친구랑 살면 재밌긴 하지. 대신 엄마랑 아빠 가끔 초대해줘야 돼.
5: 당연하지.
4: 아니 언제 이렇게 큰 거야? 어? 자.
6: 근데 아주 기술이 아주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애들은 부모한테 입을 닫는 이유가 보통 너 오늘 뭐 했어? 누구 만났어? 이거 하고 약간 취조하는 것처럼 물어보니까 이 벽은 그냥 바로 그냥 세워버리잖아요. 아, 너무 그냥 친구처럼 대화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2: 이 정말 제가 이제 여러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정말 위험한 순간 혹은 인생의 갈림길들이 있는데 그 갈림길에서 결국 이제 다시 그 선을 넘지 않고 돌아오는 아이들을 보면 공통점이 부모하고 아이가 사이가 그래도 괜찮은 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상황마다 뭐 좀 다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친구들하고도 뭐 만약에 지내기가 좀 힘들고 학교 생활 혹은 학교에 가는 것을 많이 꺼려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좀 SOS죠. 그런 경우에는 SNS 신호로 보고 부모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아이의 안위를 묻고 조금 더 케어를 하고 대화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거고요.
0: 그래,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의 사생활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애들만 사생활이 중요한 건지 부모도 사실은 사생활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0: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1: 그렇죠. 이제 저도 사실 아이한테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사생활이 있어요.
0: 있어요?
1: 예, 그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야식을 먹는다고. 그러니까 살 뺀다고 살 뺀다고 선언을 해요. 아, 나 오늘부터 살 빼고 난 탄산음료도 안 먹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근데 그게 너 마음처럼 쉽게 됩니까?
0: 그치.
1: 약간 예.
0: 또 자연 갔다 오면 또이 세상 맛이 또 땡기잖아요. 세상 맛 하나씩 먹어줘야 되니까.
1: 늦게 왔어. 자연에서 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닭발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닭발 시켜서 딱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0: 왔는데
1: 먹고 있었어. 너무 맛있는 거야. 혼자
0: 맛있죠?
1: 먹으니까.
0: 원래 혼자 몰래 먹으니 제일 맛있어.
1: 먹는데 아주 부시럭부시럭 되니까 우리 아들이 나왔어. 아빠 뭐해? 그러는데 이렇게 닭발 먹었는데 되게 민망한 거예요.
2: 부모도 자신의 사생활을 좀 당당하게 보여주고 또 요구할 권리도 있죠. 그래서 엄마도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해. 엄마 이 책 좀 읽게 좀 조용히 해줄래? 라든지. 그래서 아이도 좀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부모가 자기 사생활을 지키는 걸 보면서 아이도 내 사생활을 존중하고 남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3: 뭐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그만 물어보라고 했으면 그만 물어보기.
0: 너.
3: 그게 상방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애들은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아빠 그만 물어봐. 근데 벤틀리 같은 경우는 정말 질문맨이에요. 영화 보고 있어도 얘는 누구야? 얘는 어떻게 할 거야? 둘이 무슨 관계예요? 그냥 봐야지 결과 나올 건데 자꾸 물어보니까 아, 아빠도 지금은 개인 시간 할 때가 있으니까 서로 존중해주는 규칙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0: 아, 규칙이 중요하군요. 자, 가족 간의 심리적인 경계를 지키기. 자,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약속을 정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아, 진짜 누구야? 너희들 내 핀셋 만졌지? 어디다 놨어?
4: 우리 안 만졌어요.
0: 아니, 니들이 만졌잖아. 니들이 안 만졌으면 누가 만졌다는 건데?
4: 몰라. 오빠 건데 왜 자꾸 우리한테 물어봐.
0: 아니, 그러면 누가 만졌다는 건데 귀신이 만졌냐?
4: 귀신이 만질 수도 있지.
0: 아, 귀여워. 아, 귀여워.
5: 이거 진짜 뭐야? 처음 먹는 거야.
0: 눈 좀 봐. 가재미 눈.
6: 잠깐 아빠 옷 꼽을게요.
5: 얘들아, 그리고 엄마, 아빠. 제가 할 말이 있는데 들어주실 수 있나요? 그냥 요즘 나를 짜증나게 했던 것들을 적어봤어. 내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마. 저번에 프라모델을 조립하려고 니퍼를 찾았는데 없어서 한참 찾았잖아. 알고 보니 너희가 쓰고 안 갖다 놨던 거 기억나? 앞으로 내 물건을 만지려면 꼭 나한테 물어보고 썼으면 제자리에 갖다 놨으면 좋겠어. 두 번째로 엄마, 아빠. 나 이상한 거 안 봐요. 이제 다 컸으니까 내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휴대폰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방 청소는 꼭 물어보고 해주면 좋겠어요. 제 개인 서랍이나 방 정리는 상정인 공간이니까 제가 할게요. 예전에 엄마가 내 보물 상자를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렸던 거 기억나요? 정말 너무 속상했어요.
0: 아, 방 청소 이슈가 조금 뭐 그렇죠. 엄마는 매일 치워주려고 하는데.
5: 준우,
7: 건강,
5: 호랑.
0: 저렇게 진짜 가족끼리 규칙을 만든다는 게
7: 엄마 다 만들어.
0: 전반적으로 다 이게 제일 중요하구나라는 걸 항상 배워요.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맞죠? 집에 가서 한번 아이들과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 이게 규칙 자체가 좀 엉성하거나 부모님이 생각했을 땐 아, 좀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지만 아이 입장에선 내가 만든 약속이라는 감각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킬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규칙을 만드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런 것들이 됐을 때 좀 더 잘 지키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부모랑 아이랑 타협이 가능한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결국엔 사회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거든요.
0: 자, 우리가 이제 잠깐 잊었었는데 자, 여러분 요게 보셨나요? 이제 이렇게 자물쇠가 풀려서 열려 있습니다.
9: 뭔가 네. 약간 오늘 저희가 방송 잘 해가지고 네. 지금
0: 선물 좀 미션이 해결이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군가요? 아, 저희가 바로 이제 녹화 전에 직접 작성한 타임캡슐입니다.
10: 아,
6: 저는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개인 시간을 주겠다라고 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주고 싶지 않지만 지금 다 알고 싶어요.
0: 부모로서 우리가 초심을 찾아줄 특효약 같은 그런 카드죠. 이게 이제 우리 쌤씨 건데 쌤씨는 어떤 걸 쓰셨나요? 연애
3: 네가 알아서 한다.
9: 연애
3: 네가 알아서
0: 해라. 네가 알아서 한다.
3: 솔직히 네. 우리 아이들은 연애만큼은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누구 만났는지 왜 만났는지 왜 좋아하는 건지 그거는 내가 알 필요 없어요. 굳이 다 알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모르는 게 또 약이라고 생각해요.
9: 아들의 연애사 노터치 언니 가능한가요?
7: 불가능.
9: 저도 연애사는
7: 뭐 지금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9: 저도 연애사는 딥터치 할 거고요. 저는 어떤 내용 썼냐면 약간 유연한 통금 시간 같은 거. 그러니까 뭔가 페스티벌이나 축제 같은 거 있을 때는 전 진짜 마음껏 즐겼으면 좋겠거든요. 중간에 나 10시까지 가야 돼서 이거는 진짜 애기한테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서.
0: 근데 언제일지 몰라서 계속 그것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9: 언니 다시 주세요. 다시
7: 그러니까
9: 쓸게요.
7: 정확하게 다시
9: 네. 쓸게요. 이거 계란 부시고 다시 쓸게요.
0: 연준이는 어때요, 승윤 씨?
1: 저는 이제 연준이가 뭐 원하는 뭐 사생활을 언제나 이렇게 100% 존중하고 늘 지켜준다는 약속인데
0: 어쨌든 예 어쨌든 지켜는 준다고 하신 거예요.
1: 예. 네,
0: 증거가 남습니다.
1: 그러네요. 예. 예.
9: 예. 거짓말이 다 걸려요. 여기.
1: 이게 부모의 마음은 네. 무슨 덩어리인 것 같아.
0: 그렇죠.
1: 내가 이걸 지금 오늘 딱 나와 보니까
9: 앞뒤가
1: 내가 이렇게 좀 약간 모순되는구나 이걸 이제 느끼게 되네.
0: 자 그렇다면 우리 승윤 씨는 이제 약속을 해주셨고 승윤 씨에게 주는 또 연준의 메시지가 있다고 하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1: 네.
10: 은준이가 아빠한테 부탁하는 말. 첫째, 지금처럼 내 휴대전화 보지 않기.
0: 안 본다면서.
10: 둘째, 누구를 만나든 캐묻지 않기. 셋째, 나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주기.
1: 저도 이제 대답을 연준이한테 하자면 네. 그래 연준아, 그 아빠가 늘 뭐 지금처럼 앞으로도 너의 사생활을 확실하게 그냥 지켜줄게. 약속한다, 내가. 사랑해.
0: 너무 스윗해. 진짜 좋은 아빠예요, 승윤 씨는.
8: 아이들이 자기만의 공간에서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 시간과 경계를 기다리고 믿고 있다면 아이는 언젠가 문을 열고 스스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 오늘 밤에는 문이 닫혔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문 너머에서 점점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의 내일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자, 윌리엄 벤틀리. 너의 방 그거 너만의 세계야. 인정하고 응원할 테니까 아빠 그냥 함부로 들어가지 않고 나중에 아빠 초대 받아서 들어가고 싶은 사람 할래요.
0: 아 너무 멋지다. 초대 받으면 들어가겠다. 아 진짜 쌤씨 너무 좋은 말 해주셨네요. 자 서로의 심리적 경계를 배우고 맞춰가는 그 서툰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오늘 싶습니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 우리 모두 성결하세요.
1: 선서, 나는 EBS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0: 속옷을 입지 않는다.
1: 예? 아니, 그러면? 뭔가 죄 지은 느낌이네요.
11: 한 번씩 혼자 자는 거 한번 해보자.
12: 내 보디가드 공룡도 경룡도 투컥투컥.
1: 얼씨구?
12: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13: 진짜?
12: 언니란 말은 안 했잖아.
3: 아이 선 넘어갔어 지금.
9: 왜 울어?
1: 얘기 들으니까. 우리 놀이터판에.
14: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차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냉장 온장 모두 사용 가능하여 사계절 모두 사용 가능하며 미니 냉장고 하나로 더운 여름엔 차 안에서 시원한 음료를 간편하게 집에서는 화장품 보관으로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물, 음료, 화장품 등 차 안과 집에서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15: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

0: 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만 5천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차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냉장 온장 모두 사용 가능하여 사계절 모두 사용 가능하며 미니 냉장고 하나로 더운 여름엔 차 안에서 시원한 음료를 간편하게 집에서는 화장품 보관으로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물, 음료, 화장품 등 차 안과 집에서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만 5천 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디라이프.
1: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차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냉장 온장 모두 사용 가능하여 사계절 모두 사용 가능하며 미니 냉장고 하나로 더운 여름엔 차 안에서 시원한 음료를 간편하게 집에서는 화장품 보관으로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물, 음료, 화장품 등 차 안과 집에서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0: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하나,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만 5천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차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냉장 온장 모두 사용 가능하여 사계절 모두 사용 가능하며 미니 냉장고 하나로 더운 여름엔 차 안에서 시원한 음료를 간편하게 집에서는 화장품 보관으로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물, 음료, 화장품 등 차 안과 집에서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만 5천 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다채로운 직업의 세계를 보여주는 EBS 교양 프로그램. 진짜 부자들을 찾아가 듣는 그들만의 의미있고 비범한 이야기. 서장훈의 일집 백만장작. 직접 카메라 앞으로 뛰어든 PD가 만난 사람과 세상. PD로그. 국내 최고 전문의가 함께하는 고품격 의학 다큐멘터리. 명의. 상상조차 힘든 극한의 환경. 그 속에서 흘리는 치열한 땀방울의 기록. 극한 직업.
3: 와, 이거 진짜야?
4: 에이, 설마. AI겠지?
3: 오, AI로 만든 거네.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맛있는 꿀팁이 가득한 김정은 요리연구가의 정갈한 한식 한상. 국민식 재료 애호박을 듬뿍 넣어 달큰한 맛이 좋은 찌개 요리. 부드러운 갈치와 함께 끓여 감칠맛도 최고인 갈치 애호박찌개부터 숟가락으로 푹푹 떠먹어야 제맛인 인기 만점 달걀 반찬. 달걀과 연두부가 만나 3배 부드러운 연두부 달걀찜까지. 섬세한 손맛으로 사랑받는 김정은 요리연구가의 깔끔한 집밥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3: 안녕하세요. 최유비의 아들 광희입니다.
4: 네,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3: 네. 선생님, 이 생선 중에서도 갈치는 이 가격이 비싸잖아요. 금방 먹고 사와서 요리했는데 이 맛이 없으면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4: 그렇죠.
3: 이 갈치를 맛있게 해줄 이 재료를 먼저 살펴볼까요?
4: 네, 갈치는 이제 양념장 배합만 잘하면 되는데요.
3: 네.
4: 그러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3: 맞아요.
4: 네, 우선 이제 살이 통통한 갈치 준비를 해주시고요.
3: 네.
4: 그리고 감자,
3: 네.
4: 오늘은 또 향신 채소,
3: 네.
4: 홍고추, 청양고추 넣을 거고요.
3: 네.
4: 여기에 대파 넣고 또 애호박까지 듬뿍 곁들여가지고 이제
3: 네.
4: 재료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3: 그리고 또 중요한 게이 칼칼한 양념에 끓인 갈치는
4: 네.
3: 생각만 해도 이게 입맛이 돌거든요.
4: 네, 그렇죠.
3: 자, 양념 재료 한번 살펴볼까요?
4: 네, 양념 재료로는요. 이제 일단은 좀 비린 맛을 제거하기 위해서
3: 네.
4: 청주가 조금 들어가고요.
3: 네.
4: 여기에 고춧가루, 또 된장, 고추장이 들어갑니다.
3: 네.
4: 그리고 다진 마늘, 생강, 그리고 참치액을 조금 넣어주시면 맛까지 확실하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3: 자, 이렇게 양념만 봐도 칼칼하고 깊은 맛의 갈치 요리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갈치 애호박찌개 바로 시작해 볼 텐데요.
4: 네.
3: 자, 어떤 것부터 손질을 해볼까요?
4: 네, 일단은 뭐
3: 네.
4: 갈치는 제가 미리 비늘을 좀 제거를 했는데요. 비늘 안에는 좀 이제 은빛으로 이렇게 바짝바짝 거리잖아요. 그래서
3: 네.
4: 이 비늘을 좀 제거를 하지 않게 되면은요,
3: 예.
4: 이 안에 구아닐이라는 성분이 약간의 독성도 있고요, 또
3: 예.
4: 소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이 비늘을 좀 제거를 해서 이렇게 살살 칼등으로 긁어주시면 돼요.
3: 보기에는
4: 네.
3: 이 갈치 비닐이 굉장히 예쁘고, 원래
4: 네.
3: 생선은 비닐에도 종속물이 많다고 하잖아요.
4: 네,
3: 근데 갈치는
4: 그렇죠.
3: 아닌가 봐요.
4: 네, 갈치는 좀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3: 예.
4: 제가 일단은 살짝 제거를 했기 때문에 거의 없긴 한데, 이렇게 한 후에 물에 씻어가지고,
3: 네.
4: 이거를 이제 수분을 좀 닦아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3: 몸에 좋지 않은
4: 네.
3: 성분이 조금 들어있군요.
4: 그렇죠.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3: 네. 선생님, 이제 갈치 손질이 됐는데요. 이
4: 네.
3: 다음은 한번 채소 손질해 볼까요?
4: 네. 일단 이제 감자를 좀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시면 되는데,
3: 네.
4: 감자가 좀 크니까요.
3: 네.
4: 이거를 이렇게.
3: 선생님, 감자를
4: 네.
3: 이렇게 큼직하게 썰는 이유가 있나요?
4: 감자를 크게 썰면은요.
3: 네.
4: 일단은 졸이면서 쉽게 무르지 않기 때문에 그
3: 네.
4: 맛을 그대로 좀 보존을 할수 있고 또 완성되었을 때도 깔끔하겠죠.
3: 맞아요, 맞아요.
4: 네, 그에 맞춰서 또 애호박도 좀 큼직하게 썰어볼게요. 이렇게.
3: 자, 그리고
4: 네.
3: 이 감자 애호박도 갈치처럼 지금이 먹기가 굉장히 좋은
4: 그렇죠.
3: 철이죠.
4: 네, 여름이 제철이기 때문에
3: 네.
4: 애호박, 감자는 아마 집집마다 냉장고에 다 있을 거예요.
3: 네.
4: 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3: 자, 이렇게 재료 손질이 됐고요.
4: 대파는 좀반 정도 이렇게 2개 썰어주시면 되고요.
3: 네.
4: 이렇게 어슷하게
3: 청국고추
4: 썰어서 준비를 해줍니다.
3: 자, 이렇게 오늘 또 갈치 애호박찌개에 들어가는 이 감자랑 애호박은 또 이 여름에 네. 잘 어울리는 또 제철 채소잖아요.
4: 네, 그렇죠. 뭐 가격도 싸고 예. 맛도 제일 좋을 때이기 때문에 네. 뭐 냉장고 열어보시면은 거의 모든 가정에 있을 거예요.
3: 맞아요. 네. 이렇게 또 채소까지 준비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뭘 하면 되죠?
4: 네, 그럼 이제 양념장을 좀 만들어 볼게요. 네. 양념장을 한꺼번에 다 섞어 놓으시면 되는데 네. 우선 고춧가루 넣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다진 생강.
3: 생선 요리 들어가니까 생강 좀 들어가겠죠.
4: 네, 생강이랑 또 마늘이 들어가면 비린내를 좀 잡아줄 수가 있고요. 네. 여기에 조금 감칠맛을 주기 위해서 참치액.
3: 참치액.
4: 네, 참치액을 넣어주시고 네. 그다음에 고추장이랑 된장도요. 네. 또 비린맛을 잡아주는데 또 역할을 하기 때문에
3: 맞아요.
4: 네.
3: 근데 오늘은 또 된장까지 섞어서 하네요.
4: 네, 고추장만 넣게 되면 조금 이제 텁텁할 수 예. 있어요. 그래서 된장이 감칠맛도 내주고 텁텁한 맛을 잡아줄 수도 있거든요.
3: 그래도 구수한 맛도 내주고요.
4: 네, 그렇죠. 네, 여기에 이제 청주를 예. 한꺼번에 넣으시면은 좀 겉돌아요. 섞기가 힘들기 때문에. 예. 네. 이렇게. 좀 조금씩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아, 이렇게 조금씩 넣어가면서 이렇게.
4: 네.
3: 확실히 혹시 모를 이렇게 비린내를 잡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잘 들어간 것 같아요.
4: 네, 넣어줄 때랑 넣지 않을 때랑 확실히 차이가 있거든요. 네네. 네, 이렇게 해서
3: 제가 뭐 많은 것들이라고 했지만 늘 저희가 이제 항상 사용했던 식재료들 그렇죠?
4: 그렇죠. 뭐 어렵게 구하는 재료들은 오늘 아마 하나도 없으실
3: 맞아요,
4: 거예요.
3: 맞아요, 맞아요.
4: 네, 이렇게 해서 섞어서 양념 준비했습니다.
3: 자, 이제 모든 재료가 손질이 됐습니다. 그럼 한번 조리를 해볼까요?
4: 네. 일단 냄비를 여신 다음에 네. 감자 네. 밑에 깔아주시고 애호박을 큼지막하게 썰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밑에 같이 깔아주시면 돼요. 만약에 좀 작게 썰었다면은 애호박은 같이 넣을 때 넣어주시면 되고요.
3: 네, 아무래도 단단하다 보니 네. 먼저 한번 익혀줄게요.
4: 그리고 이렇게 다시마 물 넣어가지고요.
3: 한 시간 정도 우린 거예요?
4: 네, 한 시간 정도 물에 담가 놓으시면 되고 만약에 뭐 시간이 여유가 있으시다면 전날 다시마 넣어가지고 냉장고에 그대로 보관을 해놓으시면 다시마 물 항상 준비가 되어 있겠죠.
3: 네. 네. 자, 이제 이 채소들을 익혀줄 건데요. 네. 감자랑 애호박 어느 정도 익혀주면 될까요, 미리?
4: 끓고 나서요. 감자 테두리가 살짝 투명해졌을 때 네. 예, 그때까지 익혀주시면 되고요. 뭐 네. 시간으로 말하기에는 집집마다 가스레인지의 좀 불세기가 다르니까 예, 상태를 보면서 약간 투명해졌을 때까지 익혀주시면 됩니다.
3: 아, 반 정도 익히면 되나요, 그러면?
4: 네, 반 정도 익었을 때 네. 갈치를 넣어주시면 돼요.
3: 익혀보도록 할게요.
4: 네.
3: 선생님, 이 감자의 포근포근한 향이 올라오는데요.
4: 그렇죠.
3: 어느 정도 익은 것 같은데요?
4: 네, 구수한 향이 올라오는데 예. 자, 보시면 네. 감자가 반 정도 익었고요. 네. 애호박도 살짝 색이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3: 맞아요.
4: 네, 그러면 여기에 일단 이제 다 섞어놓은 양념 준비해 주시고 네. 갈치,
3: 네.
4: 갈치 토막을 얹어볼게요. 요 위에 오늘 이제 찌개니까 국물이 좀 넉넉하잖아요.
3: 네.
4: 이제 큰 가운데 토막 두 개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네, 양념을 네. 부어줍니다.
3: 저희가 된장과 고추장을 잘 섞었죠?
4: 네,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네. 알뜰하게.
3: 근데 선생님, 이 갈치를 조림으로만 많이 먹어봤지
4: 네.
3: 이렇게 찌개로 먹어본 것도 새로운 것 같아요.
4: 그렇죠. 찌개로는 많이 안 드실 텐데 네. 갈치는 뭐 어떤 요리에도 사실은 다 잘 어울립니다.
3: 그럼요.
4: 근데 좀 주의하실 점이 네. 갈치의 비린내가 조금 날 수가 있으니까 네. 오늘처럼 뭐 된장, 고추장, 청주 이렇게 좀 비린내를 없애는 재료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그리고 선생님, 이제 갈치가 들어갔잖아요.
4: 네.
3: 저는 무엇보다 이 갈치의 부드러운 살을 너무 좋아하는데
4: 네.
3: 갈치는 또 너무 오래 조리하면 좀 딱딱해질 것 같고 단단해질 것 같은데 어때요?
4: 그렇죠. 좀 단단해지다가 그 시기를 넘으면은요 네. 잘 부서져 버려요.
3: 아, 네. 타이밍이 중요하네요. 네,
4: 타이밍이 아주 중요하니까 반드시 물이 끓고 네? 양념이 끓을 때 갈치를 넣어주셔야 돼요.
3: 아, 알겠습니다.
4: 네, 여기에 이제 대파, 네? 또 홍고추, 청고추 이렇게 넣어서 끓여주시면 됩니다.
3: 자, 그러면 갈치 들어가고 나서는 네. 한 얼마 정도 끓여지면은 적당히 잘 익을까요?
4: 뭐 한 5분도 채 안 끓이셔도 될 거예요.
3: 5분 정도?
4: 네, 갈치 살 두께에 따라서 네. 좀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 또 너무 두꺼우면 살이 퍽퍽한 갈치일 수가 있으니까
3: 오늘 약간 그 너무 그렇죠. 큰 갈치는 아니에요?
4: 네, 중간 정도 사시면은 예. 아마 아주 찌개를 끓일 때는 적당한 크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3: 자, 그럼 선생님, 네. 한번 이 갈치를 잘 한번 끓여볼까요?
4: 네, 갈치를 끓일 때는요, 또 뚜껑 닫지 말고 열고 끓이셔야지 비린내가 네.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열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3: 한번 맛있게 끓여볼게요.
4: 네.
3: 선생님, 제가 한 5분 정도 맛있게 이렇게 자글자글 끓였는데요.
4: 네.
3: 아까보다 훨씬 이제 국물도 좀 돌아들

0: 들면서 정말
1: 그쵸.
0: 이제 찌개의 느낌이 확 나거든요.
1: 그쵸. 양념이 잘 섞인 향도 나고,
0: 예.
1: 갈치를 확인할 때 보면은 투명했던 사이로 이렇게 하얗게 변하면서,
0: 맞아, 뽀얗게.
1: 예, 뽀얗게 변했잖아요.
0: 예.
1: 이 상태를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잘 익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제일 네. 맛있을 타이밍인 것 같은데요.
1: 그쵸.
0: 자, 이제 그럼 옮겨볼까요?
1: 네, 옮겨 담아볼게요.
0: 네.
1: 그냥 접시에 옮기는 것보다는
0: 네.
1: 좀 뚝배기에 올려가지고 따뜻한 채로 식탁에서 드실 수 있게 준비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0: 자, 그럼 옮겨볼게요. 이야. 우리가 좋아하는 이 고추장과 된장이 구수한
1: 그렇죠.
0: 달콤한 향이 나는 것 같아요.
1: 네. 네. 그리고 감자랑 애호박도
0: 네.
1: 부서지지 않고 지금 잘 익었는데도
0: 그러게요.
1: 파근파근 형태가 살아있죠?
0: 원래 이렇게 생선 요리하면 조림이나
1: 네.
0: 이렇게 하면 생선살이 부서지고 채소도 막 부서지는데
1: 네, 맞아요.
0: 진짜 깔끔하네요.
1: 넣는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0: 그러게요.
1: 네,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0: 그리고 이 찌개 국물이 굉장히 또 진해요, 선생님.
1: 네, 이게 이제 뚜껑을 열고 끓이면서
0: 예.
1: 살짝 증발이 됐죠.
0: 예.
1: 그걸 좀 또 노렸어요.
0: 네.
1: 익으면서 국물도 적당하게 줄어들고
0: 예.
1: 양념이 잘 배도록.
0: 이 생선살에 촉촉히 끼얹어 먹어도 좋을 것 같고
1: 네.
0: 마지막에 밥 빌려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여기 또 밥 말아 먹으면은
0: 예.
1: 밥도둑이죠.
0: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
1: 이렇게 해서 이렇게 뚝배기에 담으셔가지고
0: 예.
1: 한 소끔 끓여내시면은 마지막까지 또 따끈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
0: 네.
1: 예, 그릇에 널지 마시고 좀 두툼한 뚝배기에 담아서
0: 네.
1: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자, 된장까지 들어가 진한 맛이 더욱 좋은 갈치 애호박찌개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갈치 애호박찌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갈치의 비늘을 제거해주세요. 갈치의 비늘에는 소화를 방해하는 구아닌 성분이 들어있어 꼭 제거해야 합니다. 감자, 애호박, 대파는 큼직하게 썰고 청양고추, 홍고추는 어슬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고춧가루, 다진 생강, 다진 마늘, 참치액, 고추장, 된장을 섞은 뒤 청주를 조금씩 넣어가며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냄비에 감자, 애호박, 다시마물을 넣어 끓여줍니다. 갈치, 양념을 넣어 끓이다가 대파, 홍고추, 청양고추를 넣어 5분 정도 끓여주세요. 이때 뚜껑을 열고 끓여야 갈치의 비린내가 날아가요. 마지막으로 뚝배기에 푸짐하게 담으면 갈치 애호박찌개가 완성됩니다.
0: 이 밥상에 단골로 자주 올라가는 이 달걀찜이지만 두부를 곁들이니 좀 색다른 건강 반찬이 되는데요.
1: 네.
0: 재료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1: 네. 일단 두부를 넣게 되면 뭐 단백질 섭취까지 도와주니까
0: 네.
1: 건강에 좋고요.
0: 네.
1: 또 오늘은 간을 할 때 명란을 넣을 거예요.
0: 오.
1: 네, 물론 이제 맛도 좋지만
0: 네.
1: 별다른 추가 간이 없이
0: 맞아요,
1: 명란으로
0: 맞아요.
1: 간을 잡아줄 거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달걀이랑 다시마 육수를 넣어서 이렇게 전체 달걀찜을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네. 맛뿐만 아니라 포만감까지 충족시켜주는 아주 맛있는 요리가 될 것 같은데요.
1: 네.
0: 바로 시작해볼까요?
1: 네,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명란젓은요, 이렇게
0: 네.
1: 막에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0: 네.
1: 이거를 이제 막을 떼어내고 발라볼게요.
0: 자.
1: 네.
0: 사실 선생님 저도 명란 정말 좋아하거든요.
1: 맛있죠.
0: 고급스럽고 이 씻는 식감도 좋고
1: 네.
0: 이 특유의 그 감칠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1: 맞아요.
0: 예.
1: 예, 요즘은 뭐 저염 명란도 있고
0: 맞아요, 맞아요.
1: 그리고 이렇게 좀 파지라 그래서
0: 예.
1: 막이 없이 조금 이제 짜투리들을
0: 예.
1: 하는 명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이렇게 다 발라낼 거라서 이제
0: 예.
1: 그런 걸 사시면 또 저렴하게
0: 네.
1: 만들어 드실 수가 있습니다.
0: 이 씹히는 네. 식감도 좋고 맛도 좋아서
1: 네.
0: 항상 이 요리에 들어가면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데
1: 맞죠.
0: 어떻게 조금 요리를 해야 되고 손질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1: 그렇죠. 예. 명란젓 그 자체로는 많이 드시는데
0: 네.
1: 사실 이렇게 요리에 응용을 하는 거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0: 맞아요. 만약에 오늘 사용하는 명란이
1: 네.
0: 좀 저염일 경우에는 좀 이렇게 뭐 가감하셔가지고 간을
1: 그쵸.
0: 하시면 되는 거죠?
1: 네, 소금 간을 조금 하셔도 되고요. 뭐
0: 네.
1: 새우젓 넣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비린 맛이 신경이 쓰인다 그러면 여기에 청주를 살짝 떨어뜨려가지고 비린내를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0: 자, 이렇게 명란 네. 준비했고요.
1: 네, 그리고
0: 다음 뭐 하면 될까요?
1: 대파도 좀 네. 송송 썰어볼게요.
0: 네.
1: 네.
0: 아. 대파도. 대파도 또 이 달걀찜에 꼭 들어가야 되는 재료죠.
1: 그렇죠. 대파의 향도 좋고요. 예. 또 아까 청주로 비린 맛을 없앤다 그랬는데 대파가 또 어느 정도 없애주니까요.
0: 네.
1: 이렇게 대파 송송 썰어서 곁들여 주시면 됩니다.
0: 맞아요. 네. 항상 이렇게 달걀찜 위에 대파가 송송 위에 올라가 있으면 그렇게 먹음직스럽더라고요.
1: 네. 또 익으면 매운맛이 없고 향이 좋아지니까 네. 대파 자주 사용을 하시죠. 네. 이렇게.
0: 사실은 저는 어저께도 달걀찜 먹고 왔거든요.
1: 아, 그렇죠. 매일 먹어도 안 질리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네.
0: 신기해요, 그렇죠, 선생님?
1: 그렇죠.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
0: 네.
1: 우리가 보통 뚝배기에 그런 자글자글 끓여가지고 네. 폭탄처럼 이렇게 크게 하는 달걀찜도 있지만
0: 네.
1: 오늘은 조금 더 아까 명란 넣어서 고급스럽다라는 말씀하셨었는데
0: 네.
1: 좀 부드럽게 해서 1인 그릇에 담아가지고 둘이 나눠 먹을 수 있게 만들어볼게요.
0: 정식집에서 먹는 달걀찜처럼.
1: 네, 맞아요.
0: 예.
1: 자, 여기 이제 다시마 물 준비를 해주시고요.
0: 네.
1: 달걀 한 알 분량입니다, 오늘은.
0: 네.
1: 일단 달걀을 깨서
0: 네.
1: 잘 풀어주시면 되는데 일단 알끈을 여기서 뭐 제거를 하셔도 되고 오늘은
0: 네.
1: 채에다 한번 내릴 거기 때문에 굳이 미리 제거하지 않으셔도 돼요.
0: 자,
1: 이렇게 섞어주시고 일단 달걀을 먼저 깨주셔야 돼요. 그리고 흰자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끊어주세요.
0: 확실히 이게 이 과정이 들어가면 좀 달라지나요?
1: 나중에 액체랑 섞이면서 흰자가 뭉쳐 돌아가는데 그때는 아무리 섞어도 사실 좀 겉돌기 때문에 네. 이 달걀인 상태에서 흰자를 끊어주시면 훨씬 좀 잘게 쪼개실 수가 있어요.
0: 달걀만 있을 때 확실히 네. 끊어줘라.
1: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여기에 다시마 물.
0: 저 아까 이거 전에도 사용했었죠?
1: 네, 맞습니다. 보통 뭐 육수를 우려서 넣기도 하는데 네. 오늘은 이제 명란젓이 들어가잖아요.
0: 네.
1: 이제 깊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0: 네.
1: 다시마 육수로 충분하고요. 다시마가 없다 그러면 그냥 물 넣으셔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0: 네.
1: 자, 이렇게 섞었으면은
0: 네.
1: 이걸 체에 한번 내릴 거예요.
0: 확실히 체에 걸르면 조금 더 깔끔해지겠죠, 선생님?
1: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네, 이 식감이
0: 예.
1: 뭐 체에 한번 내렸다고 그렇게 달라질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0: 예.
1: 달라지고요. 여기에서 꾹꾹 누르시면은 걸렀는데 의미가 없어져요.
0: 굳이 걸른 게 들어가게 되니까.
1: 네, 이제 이거를 밑에서부터 주시면 돼요.
0: 아, 아래서?
1: 네, 아래서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면 됩니다.
0: 예.
1: 이렇게 해서 위에 남아있지만 아깝다고 꾹꾹 누르지 마시고요.
0: 예.
1: 이 거친 부분이 남도록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0: 훨씬 더 이제 부드럽게
1: 네.
0: 이제 걸러졌는데요. 자, 이 다음은 어떤 걸 하면 될까요?
1: 이 달걀 물에 명란을 넣어주세요.
0: 여기에요?
1: 네. 명란이 지금 조금 아까 알 하나가 크기 때문에
0: 예.
1: 적당하게
0: 예.
1: 한 두 큰술 반 정도 될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명란을 섞어주시면 돼요.
0: 맞아요. 아까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이제 뭐 정식집에 가면
1: 네.
0: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종지라고 해야 되나요?
1: 네, 작은 그릇에
0: 작은
1: 그렇죠.
0: 그릇.
1: 네.
0: 작은 그릇에 이렇게 초담스럽게 나오면 그게
1: 네.
0: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1: 맞아요. 꼭 손님 초대받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0: 예, 예.
1: 오늘은 따뜻하게 드실 텐데
0: 네.
1: 차게 드셔도 또 맛있어요.
0: 맞아요. 네. 날이 더울 때는 이렇게 차게 해서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섞었더니
0: 예.
1: 핑크빛이 됐죠.
0: 아주 물들었는데요, 선생님.
1: 네. 좀 알이 씹히게 드시려면은 좀 덜 섞으시면 되고요.
0: 네.
1: 오늘은 제가 좀 골고루 섞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핑크빛이 났는데 익으면은
0: 네.
1: 또 색이 또 굉장히 고와집니다.
0: 자, 취향에 따라
1: 네.
0: 하시면 되고요. 이 다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자,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고요.
0: 네.
1: 그릇을 한번 줘보시겠어요?
0: 저희가 아까 준비했던
1: 네.
0: 좀 작은 그릇이에요.
1: 연두부가 달걀찜 안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0: 예.
1: 촉촉하면서 그 연두부의 부드러운 맛이
0: 맞아요.
1: 그 우리 왜 대구 먹을 때 왜 곤이 들어있잖아요.
0: 예예. 예.
1: 네, 크림처럼 느껴지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약간 그런 식감이 납니다. 그래서
0: 아주 고소함이 더해질 것 같은데요.
1: 네.
0: 저도 사실은 이제 칼로리가 좀 걱정될 때는 이 연두부 많이 먹었었는데
1: 네.
0: 확실히 이제 포만감이 있으면서 칼로리 낮고
1: 네 맞아요.
0: 정말 좋을 것 같아요.
1: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칼로리. 자, 여기에 이제 달걀액을 아까 이렇게 명란이
0: 예.
1: 조금 시간 지나면 또 가라앉거든요.
0: 예.
1: 이걸 좀 잘 섞으면서 넣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0: 지금 이제 명란이 잘 안 보이죠? 우리가 한번 이거 익혀내면
1: 네.
0: 명란이 씹히는 식감도 있고
1: 맞습니다. 근데 익히면서도 살짝 가라앉거든요.
0: 예.
1: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숟가락을 깊게 넣어가지고 떠서 드시면
0: 예.
1: 전체적으로 간이 잘 맞거든요. 자, 이렇게
0: 딱이네요.
1: 딱이죠.
0: 얘가.
1: 맞습니다.
0: 먹기 딱 좋을 것 같아요.
1: 그리고 달걀이
0: 네.
1: 익는 중간에는요 부피가 조금 늘어나는 것 같지만 약불에서 부드럽게 익히면은 넘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정도까지 넣어주시면 되고
0: 예.
1: 제 위에 팥까지.
0: 팥까지.
1: 자, 좀 듬뿍.
0: 예.

0: 책들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1: 저도 좋아해요.
0: 네, 좀 꽉 채워서 넣어볼게요.
1: 씻는 시간도 주잖아요. 그렇죠?
0: 맞아요. 또 구워서 먹어도 맛있고.
1: 그러게요.
0: 익히면 또 단맛이 나오니까.
1: 네.
0: 이렇게.
1: 자.
0: 완성이 되었습니다.
1: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떤 네. 식으로 쪄야 하나요?
0: 사실 찜기에 찌면은 네. 기포가 생긴다거나 또 찌는 시간을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1: 맞아요. 그때부터 어려워져요.
0: 맞아요. 굉장히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1: 네.
0: 이렇게 좀 밑이 넓은 냄비 준비를 해주시고요.
1: 네.
0: 오늘 중탕으로 익힐 거예요.
1: 아, 중탕으로.
0: 예, 그래서 지금 물이 이제 팔팔 끓고 있는데
1: 예.
0: 불을 좀 제일 약하게 해주시고요.
1: 네.
0: 이미 물은 뜨거운 상태고 여기에 이걸 넣어주세요.
1: 오, 살짝 잠길 정도
0: 네.
1: 아래만.
0: 한 3분의 1 정도만 잠겨도 되거든요.
1: 네.
0: 어차피 이제 증기로 쪄지는 거고 밑에는 한 반 정도가 잠긴 상태예요.
1: 네.
0: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아주시는데
1: 네.
0: 만약에 이 수분이 떨어지는 게 좀 걱정이 된다 그러면
1: 네.
0: 여기에 이제 행주를 하나
1: 네.
0: 이렇게 걸쳐가지고 이렇게 덮어주시면 물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니까
1: 아, 그 수분이가 예. 이 행주로 가니까
0: 맞아요. 그래서 표면에 왜 이렇게 기포가
1: 맞아요,
0: 생기거나
1: 맞아요.
0: 뚝뚝 떨어져서 물이 고이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1: 자, 선생님 그럼 이 상태로 한 몇 분 정도?
0: 이 상태로요? 한 8분 정도?
1: 예, 중탕으로
0: 예, 쪄주시면 됩니다.
1: 자, 맛있게 한번 쪄볼게요.
0: 네.
1: 선생님
0: 네.
1: 지금 한 8분에서 9분 정도 지났는데
0: 네, 그렇죠. 다그락다그락 거리죠.
1: 예, 예,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0: 네.
1: 자, 볼까요?
0: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짠.
1: 우와!
0: 네.
1: 야.
0: 지금 색이 이렇게 살짝 연한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1: 예.
0: 핑크빛 명란도 보이고요.
1: 예.
0: 예. 지금 꽉 채웠었는데 오히려 살짝 이제 들어갔어요.
1: 예.
0: 그리고 이제 익었는지 확인을 해보시려면은
1: 네.
0: 젓가락으로 가운데 찔러가지고 맑은 달걀물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1: 네.
0: 지금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1: 8분에서 9분 정도면 이 정도는 다 익는다.
0: 네,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 네.
0: 그런데 집집마다 또 가스레인지 불 세기가 다르니까 확인을
1: 네.
0: 하신 후에
1: 네.
0: 이렇게 꺼내시면 됩니다.
1: 자, 연결해볼게요. 이렇게인데.
0: 네.
1: 선생님 뭔가 이 푸딩 같아요, 푸딩.
0: 그렇죠.
1: 예.
0: 푸딩처럼 굉장히 색도 이쁘고
1: 예.
0: 1인분 드시기 딱 좋은 사이즈로 완성이 됐는데
1: 네.
0: 이게 이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요.
1: 예.
0: 여기에 참기름이랑
1: 네.
0: 통깨를 얹어서 내시면 됩니다.
1: 자. 근데
0: 네.
1: 배가 고플 때
0: 네.
1: 저녁에 출출할 때 간식처럼
0: 그렇죠.
1: 가볍게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밥 반찬도
0: 네.
1: 좋지만.
0: 부드럽고 또 자극도 없고요.
1: 예.
0: 고단백이고 칼로리가 낮잖아요.
1: 맞아요.
0: 뭐 야식이나 또 간식으로 약간 출출하실 때 네.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1: 식사 전에 에피타이저로도 좋을 것 같고요.
0: 네, 그러면 식사량을 조금 줄이실 수도 있어요.
1: 네.
0: 포만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여기에
1: 예.
0: 깨를 살짝 떨어뜨려가지고 드실 때
1: 네.
0: 그 참기름이랑 통깨가 잘 섞이도록 해서 드시면
1: 네.
0: 또 고소한 향이 올라오니까
1: 예.
0: 또 명란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죠.
1: 그러게요.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연두부 달걀찜이 완성됐습니다.
2: 연두부 달걀찜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명란젓은 껍질을 제거해주세요. 대파는 얇게 다지고 달걀을 불어 흰자를 끊어줍니다. 이때 젓가락으로 들어올려 끊어주면 더 잘 풀려요. 그런 다음 다시마물을 넣어 섞어주세요. 달걀물을 체에 내린 뒤 명란젓을 넣어 섞어줍니다. 그릇에 연두부를 담고 달걀물을 부은 뒤 대파를 얹어주세요. 끓는 물이 담긴 냄비에 달걀물 넣은 그릇을 넣고 8분 정도 중탕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 통깨를 얹으면 연두부 달걀찜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무한 젓가락질을 부르는 식감 천재 아삭 양파 무침부터 담백한 소고기 안에 미나리가 쏙쏙 영양 만점 소고기 미나리 구이까지 섬세한 손맛으로 사랑받는 김정은 요리연구가의 깔끔한 집밥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3: 상담 완료 고객, 눌러붙음 없는 벌집 패턴, 간편한 탈부착 원터치 핸들, 다양한 사이즈의 프라이팬으로 요리를 간편하게, 보관까지 깔끔하게 원터치 핸들 벌집 프라이팬 4종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7: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4: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8: 진단비도요?
4: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1: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0: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12: 그 풍경들이 주는 것도 너무 아름답고 섬에 빨리 들어가고 싶다. 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바다가 좋아요. 섬이 좋아요.
13: 섬에서는 보상이 커요. 내가 들인 공에 비해서.
14: 그치.
13: 그래서 섬을 오는 거예요. 오는 길은 힘들지만 오면은 그냥 완전히.
14: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도시에서는 와가지고 그렇게 자연이랑 애들이랑 놀고 그러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15: 아따야, 요 고기 한 마리 잡은. 이제 자기한테 내가 이겼어.
16: 정말 잘한다.
17: 충청남도의 하와이 섬이에요. 그만큼 아름다운 섬이거든요.
18: 완전히 분리를 해야 되겠다. 집을 지면 이게 결심을 하게 됐고요.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다. 제가 그게 로망이에요.
19: 이 공간에 제가 머물러 있으면 무념무상? 아무 생각이 없어요.
20: 일부 심어져 있는 나무도 볼 수 있고 뭉게구름도 별자리 관찰도 가능하고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 저의 작은 천국.
2: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21: 뭐야, 짐 이게 다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그런 거 없어도 돼.
2: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21: 너 로밍은 했냐? 당연하지. 아! 야! 이걸 차단하면 어떡해!
2: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22: I'm injured. I'm injured.
21: 너 뭐해?
2: 도와주세요, 부리아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21: 어, 저파수인가? 아, 이것 봐, 이것 봐,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려고. 어?
2: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제외공간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1: 어, 버스 온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구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3: 유쾌 상쾌
2: 통쾌 변비엔 메이킨.

0: 진짜 오지게 멋진 쓰촨성 오지로 떠나는 여행. 지금의 쓰촨 지방은 중국 삼국시대 촉나라 촉한이 자리했던 땅입니다. 쓰촨 출신 시인 이백은 자신의 시에서 촉으로 가는 길이 하늘을 오르기보다 어렵다라고 했죠. 지금도 쓰촨 오지를 다니다 보면 옛 시인의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주로 고산지대로 이루어져 있는 쓰촨 서남부. 숱한 명산 중에서도 요즘 뜨고 있는 아주 특별한 산에 왔습니다.
1: 여기는 니오베이산이라는 곳입니다. 정말 진짜 핫플레이스입니다.
0: 니오베이산 정상으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 25km 정도 땀 흘리며 걸어서 올라가도 되고요. 버기카를 타고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나름의 매력이 있겠지만 전 이번에도 새로운 경험을 택했죠.
1: 就是我们自己开车的对吧？啊，可以，好的。
0: 왠지 두근두근 하는데요.
1: 이런 거를 처음 운전해 보기 때문에 사실 긴장이 좀 됩니다.
0: 긴장도 잠시, 금세 적응 완료. 제대로 달려볼까요?
1: 놀이동산 놀러 온 것 같습니다.
0: 재미도 재미인데 고도가 높아질수록 옆으로 보이는 풍경이 환상적입니다.

0: 계속 운전하면서 설산이 쫙 보이고 점점 고도가 높아지고 아주 익사이팅한 그런 체험이었어요.
1: 류베이샤는 쓰촨의 많은 명산들에 가려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0: 와.
1: 하지만 한 번 와본 사람들은 중국 최고의 전망대라고 입을 모으는 곳이죠.
0: 지금 뒤편에 보이는 저 설산이 공가산입니다. 해발이 7,556m예요. 이 공가산은 별명이 촉산지왕이라고 합니다.
1: 촉나라 쓰촨의 왕이라 불리는 산. 류베이샨에서는 공가산 봉우리들과 주변으로 거느리고 있는 5,000에서 6,000m급 고산들의 장엄한 풍경을 한눈에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탁 트인 전망은 류베이샨의 산세 덕분인데요. 류베이는 한자로 우배, 소의 등이란 뜻입니다. 소 등처럼 완만하게 뻗은 능선과 정상의 너른 고원에 지난 2021년 글램핑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0: 와, 와, 진짜 멋있어요. 와.
1: 이 글램핑장에서는 동시에 150명이 묵을 수 있다는데요. 산세를 따라 나란히 앉아있는 새하얀 텐트 모양 객실들. 문만 열면 공가산 설산뷰가 눈앞에 펼쳐지니 전망 하나만큼은 5성급 호텔도 명함을 못 내밀 최고의 클라스입니다.
0: 해발 3,666m에 위치한 이 글램핑장 너무너무 기대돼요.
1: 객실은 어떨까요?
0: 와...
1: 솔직히 너무 높은 산이라 시설은 크게 기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아늑하니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0: 너무 좋아. 아, 푹신푹신한가?
1: 류베이산은 공가산을 카메라에 담으려는 사진작가들이나 일부 산객들만 아름아름 다니던 낯선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램핑장이 생기면서 누구나 맘먹으면 찾아올 수 있는 조금은 친근한 고산이 됐죠. 7,000m가 넘는 꿍가산 경치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저도 오랫동안 생각해왔었는데요. 여기 류베이산에 와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0: 해발 3,666m에서 먹는 야크 고기입니다. 이게 야크 고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요런 것들, 고기 종류, 요런 것들은 이제 정량이고 야채는 무한 리필입니다.
1: 원래 이 정도 고산 등반하려면 먹을 것도 바리바리 싸들고 와야 하잖아요. 뉴페이산은 그냥 몸만 오면 됩니다. 언제든 지역 특선 메뉴를 맛볼 수 있거든요.
0: 정말 너무 맛있어요. 심지어 지금 밖에 노을이 지고 있잖아요. 너무 운치가 있는 저녁 식사입니다.
1: 여기가 해발 3,600m라니. 제가 와본 오지 중에서 가장 반전 매력이 큰 곳인데요. 이렇게 즐겁게 올라오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고산이 세상에 몇 곳이나 될까요? 잠들기가 아쉬운 뉴페이산의 밤입니다.

0: 뉴페이션의 어마어마한 일출을 아침에 함께 했습니다. 아, 뒤에 이 홍가산, 이 설산의 모습들이 정말 마치 저는 이 아침의 모습은 처음 제가 보는 그런 또 다른 설산의 모습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이 뉴페이션입니다.
1: 동틀역부터 아침나절은 뉴페이산의 진가가 여실하게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일부러 이때 맞춰 올라오는 분들도 많죠.
2: 我们一早上来等看到日出，也看到日照金山，非常漂亮，也非常激动。
3: 然后上牛壁山观赏这个是也是需要运气的，因为在山上的天气变化比较大，然后像如果能看到日出和日照金山都是运气比较好的。이
1: 지역이 비가 워낙 자주 와서 오늘같이 청명한 아침은 정말 귀하답니다. 운수 좋게 시작된 하루, 왠지 남은 여정도 더 멋진 시간이 될 것 같은 좋은 기분이 듭니다.

0: 니우베이 산이 여행자를 위한 산이라면 긴 시간 가난한 이들의 보금자리가 돼준 산도 있습니다. 쓰촨의 험난한 지세를 온몸으로 느끼며 그 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1: 여기가 쓰촨성 최남단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산악지대입니다. 여기 행정구역 이름이 짜오쥐의 시엔인데 이 짜오쥐의 시엔에 엄청난 절벽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0: 절벽 마을은 다량샨의 높고 깊은 품속 그 어딘가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부터 찾아가 봐야죠.
2: 여기가 짜오쥐의 시엔 절벽 마을이 있는 곳이에요.
0: 해발 2,000m에서 최고 4,000m에 달하는 이 다량산의 굴곡진 산세를 닮은 곡절 많은 절벽 마을. 예전부터 제 5지 여행 목록 맨 윗자리에 있던 곳입니다.
3: 따지야, 상추이 흔내마?
4: 아야, 뭐야, 봐라.
0: 쿨한 아주머님 말씀 믿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3: 드디어 제가 계속 와보고 싶었던 몇 년 동안 정말 학수고대했던 쉐야춘의 입구에 왔습니다. 이제부터 뭐 등산하는 식으로 엄청난 계단을 오르게 될 텐데요. 2천 몇백 개의 계단이 있다고 합니다.
0: 쉐야는 중국어로 낭떠러지, 벼랑을 뜻합니다. 마을이 있는 지점은 해발 1,500m에 가까운 산사면. 그곳까지 이 험한 절벽을 타고 올라가야 해서 쉐야춘, 절벽 마을이라고 불립니다.
2: 자, 이제 진짜 철 계단이 시작이 됩니다.
0: 여기서부터 마을 입구까지 이런 철 계단이 2,500개 넘게 계속될 예정입니다.
3: 여기 이렇게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다 설치했어요.
5: 半山要上面一点点。半山一点点。
3: 哎, 健康第一。
5: 太吓人了。
3: 哎, 好好休息吧。
5: 啊, 谢谢。
3: OK, OK.
5: 是吗？真的是就这么个坡啊？对，这样的角度。我们就没去了，哎，你们知道整个角度都没去啊。
0: 아무래도 올라가기가 꽤 힘든 것 같죠?
3: 两位现在是走到山最高的地方，然后下来的路上吗？没有，就到那里了，爬不上去了。为什么？吓人呀，特别吓人，去吧你们啊。好，谢谢。

0: 가요.
1: 你好，大哥。哦，最高的地方，然后下来的路上吗？没有，没有吗？怎么了？走到一半，到这里还五分之一都没有。真的？嗯。五分之一都没有。
2: 要登顶的话，差不多要还要4个小时吧？还要4个小时，真的？啊，
1: 骗我吗？
3: 真的不骗你，
1: 差不多走了快3个小时。哦，走的。
2: 最快一点的3个小时。
1: 对，
0: 加油！
1: 谢谢，
2: 加油，加油。
1: 四位都是四川人吗？
3: 是的，是的。
1: 다들 힘들다니까 더 가보고 싶습니다. 저는 왜 항상 쉬운 길보다 험한 길이 더 끌릴까요? 다리에 힘빡 주고 철계단을 밟아 오릅니다. 현지에서는 이 절벽 마을을 TNT 마을이라고도 합니다. TNT는 하늘에 오르듯 아주 높은 사다리를 말하죠. 그야말로 저는 지금 걸어서 하늘까지 오르는 길입니다. 행운을 빌어주세요.

0: 경사가 어마어마합니다. 몇 도예요? 뭐 한 60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든데 휴의 경치를 보면 이게 약이 됩니다.
1: 병 주고 약 주는 절벽길. 이번엔 좀 큰 병인 것 같습니다.
0: 경사 장난 아닌데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데?
1: 아, 이걸 어떻게 올라가죠?
0: 진짜, 와, 사람들이 여기서 포기하는 것 같아, 보니까.
1: 몇몇 구간은 정말 코가 닿을 듯이 사다리가 수직으로 일어서 있습니다. 슬슬 다리가 후들거리고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0: 좀 전에 했던 말씀 있잖아요. 뭐 누구나 올라올 수 있다. 취소합니다.
2: 힘들지 않으세요?
0: 괜찮습니다. 저 평소 때 운동 1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좀 쉬었다가 올라갔다 또 하면 할만합니다. 누구나 올라올 수 있다. 취소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제 두 발로 기어가니까 아래를 못 보겠어요. 너무 무서워. 취소. 아무나 오는 곳 아닙니다.
1: 사실 절벽 마을까지 가는 다른 길도 있긴 한데요. 문제는 거센 물살이 흐르는 위험한 협곡을 오르거나 다른 쪽의 산을 빙 둘러 몇 시간이나 더 돌아가야 한답니다. 그러니 이 길은 산 아래 세상과 절벽 마을 사이의 가장 빠른 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3: 大哥您太厉害，不厉害，我已爬不动了，不敢上去了。是吗？啊，爬着爬着有点不舒服，不太舒服。
1: 대체 절벽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이 길을 오르내리며 살아온 걸까요?
4: 와, 각도가 진짜 직각입니다, 직각. 아래 우리 PD님, 제 큰형님하고 우리 현지 운전기사님 올라오고 있는데, 와, 이게.
1: 제가 힘든 것보다도 촬영까지 하면서 올라오는 제작진이 더 걱정됐습니다.
0: 이거 보이세요? 여기가 이 철계단이 세워지기 전에 원래 있던 사다리입니다.
1: 지난 2017년 강철 사다리가 생기기 전까지 마을 주민들이 이용했던 등나무 사다리입니다. 등나무 사다리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 모습이 중국 언론에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큰 화제와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 후 정부 지원과 국민들의 모금으로 지금의 강철 사다리가 설치됐고 주민들은 이전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마을을 오르내리게 됐답니다.
0: 와, 사냥대가 있어요, 사냥대. 와, 뿔이 너무 멋있다, 너. 대박.
1: 사냥들이 놀러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이제 마을이 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절벽 마을은 양이나 염소를 치고 감자, 옥수수 같은 작물을 재배하면서 살아왔답니다. 깎아지른 절벽 위의 자급자족 라이프. 요즘 같은 시대에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절벽 마을에 꼭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0: 제 생각에 저쪽만 넘어가면 진짜 마을이 나올 거예요.
1: 저는 절벽 마을을 찾아 걷고 오르고를 무한 반복 중입니다. 다 왔나 싶어 위를 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야속한 계단과 사다리. 대체 이 길의 끝이 어딜까요?
2: 느낌상 정말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1: 장장 4시간 가까이 한 계단 한 계단 사다리를 올라온 저의 머리 위로 마침내 미지의 마을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0: 와, 드디어 절벽마을 쉐냐촌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대협곡과 산 등성이 이런데 마을이 있을 수 있죠? 신기합니다. 쉐냐촌은 대대로 이족이 살아온 마을인데요. 그 역사는 최소한 5,600년 이상 된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고립된 마을이었지만 강철 사다리가 생긴 뒤로는 저처럼 찾아오는 여행자들이 꽤 많아졌다고 합니다. 여기 절벽 마을에 매점, 그리고 숙박, 그리고 식사 써 있고 오른쪽에 창금 페이 써 있는 게 예, 따근 이하. 我们是来自韩国的游客.
1: 와. 쉬쉬.
0: 하다.
1: 쉬쉬. 와. 쉬쉬.
0: 와. 안에 궁금한데요? 매점이 어떻게 돼 있을까? 아, 절벽 마을의 매점 겸 민박집입니다. 여행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급하게 꾸며놓은 것 같았는데요. 지은 지 수십 년은 돼 보이는 낡은 집입니다. 절벽길 왕복에 8시간 정도 걸리니까 잠깐 쉬거나 하루 묵어갈 수 있는 침대와 요깃거리도 좀 있었는데요. 이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면 아찔해집니다. 절벽마을 매점 주인 루오 취치에 씨가 직접 지고 올라온 거랍니다.
2: 매일매일 지금 20kg가 넘는 이런 물건들을 다 짊어지시고 이제 움직이시는데 내려갔다가 올라오시는데 무게가 장난이 아닙니다. 와, 오.
0: 아니 어떻게 이 무게를 가지고 3시간을 그 철계단을 와.
1: 여행 배낭만 매봤지 이런 짐 가방은 처음이라 균형 잡기도 어렵고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가더라고요.
3: 可以了。 大哥, 你可以为我这么说呀。就背着这么重的东西。 从这边就一直这样爬山爬过来的
4: 啊是的是的
3: 爬到顶
4: 爬到下面过

0: 난리 빼려나다.
1: 와.
0: 뭐 매체도 빼이다.
2: 세상에나. 매일매일 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다가 20kg 짐을 메고 다시 올라온답니다. 오늘치 물건도 벌써 아침 일찍 내려가서 짊어지고 왔다는데, 아, 정말 대단합니다.
3: 어때, 그거 메고 매일 저 수많은 계단길 다닐 수 있겠어요?
1: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하루 그런 일을 하면은 아마 다음날 못 일어날 거예요, 정말로. 따그! 니 짬빵!
0: 아, 没办法.
1: 真棒真棒真棒.
0: 没办法.
1: 佩服佩服. 真佩服. 와, 肌肉肌肉. 와. 胸部肌肉. 真的真的真的. 와. 很硬很硬. 와, 很硬的.
0: 有的.
1: 挺好的挺好的.
0: 不行没办法.
2: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너스레를 떨긴 했지만 루오취치에 씨는 저보다 어린 37 청년입니다. 평생 이 산에서 사냥을 치며 살다가 매점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답니다.
1: 물 마시고 싶어.
2: 짐 가방을 한번 메고 났더니 평범했던 생수병, 컵라면이 방금 전과 달리 보입니다. 이 진열장을 매일 채워 넣는 일이 얼마나 고될까요?
1: 오케이, 가일라. 가시.
2: 해발 1,500m 절벽에서 귀하디 귀한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1: 너무 맛있습니다. 아, 제 인생 1등 컵라면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0: 这些树啊，橄榄树啊，橄榄树，哦，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榄
2: 다량산 절벽에는 원래 1,500명 넘는 주민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아랫마을 다니기가 영 힘들어서 그렇지 농사도 목축도 잘 되는 살기 좋은 땅이라는데요. 강철 사다리가 생기면서 마을은 많은 게 변했습니다.
0: 지금 매수 따라 시청하려고 주시
2: 외지인들은 마을을 찾는데 정작 주민들은 고향을 떠났답니다.
0: 别的地方满满房子那些满不了，然后就没办法住在这里嘛。啊，懂了懂了懂了。有钱的搬到外面去，没钱的话你不住这里没地方住了，是这样子。以后就怎么过去啊？有这样的希望吗？希望我们一直在发扬，发扬希望。
2: 여기서 태어나 4대째 살고 있는 루오추치의 씨에게 이 절벽 마을만큼 아늑한 땅은 아직 없습니다.
0: 谢谢大哥，哎，可以拥抱你一个吗？好，走了走了，哎，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哎好，再见，哎走了好，好，马走，哎，拜拜。
2: 여전히 절벽 마을에 머무는 이들도, 절벽을 내려온 이들도, 앞으로 걷게 될 그들의 길이 어제보다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다량산을 절벽 마을에서 내려와 삶이 일고 놓은 또 다른 산으로 갑니다. 오늘은 아주 고마운 초대를 받았습니다. 10년 넘게 제작팀의 중국 촬영에 동행하고 있는 슈단 씨의 본가에 가기로 한 건데요.
4: 슈가, 니 대概 隔多长 시간 방문就咱们 老家的?
5: 有几个月了。
4: 感觉怎么样?
5: 感觉挺好。

0: 찻잎이 자라기에 더할 나위 없는 멍등산의 환경. 사람이 보기에도 더없이 아름답습니다.
1: 아,这非常的漂亮，空气非常的清晰，这是四川雅安蒙顶山非常有名的。我觉得我们四川的这个山山水水啊，还是很秀美的。

0: 멍딩산 아래 있는 작은 마을 허린춘. 푸른 미로처럼 펼쳐진 차밭 한가운데 슈단 씨의 고향집이 있습니다.
1: 어? 아!
0: 슈단 씨의 8개월 된 아들입니다. 반가운 가족 상봉도 잠깐 서둘러 망태기를 챙겨 나온 슈단 씨를 따라 나섰습니다. 대문 밖에 펼쳐진 초록빛 차밭. 허린춘 사람들 대부분은 차를 재배하고 가공하는 일을 합니다. 제가 찾아간 3월, 봄철은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 그래서 슈단 씨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연세 지긋한 어머니까지 차밭에 나와 손을 보태고 계시니까요.
2: 这行不行？行行行，不是不是这样的啊，不对不对，这个桌子不要了，这个不要。哦，这行就行不行？啊，不要的，啊就不要。妈妈这可不可以啊？可不可以？不可以，不可以，不可以的啊。안 안 된대요。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된대요. 아 어려운데？不可以。这可以吗？这对对对，这可以的。可以可以可以。好嘞。
0: 찻잎 하나 따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2: 也可以泡开水，也可以拿来做主食，煎鸡蛋。哦，
3: 是吗？也可以这么吃吗？
2: 啊，也可以。哦，等一下，我。

0: 벗겨버렸어요. 마법이네, 마법. 정말. 와.
1: 이 덮는 과정을 몇 번이나 반복하는데 제 손이 다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어요.
0: 现在您手头都没有穿 부탁마?
2: 부탁.
0: 진 부탁마?
2: 부탁. 第二次的 온도 没那么高了要不能像第一次那么高了
0: 아. 와, 지금 이렇게 물집 잡혔다가 내 다리가 막 복구된 그런 흔적들이 다 보여요. 대단합니다, 진짜. 오.
1: 다른 차보다도 만드는 사람, 즉 차사의 정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멍딩산의 차. 아무리 커피 많이 알아도 여기서만큼은 차 한 잔 마셔봐야죠. 2000년 역사의 귀한 멍딩차입니다.

0: 정말 깨끗하고 깔끔한 맛입니다.
1: 차 한 잔에 기분까지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2: 아, 시시. 네. 바이바이. 再见.
3: 谢谢.
1: 멍딩산에서 향긋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바이바이.

0: 다시 청두로 돌아갑니다. 청두는 이번 쓰촨 여행의 출발지이자 20여 년 전 오지 여행을 시작했던 제 마음의 베이스캠프 같은 도시입니다.
1: 여기는 쓰촨 청두 인근 청라이시에 위치한 천년 고진 핑러구전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0: 여기서 공부하던 20대의 저는 방학마다 먼 곳으로 떠나기에 바빴는데 다시 오니 청두 안에도 발길 붙잡는 곳이 참 많더라고요. 올 때마다 놀랄 만큼 달라지는 청두지만 그래도 변치 않아 애틋한 것들이 있습니다. 거리에 흐르는 특유의 습한 공기와 코끝을 자극하는 은은한 마라 향기. 청두 거리를 걷다 보면 마음만은 청년 시절로 되돌아갑니다.
1: 그쪽으로 들어와.
0: 이 친구들처럼 저도 어릴 때 매일 이런 값싼 노점에 와서 마라가 들어간 음식을 먹었죠. 제 청춘의 소울푸드입니다.
1: 와.
2: 제발요.
1: 谢谢谢谢. 이거죠. 제가 오늘 저녁으로 먹으러 온 이 메뉴의 이름은요. 차강 촨촨입니다. 차는 녹차할 때 그 차입니다. 그리고 깡은 어떤 냄비 이런 것을 말해요. 그러면 차를 끓이는 냄비라는 뜻이거든요. 촨촨은 꽃쟁이를 촨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호거나 마찬가지예요.
0: 먼저 촨을 골라봐야죠.
1: 먼저 이쪽이 야채류네요. 표고버섯, 건두부, 오징어, 묵.
0: 꼬치 종류가 무려 70여 가지. 뭘 고를지 고민된다면 싹쓸이 해오는 것도 방법입니다. 꼬치 하나에 100원 정도라 주머니 부담도 적거든요.
1: 자, 제가 원한 이런 재료들을 다 담아왔거든요.
0: 양껏스러운 꼬치들을 팔팔 끓는 탕에 입수시켜 살짝 익혀주고요. 고수와 흑초가 들어간 청두식 소스에 콕 찍어 먹으면
1: 真的是幸福的味道. 정말 청두에 오시게 되면 꼭 한번 드셔보시죠. 차강 촨촨입니다.
0: 행복이 뭐 별건가요? 이런 순간이 행복의 맛, 인생의 낙이죠.
3: 我喜欢吃麻辣的，然后我特别喜欢吃就是川川里面的牛肉，特别好吃。我喜欢，我几乎每周都要吃两次。
0: 여행의 참맛을 처음 알게 해준 도시 청두에서 저의 이번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0: 길이 꼬불꼬불한 게 정말 스릴 있습니다. 물 색깔 좀 보세요. 옥색 빛이 쫙 도는 게 물 속이 다 보일 정도예요.
1: 노바단, 웰컴, 웰컴. 나 연애 만큼.
2: 와, 중의 복 고단이네 뭐.
0: 중의 복.

0: 상담완료시 유니안 에어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6: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9: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6: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8: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완료 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6: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9: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6: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8: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0: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산더발루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2: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3: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4: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3: 아, 깎아야 잘 살지.
5: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스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6: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7: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5: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스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8: 키움에스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9: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5: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2: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10: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 이어서 EBS 뉴스 시비가 방송됩니다.
12: 선서, 나는 EBS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3: 속옷을 입지 않는다.
12: 예? 아니, 그러면? 뭔가 죄지은 느낌이네요.
14: 한 번씩 혼자 자는 거 한번 해보자.
15: 나의 보디가드. 공룡도 악몽도 뚜껑뚜껑.
12: 얼씨구?
15: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16: 진짜?
15: 언니랑 말은 안 했잖아.
17: 아이, 선 넘어갔어, 지금.
18: 왜 울어?
12: 얘기 들으니까. 아, 우리 놀이터판에.
19: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최근 교권 침해를 다룬 한 드라마가 큰 화제를 모으는 가운데 현실에서도 이 교권을 지키기 위한 대책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교권보호국 신설 논의를 시작으로 충남, 제주, 강원 등 전국 교육청의 전담 조직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서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지난해 경기도에서만 교권 침해로 교육청의 지원을 받은 사례가 2만 천여 건에 달합니다. 교육감 당선인이 임기 시작 전부터 대대적인 교권 보호 조직 신설을 예고한 이유입니다.
2: 교권은 무너졌고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권 회복은 대한민국 교육의 희망 찾기라고 보고요.
1: 이 같은 움직임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이병도, 제주의 고이숙 교육감 당선인은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을 신설해 교권 침해 사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초기 현장 대응부터 피해 교원의 회복 지원은 물론 과거 발생한 사안의 재조사까지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강원도 역시 장학사와 변호사, 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 지원단을 현장에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3: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바로 가서 현황 파악하고 선생님은 좀 이제 교권을 지켜드리고 상황을 파악하고 교육감이 직접 같이 회의를 할 생각입니다.
1: 실제 현장의 위기감은 심각합니다. 교원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이 교사 2,9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교권 침해를 겪었다고 답한 교사가 87.2%에 달했습니다. 교사들은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면 반복적인 악성 민원 대응과 아동학대 허위신고 차단을 가장 먼저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무분별한 신고를 막을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4: 영국은 아동보호를 위한 법적 지침에서 지속적이고 심각한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나열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심각성과 반복성을 기준으로 이 정서적인 아동학대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위를 제시해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있게.
1: 교사들은 아울러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소송을 국가가 책임지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0: 네, 양육비는 한 부모 가정에게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인데요. 정부가 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 제도를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피해는 여성과 취약 계층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진태희 기자입니다.
5: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생계가 빠듯한 한부모 가정은 더 깊은 빈곤으로 내몰립니다. 특히 양육비를 받지 못해 도움을 요청한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취약 계층이었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따르면 2015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지원을 신청한 3만여 명 중 48%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이었습니다. 정부는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의결은 지난해보다 27% 늘었고 명단 공개는 1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됐습니다. 시행 첫 6개월 동안 국가가 먼저 지급한 금액은 77억 원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취약계층이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행 복지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6: 돈을 얼마만큼 번다고 신고를 하니 승급비가 갑자기 깎여버리니까 저는 세율을 갑자기 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른 거예요. 그때부터 다 꼬여가지고 다 끌어쓰고 어디서 끌어쓰고 빌려가지고 막고.
5: 예를 들어 수급을 받는 한 부모가 일을 시작해 소득이 늘어나면 그만큼 수급비가 줄어들고 돌봄비 같은 추가 비용까지 부담해야 해 생활 형편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7: 2인 가족이 수급을 받아. 그럼 134만 원에 46만 원 주거급여를 받으면 거의 180몇만 원이잖아요. 거기다 양육비 받고 그러면은 지금 이 2인 가족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죠. 너무 수급에 의존하게 만들지 않으려면 이거 한두 개 갖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5: 전문가들은 양육비 이행을 더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한부모 가정이 이를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과 복지제도 전반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0: 네, 코스피가 9,000선을 넘어가며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투자자들의 관심마저 모으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건 단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표 기업들인데요. 이들 기업 취업이 보장되는 이른바 삼전닉스 계약 학과의 인기도 덩달아 치솟고 있습니다. 박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전고점을 또다시 돌파하면서 장중 9,200선을 넘어선 코스피. AI 시대 수요가 커지면서 한국 산업까지 이끌고 있는 반도체가 핵심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두 기업이 대규모 실적을 내면서 임직원 대상 높은 성과급도 예고하고 있어 취업준비생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입시에서도 이런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2026학년도 서울 소재대학들의 반도체 계약학과 정시 100분위 평균 점수는 96.2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대 자연대 합격자의 100분위 평균 점수인 95.8점보다 높은 수치였습니다. 대학별로는 한양대 반도체공학과가 가장 높았고 고려대와 성균관대, 서강대와 연세대의 계약학과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계약학과 열풍에 소위 의대 블랙홀 현상이라는 말을 만들어내면서 이공계 학생들이 의대로 쏠리는 현상도 다소 완화된 추세로 나타납니다. 100분위 평균 점수 기준 지방권 의대 평균 점수인 97.2점에 계약학과들이 근접한 점수를 보여준 겁니다. 다만 대학들은 실제 정시 선발에서 표준 점수를 활용하거나 과목별로 다른 반영 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단순 100분위 기준 점수와 실제 입시 결과는 다소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 계약학과 강세 흐름은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 마지막 입시인 이번 2027학년도에 최고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9: 서울대 농경재는 최초 합격한 학생이 고려대학교 그 첨단 그 계약학과는 아예 번호도 못 받고 떨어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상향이든 소신이든 좀 인기학과들로 좀 많이 지원하는 수요가 아마 올해 많을 것 같습니다.
8: 입시 전문가들은 반도체 계약학과의 과열이 예고된 상황에서 관련 직종에 도전할 수 있는 다양한 학과를 찾아볼 것을 조언했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0: 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열풍으로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재조명받는 가운데 초등교사 절반은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2023년 진행한 공교육 모니터링을 위한 학교교육 실태 조사를 보면 조사에 참여한 초등교사 5,600명 가운데 49.4%가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무력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또 53.4%는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압박을 느꼈고 51.6%는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때가 많다고 응답했습니다.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한 금종의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학부모 응대 과정의 어려움은 교직 만족도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보완,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6월 22일 EBS 뉴스 12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손과 몸의 땅. 인도네시아 술라벳입니다.
1: 돛을 올려라.

슬라웨시의 진짜 매력을 저와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0: 간편한 수납 어디서든 간편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원도 2만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5엽 더블윙 날개 부드러운 자연풍 고효율 모터로 강력하고 조용한 바람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3단 높이 조절 분리형 구조 간편한 수납 어디서든 간편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프리드라이프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5엽 더블윙 날개 부드러운 자연풍 고효율 모터로 강력하고 조용한 바람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3단 높이 조절 분리형 구조 간편한 수납 어디서든 간편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원도 2만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5엽 더블윙 날개 부드러운 자연풍 고효율 모터로 강력하고 조용한 바람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3단 높이 조절 분리형 구조 간편한 수납 어디서든 간편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해발 3,000m의 아찔한 절벽.
3: 아, 그 절벽 절벽만 나 왕샹라.
2: 오로지 줄 하나에 매달려 수백 미터의 절벽을 매일 오르는 사람들.
3: 빠마이랴.
2: 절벽 위의 보물 석청을 얻기 위해 벌떼들과 사투를 벌입니다. 순도 100%의 귀한 천연꿀 석청. 달콤한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거머리와 독충, 독초가 가득한 원시림의 고지대로 올라야 하는데요. 가파른 산길을 30kg이나 되는 짐을 지고 가는 산행은 그야말로 고됩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산소가 희박해져 산행이 더욱 힘듭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석청을 따는 이유는 오로지 가족들 때문인데요.
4: 이렇게 탑니다. 탑니다.

0: 법에 인도 징계 찐 곳이 2, 3곳이야 봐.
1: 가족을 위해 매일 위험을 감수하는 석청꾼을 찾아 중국으로 떠납니다. 원시림 속의 보물 석청을 채취하기 위해 중국의 남서쪽에 위치한 윈난성으로 향했습니다. 미얀마와 접한 지역으로 보이차의 원산지로 잘 알려진 곳인데요. 고온지대라 해발 3000m가 넘는 산들이 대부분입니다. 십리마다 민족과 풍습이 다르다는 말이 있을 만큼 다양한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윈난성. 그 중에서도 중국 내에서 15번째로 많은 소수민족인 바이족 대부분이 이 지역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해발 1900m, 높고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이곳. 20년 가까이 석청꾼으로 살고 있는 짜오허창 씨의 집입니다.
2: 大概今天我们去的地方密会不会有点多哎？多的，去年也多嘛，今年肯定多。
1: 이른 아침 눈 뜨자마자 장비부터 챙기는 작업자. 곁에서 돕는 이는 4년 전부터 함께 일하는 사촌 동생입니다.
2: 这个是100米的。
1: 절벽이나 바위 틈에 집을 짓는 벌레꿀 석청을 채취하려면 필요한 장비도 많은데요.
2: 这个桶装满的话要有20公斤。
1: 아, 꿀을 담는 양동이었네요. 그럼 손잡이도 없는 이 커다란 국자는 뭐에 쓰는 걸까요?
2: 제가 벼就是用来采蜂蜜的时候，都说一个木棍，它比较那个悬崖，它那个坎比较大，栽不到的话，采不到的话就用这个瓢这样采过来。这个是防蜂壶。
1: 작업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벌. 벌에 쏘이는 걸 막기 위한 방충복은 필수입니다.
3: 它的攻击性非常的强，它的体型是普通蜜蜂的1.5倍，所以说，如果防护不到位，会有出现被蜜蜂叮，然后出现休克、过敏等症状，所以防护一定要到位。
1: 그센 벌을 피하기 위한 방충복뿐 아니라 밧줄과 국자까지 필요한 장비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건 뭐 장비 챙기다가 지치겠는데요?
4: 今天远，相当远。
2: 高了100多米嘞，来你们慢点啊，小心点啊。好嘞。
1: 출발 시간에 늦지 않도록 서둘러 식사 준비를 하는 석청꾼의 아내. 종일 산을 헤매고 절벽을 타느라고 고생할 남편을 위해 푸짐한 아침상을 차립니다.
4: 下雨不去，先行就去啊。
1: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아는 석청꾼의 아내. 20년째 봐왔지만 남편이 일을 나설 때면 걱정이 앞선다고 합니다.
4: 有些时候嘛早上6点多就出去了下午晚上11点才到家很担心。
1: 석청 작업은 혼자서는 불가.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5명에서 7명까지 팀을 이루어 움직이는데요. 오랫동안 함께 합을 맞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으로 나설 준비를 합니다.
2: 来回要十几个小时，11个小时左右。我们走吧，我们给采蜂蜜吧。
1: 오늘 석청을 따라갈 곳은 100km 거리, 차로만 3시간을 달려야 하는 먼 곳입니다. 이렇게 멀리 가는 경우에는 가봤던 곳을 가는데요. 허탕을 치지 않기 위한 나름의 노하우입니다.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짐부터 챙기는 작업자들. 한 사람이 보통 30kg 내외의 짐을 짚니다.
2: 我们这位大哥就是背笋子、背蜂蜜最厉害的。这个也是临时安排，但是他随时都在接那个蜂蜜，蜂蜜放下来的时候让他去接。这个兄弟就是他的主要任务就是放主笋，把我从悬崖顶上放到。

0: 그럼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는 잘 보이지 않는데요. 90m 높이의 이 거대한 절벽 중간쯤에 그렇게 찾던 벌집이 세 곳이나 보입니다. 까맣게 달라붙어 있는 것이 벌인데요. 유독 까매, 더 위협적으로 보이는 야생 꿀벌입니다.
1: 这个是只有云南和西藏才会有的大牌蜂，也叫喜马拉雅蜂。它的个头是又黑又大，是普通蜜蜂的1到1.5倍。 这个蜂是纯野生的，无法人。目前我们国内还没有实现人工养殖。
0: 우리나라의 말벌과 비슷한 몸집을 가진 사나운 야생벌에게 쏘이지 않기 위해 서둘러 반충복부터 입는데요. 석청을 따라 내려가는 작업자는 안전을 위해 하네스까지 착용합니다.
2: 대가, 준비好了没有?
3: 아직 준비好, 진짜 준비.
2: 好,安全第一,安全第一.
0: 미끄러운 절벽에서 작업하기 위해서 나무 의자까지 동원되는데요. 다리 사이로 의자를 잘 끼운 다음 줄이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매듭을 지어줍니다. 의자에 줄을 하나 연결하고 또 다른 줄은 허리에 묶어서 연결. 이중으로 줄을 다는데요.
4: 지금 매는 줄은 뭐예요?
1: 这是副绳，副绳是安全绳。
0: 그 사이 한쪽에서는 꿀을 퍼낼 대형 국자의 손잡이를 제작 중입니다.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를 다듬어 3m 정도 길이로 만들면 준비가 끝나는데요. 다시 한번 줄이 잘 매어 있는지 확인하고 나면 드디어 석청 채취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이때부터 20년 경력의 석청꾼 짜오허창 씨의 사촌 동생도 바빠집니다. 석청의 홍보와 판매를 위해 작업 현장을 촬영하는 것이 그의 역할인데요.
2: 卖蜂蜜的时候就是蜂蜜跟视频一起发给人家，就是说每一瓶蜂蜜的背后都有一座山，都有一个采蜜的视频。好，兄弟们小心点，鸽子开始飞上来了。好，放慢一点，放慢一点。
0: 작업자 두 사람이 합을 맞춰 천천히 줄을 아래로 내립니다. 그 줄에 몸을 맡기고 아찔한 절벽을 따라 40m를 내려간 지점. 첫 번째 벌집이 보이는데요. 작업을 위해서 빼곡하게 붙은 벌부터 털어냅니다. 벌집을 지키기 위해 맹렬히 달려드는 벌과 꿀을 따내려는 작업자의 대결이 시작되는데요. 석청을 따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하는 작업자. 한 국자 조심스럽게 꿀을 떠냅니다. 조금만 중심을 잃어도 꿀이 쏟아질 수 있어 조심스럽게 통에 담는데요. 절벽 중턱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하는 작업. 3m나 되는 국자까지 다뤄야 하니 경력자가 아니고는 그야말로 힘든 일입니다. 이야, 정말 아찔하네요.
2: 大哥, 제트에 까져 도서 쟤?
0: 30여 분 만에 석청 작업 완료. 긴 시간은 아니지만 매달려 있는 사람이 줄을 지탱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2: 就是刚才为止只取了油，油我在岸边又重新放下去，上来又重新下去。主神副神，慢慢的放，慢慢来。好，放慢一点。好。
0: 이번에는 벌집의 위치부터가 심상치 않네요. 3m나 되는 국자를 쭉 뻗어야 겨우 닿을 정도로 절벽 안쪽에 자리 잡은 벌집. 국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꿀을 퍼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1: 现在悬崖比较深，工作难度非常的大。然后现在我们也在努力的克服，然后拉了几条绳子，在这个辅助师傅把蜜取下来。

0: 이유도
1: 중국에서는 집안에 들어온 뱀을 절대 죽이지 않는다는데요. 하지만 독사라 위험해서 밖으로 쫓을 수밖에 없는 상황. 뱀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잘 다루는 사촌 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2: 우리 와이프분은 뱀 못 잡아요?
1: 한참 만에 독사 포획 완료. 독사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풀숲에 놔줍니다. 한바탕 소동이 끝나자마자 서둘러 집안일을 챙기는데요. 특히 사료를 기다렸을 가축들부터 돌보러 나섭니다.
3: 방양, 외주, 거주草, 거양草. 然后去地里面 种玉米.
1: 재배한 옥수수로 가루를 내고 인근에서 베어온 풀을 섞어 직접 사료도 만드는데요. 남편이 석청을 따라다니는 시즌에는 집안일이며 가축을 돌보는 이 모든 일들이 아내의 몫입니다. 돈벌이가 마땅치 않은 산골. 남편이 석청을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그것도 4월부터 7월까지 한철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해 가축을 키우기 시작한 건데요. 염소 우리는 집에서 떨어져 있는데요. 산길로 30분은 올라가야 합니다.
3: 네. 告诉你挺累的. 我要羊要到那里面去的。嗯，好。
1: 산에 간 남편에게서 전화가 온 모양입니다.
3: 他说他告诉我他到车上了，到街上饭吃了再回来。哎呦，热死我了！你两个别忙过来啊，我把羊赶下来，不是他怕你们。
1: 염소는 산에 방목해 키우고 있는데요. 아침에 풀어뒀다 6시쯤이 되면 우리로 불러들인 것까지가 하루 일과입니다. 산에서 실컷 풀을 뜯었을 염소들에게도 옥수수를 주는데요. 이유가 있다네요. 염소 큰 놈은 20만 원, 어린 건 5만 원에서 7만 원 사이. 부부에게는 든든한 수입원이니 산에서 잘 돌아오도록 신경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쉴 새 없이 일하는 건 아이들 때문이라는데요.
4: 小的那个在石门读职中，大的那个在陕西长安大学，今年大四。 两个大概一个月三千左右，再就是生活费，别的费用其他的费用不算。有些时候他买点衣裳裤子穿那些就没算进去，就是生活费。
1: 도시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보내야 하는 비용만 1년에 1천만 원. 산골에 살면서 그만한 돈을 만들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산행에서 돌아오면 늘 따끈한 차부터 찾는 남편을 위해 준비해 두는 겁니다. 드디어 석청꾼들이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나간 지 꼬박 이틀 만인데요. 그 사이 석청을 얼마나 땄는지 궁금하네요. 첫날은 영 소득이 없었는데 가져갔던 통 두 개를 가득 채워 돌아왔네요.
5: 전부 매출的话是9000多块钱，最少是100。

0: 快斤一斤，90斤嘛，今天差不多。
1: 모두 똑같이 나누면 1인당 30만 원 꼴인데요. 월 최저임금이 40만 원이 좀 넘는 걸 고려하면 꽤 괜찮습니다.
2: 이게 뭐야?
3: 뢰뢰, 엄마 相当辛苦了. 又要下雨, 要滑, 要远, 엄마. 1, 2, 3,
1: 응. 어디 힘들게 따온 석창 구경 한번 해볼까요? 샛노란 빛이 황금처럼 반짝이네요. 석창은 절벽을 오르고 산을 이불 삼아 지내며 얻어온 귀한 보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 就是再累的再累只要踩到蜜回来看起来就心里也是甜的也是非常舒服的
1: 이틀 내내 산을 헤매느라 피곤하지만 아직 쉴 수는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이 남았는데요. 바로 꿀을 정제하는 작업입니다.
0: 因为这个蜜蜂和花粉在那个蜜里面泡的时间久，它跟这个蜜会融在一起，融在一起之后会影响蜜的口感，然后把蜜的品质它就会稍微比那种就会降下来，然后时间放的久的话，它会变酸。如果花粉多的情况下。
1: 작업을 위해 옹기종기 둘러앉은 사람들. 필요한 도구는 오직 젓가락 하나뿐인데요. 이걸로 벌을 하나하나 골라냅니다. 그야말로 100% 수작업이라 통 하나 작업하는 데만 1시간은 걸립니다. 부지런히 젓가락질에만 집중하는데요. 오래 쪼그려 앉아 있다 보니 힘들면 교대에 가며 작업을 이어갑니다. 벌을 고르는 일 외에도 거쳐야 할 과정이 하나 더 있는데요.
4: 花粉,我切到的花粉,这乳白色的这种,就是花粉.
1: 꿀 외에는 모두 거르는 것이 원칙. 순도 100% 꿀을 얻기 위한 노력입니다.
4: 不能里边不能放花粉你先大哥我在这里不能放的这个看看他们有什么需要帮忙的他这个花如果有花粉在里面时间长了的话它会变质它会这个把这个糖的品质搞差了두
1: 시간 넘도록 계속된 작업 끝에 벌과 화분까지 모두 골라냈습니다. 작업도 끝났겠다. 석청 맛 한번 안 볼 수 있나요? 1차 정제를 마친 건 새로운 통에 보관해 두는데요. 판매 전에 다시 한번 정제 과정을 거칩니다. 이제 마무리만 하면 길었던 하루도 끝이 납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어제 늦게까지 일하느라 피곤했을 텐데 오늘도 부지런히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석창을 따라가지 않을 때면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돕는 것이 일상입니다. 집을 비우느라 미뤄뒀던 옥수수부터 정리하는데요. 가축을 키우기 때문에 사료용 옥수수는 무엇보다 귀합니다. 비가 자주 내리는 우기에는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어 해가 나는 날이면 바짝 말려주는데요. 그래야 저장성도 좋아지고 가루내기도 편리하다네요.
2: 昨天的羊有30多只没回来。明天回来了。今天就回来了。不用去找了啊。不找了。回来不够，明天再去找。
1: 석청을 따라가지 않는데도 오늘도 산을 오르는 작업자. 달라진 점이라면 곁에 아내가 있다는 겁니다.
5: 아니 그 무거운 거 왜 아내분이 메셨어요?
1: 동네에서 금실 좋기로 소문난 부부답게 살뜰히 서로를 챙기는 모습 참 보기 좋은데요. 결혼한 지 23년째인데도 변함이 없다는데요. 비결이 뭔지 궁금해집니다.

0: 他也说，爸爸，等我们读书毕业了以后，你就不用去采这个悬崖蜜了。
1: 석청을 따라갈 남편을 위해 식사 준비에 나선 아내. 오늘 점심에는 특별한 반찬을 올릴 모양입니다.
2: 这是猪肉，这是腊肉，这肉是2年了。
1: 각종 향신료를 넣은 소금에 염장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건조한 중국식 베이컨인데요. 중국 남방 지역에서 즐겨 먹는 전통 음식입니다. 라로우는 12월에서 2월 사이에 만드는데요. 건조하는 데만 최소 두 달 이상 걸려 번거롭지만 남편을 위해 매년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나무처럼 단단해진 고기를 맛있게 먹으려면 껍질부터 바삭하게 태워야 하는데요. 불향을 입힌 후에 그을린 부분은 싹싹 긁어내야 합니다. 만드는 데나 먹는 데나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네요. 이대로 3시간을 푹 삶는데요. 그래야 바싹 말랐던 고기가 다시 야들야들해진답니다.
2: 火要烧烧了然后去洗洗干净了然后才切了才放锅里煮
1: 뽀얀 국물이 나올 때까지 푹 삶은 라로우는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이렇게 보니 족발이랑 비슷한 것 같지만 지방이 투명해서 투명 삼겹살이라는 별명도 있다는데요. 쫀득쫀득한 식감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석청꾼들이 짜오허짱 씨의 집에 모였습니다. 낮에 석청을 따라갈 때는 모두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요. 고생하는 석청꾼들을 위해 푸짐한 식사를 마련했습니다. 역시 남편 챙기는 건 아내뿐이네요. 아내의 마음 덕분에 석청꾼들도 든든하게 배를 채웁니다. 서둘러 채비에 나선 석청꾼. 그런데 신발이 꽤 해진 것 같은데 이걸 신고 가도 될까 걱정입니다. 신발만 봐도 석청꾼의 고생이 보이는 듯한데요. 오늘도 그 힘든 작업을 위해 산으로 나섭니다. 오늘 갈 곳은 해발 2,500m의 뒷산입니다. 높은 해발, 직각에 가까운 경사도, 말만 뒷산이지 전날 다녀온 산과 별반 다를 게 없네요. 빽빽하게 나무가 들어찬 원시림 속, 석청꾼들은 오늘도 길을 만들어가며 한 발 한 발 올라가는데요. 초반부터 힘겨워하는 제작진, 이러다가 낙오되는 건 아닐지 걱정이네요.
3: 이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험해요.
1: 보다 못한 짜오 허창 씨가 제작진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3: 낙고 촬영 잘할 수 있어요?
4: 거의.
1: 촬영하는 건 처음이라는데요. 폰만 봐서는 꽤나 해본 것 같네요. 너무 늦어지면 안 되니 일행 중 일부는 먼저 이동한 상황. 짜오 허짱 씨와 사촌 동생이 남아 제작진을 돕습니다.
5: 是因为我们现在进度慢是吧？对，是的。不累吗？我不累嘛。时间长了，他就自然了，自然就成习惯了，对不对？
1: 1일 카메라 감독인 짜오허창 씨 덕분에 제작진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아이고, 정말 고생 많았네요.
5: 镜头就在那里了，马上能看到了。
1: 석청뿐이 가리키는 절벽 중앙. 한눈에도 거대한 벌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4: 풀水，慢慢的往上拉。
1: 지름만 좋게 1m는 돼 보이는 그야말로 거대 벌집. 큰 수확을 기대하며 본격적으로 석청 채취를 시작합니다. 벌 수만 마리가 둘러싸고 있는 거대 벌집. 벌을 떼어내야 석청이 들어있는 위치가 보이는데요. 벌집 위쪽에 석청이 있는 걸 파악한 후 거추장스럽게 늘어진 아랫부분은 제거합니다. 집을 지키려는 벌떼들이 시야를 가릴 정도로 덤벼도 아랑곳하지 않는 석청꾼. 흔들리는 줄 위에서도 한 국자 한 국자 신중하게 석청을 떠냅니다. 거대한 벌집이라 더욱 기대되는 이번 채취. 이야, 양이 꽤 돼 보입니다. 집과 가까운 곳에서 반나절 만에 이 정도면 오늘 수확은 꽤나 좋은 편입니다. 거기에 좋은 벌집까지 얻었는데요. 이 벌집은 그대로 먹는 게 아니라 벌집을 일일이 짜서 나온 즙을 끓여 먹는 건데요. 석청꾼들과 산골 사람들의 보양식이라고 합니다. 휴식도 잠시, 또다시 고된 산행을 시작하는 석청꾼들. 이들에게도 여전히 산은 힘들고 위험한 곳인데요. 하지만 가족들을 위해 오늘도 석청을 찾아 절벽에 매달립니다.
0: 好像就组成了一个采蜜的一个团队，看到大家都非常的积极配合，就都能够采下来就把这个蜂蜜卖出去，坏多坏少就能够把它变成这个钱。 到每个兄弟、每个人的手里面。

0: 않아도 작은 양의 빨래를 바로바로 세탁해서 탈수, 배수까지 오케이. 홀딩형이라 언제 어디서나 사용 오케이. 보관도 깔끔하게.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1: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2: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3: 안녕하세요. 예. ARA 생명.
1: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4: 이동하실게요.
1: 네.
3: ARA 생명.
1: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5: 다시 들어간다.
3: AIA 생명.
6: 이건 정말 AIA 모델 오래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0: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자.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1: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2: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0: 아, 이번 신상 암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3: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0: 아, 이래도 되나?
4: 건드릴게요.
0: 예.
4: AIA 생명.
0: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5: 이동하실게요.
0: 네.
4: AIA 생명.
0: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6: 다시 들어가봐.
4: AIA 생명.
0: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2: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1: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7: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8: 예원씨, 장훈씨!
9: 깜짝이야!
10: 100억 정도 되는 매출을 올렸던 광고회사를 한 40년 운영을 해왔고요. 예술통 기획자로 살고 있는 박동훈이라고 합니다.
11: 버신 돈을 네. 이 거리에 지금 쓰고 계시다고.
9: 근데 이렇게 예쁜 거리가 있는지 몰랐어요.
11: 둥지 같은 모양이
9: 맞습니다. 볼거리가 진짜 많네요.
12: 안 나가신 거면 촬영 끝날 거래요.
11: 총 많으시고.
9: 여기 대박이에요.
11: 밑에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지하에 요리하는 데도 네. 있고. 천장.
12: 그러면 촬영 끝날 거래요.
11: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그런 느낌이에요.
13: 엄마가 저쪽에서 오시는데 리어커를 끌고 오시는 거예요.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0: 퇴직 후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1: 아이고 잘하네.
0: 세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반전이 더 놀라운 건 딱히 기대한 바가 없었기 때문일 텐데요. 여기 중장비를 능숙하게 모는 분은? 네, 스님입니다.
3: 저 포크레인 가지고 다 만드는 거예요. 맞죠? 농사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 이 농사는 농사 지을 때는 아무 생각이 안 일어나잖아. 네. 그때 이제 오는 고요, 평온, 또 기쁨. 바깥에 속세 사람들 자식 키우는 그런 마음과도 같겠죠.
2: 농사를 수행으로 삼고 계시는 스님. 그분 계신 곳의 계절 밥상은 어떤 맛인지 지금 떠나봅니다. 이 길을 직접 닦은 분도 스님이라 들었습니다. 아랫마을에서 불과 1km 거리인데 용연산은 첩첩산 중에 놓인 사찰. 절에서 만난 스님은 개들과 함께였습니다.
3: 배고파, 밥 먹어. 아유, 밥 있네.
4: 다 따로 있고 밥그릇도 다 따로 있나 봐요.
3: 네. 번갈아서 서로 뺏어 먹어.
4: 다 같은 종류네요.
3: 네. 풍산개. 여기 멧돼지가 많아서 풍산개 하고 두 마리를 샀는데 새끼 낳고 분양이 안 된 거 키우고 하다 보니 다섯 마리가 늘었어. 큰나무 용파리.
4: 용파리.
3: 용구. 일룡이.
4: 일룡이.
3: 저는 용군이, 얘는 용순이. 나 용이야. 용연사니까. 진액이 풀어놓고 하니까, 멧돼지 고라니가 없으니까 농사 짓기가 너무 편해.
2: 본래 농사는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죠. 스님 계신 곳에는 그래서 신도들로 북적입니다.
5: 처음에 내 치면 안 되고 이 하다 밀어야 돼. 오케이. 자. 시작하자.
2: 떡매 아래 찹쌀 반죽과 섞인 저 푸릇한 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4: 여기 들어가는 거야.
3: 개두로. 떡나무에.
5: 우리는 살이 나는 걸로 하는 거예요. 또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살이 나는 걸로.
2: 개두릅은 음나무의 새순.
6: 말 묻고 말.
4: 갑자기 떡을 왜 만드시라고?
3: 참 말고 참. 새참. 만들어가지고 이제 새참 먹는 거예요.
5: 아우, 난 너무 커.
3: 그러면 이제 일 열심히 하면 되고.
6: 저 계세요?
2: 떡을 크게 만든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5: 술 마실 황홀 한 마차.
2: 새참 준비도 마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러 나서 볼까요?
5: 시켜보시면 안 돼. 어머니요. 햇센생 하네요, 형수는 그래도.
2: 목적지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사찰 주변에 조성된 저 밭으로 가는 거니까요. 오늘 할 일은 고구마 모종 심기. 봄 기운이 무르익었을 때가 제격이랍니다.
5: 돈 사람들은요, 땀을 내가면서 일해주고 또 같이 먹고 즐기고.
2: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20여 년 전 용연사에 당도한 설암 스님은 일손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먼저 땀을 흘렸습니다. 오죽하면 사찰이 속한 명

0: 휴경을 하다 보니 욕심부리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밭이 늘었다는군요. 고구마밭도 그중 하나.
1: 비스듬하게 심어요. 똑바로 심으면 고구마가 일자로 커가지고 이 옆으로 이렇게 커야 되는데 나중에 못 판다고. 고구마가 엄청 깊이 들어가요, 이게. 생각보다. 요 앞에 두 개가 파고 들어가면 이렇게 따로 들어가.
2: 저리 일이 일만한 줄 몰랐죠. 출가가 한가한 줄 알았는데 극한 지금에 나 이렇게 일만한 줄 알았으면 출가 안 할 뻔했어.
0: 사력을 쏟는 일 대충이란 없죠. 그래서 더 이 시간이 반갑다고 하네요.
1: 반씩 나눠야 돼.
3: 예, 반씩 잘라고 있어요.
1: 이 너무 커가 나는 땀은.
0: 땀 흘린 뒤에 먹는 음식 맛이야 말해 뭐하겠습니까.
3: 맛있네.
1: 떡볶이 반이도 맛있네. 반씩 먹으니 딱 맞다.
3: 네, 네.
0: 부처님 머리 닮은 불두화가 한창일 때 이 일은 잠시 신도들에게 맡겨놓고 스님은 사찰로 가시는 중인데요.
4: 이게 뭐예요?
1: 모이입니다. 모이.
4: 모이요?
1: 네.
4: 지금 먹을 때예요?
1: 네. 액기스 담그려고. 줄기는 이제 삶아가지고 껍질 벗겨가지고 반찬에 먹으면 되고. 네. 온천지 다 먹을 거지 뭐. 보면은 다 먹는 거. 이거 망초 이것도 나물 해먹으면 맛있어요.
0: 우리 땅 제일 흔한 게 망초죠.
1: 일반 사람들은 망초 나물 잘 뭐 안 해먹어. 이게 다 풀이라고 생각하는데 귀한 식재료. 건강한 거 이게. 그 산에서 주변에서 나는 식재료들 가지고 간단하게. 제 은사 스님은 진정한 사찰 음식은 5분 이상 걸리지 않는다는 거야. 예. 네. 아, 이 나물 무침은 맛있다 이거. 상미야 깻잎 따라.
0: 깻잎도 스님 레이더에 걸렸습니다.
1: 작년에 들길이 심었는데 씨앗이 막 떨어진 게 이게 막 올라온 거야. 우리 식구들 내가 해주면 그냥 기절하지. 맛있다고. 맞지 성미야? 아니야? 기절 끄지 않아? 놓고
5: 오글오글 하면 안 됩니다.
1: 왜 안 돼?
5: 안 돼요. 그 안에 돼요? 오글오글한 게. 아, 이런 거 다 오글오글. 요
1: 괜찮아. 안에 삶으면 여기, 괜찮다니까.
5: 여기 뜸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3: 뜸이요?
1: 삶으면 삶으면 괜찮다니까.
3: 뜸이 뭐예요?
1: 삶아가 딱 씻어.
5: 벌레.
1: 벌레 괜찮아. 아, 벌레 먹어. 이게 다 보약이야 벌레도.
3: 아, 안 먹, 벌레도 전 안 먹을래요.
1: 벌레도 그러면. 벌레도 일하다가 고생해가지고 먹어주면 다음에 다음 생에 성불한다.
0: 여럿이 함께 모여 일하는 것을 사찰에선 울력이라 하는데요.
1: 예, 이렇게 딱. 미끄러지, 잘 따지지. 야, 너무 반갑한다.
0: 용현사 울력에는 여러모로 경계가 없습니다. 템플스테이 온 가족도 울력에 동참하곤 하니까요.
1: 액기스 담그는 거예요. 액기스.
6: 재료가 많이 필요한가 봐요.
1: 얘 막 섞어가지고.
3: 독초만
1: 안 먹는데.
0: 스님 도량이 넓으신 편이죠.
7: 누가 템플스테이에서 일을 시켜요. 용현사만 이러면 시키지. 안 돼, 난 108배나 하지.
1: 건강하시라고 시키는 거야.
6: 어떤 마음으로 좀 와서 일을 하세요?
8: 하나님께 참배하는 마음으로.
0: 그런 마음으로 다듬다 보면 한갓 후성비들도 귀해지기 마련이라죠. 지금 한창 제철 맞은 것들이 제 속 내어주기 딱 좋은 환경을 조성해 놨습니다.
6: 이거는 창고를 만들어진 거예요?
1: 예.
6: 바로 약간 통글 같은데요?
1: 예, 이 온도가 집중돼야 돼.
0: 모든 것엔 때가 있는데 진액 만들기는 지금이 그 때.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답니다.
6: 이렇게 담그면 얼마 있다가 먹을 수 있어요?
1: 3년.
6: 3년이요?
0: 밖에서야 시간이 돈이지만 3년쯤은 다반사라는

0: 절, 절밥이 맛있을 수밖에요.
1: 이건 뭐예요?
2: 이거 큰풀이라고.
1: 먹는 거예요?
2: 예. 네. 강된장 끓여 먹는 거. 다 끓여놨어요?
3: 예.
2: 아하, 전도 부쳐놨네.
0: 공양간에서는 올력에 참여한 신도들을 위해 공양 준비가 한창인데요. 스님도 솜씨를 보태주시네요.
2: 쫄아야 되는데 안 쫄았더니.
0: 혈혈단신 용연사를 일으킨 이력의 소유자답게 못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2: 여기 산속에서는 장보기가 힘드니까 이제 있는 거 가지고 그냥 그저 즉석에서 해먹는 게 사찰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이렇게 하면 맛있어요.
0: 농꾼, 산꾼에 이어 이번엔 셰프를 자처하셨는데요. 어떻게 입에 맞으세요?
2: 비빔 먹으면
0: 그리고 절밥 감칠맛의 주인공 진에게 등장. 무치는 손만 봐도 침이 꼴깍입니다. 강된장이 졸여지고 있으니 보살님들은 텃밭에서 쌈채소 마련하셔야겠군요.
4: 그러니까 이 농약을 안 쳐가지고 친환경 그 거름을 했기 때문에 벌레가 먹은 거지.
5: 야, 우리 주지스님은 농약이라도 질석해요.
6: 농약뿐만 아니라 네. 비료 다 안 치셔요.
0: 자연이 준 그대로 밥상이 차려집니다.
6: 이제 스님 먼저.
2: 네, 뭐 저거 뭐 안 먹기나 빨리 해봅시다.
6: 안 먹겠어요. 콕 닫아서. 네,
2: 저는 좀 싸게
6: 먹으세요. 이제 스님이 끓이신 거.
2: 아니,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0: 그렇잖아도 고된 밭일 마치고 받은 밥상인데요. 3년 묵은 지인에게 주지스님 솜씨까지 더해져서 절밥 맛있다는 소문은 이래서 또 나나봅니다.
4: 이거만큼 이것도 말을 표현하고 있어.
0: 연신 밤 넘기는 소리가 경내를 메우고 그렇게 하루가 기울어갑니다. 다음날 용연사 일대가 운무로 덮였습니다. 인근 용소에서 하늘로 승천한 용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오는데 옛사람들도 이 장대한 운무를 보고 난 뒤에야 그런 전설을 만든 것이 틀림없습니다.

0: 이 아침 스님의 수행법은 경건한 예불. 오늘도 한 걸음 정진합니다. 존재만으로도 깨달음을 주니 사찰이 한사코 자연의 품으로 파고드는 이유 알겠습니다.
1: 봄에는 이제 생명이 시작되니까 기운이 젊어 보이고 계절별로 인생살이하고 똑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0: 그래서 자연뿐 아니라 사람살이에도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늦지 않게 모내기를 마친 논이 이토록 안도감을 주는 걸 보면 말입니다. 저기 때를 아는 분들이 옵니다.
2: 일찍 오셨네.
0: 이번엔 또 뭘 하시나요?
3: 어머나.
1: 너무 늦었어.
3: 어머.
4: 무슨 씨앗이에요?
1: 차 씨앗입니다. 차. 내가 구디기 파줄게. 저 사님. 이리 오보세요.
5: 스님 몇 개씩요?
1: 앞에 나가서 구디기 좀
5: 파줄게. 스님 몇 개씩요?
1: 가득 넣어. 쌍 넣은 거 한 5개씩 넣어요.
0: 남부지방에서 재배되던

0: 차나무가 요즘은 강릉에서도 잘 자란답니다.
1: 손으로 하면 더 빠르지.
0: 거침없는 손길에 일에도 능률이 배가 되네요.
1: 여 시월로 오잖아요.
2: 상미야, 여 봐라 시월로 오잖아.
1: 녹차야 이게.
3: 이게 녹차라고요?
1: 응. 7월달 되면 확 올라온다고.
4: 요 가운데 씨가 있지, 신경도.
1: 아, 신경 있지. 그럼.
5: 우리 주지 스님은 스님 아닌 이 농사꾼과 똑같아요. 스님 노릇도 잘하시지만.
1: 농부죠, 농부. 농부가 따로 있고 뭐 종교인이 따로 있고 그런 게 있습니까? 같이 하고 이 마을 공동체로 살아가면 재밌어요, 또 그게.
0: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데 수행삼아 울력에 나선 분들 보니 세상사 참 마음먹기 달린 것 같죠?
1: 우와, 뭐야? 우와, 크다.
5: 진혜는 한 20년 넘게 잡았지.
6: 진혜가 약이야.
5: 진혜가 더 쉽게 잡았죠?
6: 감어.
5: 몸이 좋으니까 약대라고 먹을 거예요. 네.
7: 방문 상담할 요시 오랜 전통이 담긴 아름다움 행남자기. 자연스러운 색감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어떤 음식에도 어우러지는 행남자기 32피스 홈세트 증정.
8: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집 보험 좋지.
9: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10: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9: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10: 네?
9: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10: 와.
9: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끼시는 거죠.
10: 어떻게?
9: 우리 집 보험 주치 우호주에 전화하세요.
8: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찾아내 줄여드립니다.
11: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12: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13: 치매랑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4: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10: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15: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6: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7: 완전히 분리를 해야 되겠다, 집을 지면. 이게 결심을 하게 됐고요.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다. 제가 그게 로망이에요.
18: 이 공간에 제가 머물러 있으면 무념무상?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일부 심어져 있는 나무도 볼 수 있고 눈개구름도 별자리 관찰도 가능하고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 저의 작은 천국.
19: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9: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19: 여러분

0: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눈 건강 루테인 지하잔틴 챙기시죠. 디지털 시대인데 눈 피로는요? 눈 건강 루테인 지하잔틴과 눈 피로를 위한 아스타잔틴을 하나래. 고려온단 루테인 지하잔틴 아스타잔틴. 고려온단이 직접 개별 인정받은 좋은 원료로 믿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눈 건강엔 루테인 지하잔틴, 눈 피로엔 아스타잔틴. 고려온단으로 한 번에 챙기세요. 고려온단 루테인 지하잔틴 아스타잔틴.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온단.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가정학과 전문의 염창환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8번의 그 강의로서 이제 비타민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사실 비타민은 모든 분이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뭐 한 번, 뭐 두 번 평생 들어볼 것으로 중요한 건데, 왜 비타민이 중요하냐. 우리가 보통 영양소 하면 3대 영양소, 5대 영양소 하잖아요. 3대 영양소는 뭐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거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구성 성분이고요. 근데 이게 에너지를 만들 때 꼭 필요한 게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만약 비타민과 미네랄이 우리가 없다면은 우리는 결국은 오래 살지도 못하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8번에 걸쳐서 이 비타민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비타민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맥클린 박사가 제시한 비타민 역사의 5단계입니다. 뭐냐 하면은 비타민 역사는 그동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거친데 첫 번째 1단계는 바로 기원전 시기입니다. 이때는 음식과 질병이 중요한 관계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잘 못 먹는 분들이 병에 걸렸고 영양결핍으로 악액질로 인해서 사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의 문화들 보면은 정말 사람들이 단명했어요. 어떻게 20살 만에 죽느냐? 40살 만에 죽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영양이 성분이 중요했다는 거죠. 그 시기를 넘으면서 이제 2기가 나옵니다. 2단계는 언제부터냐면은 1890년부터 1910년 이 시기인데요. 이때는 특정 음식과 질병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그 쌀 겨 눈을 뗐더니 각기병이 발생했더라. 그리고 과일과 채소를 안 냈더니 괴혈병이 생겼더라. 그리고 햇빛에 노출 안 됐더니 구루병이 왔더라. 이런 병들이 결국은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는 그게 병인지도 모르고 괴질, 그로 인해 사람이 죽어가고 미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하나 발견이 됩니다. 이때가 보통 이제 3단계라고 말하면서 비타민의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1900년부터 1948년 비타민이 하나하나 발견되고 분리되고 합성이 돼요. 그러면서 질병 예방, 치료를 위해서 비타민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각기병에 발생한 군은 비타민 B1을 먹어야 되고 괴혈병이 있는 사람은 비타민 C를 먹어야 되고 그 구루병이 있는 사람들은 비타민 D를 먹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4단계가 되면서 이제 제약회사들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상업화가 돼요. 이때부터 이제 질병이 예방되고 치료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로슈 회사. 지금은 이제 제약회사로 넘어갔지만 그런 글로벌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비타민 합성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죠. 그리고 5단계가 되면서 1955년부터 지금에 걸치면서 비타민이 다양한 효과가 발견되고 단순하게 질병 예방이 아니라 치료의 개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많은 임상 연구들이 비타민을 가지고 이제 치료 약들이 개발되고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플러스해서 새로운 신약들이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시기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그동안 흘러왔던 거에 대해 제가 세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서기 11세기부터 14세기까지 일어났던 그 전쟁이었는데요. 이때 전쟁의 패배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괴질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십자군 전쟁할 때그 유럽의 군인들은 절대 무기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질 수가 없는 싸움이었어. 근데 그 당시에 돌았던 괴질이 뭐냐? 잇몸에서 악취가 나고 피가 흐르며 피부에 출혈성 반점이 돋고 다리가 붓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괴혈병과 비슷한 증세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건이 그 항해에서 보면은 영국군을 포함한 유럽에 있는 여러 그 사람들이 배를 타다가 대부분 돌아가셨어요. 1498년도에 다스코 다 가마의 인도 향로 개척 중에서 선원 160명 중에서 100명이 사망했고, 1740년까지 영국 해군이 50년 동안 10만 명 이상 사망했다는 거죠. 그 이유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밝혀진 건 뭐냐? 과일과 채소 부족으로 인한 괴혈병으로 사망했다는 거죠. 이런 사건들이 결국은 하나하나 쌓이면서 결국은 전쟁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서 사람들이 이제 실패했는데, 이거에 대한 실마리가 하나하나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1535년 프랑스의 탐험가 자크 카르티에가 캐나다 원정 당시에 일행 110명 중에서 100명이 괴혈병으로 죽음을 앞둔 상황이 있었어요. 당시 이제 우연히 맞는 인대한 도움으로 인해서 전나무 잎새우를 먹고 나서 호전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문헌상 괴혈병을 치료한 최초의 사건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1741년 제임스 린드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임상 연구인데요. 제임스 린드란 해군 군의관이 영국 해군 솔즈버드호에 승선했더니 이때 많은 병사들이 이제 괴혈병으로 시름시름 앓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최초로 6군으로 나눠서 임상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음식을 잘 먹고 그리고 뭐 충분한 이제 영양 섭취를 하면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좋아진 게 아니라 오렌지와 레몬을 먹었던 사람들이 호전됐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제임스 린드는 모든 군인들한테 그걸 먹였더니 바로 이 회복되고 이제 그잘 승선해서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795년도에 영국 해군은 매일 감귤류와 주스를 먹어야 한다는 법을 이제 제시를 했던 거죠. 그 후로 영국은 괴혈병이 사라지고 지지 않는 나라가 됐던 겁니다. 영국군을 지금도 이제 라인군이라 불렀던 거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해군은 이제 배를 승선할 때마다 비타민을 충분히 먹게 이제 해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과일과 채소가 그 충분하게 이제 섭취되도록 이제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통 보면은 이 사건이 없다고 하면은 인류는 어떻게 보면은 따로따로 나라, 살고 있는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되고 있습니다. 1897년 크리스티안 아이크만 이제 독일 의사인 분이 그 정제된 곡물에서 곽기병이 발생된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찾아냈던 게 뭐냐? 쌀의 배아에는 비타민 B1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알고 이거를 줌으로 인해서 그 곽기병을 예방해 준다는 걸 알게 됐죠. 그 다음에 프레드리 호킨스가 1906년에 이 음식들에는 아민 구조를 가진 생명에 꼭 필수적인 영양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거를 바이탈 아민이라고 해서 줄여서 바이타민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민 구조가 아니는 거라서 끝에 이자가 빼진 비타민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1912년에 이 프레드 호킨스는 펑크 박사와 함께 특정 영양소 결핍이 특정 질병을 유발한다는 사실도 발견해서 비타민 결핍 이론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은 오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비타민부터 해결돼야 된다는 것을 최초로 제시한 것 중에 하나고요. 지금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과일과 채소만 먹으면 충분히 이 비타민 결핍을 없앨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토양이 변해요. 그래서 옛날에 과일에 나왔던 그 과일 속에 있는 영양소하고 지금에 만들어지는 영양소하고는 그 영양 성분이 차이가 나면서 현대인은 점점 비타민 결핍이 많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비타민제를 복용해야 된다는 것을 이때 처음으로 제시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학계에서 특히 이 비타민 여러 가지들 중에서 가장 많이 핵심적으로 나온 거는 바로 비타민C예요. 이때가 이제 비타민C와 의학계의 논쟁. 지금도 항상 이 비타민C만 가지면 찬반 이론들이 나온 거죠. 그 사건이 바로 이 1970년대부터 나옵니다. 라이너스 폴링과 유한 카메론이라는 이 라이너스 폴링은 세계적인 석학이고

유한 카메론은 외과 의사예요. 이분들이 암 환자한테 비타민C를 썼더니 암 환자들이 오래 산다는 것을 가지고 그 미국에 있는 NIH, 국립보건원에 이 사실을 얘기하고 연구를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국 NIH는 그것을 이제 그 메이오 클리닉에 이제 자문을 구하죠. 그래서 메이오 클리닉에서 비타민C 가지고 임상 연구를 처음 시작합니다. 근데 라이너 스폴링과 유한 카메론의 연구는 암 환자한테 비타민C가 도움이 됐다고 했지만은 메이오 클리닉은 이 해봤더니 암 환자한테 전혀 효과가 없다고 이제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의학계에는 이거를 부정하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그두 연구의 차이점을 밝혀낸 게 바로 미국 에그나이츠 국립보건에 있는 마크 레빈 교수예요. 2004년도에 논문을 내는데 라이너 스폴링 연구는 정맥 주사를 썼고 메이오 클리닉은 경구제를 썼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비타민C가 붐이 불기 시작하고 단순하게 비타민C는 그전에 암을 치료한다는 개념보다는 파마콜로지 아스코베이트라고 해갖고 양리적인 비타민C 개념으로 병행했을 때 효과가 더 좋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메이오 클리닉을 포함한 미국의 우수 대학에서 지금 비타민C 관련 임상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하나하나 이제 논문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질병의 발생은 어떤 과정을 갈 건가? 질병은 보면은 환경인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 환경 인자에 의해서 활성산소가 생성이 돼요. 그리고 이 활성산소로 인해서 내 몸에 있는 세포들이 손상이 옵니다. RNA, DNA 손상이 오고, 그로 인해서 질병 유전자가 자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자극이 된 유전자가 증상을 발현하고 질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이 과정 중에 어느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그거를 막아준다면 질병까지 가지 않아요. 근데 의학이라는 건 대부분 약물로 질병을 치료하기 때문에 이전 단계 과정, 활성산소를 없애야 된다든지 그 질병을 예방하는 이 생활습관 변화에 대한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개념만 갖고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충분히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선 우리 몸이 수면, 운동, 영양이란 말을 얘기하잖아요. 이 삶의 그 삶을 자체를 수면 잘 자고 운동하고 결국은 그 적절하게 영양소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해진다면은 질병 없이 이제 갈수 있고 비타민도 거기에 한 일환이라고 생각하면서 부족한 분들은 적절하게 먹음으로써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가 이제 2008년도에 그 음식 피라미드를 만들면서 얘기했었던 게 뭐냐? 바로 음식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고 그리고 안 좋은 음식들은 적절히 피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나의 제시했던 게 뭐냐? 바로 비타민 D하고 종합 비타민을 먹으란 얘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우리가 암만 음식을 통해서도 나이가 들게 되면 들수록 영양소 결핍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 변화는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생활 습관 변화로 해서 부족한 거는 비타민으로 채워져야 되고, 그리고 그 비타민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질병으로 가게 되면 그때 병원 치료, 약물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 단계, 비타민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비타민이 필요한 겁니다. 네. 오늘 시간은 비타민의 이제 그 역사에 대해서 제가 짧게 얘기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비타민 B군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비타민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 8강까지 태권도를 지도하게 된 고영정입니다.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태권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기입니다. 국기라는 것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기예나 스포츠를 예리하는데요. 태권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많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유연성이 줄어들고 근육의 탄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태권도를 꾸준히 하게 되면 유연성을 높일 수 있고 전신의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는 태권도를 잘하기 위한 기본적인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운동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자, 깍지를 끼고 손목과 발목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령을 제가 맞출 테니까 가정에서도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어깨 돌리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허리를 돌리겠습니다. 허리를 잡고 최대한 크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허리는 자연스럽게 틀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허리 트는 운동을 많이 할 건데요. 몸을 미리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알려드릴 내용은 태권도 수련에 필요한 단단한 주먹 만들기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주세요. 1단계부터 3단계까지가 있는데요. 자, 1단계입니다. 2단계, 3단계. 자, 1단계는 손가락만 구부리고요. 2단계는 조금 더 구부려 보세요. 자, 3단계에서 엄지손가락으로 두 번째 마디와 세 번째 마디까지, 손가락의 두 번째 마디와 세 번째 마디까지 엄지손가락을 닿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먹을 자기의 손바닥을 향해서 한번 대어봅니다. 이때 평평해야 돼요. 주먹이 뾰족한 모양이 되지 않고 가능하면 편편할 수 있도록, 평평한 주먹의 모양이 만들 수 있도록, 인식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먹을 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 동작을 끊지 말고 그대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이어서 꽉 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손바닥이 보일 수 있도록 쳐다보는 겁니다. 쳐다봤을 때 손톱이 보이면 주먹을 덜쥔 거예요. 주먹이 보이지 않도록 꽉 쥐어줍니다. 자, 다음은 주먹 지르기 연습인데요. 이 주먹 지르기는 준비서기와 주춤서기 상태에서 연습을 합니다. 준비서기는 발을 한발 간격으로 벌린 상태에서 하는 것이고요. 주춤서기는 발을 한발 간격, 두발 간격에서 합니다. 이 주먹지기를 준비서기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차렷 자세. 엄지발가락과 뒤꿈치를 모으고 무릎을 가능하면 붙여줍니다. 그 상태에서 힘을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누군가 당겨 올린다. 그런 느낌으로 몸을 똑바로 핍니다. 자, 차렷. 준비. 아래에서부터 주먹을 말아 쥐어서 명치, 가슴골이 만나는 쏙 들어간 부분, 이 부분이 명치거든요. 이 명치에서 주먹을 칩니다. 주먹을 서서히 내려서 뻗어줍니다. 이때 인위적으로 구부리지 말고 팔을 내린 상태에서 주먹을 강하게 쥐면은 팔이 자연스럽게 휘게 됩니다. 자, 이 상태가 준비석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차렷, 준비. 자, 준비서기에서 주춤서기라는 구령을 붙이면 발이 한 발, 두발 간격. 이 상태가 주춤서기입니다. 주춤서기는 세 발까지 가능해요. 근데 그 이상을 벌리게 되면 너무 과도하게 벌리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한 발, 두 발, 세 발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춤서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주춤서기 상태에서 주먹을 앞으로 뻗었다가 힘있게 뒤로 당기는 거예요. 속도를 빠르게 하면서 이 부분이 매주먹인데, 이 매주먹을 허리에 당겨 붙이는 겁니다. 자, 이때 팔꿈치, 팔목, 매주먹 순서대로 서서히 붙여서 마지막 순간에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초보자들이 많이 틀리는 게 돌아서 당겨집니다. 그대로 뒤로 빼야 되는데 이게 돌아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팔꿈치를 뺄 때는 팔꿈치, 팔목, 매주먹 손으로 순차적으로 당깁니다. 제가 한번 빠르게 당겨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렷 자세, 준비서기. 팔을 뻗어서 교차해도 상관없어요. 쭉 뻗어도 되고 그대로 당겨 붙여서 주춤서기. 주춤서기는 말 위에 올라탄 자세와 동일해요. 기마 자세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주먹 지르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서 출발을 해서 몸통을 지릅니다. 몸통은 명치를 향해서 지르고요. 얼굴 지르기는 인중을 향해서 지르는 거예요. 코 아래 쏙 들어간 부분, 이 부분이 인중이죠. 자, 몸통은 명치 지르기, 얼굴 지르기는 인중 지르기. 자, 당겨 보실 때는 빠르게 당겨 보십니다.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몸통 지르기, 얼굴 지르기. 당기는 손이 휘어서 들어오지 않고 직선으로 뒤로 빠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먹을 지를 때 강하게 지르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주먹을 지를 때 강하게 지르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요. 허리 틀기와 주먹

고치기 연습입니다. 허리 틀니는 허리를 뺐다가 넣는 연습이고요. 주먹 붙이기는 팔꿈치와 팔목, 매주먹을 붙이는 그런 연습이 되겠습니다. 먼저 허리 틀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 틀기를 하기 전에 자기의 허리를 한번 이렇게 잡아보세요. 뭐 편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허리를 뺐다가 넣는 동작. 자, 이 동작인데요. 코어 근육을 사용을 해서 천천히 뺐다가 넣어주는 동작입니다. 자, 이때 빼는 동작은 천천히, 넣는 동작은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빠르게. 자, 마음속으로 천천히 빠르게, 천천히 빠르게. 동작을 넣었을 때 흔들리면 안 돼요. 뺄 때는 몸을 이완시켜서 천천히 하고 넣을 때는 몸을 긴장시키면서 멈춰주는 겁니다. 빼고 넣고, 빼고 넣고, 빼고 넣고. 자, 몸의 코어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이고요. 이 동작이 잘 되면 주먹을 훨씬 더 강하고 임팩트 있게 지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란히 서기 상태에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네, 좋습니다. 이번엔 주춤서기 상태에서 한번 허리 틀기 연습을 해볼 건데요. 주먹을 이렇게 가슴 쪽에다 둔 상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뺐다가 놓고, 뺐다가 놓고. 뺄 때는 천천히, 넣을 때는 빠르게. 천천히, 빠르게. 마음속으로 천천히, 빠르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천천히, 빠르게. 이 동작을 이용을 해서 한번 주먹질을 해보겠습니다. 자, 허리를 뺐다가 지르기. 허리를 뺐다가 지르기. 허리를 뺐다가 지르기. 자, 두 번 연속 질러보겠습니다. 다음은 당겨붙이기 연습인데요. 이 당겨붙이기가 초보자들은 많이 돌아서 들어옵니다. 그대로 뒤로 가야 됩니다. 제가 측면으로 한번 돌아서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춤서기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뻗으세요. 1단계와 2단계는 주먹의 회전이 없습니다. 1단계와 2단계는 그대로 갔다가 마지막 3단계에서 주먹을 회전하면서 이 부분, 매주먹을 허리에 당겨 붙이는 거예요. 아, 1단계, 2단계, 3단계. 아, 이거를 허리 틀기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를 좀 뺐다가 붙이기. 당겼다가 붙이기. 아, 팔을 쭉 뻗었다가 붙이기. 아, 소리가 옆을 치는 소리가 아니고 스치는 소리가 나야 됩니다. 지금부터 허리 틀기와 주먹 당겨 붙이기를 포함을 해서 몸통과 얼굴 지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시범을 보이면 시청하시는 분들도 가정에서 따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차렷! 왼발이 움직이면서 준비서기! 주춤서기! 자, 몸통 지르기입니다. 기합을 넣을게요. 자, 왼손부터 몸통 지기. 하! 자, 오른손 둘! 하! 자, 두 번 지르기입니다. 두 번째 기합을 넣습니다. 하! 둘! 하! 자, 얼굴 한번 지르기. 하나, 하, 둘, 하. 자, 두 번 지르기. 두 번째 기합을 넣습니다. 하나, 하, 둘, 하. 바로. 자, 쉬어하면 가볍게 목례를 합니다. 가정에 다 A4 용지 같은 종이가 있으시죠? 그 종이를 작게 자릅니다. 한 요 정도 크기가 가장 적당할 것 같아요. 이런 종이를 이렇게 놓고 이 종이를 넘어뜨리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주먹을 빠르게 지르면 이 종이 조각이 넘어갈 것이고 주먹 지르기가 연습이 좀 덜 됐으면 종이 조각이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시범을 잘 봐주세요. 자, 주춤서기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자, 예비 동작을 만들고 이 당기는 손을 빠르게 합니다. 그리고 허리 틀기를 이용해서 넘어뜨리는 동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 시범을 보이도록 할게요. 자, 예비 동작. 정신을 집중하고요. 끝점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빠르게. 그리고 주먹을 지를 때는 가능하면 이 정권이란 부분을 이용을 해서 질러야 되는데요. 주먹이 새끼손가락이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정권 부분을 쭉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냥 지르는 게 아니라 주먹 지르기 하나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이고 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이 주먹 지르기였는데 한번 꼭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허리를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각자 집에서 한 번 더 연습해 보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태권도 트레이닝의 원리 중에 개별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처럼 간단한 동작도 누군가에게는 어려운 동작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개별성이 있는 거죠. 자기만의 운동 능력이 있으니 절대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운동의 강도와 관절의 가동 범위를 잘 조절한다면 누구나 안전하고 재미있게 태권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 이 강에서는 기본 서기와 기본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건강하게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리학 작가 최재훈입니다. 앞으로 8강 동안 여러분께 예민한 성격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소개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예민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초예민성 검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예민한 사람들만이 지니는 3대 특성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다음의 문항들을 잘 읽어보시면서 여러분께서 몇 문항에 해당되시는지 그렇다 또는 아니다로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HSP는 Highly Sensitive Person의 약자로 매우 예민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내가 HSP인지 아닌지 여부는 방금 전 소개해드렸던 초예민성 검사에서 확인 가능하신데요. 통상적으로 전체 23문항 중 13문항 이상에 해당되면 초예민성 기질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구통계학적으로 16%가량이 HSP에 해당되는데요. 이 중 내향, 외향의 비율은 7대 3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혹 13문항 정도면 그렇게 예민한 편은 아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민성 척도는 이분법적 개념이 아니라 연속선상의 개념에 해당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민하냐, 예민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덜 예민하고 더 예민하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13문항에 체크하셨다면 HSP들 가운데 가장 예민성이 덜한 측에 속하는 것이고 저처럼 23문항에 모두 체크하셨다면 HSP들 중에서도 가장 최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분류상의 편의를 위해 검사를 하시는 분들을 세 레벨로 구분하는데요. 13문항에서 16문항까지는 예민 라이트급, 17문항에서 20문항까지는 예민 미들급, 21문항 이상은 예민 헤비급으로 표현을 하니까 예민한 분들께서도 이 초예민성이란 기질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더라고요. HSP는 비유하자면 성능이 매우 뛰어난 슈퍼 안테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테나가 극도로 민감해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잡아낼 수 있다고 상상해 볼까요? 엄청난 기술이기 때문에 뛰어난 장점도 많겠지만 세상의 소리 중에는 듣기 싫은 거북한 소음도 굉장히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장단점이 공존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대다수의 예민한 사람들이 평생을 각종 소음에 시달려야만 하는 자신의 성격을 저주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더 많은 정보와 더 미세한 소리를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 엄청난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선물로, 누군가에게는 저주로 느껴질 수도 있는 초예민성이란 성격의 이러한 양면성. 그럼 지금부터 예민한 사람들이 지니는 3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것이 과연 나에게 선물일지 저주일지 각자 판단해 보기로 할까요? 예민한 사람들이 지니는 첫 번째 특성은 바로 초감각입니다. HSP들의 신경계는 선천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채로 태어나게 됩니다. 가령 예민한 아기들은 오감을 관장하는 감각 처리 기관의 민감도가 높아서 조금만 불편해도 빽빽하고 울기 때문에 양육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편이죠. 하지만 그만큼 정보를 받아들이는 감각이 예리하게 트였기 때문에 보통 영아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더 깊은 수준까지 습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정보 처리에 있어서 일반인들보다 더 일찍 그리고 더 많이 선행학습을 한다는 의미죠. 따라서 HSP들은 어릴 때부터 기본적으로 영민한 두뇌를 갖추고 있는 편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의 이러한 초감각은 항상 편하고 쾌적한 환경을 지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안락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들에 굉장히 민감한 편이에요. 예를 들어, 예민한 아기들의 경우 자기가 어떤 상태에서 편안함을 느끼는지 세세한 부분까지도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먹일 때나 재울 때나 항상 세심히 배려해야 하죠. 이러한 측면 때문에 HSP들이 상대적으로 본인의 웰빙에 관심이 많고 또 자기 관리를 상당히 잘 하는 편에 속해요. 하지만 그만큼 불편하고 불쾌한 환경에서는 몇 배로 힘들어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생활하다 보면 모든 에너지가 소진돼 결국 번아웃에 빠지기 쉽상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보기엔 되려 굉장히 둔하고 게으른 사람처럼 비춰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렇듯 예민한 사람들은 과부하가 걸리기 쉬운 민감한 신경계를 타고났기 때문에 평상시 내 한계치에 대한 선을 명확히 하고 내가 번아웃의 경계에 가까워진 것 같다고 판단이 되면 그 즉시 각종 자극으로부터 한발 물러나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지니는 두 번째 특성은 바로 초감정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의 민감성은 감정적인 부분에서도 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굉장히 깊고 강하게 빠져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이 뭐 하나에 빠지게 되면 좋은 방향이든 안 좋은 방향이든 그야말로 광적으로 몰입을 하는 경향이 있죠. 이러한 초감정 특성으로 인해 내 감정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에도 굉장히 깊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예민한 사람들은 첫째, 타인의 감정 상태를 매우 잘 인지하고요. 둘째, 인지된 그 감정에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굉장히 큰 영향을 받으며, 셋째, 심지어는 드라마 속 가상의 캐릭터가 고통받는 것조차 마치 내가 겪는 것처럼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민한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까지 아우르는 초감정 특성으로 인해 눈치가 굉장히 빠르고 비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은 환경에 따라서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가령 우호적인 환경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까지 헤아릴 줄 아는 센스 넘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반면 부정적인 환경에서는 남들 눈치만 살피다 번아웃이 온다거나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스트레스까지 내가 다 떠안게 되는 등의 최악의 결말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민한 사람들은 내가 속할 집단과 환경에 있어서만큼은 항상 최선의 의사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지니는 마지막 세 번째 특성은 바로 심미안입니다. 대다수의 HSP들이 본인만의 주관과 잣대, 강한 호불호 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미적 감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예민한 사람들은 오감이 관여하는 수많은 문화예술적 영역들에서 자신만의 특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는 나의 취미생활과 힐링, 행복과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적 활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HSP들은 음악이나 그림, 영화, 책 등을 감상하거나 또는 스스로 창작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깊은 수준의 영감과 감동, 소름 돋는 흥분감 등을 만끽하곤 합니다. 이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초감각과 초감정의 영향 때문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초감각으로 인해 매우 디테일한 부분까지 식별이 가능해지고, 초감정으로 인해 매우 깊숙한 부분까지 나의 내면

표현이 건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심미한은 예민한 사람들의 풍요롭고 복잡한 내면 세계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께서 평소에 상상하는 것을 좋아하신다거나 나만의 개성 넘치는 이야기거리들을 머릿속에 가득 담고 계신 분이라면 그러한 특성은 분명 여러분만의 심미적 예민함에서부터 연유되었을 거예요. 심리학에는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과 함께할 때 내 마음이 치유되고 내면의 에너지가 충전된다는 것이죠. 즉 힐링인데요. 특히나 예민한 사람들은 과부하가 걸리기 쉬운 신경체계를 타고났기 때문에 잦은 휴식과 주기적인 힐링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심미안을 충족시키는 요소들을 찾아서 취미생활을 루틴으로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이때 나와 심미안을 공유하는 누군가가 있어서 취미생활을 같이 할수 있다면 그러한 존재는 예민한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매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HSP로서의 삶이란 나 자신을 정성껏 케어하면서 사람을 가려사귀고 내 일이나 취미 등에서 내가 가진 센스의 극한까지 맛보는 이른바 구도자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평생 방망이 깎는 노인의 심정으로 여러분의 센스를 마음껏 발휘해 보시는 것은 어떤가요? 요즘 같은 감각의 세계에서 한 명의 장인으로 독자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도 꽤 괜찮은 인생이 아닐까요? 오늘은 초예민성 검사와 예민한 사람들의 3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예민한 사람들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 그 풍경들이 주는 것도 너무 아름답고 섬에 빨리 들어가고 싶다. 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바다가 좋아요. 섬이 좋아요.
2: 섬에서는 보상이 커요. 내가 들인 공에 비해서.
3: 그치.
2: 그래서 섬을 오는 거예요. 오는 길은 힘들지만 오면은 그냥 완전히. 네.
4: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도시에서는 와가지고 이렇게 자연이랑 애들이랑 놀고 그러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5: 형제야. 아, 따야, 너 고기 한 마리 잡으니. 저 자기한테 내가 이겼어.
6: 충청남도의 하와이 섬이에요. 그만큼 아름다운 섬이거든요.
7: 선서, 나는 EBS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8: 속옷을 입지 않는다.
7: 예? 아, 그러면? 뭔가 죄 지은 느낌이네요.
9: 한번
10: 해보자. 내 보디가드 공룡도 공룡도
2: 똑같고.
10: 얼씨구?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2: 진짜?
10: 공룡이란 말은 안 했잖아.
11: 아이 선 넘어갔어 지금.
10: 왜 울어?
7: 얘기 들으니까. 우리 놀이터판에.
12: 완전히 분리를 해야 되겠다, 집을 지면. 이게 결심을 하게 됐고요.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다. 제가 그게 로망이에요.
13: 이 공간에 제가 머물러 있으면 무념무상?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일부에 심어져 있는 나무도 볼 수 있고 뭉게구름도 별자리 관찰도 가능하고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 저의 작은 천국.
14: 대부분의 삶을 길 위에서 보냈어요.

0: 아,
1: 넘어졌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2: 아무 일이나 이렇게 해도 못 일어나셨어.
3: 1년 이내 사망률이 60, 70%입니다.
4: 도관절 수술하면 굉장히 힘든다.
5: 잘 됐다가 언제 못 찾으면 오히려 더 잘못될까 봐.
3: 수술을 하느냐 마느냐를 고민하거나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수술을 해야지만 더 제 수명을 다 살 수 있는 겁니다.
6: 수술하기 전에 완전히 죽었구나, 이제 못 산다, 이제 그랬는데 살아야 되겠다.

0: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1: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첫째, TV, 라디오, 긴급재난 문자 등을 통해 비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둘째, 가장 더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셋째, 불가피한 야외 활동 시 햇빛으로부터 신체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넷째,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더위를 피합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여섯째, 안부 전화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살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인생 2막을 책임지는 송은호 약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장기 중에 가장 큰 장기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간입니다. 이 간은요, 우리 명치 오른쪽 부분에서 젖꼭지에서 옆구리까지 굉장히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요. 폭이 한 25cm에 높이는 한 15cm 정도 되고 무게는 1에서 한 1.5kg으로 우리 뇌랑 비슷한 무게라고 해요. 장기 중에서도 좀 무거운 편이죠. 커다란 크기만큼 간은 우리 몸에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 상처를 아물게 하는 혈액 응고 인자를 만들고 이 비타민과 혈액을 저장하고 또 소화 효소를 도와주는 쓸개즙을 생산하지만 가장 큰 역할은 이 해독과 물질 대사입니다. 이 간은 인체의 기미상궁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흡수된 영양소는 다른 데로 안 가고 혈액을 타고 가장 먼저 간으로 옮겨집니다. 사실 우리가 항상 깨끗하고 몸에 좋은 것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이 독성 물질과 유해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요. 간이 가장 먼저 해로운 물질을 맛보고 이 나쁜 물질을 무해하게 해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간 안에서는 정말 많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실험실에서 이 약품을 가지고 하는 화학 작용을 이 작은 간에서는 무려 500여 개까지나 수행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간을 우리 몸속에 있는 거대한 화학 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해독 작용과 함께 간이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바로 영양소 대사인데요. 우리가 이제 음식물로

경우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술을 많이 마셔서 생기는 알코올성 지방간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술 많이 마시고 또 빨리 마시죠. 그래서 이제 술 때문에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것 때문에 건강을 많이 해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알코올성 지방간보다는 이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대사 질환으로 생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 수가 많이 늘고 있어요. 한국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요, 이 2017년 28만 명이던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는 2021년에 40만으로 40% 이상 증가를 했어요. 21년 대한간악회 조사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에 3명은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앓고 있다 하고요. 특히 이제 비만인들 중에서는 50에서 74%가 이 지방간에 걸린다 합니다. 이 환자들 10명 중에 1명은요, 나중에 간암이나 간경화 같은 말기 간질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당뇨, 고지혈증 같은 이런 대사성 질환과 이 과체중, 비만은 특히 이제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지방간은 나빠져도 이렇다 할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설령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이미 병 진행이 한참 진행돼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간을 우리가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지방간은 특별한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간으로 우리가 진단을 받으면은 보통 간 기능에 도움을 주는 간장약 성분을 처방을 받는데요. 지방간을 치료하는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이 간에 들어차 있는 지방을 사용하는 것, 즉 살을 빼는 거죠. 지방간 환자의 대부분은요, 이 기름지고 고열량의 식사로 비만인 경우가 많아요. 또한 술을 자주 마시거나 야식같이 식습관이 불규칙한 경우도 많은데요. 지방간 치료를 위해서 약을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 체중 관리 등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간에서 생기는 질환 중 이 지방간 말고도 흔한 질환이 바로 간염과 간경화예요. 이 간염은 간에서 생기는 염증이고요. 간 조직에서 염증이 이게 계속되면은 이 딱딱한 섬유 조직으로 바뀌는 질환을 우리가 간경화라고 합니다. 간염을 일으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요, 바이러스로 인해서예요. 약물이나 술 때문에 급성 간염이 생기기도 하죠. 간염 바이러스는 우리가 A, B, C, D, E, F 총 6종류는 아니지만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바이러스는 A, B, C 세 종류가 가장 흔하고 그중 B형 간염이 이 만성, 급성 간질환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우리 간은요, 우리 재생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이 한 4분의 3 잘라내어도 4개월이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올 정도로 재생력이 되게 좋아요. 하지만 간경화에 걸리면요, 간세포가 이제 딱딱해지면서 더 이상 재생이 되지 않고 점점 손상되기 때문에 건강한 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이 간세포의 기능을 방해하는 지방을 씻어낼 수 있는 영양소, 그리고 간세포의 해독 기능을 도와주는 영양소를 복용하시면은 우리가 이 튼튼한 간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간에 좋은 영양소는 뭐가 있을까요? 저희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영양소는 바로 실리마린입니다. 실리마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간 영양제 성분이죠. 실리마린은 이 가시 엉겅퀴, 뭐 카르두스 마리아누스, 뭐 밀크시슬 등 다양한 이름으로 판매가 되는 영양소인데 밀크시슬이라는 식물 안에 들어있는 주 성분 이름이 바로 이 실리마린입니다. 밀크시슬은요, 이 유럽이 원산지이고 이 호주나 아시아 등지에 서식하는 식물이에요. 사실 밀크시슬은요, 2000년 넘게 이 간질환과 담낭질환의 대체의약 치료제로 많이 사용이 되어 왔어요. 실리마린이 간에 좋은 이유는 바로 간세포의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인체의 화학 공장인 간은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활성산소라는 노폐물이 많이 생겨요. 그 과정에서 생긴 활성산소가 이 세포의 산화 반응을 일으키는데 우리 오래된 물건에 녹이 쓰는 것처럼 점점 간세포에 녹이 슬게 됩니다. 이 실리마린은 이 간에서 생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이 뛰어난 항산화제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간세포를 보호하고요. 또한 실리마린은 이 담즙 분비를 촉진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간의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주어서 간 해독 작용도 가지고 있죠. 또한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기도 하는데 우리 망가진 간세포 재생을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특히 술 많이 드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아울러 이 간염이나 간경화, 또 담낭이 안 좋은 환자분들도 실리마린 복용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실리마린은요, 이 하루에 1300mg 이상 먹어도 이상이 없을 만큼 굉장히 안전한 성분 중 하나이고요. 보통은 하루에 600mg, 1일 1에서 2캡슐 분량 복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영양제는요, 바로 커큐민입니다. 우리 강황, 뭐 울금, 뭐 이제 카레 이런 데서 이제

추출한 성분이 커큐민, 이 간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는데요. 커큐민이 이 간에 도움을 많이 주는데 이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또 간의 염증도 완화하면서 동시에 이 지방세포의 분화도 억제시켜주거든요. 다만 이 커큐민의 경우 흡수율이 5%로 낮은 게 단점인데요. 그래서 이제 복용하실 때는요. 이 작게 분자를 쪼갠 나노화 공법으로 만든 커큐민이나 또 기름막으로 이제 감싸서 흡수율을 높인 리포정 공법으로 만든 커큐민 제품을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영양제는 레시틴입니다. 이 레시틴은요, 이 달걀이나 콩 안에 많이 든 인지질 성분인데요.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중 하나예요. 레시틴은요, 이 지방을 씻어내는 비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물로는 잘안 지워지는 기름도 우리가 비누칠을 하면은 물에 잘 씻겨 내려가잖아요. 이 레시틴은요, 이 기름과 친한 지용성 부분과 물에 친한 수용성 부분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이 기름을 만나면은 기름을 둘러싸서 물에 잘 녹는 구조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레시틴은 이 지방간이나 또 고지혈증에도 도움이 되는 영양소예요. 또 콜레스테롤 운반해주는 형태인 지단백이 원료가 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또잘 대사될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뭐 고지혈증 환자들한테도 좋은 영양소로 알려져 있죠. 레시틴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우리 포스파티들 콜린, 뭐 포스파티들 세린, 포스파티들 이노시톨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 담낭과 간에 좋은 영양제를 하면은 이 포스파티들 콜린 함량이 높은 제품을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레시틴은 보통 5에서 10g 정도를 드셔야 이간 기능이나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효과를 볼수 있고요. 레시틴을 복용할 때 팁이 있다면 반드시 이 실리마린이나 커큐민 같은 성분을 함께 복용하는 게 좋아요. 레시틴이 이제 흡수율이 낮은 다른 성분들을 감싸서 흡수율을 높여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실리마린이나 커큐민을 이 레시틴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다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영양제는 메스티오닌과 엘시스테인입니다. 우리 간에서는 여러 가지 화학 공정이 일어나거든요. 그중에서도 이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과정을 크게 일상 반응하고 이상 반응으로 나눠요. 일상 반응은 이 독성 물질을 물과 친해지게 만드는 화학 반응으로 뭐 산화, 환원, 가수분해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상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이큰 분자나 지용성 같이 이 일상 반응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조금 더 어려운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데 이제 쓰입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복잡한 화학 작용을 이용해서 이 독성 물질이 물에 잘 녹아서 배출되게 만들어요. 이 과정을 거치면은 이제 독성 물질이 독성이 없는 다른 물질로 변환이 되거나 아니면은 물에 잘 녹으니까 소변에 녹아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쓰이는 이상 반응에 쓰이는 대표적인 아미노산이 바로 메스티오닌과 시스테인입니다. 메스티오닌과 시스테인은 이 타우린을 만드는 원료가 되기도 하는데 타우린은 이 담즙산염을 만드는 원료가 돼서 이간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되기도 하죠. 메스티오닌과 시스테인의 1일 섭취 권장량은 이 체중 1kg당 한 19mg 정도 되는데 60kg 성인이면 한 1140mg 정도가 적당하다고 계산이 되죠. 그런데 이제 단백질이 부족한 노인분들이나 이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메티오닌이랑 시스테인 섭취량이 이제 필요량이 좀 높은 경우가 많아서 조금 더 높은 섭취량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간에 좋은 영양 성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별주부전 아시죠? 그 토끼와 자라가 나오는 전래동화 별주부전에 보면은 토끼의 간이 용왕의 병을 고치는 만병통치약으로 나오잖아요. 왠가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 보름달 보면 토끼가 방아를 찍고 있다 하는데 그 방아로 찍고 있는 게 떡이 아니라 사실은 불로초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토끼가 그 불로초를 먹고 이 토끼의 간이 만병통치약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우리 몸에서 이 정말 다재다능한 일을 하는 간이라면은 불로초를 먹고도 그 만병통치약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운호 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나무로 생활소품과 목각인형을 조각하는 송찬혁입니다. 이번 시간에 만들 거는 간단한 토끼의 형상인데요. 그래도 기린 만들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형태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토끼 모양을 만들 건데 앞서 배웠던 팔각법을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자, 지금 보면 이렇게 사각형 봉이 있고요. 이 형태에 맞춰서 제가 미리 톱질을 해왔습니다. 형상을 보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위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한 면만 보이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부분의 형태를 그릴 때 외형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외형선도 중요하지만 항상 중심선을 그리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렇게 제가 굉장히 잘 긋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실제로 그리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 타고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간격을 조절해 놓고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은 훨씬 편하게 그릴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돼서 토끼 머리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몸통은 항아리를 거꾸로 뒤집은 것처럼 엉덩이나 이쪽이 좀 더 통통한 느낌이 들게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옆모습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주둥이 있는 부분이 약간 튀어나와 있고 코하고 그리고 역시 비슷한 형태로 이게 거꾸로 뒤집은 항아리 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통통하게 뒤쪽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위쪽에서 바라보는 이런 상면도 그려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닥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바라본 것과 옆에서 바라본 그 정면도와 측면도를 그렸습니다. 일단 큰 살부터 덜어내야 되는데요. 보통 초보분들은 여기 막 디테일한 곳들, 즉 막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것들부터 생각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크게 가장 필요 없는 살을 크게 직선적으로 이렇게 덜어내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스큐가 좋겠죠. 썸 스큐 그립. 배부터 머리, 귀까지 가는 걸 직선으로 연결한 선이 나왔습니다. 여기 들어간 오목한 디테일들은 빼고요. 그러면 이게 뒤까지도 형태가 이어지겠죠. 설명을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면은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만큼의 영역들도 다 날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큰 살로서는. 자, 그래서 저는 아마 이 단면을 제 시선에 맞춰서 보면서 이렇게 날려놓고 그러면 요 꼭지점과 요 꼭지점을 잇는 살들은 전부 날려버리면 되겠죠? 과감하게.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내가 형태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겁을 내시게 되는데 형태에 대한 확신을 갖고서 하세요. 그러니까 형태를 잘 바라보시고 아 여기는 확실하게 없애도 되는 부분이야 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게 어떤 방향으로 칼이 쓰일지를 생각하시고 또 그거에 맞는 효과적인 그립법이 무엇일까 생각하신 다음에 하셔도 늦지가 않고요. 그게 맞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지금 또 사라졌죠. 형태들이. 그래서 아까 기억을 좀 되살려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돼 있고 귀가 이렇게 돼 있고 머리 몸통 이렇게 돼 있는데 살짝 다시 그려줬고요. 이렇게 크게 날려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역시 스큐로 잡고 앞서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한 방에 과감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런 경우에서도 지금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 요 높이하고 요 높이가 같게 되죠. 요 높이와 요 높이가 위치가. 그러면 여기 삼각형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은 다 없어져도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가 삼각형이 아니라 일자로 만들게 되면 되는 거죠. 자, 지금 썸그립의 약간 변형인데 제가 좀 담당하게 잡고서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큰 힘을 쓰기 위해서.

아까 거꾸로 뒤집은 항아리 같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하단 쪽 단면도 이렇게 해줬어요. 자,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모양이 달라졌죠? 네,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도 단면은 둥글리지 않고 네모라는 거예요. 가게 형태를 띠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또 필요 없는, 가장 큰 필요 없는 자리는 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치고, 자, 이렇게 들어가고, 들어가는데, 제가 미리 준비해 오는 거에서 보면은 톱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세부적인 건 칼로 할 거니까. 자, 왼손 브레이크 잡아주고 엄지 교차 그립을 쓰고 있고요. 다시 썸 그립 변환.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런 건 어차피 나중에 해줄 거니까요. 중요한 거, 아직까지도 제가 모서리를 전혀 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면의 형상들이 계속 사각형이죠. 이 상태, 큰 살들이 없어진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팔각을 치는 겁니다. 즉 모서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단면 형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썸 스큐로 잡고서 단면을 보면서 직접적으로 치니까 팔각의 비율들이 같게끔 쳐졌고요. 역시 여기서도 이렇게 자, 엇결이 눈에 보이네요. 결이. 그래서 이번에는 돌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몸통이라든가 머리 부분들을 기본적인 단위의 개념, 즉 팔각형으로 가장 최소한의 입체 형태들을 이렇게 내줬습니다. 얼굴 부분, 요 팔각형에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저는 지금 한 방에 갔는데 앞서 배운 건 뭐랑 같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했던 볼 맞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둥이 있는 데랑 코 있는 데가 약간 튀어나온 느낌으로 옆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쪽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목 부분으로 들어가는 곳. 자, 낮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리고 몸통에서 목으로 올라가는 부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릴게요. 중앙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V자 형태로 돼 있고, 그다음에 토끼 귀가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자, 당김. 끊어내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토끼의 모습이 이제 얼추 보이기 시작하네요.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역시, 이렇게, 이렇게 중앙 내리고. 기본 형상을 보는 데는 요 팔각선을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볼 때는 여기가 배가 너무 평평한 느낌이 들고 있어요. 요 엉덩이 같은 경우에 각진 게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고요. 앞모습은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배는 볼록하면서 각이 하나 더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같아서 이렇게 쳐졌고요. 역시 이쪽 뒤쪽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각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초반에 기본적으로 쳐놓은 게. 그래서 엉덩이 있는 쪽을 좀 볼록하게 나오게 해주고, 그리고서 나머지 것들도 팔각이 유지된 상태에서, 예, 팔각면들을 세부적으로 다듬을 곳들을 다듬어 주겠습니다. 사각에서 팔각을 만들고, 거기서부터 기본 형상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1: 돌려보면서 형태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 이 사이각들을 쳐주면 되는 겁니다. 즉, 팔각이 16각이 이렇게 된다는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각, 여기 이면과 이면 사이에 있는 각 사이를 치는 거죠. 이렇게.

여기 보시면 귀 부분에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자, 잡는 방법, 파지법이 중요한데요. 손가락을 OK를 만들어서 감싸주고서 중지로 옆을 받쳐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칼을 잡은 손에 왼쪽 엄지, 이또 같이 같은 위치에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V자 형태를 파줬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삼각도를 이용해서 홈을 내보겠습니다.

이렇게. 송곳으로 눈을 표현을 해주고요. 이렇게 돼서 토끼가 완성되었는데요. 팔각법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큰 살을 날리는 과정들, 디테일을 제외하고 큰 살을 날려놓고서 접근하는 방법식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앞서 배웠던 팔각법과 볼, 그리고 V컷이라는 걸 이용해서 토끼를 조각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려하고 좀더 고급스러운 형태들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을 미나의 세계로 안내해드릴 김미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화접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꽃을 완성했습니다. 꽃부분 완성했고요. 이번에는 나비를, 화접도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인 나비를 한번 완성을 해볼게요. 항상 1차는 밝은 색깔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흰색을 갖고 오고 황색깔인 노란 색깔을 갖고 올게요. 항상 날 이용하셔서 닦아내시고 걸레 살짝 털어내신 다음에 채색을 가볍게 할게요. 채색은 면적을 넓혀가면서 채색을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일자 채색을 했고요. 나비의 몸통이 있으니까 위 날개가 마르는 동안 몸통을 한번 해볼게요. 몸통은 흰색인 호분에다가 황토를 가져오겠습니다. 나비 눈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남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일단 칠할 거예요. 나비 몸통 다 칠했어요. 워낙 작은 부분이라 무언가를 표현하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황고동 색깔을 갖고 와서 황고동이랑 황토 색깔을 살짝 섞어서 조금은 기존의 몸통 색깔보다 살짝 진하게 채색을 해줄게요. 그래서 중간에 살짝씩 채색을 얹을 건데요. 아직 온전하게 채색이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살짝 번지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때 몸통 색깔이 좀 다르다. 약간씩 황토만 있는 게 아니라 색깔이 조금씩 섞여 있네라는

정도만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노란색 나비가 마르는 동안 하얀 나비를 먼저 그려볼게요. 제가 흰 나비는 좀 간단하게 만들 거라서 끝까지 칠하지 않고 얘네는 간단하고 단순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윗날개에서는 끝쪽 부분까지는 채색 안 하고 중간에 자를 거예요. 밝은 물감 같은 경우에는 마르고 나면은 물감이 많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볍게 덧발라서 방금 발랐던 채색 부분 위를 한 번 더 가볍게 덮어주실게요. 그러면 1차만 발랐을 때보다 조금 더 단단하게 채색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끄트머리 색깔은 황고동색이랑 흑고동색을 살짝 섞을 거예요. 저희는 면적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량만 가져오셔도 괜찮습니다. 이때 생물감을 짰을 때 이렇게 안에 있는 용액이 약간씩 나올 수가 있는데요. 요 용액을 그대로 쓰게 되면은 물감이 광택이 좀 나고 반짝반짝하기 때문에 혹시 물감 짜다가 투명하고 누런 용액이 나온 경우에는 살짝 제거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나머지 단면 칠해줄게요.

아직 채색이 안 마른 경우에는 살짝은 띄워서 채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비 1차 색깔 마쳤고요. 나비 2차 색깔 진행을 하겠습니다. 나비 2차 색깔 같은 경우에는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1차보다 진한 색깔이 2차 색깔입니다. 색깔을 올릴 때 나비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붙어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몸통 위로 나비 날개가 붙어 있죠. 그럼 강조할 때 또한 역시 안쪽 부분을 강조해서 채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한 색깔을 나비 몸통 안쪽에 향하고 있는 날개 쪽에다가 넣어주실 거예요. 채색은 항상 안쪽을 향해서. 그리고 약간은 윗선 혹은 아랫선을 조금 더 길게 채색을 빼주는 게 좋습니다. 나비 같은 경우에는 섹션의 구별이 잘 되어야지 더 예쁘게 될수 있으니까요. 이 구별을 반드시 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다 노란색을 다 넣었어요. 이제 한꺼번에 발임을 해볼게요. 너무 자연스럽게 발임을 하기보다는 약간의 발임이 조금 덜 되더라도 1차랑 2차랑 색깔이 좀 변하는구나 라고 좀 확연히 느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색깔을 발임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선을 덧대기 전에 약간의 패턴 무늬를 좀 넣을 거예요. 대개는 2차까지 올리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싶을 때는 한번더 올리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지금 멀리서 봤을 때 색깔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 더 올려야 되겠는데? 라고 하실 때는 조금 더 진한 색깔로 만들어서 아까 올렸던 부분보다 더 작은 면적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2차 면적보다 살짝 줄여서 조금은 강하게 넣어볼게요.

그런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붓을 너무 편구처럼 이렇게 동그란 붓을 사용하셔도 괜찮지만 약간 날카롭게 사용하셔야 될 때는 이 둥근 붓 또한 누르면 편구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구처럼 눌러서 사용을 한번 해보실게요. 나비 같은 경우에는 색감이 변하는 게 보이는 게 예쁘기 때문에 조금 더 또렷하게 해주도록 할게요. 사실 3차는 지금 하는 3차는 생략해도 되는 부분인데 조금 더 진하게 해줘볼게요. 색상 단계가 잘 변했는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서 나비 같은 경우에는 면적인 처리를 많이 보여줄 건 없습니다. 왜냐면 면적이 워낙 작기 때문에 나비 같은 경우는 선 처리로 많이 드러나는 주제예요. 이제 모양을 좀 따보도록 할게요. 검정색과 노란색이 만나야지 호랑나비인지 좀알수 있기 때문에 검정색을 좀 써볼 거예요. 검정 색깔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진한 색이다 보니까 사용하실 때 신중하게 사용해야 되는 색깔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검정색은 끝처리에 무늬를 좀 넣어줄 거예요. 가운데부터 채색하시지 마시고 끝처리부터 일단 올게요. 일단 끝처리 꼼꼼하게 감싸낸 다음에 그 다음에 면적을 조금 두텁게 할 부분에다가 채색을 조금 더 얹어주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채색이 올려져 있을 수 있도록요. 이제 발임을 해줘 볼게요. 발임하실 때 세로로 가져오지 마시고 쉐입 자체가 이렇게 반원 그리듯이 살짝씩 붓을 굴려서 빼줄게요. 내려도 갔다가 위로도 올라갔다가 하면서 제일 예쁠 때 발임을 떼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정색이 너무 잘안 보인다면 다시 한번 올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나비 외곽선을 한번 따볼게요. 저는 흑고동 색깔과 흙 색깔이 조금 섞어서 너무 검정색은 아니게끔 선을 따보겠습니다. 요 나비 선딸 때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요때 실수는 최대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집중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먼저 외곽선 먼저 딴 다음에 내부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바깥에 외곽선을 땄고요. 이제 내부에 있는 선도 따주겠습니다. 시작점을 살짝 눌러서 강조하면서 끝부분 처리가 얄쌍해질 수 있도록 시작점을 살짝 누를게요. 끝지점에 올수록 붓끝을 살짝 들어서 시작점은 눌러서 강하게, 끝지점은 얇게. 이렇게 선에서도 변화를 주시면은 똑같은 선 처리를 하더라도 조금 더 풍성하게 그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잔여 물감으로 몸통도 좀 따줄게요. 눈이랑 몸통 정도 약간 구분이 된다라는 느낌으로 가져가 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검정색을 갖고 와 볼게요. 다시 검정색을 갖고 와서 더듬이를 빼겠습니다. 눌렀다가 얄쌍하게, 눌렀다가 얄쌍하게. 관절 같은 부분도 멈췄다가 꺾어주시고, 다리 멈췄다가 꺾어주시고, 멈췄다가 꺾고, 멈췄다가 꺾고. 곤충이기 때문에 다리는 여섯 개입니다. 이렇게 해주실 거고요. 조금 더 안쪽을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인데요. 발인붓으로 선이 굵어졌던 부분 또한 살짝씩 풀어주면서 선처리지만 면처리처럼 보일 수 있게끔 살짝 무너뜨릴게요. 이제 맨 마지막에 조금 더 검정색을 넣어서 포인트가 돼야 될 부분은 더 넣어볼 거예요. 저는 이 중간에다가 조금 더 넣어볼게요. 나비 입에 살짝 동글뱅이가 돌아가는 부분.

0: 5분 또한 잡아주고 눈 한번 키워주고
1: 노란 나비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흰 나비도 마저 완성을 해볼게요. 흰 나비는 많이 어려운 부분 없고요. 채색을 많이 얹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화속도에서 나비까지 완성해 보았습니다. 심심해 보이는 꽃그림을 살릴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아이템이 바로 나비인데요. 주제를 다 그렸는데 어딘가 심심해 보일 때 오늘 배운 나비를 추가해 보시면 그림이 확 살아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선서, 나는 EBS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 속옷을 입지 않는다.
1: 예? 아, 그러면? 뭔가 죄 지은 느낌이네요.
3: 한 번씩 혼자 자는 거 한번 해보자.
4: 나의 보디가드. 공룡도? 공룡도 뚜껑뚜껑.
1: 얼씨구?
5: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6: 진짜?
5: 언니란 말은 안 했잖아.
7: 아이, 선 넘어갔어, 지금.
8: 왜 울어?
1: 얘기 들으니까. 아, 우리 놀이터판에.

0: 완전히 분리를 해야 되겠다, 집을 지면. 이게 결심을 하게 됐고요.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다. 제가 그게 로망이에요.
1: 이 공간에 제가 머물러 있으면 무념무상? 아무 생각이 없어요.
2: 외부에 심어져 있는 나무도 볼 수 있고 뭉게구름도 별자리 관찰도 가능하고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 저의

0: 문화재는 우리가 항상 전시장에 가면 깔끔하게 복원된 유물만 보지.
1: 예, 예.
0: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뒤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1: 예.
0: 남들이 모르는 우리가 본다는 그런 즐거움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교육방송 52년, 공사 창립 26주년. 2000년 EBS는 새천년을 맞아 4세대 교육 허브로 도약을 꿈꾸며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교육공영방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끊임없이 선보인 EBS. 2026년 EBS는 AI 혁신으로 제도약이라는 경영 비전을 설치했습니다.

0: 달성하고 AI 시대에 발맞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문교양 대기획, 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 초등학생 대상 역사 드라마 AI 인물 한국사, 혁신적 비주얼의 AI 드라마 구할 수 없과 EBS 청소년 문학관, 신진 제작자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은 AI 애니메이션 공모 및 선정작 방송 등 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대적 화두를 고민해보는 AI 사피엔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처음 배우는 AI 등 EBS의 제작 노하우로 대국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합니다. 글로벌 코믹 개발에 도전하는 과학생존 리얼리티 최후의 인류, 글로벌 테크 기업과 협업으로 공연 확대 및 신인 뮤지션 발굴에 나서는 스페이스 공감 헬로 루키, 세계 석학들이 함께하는 지식 콘텐츠의 대명사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여섯 번째 시즌 등 세계 속 K-교육 콘텐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EBS는 국내 최초 어린이 철학 토론 프로그램 어린 철학자와 부모의 첫 성교육 등을 통해 AI 시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집 다큐 청춘 경로의 재구성, EBS 다큐 프라임 암 전쟁은 끝났다, 생각의 멸종 등을 통해 사회적 과제와 해법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을 비집고 글로벌 아빠찾아 산만리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분야에서도 EBS는 고품격 초중고 강의 콘텐츠 개발 및 AI 기반 학습 멘토링, 전국 100여 곳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으로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미래교육 트렌드 역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EBS는 한국 PD대상 3관왕 및 휴스턴 국제영화제 5개 부문 수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해온 52년, EBS는 앞으로도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수신료의 사회적 가치, 그 이상을 증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 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3: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첫째, TV, 라디오, 긴급재난 문자 등을 통해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둘째, 가장 더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셋째, 불가피한 야외활동 시 햇빛으로부터 신체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넷째,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더위를 피합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여섯째, 안부전화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살핍니다.
4: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5: 내 꿈은 의사입니다.
6: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여러분 저 혹시 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그 저 1980년대 개그로 시작을 해서 이 방송 사회자로 오랫동안 일을 했고요. 뭐 연기도 가끔 하던 예, 그 사람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은 역사학자입니다. 예? 방송하던 사람이 갑자기 역사? 뭐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40살이 되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더군요. 우리말이 그리고 우리 역사가. 그래서 40살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3년 만에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요. 놀라우시죠? 네. 석사하고 박사하고 뭐 대학에서 한 10년 정도 한국사 강의를 했습니다. 왜냐고요? 이 역사가 재밌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한테는 재미없었죠? 어려워서. 뭐 또 외울 게 많아서. 예. 그 재미를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나이 두 번째 교과서 한국사 강의를 맡은 저는 역사학자 정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과 한국사를 좀 다르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교과서 한 페이지 가득 나오는 큰 사건일 수도 있고요. 뭐 구석에 조그맣게 이 사진으로만 나오는 뭐 그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든 간에 현재 이 대한민국을 있게 한 역사 속 유전자를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이 돌멩이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근데요. 이게 보통 돌이 아닙니다. 세계 고고학계를 뒤집어 놓은 그런 돌이거든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발행하는 앤티키티라는 학술지가 있습니다. 이 1927년에 창간된 이 저널은요, 이 고고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학술지입니다. 이 저널이 2016년 연천 전곡미 유적을 주제로 특집호를 발간했습니다. 일본의 주요 과학 잡지들도 특별 대담을 기획했고요. 중국에서는요, 이 자국내 구석 유적 재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실제로 바이서, 뭐 딩춘 이런 곳에서 주먹 도끼가 추가로 발견됐죠. 어떻게 돌 하나가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전곡리 주먹 도끼입니다. 이 아몬드 모양이죠. 전체적으로 좀 길쭉하고요. 이 밑부분 넓은 면을 손으로 잡아서 이 도끼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수렵이나 채집할 때 온갖 용도로 다 썼죠. 이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멀리, 아주 멀리 가야 합니다. 한반도에는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이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라고. 그 반만년의 기준이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기원전 2333년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 땅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훨씬 전부터죠. 약 70만 년 전. 야, 이 70만 년 전, 이 감이 잘 안 오는 숫자입니다. 보통 우리가 역사라고 하면 이 문자로 기록된 시대를 먼저 떠올립니다. 삼국시대, 뭐 고려, 조선, 뭐 이런 거죠. 자, 오늘은 그 이전으로 갑니다. 선사시대입니다. 이 선사시대는 문자 기록이 없는 시대를 말하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면 이 땅을 파서 나온 유물, 유적 이런 걸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고인류가 남긴 흔적에 의존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나이는 대략 46억 살이라고 합니다. 예, 뭐 엄청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인류는 언제 처음 나타났을까요?

약 390만 년에서 400만 년 전쯤 이 아프리카에서 출현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한반도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 멀리 아프리카 대륙에서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고고학자들이 고인류 화석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1924년,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타웅이라는 곳에서 이 고고학자 레이먼드 다트가 화석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고인류 화석이죠. 이 발견 지역의 이름을 따서 이 타웅아이라고 불렀고요. 남방의 유인원이라는 뜻으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학명을 붙였습니다. 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얘기죠. 자,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고인류입니다.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화석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것은요, 1974년 이 동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하다르에서 발견된 루시입니다. 이 과학자들은요, 루시가 약 320만 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 수백만 년 전의 화석은 대개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 뼈나 이빨 조각 정도가 발견되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루시는 이 머리뼈부터 다리뼈까지 전체 뼈의 약 40%가 발견됐습니다. 루시의 경우 다른 뼈는 침팬치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는데요. 이 골반뼈와 다리뼈의 각도, 그리고 전체적인 형태가 이 현생 인류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침팬치의 경우 이 허벅지 뼈와 정강이 뼈가 직선을 이루는데요. 이 두 발로 걷는 사람의 경우 골반뼈와 무릎뼈 사이에 있는 허벅지 뼈가 비스듬한 각도로 기울어져 있어서 이 걸을 때 몸의 균형을 유지해 줍니다. 이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두뇌 크기는요, 현생 인류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게 있었죠. 직립 보행을 했다는 거. 왜 이게 중요하냐? 손이 자유로워집니다. 이 두 발로 걷기 시작하면서 이 손으로 뭔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뭘 했을까요? 바로 도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인류는 지능이 발달하면서 이 불을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됐습니다. 음식을 익혀 먹고 빙하기에도 추위를 견딜 수가 있었죠. 사냥과 채집으로 식량을 마련했고요.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풍습까지 생겨났습니다. 네, 이렇듯 인류의 진화는 계속됐습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시작한 인류는요, 점차 다른 대륙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더 똑똑한 인류가 나타납니다. 호모 하빌리스, 이 라틴어로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약 150만 년 전 홍적세에 살았는데요. 이 얼굴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랑 비슷하지만 팔다리뼈를 보면요, 이 두 발로 능숙하게 걸었고요. 이 정확한 손놀림으로 도구를 다룰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호모 하빌리스가 이 석기 사용 시대인 구석기 시대를 연 주인공이었습니다. 예,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 당시에는 뭐 금속은 몰랐겠죠. 아마 제일 쉬운 거는 뭐 나무 같은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예, 또 좋은 게 바로 제일 단단하고 구하기 쉬운 돌이었겠죠. 오늘날 우리한테 이 스마트폰이 아주 필수품이죠. 예, 이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예. 아, 여보세요? 나 지금 방송 중인데? 뭐하냐고? 여기 저 교육방송이지. 아, 그래. 그 저 자세한 건 직접 좀 검색을 해봐. 그래. 죄송합니다. 어떻게? 아, 이거 호랑이도 제 말 안 온다고. 예. 아무튼 이 스마트폰 없는 일상, 이거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구석기인들한테도 스마트폰 같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석기죠. 이 돌을 이용해서 필요한 도구를 만드는 건 정말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손재주가 있는 사람 호모 하빌리스는요, 이 돌을 강구해서 석기를 만들었습니다. 나무나 식물 줄기, 뭐 짐승뼈나 뿔도 도구로 썼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 없어집니다.

돌로 만든 석기만 이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석기는요, 이 풀이랑 나무를 자르고 또 땅을 파고 움집을 짓고 이 사냥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딜 가든 뭘 하든 이 석기를 휴대하거나 필요하면 그 자리에서 뚝딱 만들었을 겁니다. 이 호모 하빌리스가 초기에 사용한 구석기는요, 찍개, 긁개, 가루날 도끼, 뾰족끝 도끼, 그리고 망치돌 등입니다. 네, 이 뭉툭하게 생긴 게 이게 망치돌입니다. 이 다른 석기를 만들 때 이 돌을 내리쳐 깨는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석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찍개인데요. 이 자갈돌이나 모난돌의 가장자리를 떼어서 날을 세운 석기입니다. 요 한 가장자리를 양면으로 혹은 단면으로 이 박리를 해서 만듭니다. 날이 하나면 외날 찍개고요. 이 날이 두 개면 양날 찍개입니다. 또 이 날의 형태에 따라서 볼록날, 직선날, 오목날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긁개는요, 이 원석, 이 격지 돌날, 부스러기 등의 돌 가장자리를 떼어내서 직선날, 볼록날, 오목날을 가파르게 만든 석기인데요. 이 가죽을 긁거나 나무를 다듬는 데 주로 썼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손으로 잡는 부분이 손바닥에 쏙 들어올 것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리고 이 가로날 도끼. 뭐 생긴 건 주먹 도끼와 비슷합니다. 이 가로날 도끼는요, 넓적하고 날카로운 자르는 날을 가지고 있어서 이 오늘날의 도끼와 비슷하죠. 날은 몸돌에서 떨어질 때 생긴 자연날을 그대로 쓰거나 이 길이 축과 직교하는 방향에서 한두 번 타격해서 만들었습니다. 날 잔손질은 거의 안 하는 게 특징이죠. 이처럼 구석기인들은요, 이 목적에 맞는 석기를 만들었는데요. 이 제작 기술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구석기 시대에 가장 발전된 이 석기가 등장합니다. 이게 아슐리안형 주먹 도끼입니다. 왜 아슐리안이냐? 이 프랑스 생 아슐이라는 지역에서 1859년에 처음 발견됐습니다. 시기적으로는요, 약 170만 년 전부터 사용했고요. 이 전기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석기입니다. 이 아슐리안 주먹 도끼가 가장 많이 출토된 지역은 아프리카와 유럽이었습니다. 이 주먹 도끼는요, 모양이 나무 쪽에는 쇠도끼랑 비슷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이 실제로는 나무만 자른 게 아닙니다. 이 뾰족한 부분으로는요, 이 짐승 가죽을 찢고 벗기고 고기를 발라내고 이 뭉뚝한 부분으로는 사냥하고 이 뼈를 부수는 등 여러 용도로 썼습니다. 이 주먹 도끼는 구석기 시대 사람들한테 가장 소중한 만능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석기 시대 맥가이버 칼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아슐리안 주먹 도끼는요, 이 형태상 좌우 대칭성을 가지면서 양측면에 날이 서 있고요. 이 끝은 뾰족하거나 둥근 형태입니다. 대체로 큰 돌덩이, 이걸 몸돌이라고 합니다. 이걸 깎아서 주먹 도끼를 만들죠. 때로는 몸돌에서 떨어진 조각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재밌는 건요, 이 손으로 잡는 부분은 날카롭게 안 만들었어요. 왜겠습니까? 잘못하면 손배이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일부러 뭉뚝하게 만들어서 움켜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프랑스 국립선사박물관의 알랭 터크라는 학자가 딱 정리를 해줬습니다. 아슐리안 주먹 도끼는 인류의 지능과 지식을 보여준다. 이 주먹 도끼를 만든다는 것은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물건을 머릿속으로 먼저 상상하고 그걸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능력, 이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 거죠. 침팬지도 도구를 쓰죠. 예, 나뭇가지로 뭐 개미를 꺼내 먹는다든가. 예, 그렇지만은

본론으로 돌아가죠. 한반도에는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을까요? 이 한반도에서 구석기 유적이 발견된 곳을 보면 답이 있습니다. 함경북도 웅기 굴포리, 평안남도 상원 거문모루 동굴, 평양 용곡동 동굴, 경기도 연천 전곡리, 충남 공주 석장리. 네, 뭐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시기는 대략 70만 년 전쯤으로 추정을 하고 있죠. 아프리카에서 여기 한반도까지 오는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70만 년 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디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살았습니다. 아니면 강가에 막집을 지어서 살았고요. 뭐집 크기는 뭐 작은 건한 서너 명 정도, 큰 건 10명 정도. 요즘으로 치면 뭐 작은 거는 원룸, 좀큰건 투룸, 뭐이 정도가 될 것도 같죠. 이 구석기 시대 후기의 막집 자리를 발굴해 보면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기둥을 세웠던 자리도 있고요. 담을 쌓았던 자리, 또 불을 피웠던 자리도 있습니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서 살았습니다. 가장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 리더가 됐는데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 권력은 없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평등했다고 하네요. 계급이 아직 발생을 안 한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수평적인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 뭐를 먹고 살았을까요? 뭐 사냥이나 채집이죠. 이 동물 뼈나 뿔로 만든 도구, 돌로 만든 석기를 가지고요. 처음에는 이 찍기 하나로 이것저것 다 했어요. 맥가이버 칼처럼.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이 발달했죠. 그러니까 용도별로 전문 도구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뭐 이거로는 자르고, 또 저거로는 긁고, 또 요걸로는 뭐 찍고. 그럼 돌은 어디서 구했냐고요? 뭐 돌이야 뭐 강가에 널리지 않았습니까? 예, 뭐 처음에는 그냥 주워서 쓰다가 이거 이렇게 이게 깨면 더 날카로울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한 겁니다. 망치돌로 탁탁 깨뜨려서 집게도 만들고 긁게도 만들고 가루날 도끼도 만들고. 예, 뭐 여기까지는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혹시 그 모비우스 라인 들어보셨습니까? 메비우스의 띠요? 그 안과 박, 그 앞면과 뒷면의 구별이 없고 좌우의 방향을 정할 수 없는 그거? 아, 그거 아닙니다. 네. 이 모비우스 라인은요, 미국 하버드대학 고고학자 할란 모비우스가 주장한 이 석기 시대에 대한 가설입니다. 1948년 발표한 논문에서 이 모비우스 교수는요, 인도 북부에서 흑해 북단을 거쳐 중부 유럽을 관통하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 지구를 양분하는 선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 기준은요, 아슐리안형 주먹도끼의 출토 유무였습니다. 이 왼쪽에 표시된 부분은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많이 나온 아프리카와 유럽입니다. 반면에요, 이 위와 오른쪽은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나오지 않은 지역이에요. 특히 동아시아는 찍게만 나온 지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주장을 했죠. 외날 찍게, 양면 찍게 같은 단조롭고 상상력이 부족한 석기로 구성된 이 동아시아의 석기군. 이 오래전인 전기 구석기 시대부터 동아시아는 문화적으로 정체된 지역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멸종했던 매우 원시적인 형태의 고인류가 오랫동안 살아남았음이 분명하다. 아, 이거 좀 이상한 얘기죠? 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 뭐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거든요. 이 서쪽의 주먹도끼 문화권은 진보적 역동적, 이 동쪽의 찍개 문화권은 보수적 정체된 지역, 그리고 동아시아 사람들 원시적. 예, 이 전형적인 오리엔탈리즘입니다. 이 동양은 서양보다 열등하다. 이 편견이 학설이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이 된 거죠. 고고학계에서 이 모비우스 학설이 정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서양에 비해 열등한 동아시아를 설명하는 증거 중 하나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모비우스 라인을 쉽사리 반박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일까요? 실제 동아시아에서 아슐리안 주목도끼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1978년 1월 20일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한탄강 유원지 이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의 그렉 보엔 상병 20대 초반의 청년입니다. 이날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변을 산책하면서 뭐 이것저것 얘기하고 있었겠죠. 날씨가 좋네. 물이 막지. 우리 커피 한잔 할까? 이런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돌멩이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사실 강가에 이 돌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냥 사방에 널린 게 돌인데요. 그런데요, 이 돌이 좀 이상했던 겁니다. 이 둥근 조약돌이 아니라 모서리 여러 군데가 날카롭게 깨진 돌. 예, 이 보엔이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보엔은요, 입대 전에 애리조나 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했거든요. 뭔가 직감이 온 거죠. 이거 자연적으로 깨진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누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보엔이 흥분해서 여자친구한테 소리쳤다고 합니다. 예, 물론 영어로 소리를 쳤겠죠. 이거 봐봐. 내가 지금 뭔가 발견한 것 같아. 이 보엔은 여자친구와 함께 주변을 뒤져서 이 비슷한 모양으로 깨진 돌 여러 개를 더 찾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보엔이 이 주운 돌을 어디로 보냈느냐. 당시 세계 고고학계 최고 권위자인 프랑스의 프랑스와 보르드 교수한테 보냈습니다. 틀림없는 주먹도끼라고 판단한 보르드 교수가요, 다시 서울대학교에 고고학과 김원룡 교수에게 긴급하게 상황을 알리고 조사를 권했습니다. 엄청난 제보였죠. 김원룡 교수는 즉각 움직였습니다. 영남대 정영화 교수와 함께 공동 연구팀을 꾸렸죠. 1978년 6월 한탄강 유역, 이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이 결과가 어땠는지는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구석기 전개문화 중 이 대략 30만 년 전인 아슐리안 중기에 해당되는 정교하게 다듬어진 주먹도끼가 6개, 그리고 박편 등 타재석기가 20여 점. 이 놀라운 사실은요, 이것들이 프랑스에서 발견된 아슐리안 주먹도끼와 똑같았다는 겁니다. 김원룡 정영화 교수가 쓴 발표문, 이 문장들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비우스 학설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던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전곡리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한국 고고학계 최대의 수확이며 이 모비우스 학설을 수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획이다. 이 모비우스 라인, 이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그 이론이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전곡리 주먹도끼의 발견은 이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역적, 인종적 편견으로 가득 찬 모비우스 라인을 근거 없는 주장으로 돌리는 중대한 사건이었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마치 결자 해지라도 하듯이 이 미국 출신의 저명한 고고학자의 학설이 미국 출신의 고고학도의 우연한 발견으로 설득력을 잃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엔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전곡리의 역사는 지금도 땅속에 묻혀 있었을 겁니다. 보엔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고고학을 전공했고요. 그날 우연히 그곳에 있었죠. 무엇보다 한국 학자들이 즉각 조사에 나서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전곡리에서 발견된 주먹도끼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전곡리 주먹도끼는요, 이 초기 아슐리안형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 석영이라는 재료는 가공하기 어려운 돌이거든요. 그런데도 전면을 다 가공한 타원형 주먹도끼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 주먹도끼랑 가로날 도끼도 함께 출토가 됐어요. 이 딱 아슐리안 유형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서양 거랑은 좀 달라 보이는데,
그 서양 주먹도끼가 더 완벽해 보이는 것 같지 않아? 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프리카에서 만든 거랑 한반도에서 만든 거랑 이게 재료가 같을까요? 아니면 환경이 같을까요? 이 지리적인 차이라든가 토양 차이, 이 문화적 차이가 당연히 형태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본질이죠. 이 석기를 머릿속으로 디자인하고 그걸 실제로 만들어낸다. 이 능력은 똑같은 거죠. 그렉보엔의 발견 이후로 이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나왔을까요? 큰 몸돌, 날카로운 손도끼, 돌칼, 다면석기, 가루날 도끼, 천여 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더 재밌는 건 이 전공리 이후에 이 파주 금파리에서도 나오고요, 공주 속장리에서도 나오고, 또 중국 바이서, 단장코우, 루어나, 딩춘 뭐 이런 데서도 이 동아시아 전역에서 주먹도끼가 발굴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이 동아시아 구석기인들이 주먹도끼를 못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서양에 비해서 이 고고학적 발견과 발굴이 늦었을 뿐이었습니다. 전공리 주먹도끼의 발견은 이 한국 고고학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978년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구석기 유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전공리 발견 이후 구석기 연구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전공리를 필두로 해서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에서만 23곳에 이 구석기 유적이 추가로 발굴됐습니다. 그 연대에는 80만 년 전부터 1만 5천 년 전까지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요, 전공리 발견 이후 이 한국의 구석기 연구 방법론이 질적으로 변화했다는 겁니다. 이 단순히 유물을 수집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 지질학적 분석, 연대 측정, 실험 고고학적 접근 등이 과학적 방법론이 본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이 전공리에서 발굴된 주먹도끼를 현대 고고학자들이 똑같이 재현해보는 실험도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이 돌을 선택하는 기준부터 이 타격 각도, 이 힘의 세기, 타격 횟수까지 이 모든 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이 한 주먹도끼를 분석한 결과 이 한 면을 가공하는 데만 이 네 차례 정도의 타격이 필요했고요. 반대면 역시 다섯 차례 이상의 이 정교한 작업이 이루어졌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70만 년 전 구석기인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이 정밀한 작업을 거쳐 하나의 도구를 완성했던 겁니다. 그리고 전공리 유적의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아 경기도는 오랜 준비 끝에 2011년 4월 25일 전국 선사 박물관을 개관했습니다. 이 박물관은요, 뭐 단순히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 전공리 유적의 영구적 보존과 또 선사 문화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고고학 현장입니다. 이 건물 자체도 특별합니다.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한 이 건물은요, 주먹도끼의 형태를 모티브로 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석기를 생활에 필요한 도구로 사용했던 구석기인들의 삶을 이해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앞서 소개해드린 프랑스 국립선사박물관 알랭터크의 말처럼 그들이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물건을 추상적으로 생각한 후에 실제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70만 년 전 이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돌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이거 어떻게 깎으면 이걸 고기를 자를 수 있을까? 아, 여기를 이렇게 만들면 이게 좀 손에 딱 맞지 않을까? 예,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고 그걸 손으로 만들어낸 거죠. 상상한 것을 현실로 만드는 능력, 이게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는 지금도 우리 안에 있죠. 스마트폰도

자동차도 건물도 예술도 다 누군가가 이 상상한 걸 현실로 만드는 겁니다. 꿈꾸는 대로 만드는 유전자.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찾은 첫 번째 유전자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또 다른 잠재력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정재환이었습니다.

0: 땅과 모험의 땅. 인도네시아 술라벳입니다.
1: 돛을 올려라.

0: 슬라웨시의 진짜 매력을 저와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1: 그 풍경들이 주는 것도 너무 아름답고 섬에 빨리 들어가고 싶다. 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바다가 좋아요. 섬이 좋아요.
2: 섬에서는 보상이 커요. 내가 들인 공에 비해서.
3: 그치.
2: 그래서 섬을 오는 거예요. 오는 길은 힘들지만 오면은 그냥 완전히
4: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도시에서는 와가지고 이렇게 자연이랑 애들이랑 놀고 그러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5: 아따야, 고기 한 마리 잡으니 자기한테 내가 이겼어.
6: 충청남도의 하와이 섬이에요. 그만큼 아름다운 섬이거든요.
7: 완전히 분리를 해야 되겠다, 집을 지면. 이게 결심을 하게 됐고요.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다. 제가 그게 로망이에요.
8: 이 공간에 제가 머물러 있으면 무념무상?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내부에 심어져 있는 나무도 볼 수 있고 뭉게구름도 별자리 관찰도 가능하고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 저의 작은 천국.
9: 대부분의 삶을 길 위에서 보냈어요.

0: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0: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어르신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알려드립니다.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날이 더운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외출 시 가급적 가벼운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와 양산을 챙겨주세요.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을 지키고 몸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물병을 휴대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야 탈수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주세요.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방 요령 기억해주세요.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저기 뽀로로네 집이 보이네요.
1: 어?

0: 멈춰! 응? 여긴 위험하니까 다른 데로 가세요.
1: 크랑.
0: 어? 안 된다고 했다.
1: 크랑크랑.
0: 안 돼.
1: 크랑.

0: 이것도 치워.
1: 그때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2: 버러라.
0: 그럼 거기 서라고. 어?
3: 뭐 하는 거야?
0: 거기서. 너 잡히기만 해봐. 뽀로로 그럼. 안녕.
4: 우리 왔어.
0: 언제 왔어? 거기서. 크롱이 집을 다 어질러 놨어.
4: 크랑크랑.
3: 어디? 정신없긴 하네.
2: 청소 좀 해야겠다.
0: 그래, 우리도 도울게. 좋아, 청소하자.
4: 크랑크랑.
3: 이건 여기. 자, 크랑.

0: 이건 너? 그럼 그럼
1: 잡히기만 해봐.
0: 또 시작이네.
2: 그러게.
0: 거기서 거기서 보면 못 잡을 줄 알고?
3: 크랑크랑을 왜?
0: 너 정말!
4: 얘들아! 안녕!
5: 통통이다!
4: 내려가자. 아이고.
5: 통통아, 괜찮아?
4: 괜찮아. 다들 여기 있었네. 뭐 하고 있었어?
0: 크롱이 말썽을 부려서.
3: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4: 그럴까? 아, 집이 왜? 무슨 일이야?
0: 크롱이 그런 거야.
5: 그만해.
0: 같이 치우자.
2: 예, 금방 치울 수 있을 거야.
4: 내가 할게. 실력을 보여주지.
3: 어떻게?
4: 기다려봐. 꾸리꾸리 텅텅텅, 꾸리꾸리 텅텅텅, 예전대로 얍!
0: 성이 다시 쌓아졌어.
3: 어떻게 한 거야?
4: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마법이야.
0: 크랑크랑.
4: 다시 보여달라고? 알았어. 꾸리꾸리 텅텅텅, 꾸리꾸리 텅텅텅, 예전대로 얍! 해보고 싶다고?
0: 크랑.
4: 위험해서 안 돼.
0: 크랑크랑.
4: 아, 알았어, 그럼. 크랑. 정말 조심해야 돼.
0: 크랑크랑. 크랑. 크랑. 크랑. 꿀꿀 떡떡떡. 꿀꿀 떡떡떡. 예전대로. 크랑. 크랑크랑. 크랑크랑. 꿀꿀 떡떡떡. 꿀꿀 떡떡떡. 예전대로.
5: 성이 커졌는데?

0: 그게 아니라 뽀로로가 작아진 거야.
1: 뭐? 내가 작아진 거라고? 어떻게 된 거야? 통통이 네가 그런 거야?
2: 그게
1: 빨리 날 원래대로 돌려놔줘.
2: 알았어, 해볼게.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예전대로 얍.
3: 이런, 뽀로로가 아기가 돼버렸어요.
4: 뭐야?
5: 뽀로로. 이번엔 뽀로로가 아기가 됐어.
1: 통통아, 어떻게 된 거야?
0: 뽀로로를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는 거지.
2: 그게 뭐가 잘못된 거지?
0: 뽀로로, 아기가 되니까 왠지 귀여워진 것 같아.
1: 맞아. 야?
4: 요?
1: 우와, 일어났다.
6: 아기가 크롱을 좋아하는 것 같아.
7: 그렇네.
0: 내가 안아줄게. 왜 울어? 저쪽? 거기 뭐가 있는데? 크롱한테 가고 싶어? 크롱, 아기가 너한테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자.
2: 신기하다. 아기가 크롱을 정말 좋아하네.
7: 그게 문제가 아니라 뽀로로를 빨리 어떻게 좀 해봐.
2: 어떡하지? 다시 한번 해볼까?
1: 실수는 안 돼.
5: 잘할 수 있지?
2: 아무래도 집에서 책 보고 주문을 확인하고 오는 게 좋겠어. 집에 갔다가 내일 다시 올게.
1: 빨리 돌아와야 해.
2: 꾸리꾸리 텅텅텅, 꾸리꾸리 텅텅텅, 변해라. 다녀올게.
7: 안으로 들어가야겠다.
3: 친구들은 아기 뽀로로를 안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어요.
0: 아기야, 이거 좀 봐봐.
4: 마이마이야.
0: 브릉브릉, 자 갑니다.
1: 너요?
0: 자 받았다, 다시 갑니다.
3: 어느새 밤이 됐어요.
0: 아기가 졸린 것 같아.
1: 재워야 할 것 같은데.
5: 잠들었어.
1: 다행이다.
7: 그럼 우린 집으로 갔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
1: 크랑,
0: 밤새 혼자 아기 잘 볼 수 있겠어?
7: 크랑 크랑.
5: 그럼 내일 봐.
7: 안녕.
3: 크롱이 아기 뽀로로와 함께 잠들었어요. 아기 뽀로로는 어떻게 될까요?

EBS 어린이 프로그램에 소개합니다. 악당 천지가 파괴한 한글을 찾아서 한글 세계로 출발. 한글 용성 아이야. 유치원 선생님이란 권기맨과 아이들의 자충우돌 성장 드라마. 지구양웅 권기맨. 직접 토론하면서 생각하는 힘이 쑥쑥 자라나는 시간. 어린 철학자. 우리 몸속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최고다! 호기심 딱지. 똑똑해지고 싶은 친구들은 EBS에서 만나자.

0: 유치원 가자.
1: 똘똘이 유치원. 유치원이 열리면 똘똘이랑 교실놀이, 도섬이랑 가게놀이, 종료일이면
0: 놀이터로 와.
1: 신난디야.
0: 내일

그럼 사과 하나만 주면 안 돼?

안녕? 나 기다린 거야? 짠, 야기지롱. 어? 근데 내 사과는 어디?

0: 해야겠지?
1: 곰마, 그래도 오늘 제대로 찍은 사진 진짜 잘 나왔잖아. 안 그래?

점점 야생곰처럼 굴어. 너무 혼자서만 노는 거 아니야?

근심 걱정 날려줄 특효야. 바로 멍멍이야. 쓰다듬고 밥 주고 산책도 같이 할 수 있지. 게다가 말이야,

0: 제일 강해서 물고기를 잡을 땐 낚시로 잡는 게 제일 좋은 거 아세요? 그물 같은 건 쓰지 마세요. 괜히 물고기들이 다 도망가버린답니다. 미끼는 뭐든지 좋아요. 예를 들어 레밀이나 빵가루
1: 같은 거. 멍멍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슬리퍼를 누가 갖다 놓겠냐고. 안 그래?
0: 지금도 좋고. 네, 민물새우 좋고.

멈췄다가 확 당기는 방법에 딱 맞게 만들어졌어요. 특별한 장치 덕분에 이거 훨씬 간단하고 내구성이 강하죠. 얕은 중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아주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낚시를 해볼 시간이네요. 모두 조용히 해주세요.

안녕, 멍멍이 집사님. 멍멍이가 있다는 건 참 멋진 일이야.

0: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1: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3: 내 이름은 로이디 통통 세르린누아.
4: 있어, 외계인 있다고.
5: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6: 알고 싶지 않아.
7: 죽을 무서운 걸
8: 잊었어. 내가 할 시간이 없어.
9: 뇌를 바꿀
10: 도대체 예술이 뭔데.
0: 선택해라.

0: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흥미진진한 경기가 펼쳐질 텐데요. 팀을 만드는 규칙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숫자를 터치하면
1: 이 팀으로 변신!
0: 여러분과 같은 숫자로 만들 수 있고 한 팀이 되는 겁니다. 시작합니다! 근수에게는 먼저 도망치고 숨을 기회를 드립니다. 24를 노리는 넘버 블록들이 상당하겠는데요. 다음은 20에서 22! 이번에는 16에서 19네요. 12가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추격자인데요. 24와 팀을 만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2, 3, 4, 6을 잘 피해 다녀야겠군요. 오! 11은 벌써 21을 찾았네요.
1: 11 팀으로 변신!
0: 11의 성공입니다!
1: 예헤이!
0: 작은 숫자들도 입장합니다. 오! 11 로켓이 되어서 날아가네요. 20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와우!
2: 10팀으로 변신? 안 돼!
0: 10은 10초간 움직이지 못하니 20은 이제 안전하네요. 이럴 수가! 5의 기습 공격입니다!
2: 5팀으로 변신!
3: 아!
2: 5팀으로 변신!
0: 5가 환상적인 출발을 하고 있군요. 이제 15만 있으면 세트가 완성됩니다. 5는 열심히 게임 중이고 6과 7도 입장했습니다.
1: 럭키, 럭키, 럭키!
0: 그리고 4가 나왔네요. 그런데 이 두 챔피언은 팀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매우 많답니다. 게다가 아무도 쫓는 숫자가 없으니 아주 유리하겠죠?
1: 럭키, 럭키, 럭키! 7팀으로 변신! 7팀으로 변신! 럭키, 럭키, 럭키, 럭키, 럭키, 럭키, 럭키, 럭키!
0: 와우, 아쉬워하는군요.
4: 안녕? 달려! 달려! 최대한 빨리! 아무도 날 잡을 수 없지!
5: 9팀으로 변신!
0: 3팀으로 변신! 16이 쫓기고 있네요. 빠른 쫓아갑니다.
6: 4팀으로 변신!
1: 2팀으로 변신!
0: 24는 아직 끄떡 없는데요. 끝까지 살아남는 직사각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7: 하루 종일도 할 수 있다고.
0: 밤 새워서도 할 수 있지. 하하, 난 최고야.
2: 그거야.
1: 이 팀으로 변신.
7: 너 제법인데. 내가 졌네.
8: 11팀으로 변신. 만세.
2: 6팀으로 변신. 6팀으로 변신. 만세.
1: 2팀으로 변신.
0: 3팀으로 변신.
1: 2팀으로.
0: 3팀으로.
1: 2팀으로.
0: 3팀으로.
1: 2팀으로.
0: 직사각형이 마지막 하나 남은 것 같군요. 팀을 만들 수 있는 선수가 딱 하나 남았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9: 마지막으로 남은 게 직사각형인 거 확실해?
1: 쉬쉬?
0: 마지막 남은 직사각형은 바로 15입니다!
9: 아하! 변신해라!
8: 팀으로 하이파이브!
0: 경기가 끝났네요. 정말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승자는 누구일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직사각형이 아닌 넘버 블록들만 살아남았네요. 오늘의 우승은 이가 차지했습니다. 이가 정말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작품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2: 따라랑 따라랑.
0: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 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3: 미미 쇼핑백을 열어봐. 두근두근 미미 인형머리. 열쇠로 미미 옷을 찾아봐. 두근두근 바지일까 치마일까.

0: 아, 어제 문어 가수 공연
1: 너무 좋았다.
2: 자, 우리도 문어처럼 멋지라. 준비됐나?
3: 준비됐다.

0: 요정들 안녕.
1: 오, 지아 안녕.
2: 오, 우리 지아 요즘 늦잠 안 자고 잘 일어나네.
0: 그래야 유치원 지각 안 하지.
1: 오. 요즘 유치원 재밌나 보다.
0: 맞아. 유치원에 친한 친구들 많이 생겼거든. 하정이, 담비, 예진이, 민지.
3: 우와! 아니, 그럼 유치원으로 바로 가지. 여기 왜 온 거야?
0: 갈 거거든. 가기 전에 딩동댕이랑 놀고 가면 더 재밌다고.
1: 아!
2: 그래.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잘 지내야 해.
0: 당연하지.
1: 행! 그게 말처럼 쉬운 줄 아니?
3: 어? 어? 어?
4: 나 오징어! 한때는 절대 싸우지 않을 줄 알았지! 나 문어! 한때는 영원히 사이좋게 지낼 줄 알았지! 바로 이 친구랑!
3: 아니, 문어 너 어제 공연장에서 아주 신나게 노래 잘하더니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4: 다 오징어 때문이야! 아니, 이게 다 문어 때문이야!
2: 잠깐, 잠깐! 너희 원래 사이 좋은 친구였잖아!
1: 예전엔 그랬지!
4: 아, 심심해. 아, 같이 놀 친구 없나?

0: 그렇게 사이좋던 너희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1: 아니 문어 얘가 가수로 완전 유명해지더니 다른 사람 아니 다른 문어가 됐더라고. 내가 무슨 다른 문어가 돼? 내가 적을 피하느라 배신을 잘 하긴 하지만 나 유명해졌다고 막 달라지는 그런 문어 아니거든. 아니라고. 여길 봐, 진짜 아닌지. 오늘은 문어랑 산호숲 놀러 가는 날.
2: 아, 네네네. 여보세요? 아, 유치원 행사에 저 문어 가수를 초대하고 싶으시다고요? 아, 제가 좀 바쁜데. 아,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인기 가수 문어입니다. 아, 특집 줘요? 날짜가 언제죠?
3: 가수가 되더니 바쁜가 보네.
2: 네, 연락 드릴게요. 바쁘다, 바빠.
1: 문어야! 그래도 오늘 산호숲엔 놀러 갈 수 있는 거지? 너랑 나랑 같이 가기로 약속했잖아!
2: 그랬나? 어쩌지? 나 바빠서 못 가는데?
3: 뭐? 난 오늘만 기다렸는데!
2: 미안. 오징어는 좋겠다. 산호숲 갈 시간도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야?
1: 문어! 너가 뭐가 그렇게 잘났어? 너 다리 몇 개야? 몇 개냐고? 나보다 다리도 적으면서 잘난 척 하기는?
2: 뭐? 오징어! 너 특하면 다리 몇 개냐고 묻는데! 나 다리 많거든? 너보다 많거든?
1: 거짓말! 진짜!
0: 그래서 누구 다리가 더 많은 건데?
4: 오징어 아니야? 문어 아니야? 오징어.
5: 오징어.
6: 자자! 그래서 파벽 문자!
7: 꼭 불금할 거야! 아자!
6: 문어와 오징어 중 다리가 더 많은 건 누구일까?
1: 내가 더 많아.
8: 뭐야? 내가 더 많아.
1: 내가 더 많다고.
6: 잠깐. 정답은 노래로 알아보자고. 문어와 오징어 노래에 맞춰 다리를 하나씩 내밀어 주세요. 준비.

0: 오예! 봤지 봤지! 아홉, 열! 오징어 다리는 모두 열 개!
1: 문어 다리는 모두 여덟 개!
2: 그래서 다리가 더 많은 건?
3: 오징어!
1: 문어야, 왜 울어?
0: 나 사실 알고 있었어. 내가 오징어보다 다리 더 적은 거.
4: 문어야, 근데 아까는 왜 더 많다고 그런 거야?
0: 아, 오징어가 자꾸 약 올려서 속상해서. 내가? 내가 문어보다 다리 더 많지롱. 부럽지롱. 내가 그랬나?
5: 아, 그럼 오징어가 문어한테 사과하면 되겠다. 앞으로는 약 올리지 않겠다고.
0: 그래, 라고 할 줄 알았냐? 문어, 너부터 사과해. 잘난 유명한 가수라고 잘난 척한 거 너부터 사과하라고. 싫어, 너나 사과해. 다리 많다고 잘난 척한 거.
2: 쏘사 쏘사 맙소사. 얘네들을 어떡하지?
4: 자자, 얘네들을 어떡할지 딩딩이가 고민하는 동안
5: 우린 재미있는 게임하면서 좀 쉬었다 가자고. 동동이
4: 댕댕이가 함께하는
6: 문어와
4: 오징어를
3: 찾아라.
5: 둥글둥글 문어,
4: 세모 지느러미 오징어.
5: 둥글둥글 문어들 사이 세모 지느러미 오징어가 숨어있어. 다같이 찾아보자. 시작. 오호!
4: 오징어들 속에서 둥글둥글 문어 찾기. 아자! 아하! 잘했어, 친구들!

0: 우리 불렀어?
1: 불렀어? 오징어랑 문어가 좀 다퉈서 둘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줄까 생각하다 보니 너희가 떠오르지 뭐야.
2: 너희 둘 워낙 사이좋은 걸로 유명하잖아.
3: 그래 그래. 아니 사이좋게 지내는 비결이 뭐야?
0: 일단 우리는 늘 같이 걸어다녀.
1: 중요한 건 서로 속도를 맞춰 걷는다는 거.
0: 얘가 좀 빠르면 나도 좀 서두르고,
1: 얘가 좀 느리면 나도 천천히 걷고.
4: 아, 서로 이왕의 마음을 맞추는 거네.
0: 맞아 맞아.

0: 그래, 우리도 나란히 걸을 때가 있었지.
1: 아이,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2: 맛있는 오징어. 아!

0: 너 저 녀석이야!
1: 이제 가자, 친구야! 고마워! 너 덕분에 잡았어!
2: 그땐 그랬는데.
3: 문어! 너 다리 여덟 개지?
4: 그래서 뭐?
3: 사실 우리 오징어도 다리가 여덟 개나 마찬가지야.
4: 네? 뭔 소리래?
3: 사실 우리 오징어는 다리가 모두 열 개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두 개의 긴 다리는 초관이라고 해. 우린 초관을 쭉 뻗어 먹이를 잡곤 하지. 그러니까 오징어는 다리가 여덟 개, 초관이 두 개야.
4: 어? 그럼 너도?
3: 만약에 누가 나한테 앞으로 다리가 몇 개냐고 물어보면 나도 다리가 여덟 개라고 할 거야. 내 친구 문어처럼.
1: 아, 감동이야 오징어야. 우리 여덟 개의 다리로 나란히 사이좋게 다니자. 그래 친구야.

0: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성장기 우리 아이를 위한 더데이에서 칼마디 비타민 세트를 드립니다.
1: 어린이들 모여라! EBS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일상 속 안전사고에서 시민들을 구하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봇 제트! 세계를 구하기 위해 긴급 출동! 슈퍼윙스 지구를 지켜라! 화성의 도시를 짓는 상상 초월 프로젝트! 기가 빌더! 히어로로 변신한 중장비들과 악당을 물리치자! 변신 다요와 중장비 레인저스! EBS 애니메이션과 함께 신나는 모험의 세계로 떠나요!

0: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3: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2: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다니 도둑이었었지. 어?
3: 그래, 사뿐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4: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5: 찌릿찌릿 전기.
6: 진짜 재밌겠다.
7: 모험아 빨리 와. 시작 누른다.
8: 잠깐 잠깐, 우리 팝콘 먹으면서 보자.
7: 참, 아이스크림도 있잖아.
8: 아이스크림은 다음 편 볼 때 먹자.
7: 좋아.
9: 아, 저기가 바로 톱갱 감독의 세영아. 오디션장인가.
10: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11: 텔레비전, 냉장고. 만약 전기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오늘은 이 마법을 걸어야겠어. 슛! 슛! 지읒, 어, 이응, 정. 지읒, 어, 미응. 전! 전기가 끊어지다. 정전!
10: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12: 톱갱 감독을 도와주러 갔나 봐!
9: 어, 정말? 나도 갈래! 곱기 여왕! 곱기 여왕!
13: 톱갱 감독!
1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7: 집이 꺼졌네? 갑자기 왜 이러지?
15: 아, 정전인가 봐.
7: 정전?
16: 한글 용사 아이야, 오늘 또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17: 아, 천지, 오늘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18: 대왕별님, 지금 바로 출동하게요.
16: 좋아요. 오늘 파괴된 글자는 지읒과 기억이 들어간 글자.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15: 불 안 들어오니까 너무 무서워. 정전이다니까 텔레비전도 안 나오고 인터넷도 안 되고 재미도 없어.
7: 아, 우리 아이스크림 먹자.
15: 아하. 근데 너무 어두워서 어떻게 가지?
7: 촛불 있잖아! 아!
19: 조심, 조심.

맞다. 전기가 안 들어오면 냉장고도 멈추잖아.

0: 자은아, 모험아.
1: 아이야.
2: 근데 왜 이렇게 어둡지?
1: 아까부터 정전이에요.
3: 정전이라고?
0: 정전이 되면 텔레비전, 컴퓨터, 냉장고, 전등 전기를 이용하는 모든 제품이 작동을 하지 않게 돼.
2: 잠깐,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 지읒과 기역이 들어가잖아. 그럼 전기?
3: 내가 확인해보고 올게. 세상이 깜깜한 암흑이 되었어. 아무래도 천지가 전기 글자에 정전 마법을 건 것 같아.
1: 정전이 되니까 너무 불편해요.
4: 맞아. 어서 가서 전기 글자를 찾아요.
3: 좋아. 한글 세계로 출발해볼까?
5: 네! 자음!
6: 모음!
5: 변신!

0: 구름과 땅 사이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전기, 번개. 번개의 힘이여, 이 천지군으로 모여라!
1: 우와, 천지군에 번개를 모으신 거예요?
0: 그래, 이제 이 천지군으로 번개 공격을 할 수 있지.

0: 어서 글자를 찾아보자.
1: 저기 지은 기억이 있어요. 아, 저건 경부구나. 어? 저기도 지은 기억이 있어. 아, 저건 전기가 아니고 장갑이야.
0: 어? 저거 아니야? 어? 저 건전지 안에 전기 글자가 있는 것 같아.
2: 그럼 어서 찾아볼까?
3: 응. 나라 한길!
0: 어? 왜 안 되지?
4: 잘 봐. 건전지에 전기가 부족해. 그래서 글자를 찾을 수 없나 봐. 먼저 건전지를 충전해야 해.
0: 역시 그렇군.
5: 어, 조심해!
0: 어서 피해!
6: 이게 바로 천지 대장님의 번개의 힘이다!
0: 천지?
7: 번개의 힘이요. 천지군 번개! 으악!
0: 천지, 그만두지 못해!
7: 천지군, 번개!
0: 반석!
7: 천지군, 번개!
0: 반석!
6: 역시 상대가 안 되는군.
0: 어떡하지? 그렇지, 태극봉은 전기가 통해. 그렇다면 태극봉!
7: 무서워서 포기하는 건가? 천지군 번개!
4: 저건 이용사가 태극봉을 피뢰침처럼 사용하고 있어. 피뢰침은 전기가 통하는 뾰족한 막대기로 번개를 땅속으로 사라지게 해서 번개의 피해를 막는 장치야.

0: 이럴 수가. 천지곤의 번개가 모두 사라졌어.
1: 말도 안 돼.
2: 잘했어, 이용사.
3: 번개 공격도 내 태극봉 앞에선 아무 소용없지.
4: 번개도 다 써버리고 이제 우리가 공격할 차례인가? 각오해라.
0: 아이야, 두고 보자.
1: 두고 보자.
3: 글자를 찾으려면 건전지를 충전해야 해.
2: 자음아, 모음아, 마법진을 부탁해.
5: 네. 자음 마법진,
6: 모음 마법진.
4: 지읒, 오, 이응, 충.
2: 지읒, 어, 니은, 전.
4: 전기를 채우다.
2: 충전.
4: 건전지를 충전하다.
2: 그렇다면 하!
4: 어는 내가 쓸게. 훗! 쭉! 뿅망치로 어!
3: 이는 내가 쓸게. 태극봉으로 이! 헛!
2: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5: 네. 지읒이 어와 니은을 만나 전. 기역이 이를 만나 기. 전기.
7: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8: 전기가 없으면 불도 안 들어오고. 불편한 게 정말 많구나.
9: 그렇지. 전기의 소중함을 잘 알겠지.
8: 아, 할아버지.
9: 그래, 전기는 소중하지만 위험하기도 하니까 더 잘 안전하게 사용해야 돼.
8: 네.
9: 근데 이만 불 켜자. 할아버지는 눈이 침침해서 예쁜 모음이, 자음이 얼굴이 잘 안 보여요.
8: 그래요, 할아버지.
9: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5: 전기!
9: 전기!

0: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1: 저 중장비들 좀 봐.
2: 정말 멋져.
0: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함께요.

0: 그러면 기가 밀던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밀던 임무 완수!
0: 멋지다! 너희는 정말 최고야!
1: 기가 밀던 준비 완료!
2: 기다릴게! 화성에서 만나!
3: 그냥 만드는 게 재밌어요.
4: 뭐 이렇게까지 창의적인 게 잘 없다고 생각해서
5: 물리적인 거라든지 수학적인 것들도 많이 키고
6: 아이들이 그 성취감이라든지 뿌듯한 것도 없고
7: 크랙을 만드는 게 좀 재밌고 그 상상력이 많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재밌었어요.
8: 친구들한테도 많이 공유해주고 과학 원리도 같이 배우는 그런 것 같아요.
9: 학원이랑 다르게 집에서도 흥미롭게 혼자서 많이 하더라고요.

0: 어때, 주인님?
1: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네오미.
0: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1: 똑똑한 AI 로봇, 네오미. 1&1.
2: 네모가 대굴대굴
3: 블록탕 만남! 와!
4: 쓰러질 것 같아.
3: 괜찮아. 네모 블록이 딱 받치고 있어서 안 쓰러져.
4: 아, 우리 이제 한글 주사위 놀이 하자.
3: 좋아.
4: 오, 미음이야.
3: 네모난 주사위를 굴려서 네모난 미음이 나왔네.
4: 그러네.
3: 이번엔
4: 얍. 오, 또 오다.
3: 1, 2, 3, 4, 5.
4: 오다, 오. 미음이랑 우랑 합치면 모! 모음이 할 때 모 글자야! 모! 모!
5: 천지대장님! 둘 중에 뭐 하실래요?
6: 난 이게 좋겠군.
5: 어? 대장님이 동그라미, 내가 네모! 자, 그럼 이 핀으로. 그런데 동그라미가 더 쉬워 보이는데. 아하. 대장님, 바꿔주면 안 돼요?
6: 안 돼. 내가 더 쉬운 거 할 거야.
5: 너무해. 네모를 동그라미로 바꾸고 싶다.
6: 절대 안 바꿔줄 거야. 잠깐, 네모를 동그라미로 바꾸다? 그거 재밌겠는걸?

0: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1: 그럼 시작해볼까? 지금 오, 이응, 동, 기역, 으, 리을, 글, 동글동글.
0: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0: 이럴 수가!
1: 대왕별님!
0: 또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한글 용사 아이야, 오늘도 반드시 한글을 지켜주세요.
1: 네.
0: 오늘 파괴된 글자는 니은과 미음이 들어간 글자.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2: 이번엔 나지?
3: 어? 주사위가 왜 굴러가지?
2: 어? 아, 블록탑이 왜 무너진 거야? 네모난 블록이 다 어디 갔지? 아, 이상하네.
4: 모모마! 이것 봐! 주사위가 동그랗게 변했어!
2: 뭐?
4: 응?
5: 자마 모모마! 무슨 일이야?
4: 네모난 블록이 다 사라졌어요. 네모난 주사위도 이렇게 동그래지고요.
5: 이게 주사위라고? 공 아니야?
4: 응? 우리 아까 뭐라고 써놨는데? 오로 변했어!
6: 네모난 블록이 사라지고
5: 네모난 주사위는 공처럼 변하고
7: 네모난 미음이 이응으로? 잠깐, 오늘 파괴된 글자 니은과 미음이 들어가잖아. 혹시
1: 네모?
5: 저것 봐, 네모난 TV도 동그랗게 변했어. 오오오, 굴러간다. 오오오,
7: 이럴 수가. 천지가 네모 글자에 동글동글 마법을 건 게 틀림없어.
6: 세상에 있는 모든 네모가 동그랗게 변하게 될 거야.
4: 아이여, 그 전에 어서 네모 글자를 찾아요.
5: 그래, 서두르자.
4: 자음,
8: 모음,
9: 변신!
7: 어서 글자를 찾아보자.
4: 네, 네 아이야.
2: 어? 저기 니은미음이 있어요.
4: 아, 저건 나무야.
5: 먼저 네모 모양을 찾아야 할 것 같아.
4: 네모 모양이라면 세모 모양 나무, 세모 모양 바위.
2: 동글동글한 바위는 있는데 네모난 모양을 못 찾겠어.
10: 그건 천지대장님이 네모 모양을 다 동글동글한 공처럼 바꿨기 때문이지.
11: 천지? 동글동글한 건 잘 구르기 마련. 대굴대굴 바위가 대굴대굴 구르다.
6: 오오오오오오. 자음아 모모마, 어서 피해!
4: 네!
5: 어서 막자!

0: 엉망치로 지진파!
1: 부메랑! 야! 하! 하!
0: 태극봉! 초! 강력! 회오리!
2: 어디로 갔지?
0: 네모를 찾을 수가 없어. 네모를 어디서 찾지? 아,
3: 글쎄요. 어? 저기 봐요. 세모 두 개가 꼭 네모 같아요.
4: 응? 응? 아, 그래 맞아. 세모 두 개를 합치면 네모가 될 수 있어.
0: 오, 똑똑한걸. 자마 모마, 마법진을 부탁해.
5: 네! 마법진! 모은 마법진!
0: 히읗, 아, 읍, 합! 치읓, 이, 치!
4: 디귿, 아, 다!
0: 합시다! 세모 두 개를 합치다! 우와, 네모가 됐어!
2: 세모 두 개를 합쳐 네모를 만들다니
6: 대단하구나 아이야.
4: 어서 글자를 찾자.
7: 돌아와 한글.
0: 애를 쓰려면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해.
2: 좋아.
0: 용망치
2: 태극봉
0: 합체. 어와?
2: 니가 맞나? 에?
0: 오는 내가 쓸게. 헛! 지옷! 뿅망치로 오!
4: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3: 네! 이윤이 애를 만나? 네! 이음이 오를 만나 고! 네모!
8: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TV도 다시 네모로,
1: 지사위도 네모,
0: 이응도 다시 미음이 됐어. 블록도 다시 네모 모양이 됐어. 이렇게 놓으면
1: 블록 탑 완성! 와!
2: 우와! 탑을 아주 멋지게 쌓았네, 이거. 오! 오! 어? 아이고.
0: 할아버지!
2: 아, 어떡하지. 자, 음아, 모음아. 네모 블록을 밑에 쌓아야 더 튼튼한 거야. 알았지? 할아버지랑 더 튼튼하고 엄청 멋지고 더 큰 성을 쌓아볼까?
1: 와, 좋아요!
2: 좋았어! 자, 네모 블록을 밑으로 쌓아보자. 네모, 네모. 네모.
0: 네모.
2: 네모. 네모.
0: 네모.
2: 짠, 짠. 다음에 동그라미. 한글 과자로 무슨 글자를 만들까?
1: 네모!
2: 네모!

0: 제가 왜 여기 있죠? 어떻게 말씀하셨죠?
1: 1초에 299,792.48km를 가니까
0: 왜요? 그걸 어떻게 알아?
1: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2: 영혼 좀 담아줄래? 와하.

0: 끝까지 터뜨리지 않을까?
1: 그전에 우리가 탈출하지 않을까?
2: 아닐 수도 있어.
0: 그러니까 제한 시간을 주는 거지.
2: 더 효율적인 이득이 되는.
3: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나를 선택할 것 같아.
4: 의자가 둥글둥글해.
5: 이거 신기한데?
6: 뭐지? 여기 앉으면.
7: 신기하다.
5: 여기 앉은 것 같은데?

0: 남동생 조지예요. 얘는 우리 집 막내 단단하게 이기. 그리고 제 엄마랑 아빠예요. 페파피그.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오늘은 크리스마스예요. 팔팔랑 조지 아기 이비가 뜯은 선물 포장지로 거실이 발기될 틈이 없네요.
1: 선물 하나 더 남았네.
2: 야호! 운영해. 자, 두 개 다.
1: 이비 선물은 아빠가 대신 뜯어줘야 되겠네.
3: 우후, 이것 봐 이비, 꽤꽤 오리책이야. 같이 읽어볼까? 아니, 그냥 먹을래.
2: 어, 뭔데요, 뭔데요? 봄돌이다. 어, 다 부서졌다. 바꿔야겠어요, 엄마.
1: 아니야, 부서진 게 아니고 블록으로 곰돌이를 만드는 거야.
2: 오, 그럼 지금 당장 만들어야겠어요. 누구랑 같이 하지? 안 되겠지? 안 되겠고. 찾았다, 이비!
3: 어, 이비는 블록을 삼킬지도 몰라서 안 돼, 페파.
2: 어, 이비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아? 아, 이비를 바꿔오면 안 돼요?
1: 안 돼.
3: 태어난 아기는 바꿀 수가 없어. 이비가 아직 아기라 그래. 크면 달라질 거야.
2: 어, 이비는 얼마나 커야 곰돌이 만들 수 있을까요?
1: 글쎄, 적어도 4년은 기다려야겠지?
2: 4년이요? 그건 너무 길잖아요. 말도 안 돼. 4년을 어떻게 기다려? 난 지금 이비랑 놀고 싶은데. 이비가 지금 4살이면 얼마나 좋을까? 오! 페퍼 언니 찾았다. 이비, 너 맞아?
4: 응, 맞아. 난 4살이야.
2: 나도!
5: 우리 곰돌이 블록 만

0: 여긴 내 방이야. 너도 이제 네 살이니까 그동안 같이 못했던 거 다 할 수 있어.
1: 알았어.
0: 난 이런 거 잘 그려.
2: 꽁돌이. 어.
0: 재밌는 거 알아?
1: 응, 나도.
0: 똑똑. 누구세요?
1: 아니, 언니가 누구세요 해야지.
0: 이거 안 되겠다. 생각해보니까 이거 좀 별로네.
1: 고당.
0: 엄마, 4년은 못 기다리겠어서 이비가 4살이라고 상상해봤는데 별로 재미없었어요.
3: 진짜?
0: 다른 애들은요, 이비랑 달라서 늘 재밌는 놀이 생각하거든요.
3: 이비도 그렇게 될 거야. 너희는 벌써 다르잖아. 넌 곰돌이 파고 이비는 오리 파고. 4년 뒤에는 얼마나 달라질지 상상을 해봐.
4: 그때는 너도 클로이 언니만큼 컸을 텐데.

0: 아이고 말이야.
1: 알았어요. 상상해보자. 오, 나 컸다. 나 컸어. 어, 이게 아니다. 나 컸다. 비비, 세상에 넌 그대로네.
2: 페퍼 언니, 언닌 진짜 많이 컸다.
1: 같이 놀자.
2: 좋아.
1: 곰돌이
2: 까까. 오리가 제일 좋아.
1: 아기 오리들이 비뚱뚱 사라졌어요. 얘기 끝.
2: 아, 한 번 더 읽어줘. 오. 난 소방관이야.
1: 이비, 이비, 이비. 생각해보니까 네가 크면 더 재밌어지겠다. 그래, 이비, 네 말 맞아. 넌 지금도 재미있어.
3: 페퍼는 이비가 얼마나 멋지게 자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됐어요. 지금도 너무 예쁜 여동생이긴 하지만요.
4: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1: 신나는 호텔 체험.
3: 페퍼 가족은 휴양지 호텔에 며칠 쉬러 왔어요.
1: 이쪽이야, 이비. 호텔에서 자는 거 너무너무 신나요.
0: 그래, 재밌겠지. 그래, 얘들아, 미안해. 에, 너희들이 눌러.
5: 우리 호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전 여기서 일하는 푸들 부인이에요.
6: 안녕하세요, 푸들 부인.
0: 패밀리 룸으로 주실래요?
5: 오, 여기 키 받으세요.
1: 오, 이게 뭐예요?
0: 그건 마법의 열쇠야. 조심해.
5: 3층 3번방 303호요.
6: 고맙습니다.
3: 호텔은 층마다 방이 아주 많은 건물을 말한답니다.
1: 여기 있다. 3번 방이요.
0: 자, 이제 마법 열쇠를 흔들어봐.
1: 어, 안 되는데요? 마법의 주문을 안 외워서 그런가?
7: 바나나!
1: 고마워, 조지.
4: 아, 좋은데? TV도 있고 간이 테이블에 어린이 침대 둘에 또
1: 초콜릿이다! 어? 저기 또 초콜릿 있다.
0: 수영할 친구!
1: 수영한다!
3: 파파랑 조지가 호텔 수영장에서 놀고 있어요.
1: 이비, 이비, 여기 좀 봐! 어? 아빠, 저 오빠는 왜 아기 의자에 저렇게 앉아있어요? 오빠가 아니라 큰 아기예요?
0: 아니야, 페파. 호텔 안전요원이야.
1: 맞아, 우리 오빠야. 난 페파 피그야. 난 패티 푸들이야. 난 여기에 휴가 왔어.
2: 난 여기 사는데.
1: 와! 여기 수영장에 살아?
2: 아니, 가족이랑 이 호텔에 산다고.
1: 어, 진짜 좋겠다.
3: 이제 호텔에서 잠을 잘 시간이 됐습니다.
8: 네, 다음은 당근
4: 아저씨의
8: 노래 자랑. 여보세요?
4: 어, 내일 아침은 몇 시에 먹나요? 감사합니다.
1: 지금 누구랑 말한 거예요, 엄마?
4: 룸 서비스라고 필요한 걸 말하면 가져다 주는 분.
1: 뭐든지 다요?
4: 글쎄, 아마 그럴걸?
1: 여보세요? 저 초콜릿 우유 두 잔이랑 하늘을 나는 차, 그리고 초콜릿 피자 하나만 주세요. 고맙습니다.
0: 엄청 빠르네.
3: 따뜻한 우유들, 하늘을 나는 차, 초콜릿 피자 비슷한 거 왔어요.
7: 쿠키다!
1: 잘 먹겠습니다, 아저씨.
4: 아, 진짜 편하다. 호텔에서 자니까 좋지?
1: 우리 호텔에서 자요.
0: 이제 불 끄고 코 자요.
4: 하루 마치는 인사하며 꿈 날아가요.
1: 내일 봐요.
3: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0: 아침 먹자, 얘들아.
1: 와, 저 음식 좀 봐. 근데 엄마, 배불러서 이거 다 못 먹는데요?
4: 당연하지.

0: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기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니요.
1: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2: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1: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 자석 대서동.

외출이 맛있어 보이지? 귀여운 꼬맹이새야. 하지만 이건 장식용 자석이야. 쉬는 시간이네. 가서 진짜 프레츠를 먹어야겠다.

0: 정치.
1: 내 음식들.
2: 내 골프채.
1: 내 파이. 내 카메라.
0: 내 쓰레기통. 나한테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배 위에 프레츠리 붙었어. 뱃속으로 들여보내야 해.
3: 잠깐 메카쿠키, 그건 프레츠리 아니야. 바로 자석이란 거야. 우리처럼 쇠로 만들어진 걸 끌어당기고 달라붙어.
4: 우와, 메카빌더잖아. 신난다. 너희도 무료 프레츠리 데이 때문에 온 거야?
0: 프레츠리 데이? 맞아요, 그것 때문에 왔어요.
4: 저기 푸드트럭이 오나 봐.
5: 프레첼 드세요!
0: 내 프레첼!

0: 어떡해.
1: 안녕 얘들아. 푸드트럭은 어디 있어?
2: 저기 위에 있어.
1: 저 위에? 왜? 어째서? 자석장치는 끄고 나왔는데? 다행히 열쇠는 가지고 있어. 내가 가서... 아... 내 열쇠! 이제 어떡하면 좋아? 자석장치를 끌 수도 없고 집에 들어갈 수도 없어.
3: 자석이라고요? 아우!
4: 메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어.
3: 계획하고?
4: 시험하고?
0: 해결한다!
3: 자, 계획을 세우자. 일단 저 자석에 붙어있는 물건들을 전부 떼어내야 해.
0: 그리고 푸드트럭도 떼어내야지. 어,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런 커다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4: 어, 우리가 커지면 되잖아. 메카 자이언트로 말이야.
0: 우와, 좋은 생각이다, 메카 엘모. 난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고! 메카 자이언트! 쿠키 타이머가 다 돌아가면 난 원래대로 작아져. 가져올게.
3: 안 돼. 자석은 쇠를 끌어당기는데 메카 빌더도 쇠로 만들어졌잖아. 우리가 도와줘야겠다. 제트기!
0: 잠시만요. 실례합니다. 자이언트 메카 빌더 지나갑니다.
5: 어서와. 혼자서 심심했는데.
0: 안녕하세요, 마윈. 문제를 해결하러 왔어요. 이런.
4: 메카 쿠키 몬스터가 어디로 갔지?
0: 얘들아, 여기야. 아우, 정말 딱 붙었네. 어쨌거나 이렇게 왔으니 프레첼 하나 부탁해요.
5: 가꾼 맛있는 프레첼 하나죠, 우리 메카빌더 친구. 바로 나갑니다.
0: 어, 뭐야. 프레첼을 눈앞에서 놓치다니. 저 새는 기중기 안에서 뭐하는 거지? 나한테 멀리 볼 수 있는 장치가 있지. 굴러라, 눈동자! 메카엘모, 메카에비, 저기 큰 빨간 버튼이 보여. 어쩌면 저걸로 자석 장치를 끌 수 있겠어.
4: 만세! 어서 버튼을 눌러서 메카 쿠키도 구하고 푸드트럭이랑 물건들도 떼어내자. 메카들
3: 참조! 메카엘모! 우리도 새로 돼 있잖아. 메카 쿠키 몬스터와 똑같이 말야. 우리도 저렇게 될걸?
4: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고 어떻게 저 버튼을 누르지?
3: 메카엘모, 네 덕분에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투석기를 만든 다음에 물건들을 던져서 버튼을 누르고 자석 장치가 멈추게 하는 거야.
4: 만들어보자!
3: 이 판자를 이용해서 투석기를 만들자.
4: 이 파이프도 쓰자. 메카엘모한테 필요한 도구가 있어. 아이쿠. 짜잔! 멋진 레이저 커터!
3: 됐다! 투석기를 만들었어! 시험해보자!
4: 좋아! 메카엘모가 이 수프캔으로 시험해볼게.
3: 자, 날아갑니다!
0: 수프...
4: 캔이 버튼을 닫기도 전에 자석이 잡아당겨버렸어.
3: 캔이 새라서 그런 거야. 이 나무 조각으로 시험해보자. 오? 아주 가까웠어. 자석이 당기지도 않았고 나무는 괜찮다는 뜻이지. 다시 한번 해보자.
4: 와, 이 공도 될 것 같아.
3: 내가 잡을게. 여기 있어, 메카에비. 고마워, 이지. 우, 안 돼! 자석이 나를 끌어당기고 있어! 나도 붙어버렸네.
0: 오, 왔어, 메카에비. 마윈 알지?
5: 안녕.
0: 그리고 저기 새도 있어.
3: 아. 네가 바로 자석 대소동을 일으킨 주인공이구나.
0: 어떡해.
4: 걱정 마요 여러분. 메카이모가 친구들도 구하고 푸드트럭이랑 물건들도 떼어낼 테니까. 와, 공은 좌석에 끌려가지 않았어. 이제 메카이모는 투석기를 이용해야겠다. 아, 좌석이 도시의 쇠란쇠들을 전부 끌어당기고 있어. 어떻게 해야 멈출 수 있을까? 좋아, 생각해보자 메카이모. 생각 그래! 메카이모가 방법을 생각해냈어! 메카이모가 직접 가서 버튼을 누를 수 없다면 대신 버튼을 누를 수 있는 뭔가를 만들면 되잖아!
3: 좋은 생각이야, 메카이모! 어서 계획을 세워보자! 이것도 쇠라는 생각을 못했네. 잊지 마! 자석은 쇠로 된 것들을 잡아당긴다는 거! 그러니까 쇠로 되지 않은 도구를 이용해야 해!
4: 맞아! 그래서 메카이모는 지금부터 쇠가 아닌 물건들을 이용해서 엄청 멋진 버튼 누르개를 만들어볼 거야.
3: 좋아! 엄청 멋진 버튼 누르개로 우리도 풀어주고 다른 물건들도 떼어줘.
4: 알았어! 여러분! 쇠가 아닌 걸로 만들어진 물건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2: 나 있어!
6: 나도!
4: 자, 그럼 이것들을 다 연결하자. 메카이모의 만능 접착 테이프! 엄청 멋진 버튼 누르기 완성! 시험해보자! 괜찮아? 거의 다 됐어!
3: 메카이모! 조심해!
4: 좌석이다!
0: 왔어, 메카이모! 자석에 붙은 걸 환영해.
4: 그래, 쿠키. 나도 이제 깜짝 못하게 됐어. 이게 뭐야?
0: 세상에.
3: 어떡해.
4: 이러다 이 자석이 프리티 빅시티의 모든 쇠를 끌어당기겠어.
0: 그리고 브레첼도 못 먹겠지. 저 쇠도 브레첼은 못 먹을 거야.
3: 포기하지 마, 메카들. 우린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4: 근데 어떡해? 우린 여기 붙어있는데.
3: 저 새가 버튼을 누르면 되겠다.
0: 시험해볼까? 내가 할게. 잭잭잭잭잭.
3: 아니야, 메카 쿠키. 프레츠를 하나 부탁해요. 저 꼬마 새는 프레츠를 좋아하니까 이걸 이용해서 버튼을 누르면 자석 장치를 끌 수 있을 거야.
4: 좋은 생각이야, 메카이비. 그럼 시험해보자.
6: 예!
0: 자, 꼬마 새야, 맛있는 브레츠를 먹으렴.
3: 이런, 저 버튼이 아니야.
0: 안돼, 어떡해.
3: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자석에 붙지 않는 물건으로 버튼 누르기를 만들어서 결국 자석 장치를 껐어.
5: 문제 해결 기념으로 모두에게 가꾼 맛있는 브레츠를 드립니다. 고마워, 메카빌더.
2: 고마워, 메카들.
3: 자, 여기 열쇠하고 브레츠리예요.
2: 고마워, 메카빌더. 어떻게 해결한 거야?
3: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4: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0: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낸 거야.
4: 또 누군가가 우리 부린다. 질동의 시간이야.
7: 예, 웃긴 얘기 해줄까? 수탈길 왜 건널목을 뛰어서 건넜을까? 바로 운동 중이었거든. 봐라, 거의 다 와간다. 트리탑 숙녀 곧 도착합니다.
8: 자, 착한 물고기들아, 어서 이 자석을 물어야지.

0: 좋았어.
1: 시간 맞춰 오는군.
0: 어서 오렴 내 달걀들아.
2: 마윈한테 달걀을 배달할 시간이야.

0: 리커빌더 출동 준비.
1: 최고로 좋은 착지였어.
2: 기차가 멈추질 않아. 도와줘! 도와줘! 내 달걀,
3: 우리 기차.
1: 귀여운 우리 수탉.
2: 기다려 마윈, 돌아서 다시 올게. 기관사로서 약속해.
0: 메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어. 계획하고?
4: 시험하고?
1: 해결한다!

0: 기차가 돌아서 다시 오면 기차에 멈추게 해서 머윈의 달걀을 깨뜨리지 않고 배달해야 해. 단 하나도 안 깨뜨리고 말이지.
1: 잘 부탁해.
2: 보자, 기차가 멈춘다. 기차를 멈춰야 한다. 아하! 뭐든지 정지 표지판 앞에서는 멈추잖아.
0: 정말 좋은 생각이야, 메카엘모.
1: 정지 표지판은 우리한테 있어. 사람들이 기찻길을 건널 때 써. 빨간색은 멈추라는 거고 초록색은 가라는 뜻이야.
2: 고마워요. 자, 메카빌더, 어서 시험해보자. 기차를 멈추게 해야지. 메카들 안 하고 뭐해?
3: 메카엘모, 표지판이 빨간.
2: 미안, 초록색이 가라는 거지? 가자!
3: 예! 기차가 온다!
0: 준비해, 메카엘모!
2: 빨간색은 멈추란 뜻! 기차야, 멈춰!
4: 가봐봐!
2: 돌아와, 기차야, 멈춰! 정지 표지판을 못 본 건가?
3: 잠깐, 정지 표지판 어디 갔어?
5: 정지 표지판은 나도 봤어. 근데 멈추질 않아.
0: 아, 또 놓쳤어요.
2: 아, 어떡해. 정지 표지판은 소용이 없어.
3: 그래, 기차, 달걀, 귀여운 수탉까지 그냥 지나가 버렸어.
0: 기차가 멈출 수 없는지도 몰라.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기차를 멈추게 해야겠지?
1: 서둘러야 해. 달걀이 안 오면 아이들이 엄청 배고파질 거란 말이야.
2: 기차를 어떻게 멈추게 할 수 있을까?
0: 우리가 커지면 멈추게 할 수 있어. 내가 메카 자이언트가 돼서 기차를 멈추게 할게.
3: 시험해보자.
0: Go! 메카 자이언트!
3: 쿠키 타이머가 다 돌아가면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
0: 내가 기차 꼭 멈출게. 제트기! 안녕, 수탉. 안녕하세요, 루프.
5: 메카에비, 도와줘. 기차 브레이크가 고장났어.
0: 네, 걱정 마세요. 제가 기차를 들어서 기차역에 갖다 놓을게요.
5: 조심해줘. 달걀들은 쉽게 깨질 수 있으니까. 알았지?
0: 특별히 더 조심할게.

0: 메카 앱이 괜찮은 거야? 시간 다 됐다.
1: 이것도 실패야. 게다가 달걀도 다 깰 뻔했다고.
2: 아, 괜찮아, 메카 앱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 되잖아.
0: 그래, 이번에는 분명히 깰 거야. 문제 말이야. 달걀이 아니라.
3: 어쩌나. 빨리 달걀을 받아야 하는데.
1: 어서 저 기차를 멈추게 해야 해. 생각해, 메카들.
0: 덤디덤덤덤.
2: 집중해, 메카들.
0: 생각을 하. 얘들아, 못 움직이겠어. 소방호스에 걸렸어.
1: 소방호스 때문에 멈춘 거네? 아, 바로 이거야!
2: 메카쿠키 몬스터, 네가 해냈어!
0: 내가 해냈어! 신난다! 근데 내가 뭘 해냈어?
2: 소방호스가 널 못 움직이게 했잖아. 어쩌면 기차도 멈추게 할 수 있지 않을까?
1: 좋은 생각을 해냈다고!
0: 별거 아니야!
1: 소방호스를 기찻길 위에 가로질러 놓으면 기차가 달려오다가 호스에 걸려서 멈추게 될 거야.
4: 저기 봐! 소방호스도 넉넉히 있고 기찻길에 까는 나무 토막도 있어.
1: 그럼 이 나무 토막들도 바닥에 까는 게 좋겠다.
2: 메카일머에게 필요한 도구가 있어!
1: 비눗방울 막대기?
2: 아니, 메카일머가 다시 한번 해볼게. 그래, 메카일머에게 드릴이 있었지. 게다가 짜잔! 더 큰 드릴도.

0: 나와라 망치소를 이용해서 잘 고정시켜보자. 쿠키가 간다. 아자.
1: 어서 메카쿠키 몬스터 보스 가라.
0: 그래 알았어, 내가 할게. 걱정 마, 빨리 할게.
1: 어떡해, 기차가 지나가 버렸어.
2: 괜찮아, 아직 멈출 기회가 있어.
0: 그래, 기차 잡으러 가자. 어. 아, 좀 도와줄래?
2: 오, 메카쿠키.
1: 당겨! 가자! 메카들, 저쪽이야!
3: 아, 잘 부탁해!
1: 같이 해보자!
4: 빌더가 해냈구나.
2: 봐봐. 어, 안 돼. 이제 기차가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어.
4: 기차? 내 달걀.
1: 메카빌더도. 기차를 잡아.
0: 안녕 여러분. 지나갈게요. 아, 문제 해결이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3: 아, 아이들이 배고파하고 있을 텐데.
2: 포기하지 마. 메카이모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다.
1: 근데 어떡해. 정지 표지판도 안 됐고 메카 자이언트도 안 됐잖아.
0: 또 소방호수도 잠시 속도를 줄였을 뿐 오히려 기차가 더 빨리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게 했잖아.
1: 성공이다. 드디어 잡았어!
2: 알았다! 호스가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했지만 해결에 도움을 줄 순 있을 것 같아.
1: 어?
0: 무슨 소리야?
2: 호스가 기차를 잠시 못 가게 막고 있을 때 자석으로 기차를 들어올리는 거야.
1: 좋았어! 기차는 쇠로 만들어졌으니까 자석이 끌어당길 거야.
0: 어, 근데 애비, 어디 가서 기차를 끌어당길 만큼 커다란 자석을 구할 수 있을까?
1: 저기! 가자, 메카들! 우리가 멈춰야 해! 기차가 있어!
2: 조금만 더 내려, 메카쿠키 몬스터! 조금만 더! 그만!
1: 기차가 온다!

0: 잡을게. 늘어나는 파이!
1: 좋았어!
0: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거대한 자석으로 기차를 끌어당겨서 멈추게 한 거야!
2: 브레이크 고쳤다!
3: 고마워, 메카빌더. 이제 아이들을 위한 머핀을 만들 수 있겠네.
4: 너희가 기차를 멈췄고 달걀도 한 개도 안 깼어. 어떻게 해결한 거야, 메카빌더?
0: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2: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1: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낸 거야.
2: 또 누군가가 우릴 부른다.
0: 다시 출동해야 해.
1: 예! 잘 있어, 수타가. 안녕, 이지.
0: 고마워.

0: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출동!
1: 저 중장비들 좀 봐.
2: 정말 멋져.
0: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함께요.

그러면 기가 밀던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0: 어린이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악당 천지가 파괴한 한글을 찾아서 한글 세계로 출발! 한글 용성 아이야! 유치원 선생님이 된 권기맨과 아이들의 자충우돌 성장 드라마 지구양웅 권기맨 직접 토론하면서 생각하는 힘이 쑥쑥 자라나는 시간 어린 철학자 우리 몸속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최고다! 호기심 딱지 똑똑해지고 싶은 친구들은 EBS에서 만나자!
1: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1: 뭐? 그래, 서펀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2: 따라랑 따라랑.
0: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3: 도심 대질주 1.

0: 스마트 디지털 올약이다.
1: 역시 대단하십니다.
0: 캡틴 캡틴. 그렇지. 잘한다.
2: 이 도둑쥐들 당장 내려오지 못해.
0: 돌격 앞으로.

0: 대신 청소기에 얼씬도 못하게 해주지.
1: 청소석 터보 모드.

Yeah.

0: 충전 필요. 최단 경로 검색.
1: 놀러 갔다.

0: 이어서 EBS 뉴스가 방송됩니다. 올여름 EBS와 함께 떠나는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현지인의 삶으로 뛰어드는 지구 한 바퀴 진짜 세계여행. 세계 테마기행. 새로운 여정으로 만나는 우리 땅, 우리 마을 이야기. 한국기행. 섬 지역의 삶과 문화를 통째로 파고든다. 고향민국. 여행은 역시 EBS.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3: 와, 이거 진짜야?
4: 에이, 설마. AI겠지?
3: 오, AI로 만든 거네.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EBS 뉴스입니다. EBS 뉴스는 전국 시도교육감 당선인들을 만나 지역교육의 미래를 짚어보는 특집 대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이른바 진보교육감 3기 체제가 문을 열게 됐는데요.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거대한 산업 도시지만 청년 인구 유출과 학령 인구 감소라는 가파른 위기는 이 울산 역시 비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울산 교육은 어떤 해법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0: 대한민국 최대 제조업 도시이자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전국 1위인 울산. 화려한 경제 지표 뒤로 울산 교육은 학령 인구 감소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는 2034년이면 울산의 학령 인구는 10만 명 선이 무너질 걸로 전망됩니다. 울산 지역 소규모 중학교 비율은 지난해 10.9%로 14년 새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반면 학급당 학생 수는 지난해 21.8명으로 여전히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학생은 줄어드는데 지역에 따라 과밀과 소규모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산업도시 특성상 다문화 학생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울산의 다문화 학생은 12년 만에 5.6배 증가해 전국 평균보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낮아진 학력 지표도 숙제입니다. 2025학년도 수능에서 울산 학생들의 국어 수학 성적은 7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용식 당선인은 학력 회복의 해법으로 기초학력 책임 보장제를 내세웠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고 문해력과 수리력 정밀 진단을 통해 기초학력을 책임지겠다는 구상입니다. 여기에 기초학력과 심리정서, 다문화 지원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학생성장지원센터를 세워 학생 개개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방침입니다. 고 노오키, 천창수 교육감에 이어 진보교육 3기를 선택한 울산. 학령인구 감소와 학력 저하란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앞으로의 4년이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1: 고 노오키 그리고 천창수 교육감의 교육 철학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조용식 당선인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갈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1: 네,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진보 교육감 체제가 3기째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담긴 민심 어떤 것이었다고 보십니까?
2: 예, 아무래도 저는 울산 시민들이 지난 8년간 보아온 울산 교육 변화에 대해서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고 평가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울산 교육하면 굉장히 부패했다, 이런 어떤 떠올랐는데, 굉장히 청렴한 행정을 펼치면서 울산 시민들 자긍심을 높여줬다. 그리고 각종 기본 복지라든가 인프라를 갖춤으로 해서 울산 교육이 뭔가 변화했구나. 그러니까 이런 울산 교육이 계속되어야 된다, 라는 평가들을 시민들이 해주신 것 같고, 그 과정에 지금 현 교육감께서 젊은 세대에게 어떤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불출마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최근에 수능 성적을 둘러싸고는 이 울산 학생들의 학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2: 사실 이제 뭐 계속 선거 때도 그렇고 학력이 낮다, 수능 성적이 낮다 이런 이제 논쟁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물론 이런 성적이 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수능 성적이나 지표를 보면 실제 좀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학력 문제를 수능 성적으로 계속해서 재서 떨어졌다 높다라고 논쟁하는 것은 결국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 평가가 존재하고 선발 중심의 평가가 존재하는 한 이런 논쟁은 멈추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근본적인 대학 입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손을 보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학력이라고 했을 때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 어릴 때 초기 문해력을 잘 기르고 지원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선거 당시에 1수업 2교사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약해서 그다음에 학급당 학생 수 특히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16명 이하로 줄이겠다. 그래서 스님의 눈길이 손길이 학생에게 더 머무르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학생 한명한 명의 기초 학력을 기르는데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었던 공약이요. 학생 성장 지원 센터를
2: 네.
1: 만들겠다. 그런데 이게 학력뿐만이 아니고 심리 정서, 다문화 지원까지 통합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 네.

0: 어떤 게 달라지는 겁니까?
1: 지금 이제 우리가 병원에 비유해서 얘기하면 사실 이제 환자, 아픈 학생들, 이런 학생이 한 곳만 아프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그런데 이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뭐 정형외과가 따로 갔다가 그다음에 내과에 따로 갔다가 이게 전부 학생을 지원하는 그리고 진단하는 역할들이 각 기관별로 전부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종합병원처럼 한 곳에 접수해서 종합검사를 받고 이 학생이 뭐 팔을 먼저 치료해야 되는지 복통을 먼저 치료해야 되는지를 좀 살피자 순서를 매기자 이런 것처럼 그런 기능을 하는 기관들을 전부 한 곳에 모으고 거기에 상담사라든가 뭐 임상 심리사라든가 교사 전부 이런 분들을 넣어서 이 학생의 지금 현재 가장 적절한 지원책이 무엇인지를 좀 찾자. 그런 방안들을 이제 고민한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중복이 돼서 이 보통 학생들이 이제 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들이 굉장히 복합적인 위기를 동시에 겪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장 지원센터를 통해서 진단하고 치유하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역할들을 좀 일사분란하게 통일적으로 계획적으로 좀 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예를 들면 24시간 학생들을 좀 케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0: 네, 울산 지역에서는요, 다문화 학생 수가 굉장히 빠르게
1: 네.
0: 늘고 있습니다. 이 이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게뭐첫 번째 과제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이 학교 현장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1: 네.
0: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1: 예, 울산 뭐 다문화 학생 하면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이 국민적으로 그 아프간 학생들, 특별기여자 학생들이 울산에 왔을 때이 학생들을 원리의 원칙대로 차별하지 않고 학교에 입학시켰던 사안이거든요. 전임 노호키 교육감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슬람 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지역 주민과 학부모님들 그 일부 시민들의 어떤 반대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오랫동안에 그리고 그 직접 시민들과 소통하고 부딪히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이제 전범이 전될 거라고 보고 지금 울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선이라든가 특히 온산화학공단 쪽에 특히 이주민 자녀들이 많습니다. 어떤 학교에는 50%가 넘는 이주민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주민 학생들이 결국 학부모 교육을 함께 병행하지 않으면 학부모의 언어가 잘 되지 않으니까 학생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주민들 중에서 이중 언어가 가능한 학부모들을 선발을 해서 학생 개개인의 가정 통신문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좀잘 살피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 특히 이런 부분을 이제 울산에 외솔 최은배 선생이 큰 자산이 있기 때문에 외솔 교육이라는 형태로 해서 이주민들의 어떤 한글 교육이라든가 한국 문화 교육까지 좀 책임져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사실 요즘에 뭐 비수도권 지역의 교육감 당선인들은 뭐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작은 학교 문제,
1: 네네.
0: 예, 어떤 지역에서는 통합을 강조하고 계시고 또
1: 네.
0: 어떤 지역에서는 작은 학교 하나하나의 교육력을 높이는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데요. 당선인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1: 예, 작은 학교 살리기 이제 조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작은 학교 문제가, 저도 이제 교육운동을 할 당시에는 무조건 살려야 된다. 학교가 없어지면 지역이 이제 죽고, 지역이 죽게 되면 완전히 지방 소멸로 이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근데 실제 이 인구 절벽, 지방 소멸 문제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과연, 원칙대로 무조건 붙들고만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 규모 학교를 좀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학교를 통폐합하는 문제에 앞서서 저는 거대한 이런 인구 절벽 문제, 그다음에 고령화, 그다음에 저출생 여기에 대비해서 학교를 지역 주민과 학생이 같이 쓰는 그래서 학교가 예전처럼 우리 저희 어릴 때처럼 어떤 마을 활동, 공간의 중심이 되게 거점으로 삼아서 온 마을이 학생들을 같이 키우는 이런 구조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교육부에서 최근에, 이런 학교가 통폐합됐을 때 약간 인센티브를 좀 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통폐합을 유도하는 방식의 정책은 좀 재고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0: 좀더 학생 수를 줄이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우리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었기 때문에 작은 학교도 아직은 그런 관점에서 좀더 연구하고 살릴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최근에 또 교육계에서는요, 이 교권 문제도 너무나 심각하고요, 또 교권과 학생 인권이 충돌하는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 현장의 신뢰를 복원하는 게 중요할 텐데,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0: 제가 제1호 결재로 이 부분을 하겠다라고 요청을 했고, 각 해당 부서의 담당 방안을, 해결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최근에 선거 과정을 통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이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이 교권 침해 문제였습니다. 인성교육 좀 해달라, 이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권 침해라고 하는 부분이 뭐 각종 교사들을 위한 법과 제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법 조항이 애매해서 해석의 여지를 남겨가지고 결국에 교사를 보호하지 못하는 이런 거다 해결해야 되지만, 과연 법과 제도로만 이런 것이 해결될까라는 데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은 오래 걸리고, 그렇지만 역시 교육적인 방법과 문화적인 어떤 걸 동원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1: 네, 학교 공간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구상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용식 당선인의 핵심 공약과 울산 교육의 현안들을 짚어봤는데요. 이조 당선인은 과거 울산 교육을 이끌었던 전임 교육감들과도 인연이 무척 깊습니다. 평교사로 시작해서 교육감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당선인이 걸어온 삶의 궤적을 영상으로 잠시 만나본 뒤에 이어가겠습니다.

0: 그렇다면 교단에서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교육 현장의 문제, 어떤 것이었을까요?
1: 저는 경쟁 교육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경쟁이 필요 없는데도, 물론 뭐 경쟁이 완전히 필요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실제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경쟁이 필요 없는데도 경쟁을 너무 심하게 시키는 것, 다 이제 입학 문제, 대학 입학과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입시를 통해서 학생을 선별해야 되고 갈라내야 되니까 순서를 매기는 이런 문제가 저는 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직 성적이나 이런 부분에 올인하다 보니까, 지금은 울산에서 우리가 이제 없어졌는데 야간 자율학습 문제라든가 이런 것 있잖아요. 결국엔 자율학습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생의 자유를 보장하거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하게 되는, 그러면서 언어와 실제 생활이 다른 것을 통해서 그것을 학생들에게 강요한다 그럴까요? 강제했던 그런 어떤 교육 관행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다른 거 못지않게 좀 심각하다. 그게 대한민국 전체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이렇게 후퇴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행히 이제 울산에는 없어졌습니다만.
0: 네. 앞으로도 계속 변화가 이어지기를
1: 네네.
0: 기대하겠습니다. 이고 노옥희 교육감, 그리고 천상수 현 교육감 시절에 또 비서실장을
1: 네.
0: 지내면서 울산 교육에 많은 변화들을 또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조용식의 울산 교육에서 계승할 점, 그리고 바꾸실 점다 있을 것 같아요.
1: 네네,
0: 어떻습니까?
1: 그렇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은 뭐, 사실 그두 교육감님과 어찌 보면 평생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기조가 달라진다든지 사업의 방향 철학이 다를 일은 없을 겁니다. 특히 두분 교육감께서 이런 정책을 하면서 그 소통하는 것, 낮은 자세, 겸손한 모습, 이런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배워서 이제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하나는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어떤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산 교육이 학생과 교사들만의 교육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학교의 문을 열고 시민들, 학부모들이 함께 교육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공간으로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저는 느끼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공교육의 어떤 미래가 저는 없다. 교육의 미래가 없으면 그 사회의 미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라는 공간을 이제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학생, 시민, 그다음에 학부모가 모두 어우러져서 우리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한다 그러듯이, 그런 온 마을 교육을 좀 실천하는 것, 그런 주춧돌을 놨다, 이런 거를 울산 교육 좀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33년 전에 이 교사로 첫 발을 내디딜
1: 네네.
0: 당시에 지식보다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임기 마치시고 4년 뒤에 울산 교육이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1: 저는 노 교육감님 때부터 쭉 이제 했는데, 울산 교육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표준이 됐으면 좋겠다. 사실 어마어마한 욕심입니다. 표준이라는 걸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나 모든 정책이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대로. 그 모범을 만들겠다 이런 건데,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저는 조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울산이 사실 광역시 단위에서의 규모도 제일 작고, 물론 제주나 이런 데 비해서는 다르지만 규모도 작고 학교 수도 굉장히 적절하고, 다시 말해서 어떤 교육 철학과 정책을 실천에 옮기고 이것을 그 자리를 잡게 하고 뭘 만들어내는데 적절한 규모를 갖고 있다. 그리고 울산이 다 농촌도 있고 도시도 있고 공장도 있고 농산업을 다 갖춘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새로운 교육에 대한 모험을 만드는 게 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훗날 울산 교육이 그래도 어떤 대한민국 공교육을 선도해서 새로운 모습을 만드는데 일조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 더할 수 없이 기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의 미래 경쟁력, 결국은 사람을 잘 키우는 교육에서 시작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구상들이 앞으로 울산 교육의 좋은 결실로 맺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교육감 당선인 특별 대담으로 전해드린 6월 22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3: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4: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3: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4: 후원 문의 080-961-9595.
3: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4: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0: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 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3: 산과 바다가 맞닿은 곳. 파도가 물러난 후 갯벌이 그 진가를 드러내는 이곳은 고창입니다. 초여름이면 들판에도 초록과 노랑의 파도가 일렁이죠.
4: 행복이 두 배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3: 고창의 비옥한 땅은 갖가지 먹을거리를 내어줍니다. 농부의 굵은 땀을 먹고 자란 수박이 연그러가고요. 색색의 복분자는 알알이 몸을 키워갑니다. 이토록 다채로운 고창에선 눈도 입도 즐거울 수밖에요. 자연이 주는 풍족함과 고고한 역사의 숨결이 흐르는 고창으로 떠나보시죠. 햇볕이 뜨거워지는 이맘때면 흐릇한 기운이 넘실거리는 고창, 공음면으로 발걸음이 향합니다. 고창의 옛 이름은 모양현, 보리를 뜻하는 모자에 태양을 뜻하는 양이 합쳐진 말로 보리가 잘 자라는 고장이라는 뜻이죠. 이름에 걸맞게 지금 고창은 연초록의 청보리가 한창입니다. 이 장관을 놓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드는데요. 그야말로 인산이네. 바람이 불면 보리는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은 사이길을 따라 걸으며 그 정취에 흠뻑 취하죠.
5: 풍경이 너무 아름답고 도시에서 볼 수 없는
3: 추운 겨울을 버틴 보리가 패기 시작하면 나달이 채 익기도 전에 건초보리에 구워 먹었던 시절 기억이 떠오르나 봅니다. 이곳에선 청보리뿐만 아니라 유채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수만 송이의 노란 꽃망울은 들판을 환하게 밝힙니다. 많은 방문객들 가운데 빨간 체육복에 옛날 교복을 입은 이들.
6: 여기가 속삭 속옷 쓰다가 제주도 촬영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촬영했다고 해서 진짜 재밌게 본 드라마 중 하나라서 애순이 간식이 되고 싶어가지고.
3: 그러고 보니 여기도 저기도 곳곳에서 눈에 띄는 애순이와 관식이들. 이곳이 올봄 화제를 모았던 한 드라마의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더 많은 방문객이 모여들게 됐죠.
7: 둘이 이제 키스하는 장면.
3: 오메 오메 오메 난 아무것도 못 봐시오. 경치 구경도 하고 드라마도 찍어보고 그야말로 일과양득.
7: 응? 경치도 너무 좋고 축제 행사도 너무 잘 돼 있고 이렇게 대여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좋고 먹거리도 많고 잘 돼 있어요. 꼭 놀러 오세요.
3: 바쁜 일상 가운데 한 번쯤 이런 여유 어떻습니까? 눈을 즐겁게 했으니 이제 입도 즐거울 차례. 거리밭 가운데 있는 이 카페에서 목 좀 축이고 가볼까요? 몰려드는 손님의 정신없는 사장님, 쌓여가는 주문에 행복한 비명이 나옵니다.
8: 이렇게 고향 돌아오시니까 어떠세요?
9: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죄송해요. 부모님도 계시고 부모님이 일하시던 곳에서 이렇게 또 일을 이어받아서 하게 되니까 참 마음이 푸근하고 좋습니다라고 하고 싶었는데 요즘은 진짜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3: 이맘때면 더 정신이 없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곳에 와야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메뉴들 때문인데요. 자, 색깔 한번 보세요. 어떤 재료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9: 여기가 이제 보리농장으로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고 이곳에서만 드실 수 있는 것으로는 보리, 그리고 또 새싹보리가 색깔이 이쁘기 때문에
3: 새싹보리를 활용한 다양한 메뉴들, 그 중에서도 쌉싸름한 맛의 새싹보리 라떼는 단연 인기라는데요. 청량한 색깔로 보는 맛까지 더해진 보리 디저트들. 참지 말고 맛 좀 보시란 게요. 보리 미숫가루는 단연 합격. 새싹보리 크림이 올라간 크루아상은 어떻습니까?
10: 뭔가 마음의 고민거리들이 사라지는 그런 느낌? 자연 앞에서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행복해. 행복이 두 배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3: 보리밭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약 30여 년 전. 고향으로 돌아온 한 농부는 이곳을 개척해 많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11: 사실 이게 그냥 내 농업이기 때문에 이걸 만들기 위해서 큰 무슨 따로 비용이 든 것도 아니고 농사 짓는 광경이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이 와주신 거죠. 그걸 뭐 따로 내가 보는 데는 얼마예요 라고 할 필요는 없었는 거죠.
3: 보리를 수확하고 나면 해바라기가 이 밭의 주인이 되고 계절이 바뀌면 코스모스가 또 메밀꽃으로. 43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넓은 땅은 계절에 맞춰 옷을 바꿔 입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농장을 가꾸고 있는 진영호 씨. 우리나라 일호경관 농부로서 또 다른 꿈을 꿉니다.
11: 네,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몰라도 이제 여기서 생을 마감을 하게 되겠죠. 또 내 후계는 계속해서 이 일을 더 발전시켜가면서 키워나가겠죠. 이게 고향이죠.
3: 고향의 푸근한 마음을 담은 들판. 계절의 선물이자 마음의 고향이 됩니다. 고창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하나 있죠.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떠올렸던 그것 바로 복분자인데요. 자, 이 복분자 밭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12: 안녕하세요.
13: 예, 안녕하세요.
12: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13: 복분자 밭에 채초 작업해요.
3: 매일 뽑아도 또 자라는 잡초들. 누구는 잡초와 전쟁이 한창인데 또 누구는 사진 찍기 삼매경.
14: 뒤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15: 배짱이들.
12: 배짱이들만 데리고 나오셨어요? 어떻게 어머니?
15: 아이고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저는 마케팅을 위해서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14: 아 마케팅?
15: 네. 소비자들한테 믿을 수 있게 열심히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3: 세월 좋게 사진 찍는 게 아니라고요. 이 모든 게 다 엄마 아버지 잘 되라는 딸의 깊은 효심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아직 복분자 열매는 보이질 않네요.
16: 기대를 하고 싶어요.
15: 여기 복분자 꽃 보이죠? 이렇게 보면 하얗게 핀 꽃은 아직 수정이 안 된 상태. 그리고 이거는 빨갛게 된 거는 수정이 된 상태. 이게 이제 점점 커지면서 익으면 이제 6월 초부터 따요. 6월 한 10일경부터.
3: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복분자. 통기성이 높은 황토가 많은 고창 땅은

0: 복분자가 자라기에 안성맞춤이죠.
1: 복분자 열매에서 소나무 향이 나는데 왜 그런지 알아?
2: 아니요.
1: 지금 복분자 꽃 피는 시기하고 소나무에 송아가루가 날리는 시기하고 똑같아. 그래가지고 그 송아가루가 복분자 꽃에 앉아서 향이 입혀지는 거야.
0: 고창에 즐비한 소나무는 서해안의 바닷바람을 타고 날아가 복분자의 풍미를 더욱더 높여주죠. 많고 많은 복분자 중에서 고창산이 으뜸으로 손꼽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자란 복분자는 단맛과 신맛의 오묘한 조화로 쓰임새가 다양한데요.
2: 아, 지금 복분자 식초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3: 복분자 식초? 네.
1: 식초를 만들려면 술이 먼저 있어야 돼. 그래서 복분자를 가지고 복분자 술을 먼저 만들 거야.
2: 이걸 버무리면 되나요?
1: 잘 저어주세요. 잘 으깨줘야 돼.
2: 으깨야 돼?
1: 색깔 봐라, 하얀. 우와.
0: 엄마 최영란 씨는 고창이 인정한 식품 명인. 특히 식초에 있어선 남부럽지 않을 정도입니다.
1: 네, 이렇게 해서 한 보름 정도 놔두면 알코올 발효가 끝나요.
0: 복분자 술을 활용해 식초를 만드는 노하우를 딸 유연 씨에게 전수 중인데요.
1: 초막의 일종인데 셀룰로즈라고 해서 이게 먹어도 되는 건데 선지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당분이 좀 남아있는 식초에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 자, 복분자 식초.
2: 와, 색깔 너무 예쁘다.
1: 복분자의 색이 영롱하지.
2: 와인 같기도 하고 색깔이.
1: 피디님도 한번 맛보실래요?
0: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움직이는 제작진. 혹시 이 술맛 날까 싶어서 그런 거 아니요?
4: 식초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이 복분자 식초는 좀 과일 향 나고 저 좀 단 걸 좋아해가지고.
1: 자, 그렇다면 한 바가지 원샷.
4: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1: 오늘은 공짜. 마음대로 먹어.
0: 하지만 이건 공짜로 줄 수 없다. 귀한 거 보여준다는 영란 씨.
1: 내가 보물을 소개해줄게. 맡아봐 냄새. 약 냄새 같지 않냐?
2: 오, 되게 진한 냄새가 나요.
1: 이게 한 7년 묵었어.
2: 오, 뭐야?
1: 이게 100% 복분자 발사믹인데 과즙을 50kg 짠 것을 농축했더니 10%도 안 나와. 3리터도 안 돼, 이게.
2: 제가 45kg거든요?
1: 45kg를 이만큼은 45kg 이만큼만 만들면
0: 많은 장독 안엔 영란 씨의 시간과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뒤를 잇겠다며 고향으로 내려온 딸 유연 씨.
5: 제가 되게 안타까웠던 점 중 하나가 사람들이 복분자를 다 약으로 먹거든요. 하루에 몇 번 먹어야 돼요? 밥 먹고 먹어야 돼요? 얼마나 먹어야 돼요? 이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면 블루베리나 오렌지를 먹을 때 하루에 언제 먹어요? 몇 번이나 먹어야 돼요? 이런 질문 하지 않잖아요.
0: 복분자가 주로 약용으로 쓰이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유연 씨. 이 때문에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레시피를 개발 중인데요. 화려한 색깔에 신맛과 단맛이 조화를 이루는 복분자는 한식과 양식 모두를 아우른답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군요. 땀 흘린 후 먹는 복분자 음식들 원기 충전해 보시죠. 화려한 색으로 눈길 먼저 잡아주고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는데 과연 그 맛은?
2: 톡톡 터지는 맛이 맛있다. 이렇게 식초면은 이렇게 신맛만 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복분자 발사믹은 신맛도 나지만 향기도 있고 좀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아요.
1: 맛있는 음식에는 풍류가 있어야지 않니? 이 시점에서 딱 한 곡 뽑아보자.
6: 예.
1: 오케이. 초등학생 때부터 대학 때까지 꾸준히 한 길을 걸어왔는데 지금 잠깐 멈췄거든요.
0: 대금을 전공하고 서울에서 국악 관련 일을 하던 유연 씨. 어머니를 돕기 위해 귀향을 택했지만 국악인의 꿈은 여전합니다.
2: 굉장히 설레이고 떨리고 걱정되고 그러네요.
1: 할 수 있다!
2: 모르겠다!
0: 자, 한 소절 들어볼까요?

0: 우리도 짝짝짝짝.
1: 얼굴 빨개진 것 같아 지금. 너무 오랜만이어서 너무 긴장했어요 지금.
0: 고창의 청정한 자연은 많은 것들을 길러냅니다. 어스름 해가 넘어갈 무렵 다른 마을은 하루 일이 마무리될 테지만 이맘때 성내면은 얘기가 다릅니다.
2: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수박 수확하고 있습니다. 고창하면 수박 아닙니까?
4: 이렇게 저녁 때 작업을 하세요?
3: 아, 낮에 햇빛에 수박이 뜨거운 걸 따게 되면은요, 운송 과정에서 서로 뜨거운 것이 쌓여지기 때문에 품질이 좀 저하될 소지가 많아요.
0: 고창에서 수박을 재배하는 농가는 약 650여 곳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수박의 최대 산지인 만큼 조금 특별한 수박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3: 이거는 블랙 망고 수박이라고요. 속이 노래요. 핵가족 시대라서 요즘은 이 작은 수박이 인기가 참 좋아요.
0: 짙은 흑녹색 껍질에 노란 과육이 돋보이는 이 수박은 1년 중 단 20일 동안 수확이 가능하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고창 수박도 지금 한창 익어가고 있다는데요. 속이 단단히 채워질수록 다른 소리를 낸답니다.
3: 이 소리하고 이 소리하고 다르죠? 이게 장구 소리가 나는 게 좋은 거예요. 속이. 얘는 속이 좀 빈 거죠.
4: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은데요? 잘 모르겠는데?
3: 그 여기 수박은 아삭함, 과일같이 아삭하게 먹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땅 자체가 황토 땅이기 때문에 미네랄이 풍부하죠. 그런데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해풍의 영향도 상당히 큰 것 같아요.
0: 올해로 수박 농사 지은 지 16년째인 송민선 씨. 요즘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3: 예전에는 수박이 먹고 싶으면 보리쌀을 이만큼 갖다 가면 수박 한 덩이 바꿔 먹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수박이 흔한 거죠. 흔했다고 보면 되죠.
0: 자, 해가 떨어졌으니 본격적으로 수박 따러 가볼까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비닐하우스 안. 헤드랜턴 불빛에 의지해 수확을 하는데요. 낮 동안 뜨거워진 수박이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식지 않은 수박은 이동 중에 조금만 부딪혀도 상처가 나고 과육에 변형이 생기기 쉽다네요.
5: 이거 몇 시까지 일을 해요, 이렇게 하면?
3: 새벽까지 해야죠.
5: 새벽 몇 시요?
3: 새벽 4시. 어떨 때는 아침 7시까지도 해요.
0: 밤낮이 바뀌는 일상이지만 자식처럼 애지중지 잘 키운 수박들을 보면 흐뭇하기만 하답니다. 운 좋게도 작업이 끝나니 빗방울이 떨어지네요. 오늘 야참은 블랙 망고 수박이로군요.
6: 오, 잘 익었네. 맛있게 생겼네. 꿀맛이, 꿀맛. 일단 맛을 보세요.
7: 진이라고 고생하셨으니까 하나 신발을 주세요. 아까 그거하고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6: 과즙이 말도 못하네.
0: 저절로 탄성이 나옵니다.
6: 아삭아삭하고 식감이 좋아요.
0: 힘들게 일한 후에 먹는 한 입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네요.
3: 얘는 끝까지.
4: 평생 수박 많이 드셨을 텐데 그래도 맛있어요?
3: 그럼요.
6: 그럼요. 수박은 안 중요해요.
8: 우리 건 많이 못 먹고 다른 집에 걸 먹었죠. 우리 건 팔아야 되니까.
6: 그러다가 걸리면은 빚이라고 받고 부모로도 라고 부모라고 가서 물파 꽂고 빌고.
0: 수박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음식 화채.
6: 이렇게 해서 주스로도 갈아서도 먹고

0: 드셔보세요. 얼마나 맛있나.
1: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과 시원한 감촉. 맛있다. 행복이 따로 있습니까?
2: 그 작은 씨앗이 이런 거 만들어내는 게 거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다 작은 씨앗 하나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생산한 수박을 또 맛있게 드셨다. 그런 얘기 들었을 때는 참 뿌듯하기도 하고 그러죠. 농민들 다 그런 마음으로 웃동사십니다.
1: 고창의 어제와 오늘을 알기 위해서 꼭 들러야 하는 곳이 있다면 바로 이곳 고창 읍성인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3: 예, 고창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셨었어요?
4: 뭐 전혀 아는 거는 없고 그냥 복분자 고창 수박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가 전부 고창이시라 그냥 어떤가 하고 좀 궁금했어요.
5: 또 고창은요 세계 문화유산 한 7개나 있어요. 바다부터 육지부터 또 청동기 시대부터 현재까지 7개의 세계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어서
1: 다양한 형태의 갯벌을 비롯해 운곡 습지, 선운산 등 고창의 땅과 바다는 곳곳이 보물입니다. 넘쳐나는 세계 유산들은 또 어떻고요? 그 가운데 고창 읍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4: 아니 여기 머리에 이거 있는 건 뭐예요?
5: 고창 읍성을 지금까지 유지하게 해준 성돌이들이에요. 성돌이. 우리 고창 읍성은 보시다시피 저렇게 성곽을 딱 쌓아서 보기에는 전부 돌성으로 보이지만 돌성이 아니에요. 토성이에요. 한 겹만 겜돌 방식으로 쌓아놓고 위에 4m 넓이를 황토와 잡속을 섞어서 눌러놨어요. 근데 그게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게 되면 어때요? 그 사이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봄이 되면 돌을 머리에다 이고 성을 세 바퀴를 돌아요.
1: 고창 읍성의 성곽을 따라 도는 일, 사람들은 탑성놀이라 불렀죠. 성벽을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족이 평안하길 빌었던 마음의 길이기도 합니다.
5: 이 정도 좋잖아요, 납작하니. 이걸 돌에 머리에 이고 한 바퀴를 돌면 다리병이 낫고 두 바퀴를 돌면 무병장수하고 세 바퀴를 돌면 극락 승천한다 그랬는데 실은요, 겨울 내 여인들이 길쌈만 했어, 앉아서. 꼭 세 바퀴를 돌으라는 이유는 그래야 근육이 어느 정도 정착이 돼. 한번 돌아볼까요, 머리에 이고?
1: 성벽길에 올라볼까요?
5: 천천히 한 바퀴 한 발씩 한 발씩.
1: 수백 년 전 이 길을 걸었던 이들의 염원과 마음을 따라 걸어봅니다.
4: 돌고 나가면 다리병 나을 것 같아요. 힘이 생겨서.
5: 그래서 이 돌은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돌멩이지만 성이 무너질 때 또 이 돌과 잡석을 섞어서 복원했고 또 이 돌로 전쟁 때 석재를 대비해서 쓰기도 했었고.
1: 돌 하나, 흙 한 줌마다 마을을 지키고자 했던 마음이 담겨 있고 그 마음이 세월을 건너 오늘의 고창을 만들었습니다. 해미 읍성, 나간 읍성과 함께 원형이 가장 잘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진 고창 읍성. 다른 곳에선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요. 성 한쪽에 자리한 대나무 숲입니다.
4: 되게 굵네. 진짜 많이 굵은데. 이렇게 굵은 건 처음 봐요.
5: 이 대나무 이름이 맹종죽이에요. 맹종죽 끝이 보였다. 올라오기 시작했다 하면 45일이면 이 키를 키웁니다. 60일이 되면 우리 사람으로 말하자면 20대 청년처럼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가지고 60년을 산다고 그러는데
1: 대나무 중에서도 가장 크고 곧다는 맹종죽. 고대 중국의 효자인 맹종이 병든 어머니를 위해 누운 속에서 대나무 손을 찾아 효를 다했다는 전설 때문에 맹종죽으로 불리며 효를 상징합니다.
5: 이 대나무는 밑에 지금 쩔어 있는 게 완전히 철망처럼 쩔어져 있어요, 뿌리가. 근데 이 뿌리가 자꾸 소나무밭을 장식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머, 대나무밭에 참나무가 있네, 대나무밭에 소나무가 있네. 아닙니다. 소나무밭에 대나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는 햇빛이 드는 곳을 찾아서 자꾸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나무밭에 있는 소나무는 몸을 굳게 하지 않고 계속 키로 올라가서 대나무보다 더 올라갑니다.
1: 아는 만큼 보이는 법.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니 평범한 대나무도 남달리 보이는데요.
6: 와, 우리나라가 좀 대나무처럼 세계로 쭉쭉 뻗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0: 다리는 좀 어떠세요?
1: 잊어버렸어요. 회사 다니면서 설명 듣느라고 거기 재미에 빠져서 다리 아픈 거 잊어버렸어요.
2: 단단한 성 안에서 조용히 자라며 부드러운 숨결을 더해주는 대나무숲. 강인함과 평화가 함께 머무는 고창의 오늘을 보여주는 듯하네요. 여름의 길목에서 고창은 다채로운 색으로 물듭니다. 풍요로운 땅에서 나는 것들은 푸르게 자라고 달게 익어가며 우리에게 큰 선물로 다가옵니다.
3: 선운사는 세계 지질공원 주요 스팟 중에 하나예요.

0: 이어서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1: 예원 씨, 장훈 씨.
2: 깜짝이야.
3: 100억 정도 되는 매출을 올렸던 광고 회사를 한 40년 운영을 해왔고요. 예술통 기획자로 살고 있는 박동훈이라고 합니다.
4: 버신 돈을 네. 이 거리에 지금 쓰고 계시다고.
2: 근데 이렇게 예쁜 거리가 있는지 몰랐어요.
4: 둥지 같은 모양.
2: 그렇네요.
1: 맞습니다.
2: 볼거리가 진짜 많네요.
5: 안 나가시고 오늘 촬영 끝날걸요?
4: 총 많으시고.
2: 여기 대박이에요.
4: 밑에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지하에 요리하는 데도 있고. 천장.
5: 오늘 촬영 끝날걸요?
4: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그런 느낌이에요.
3: 엄마가 저쪽에서 오시는데 리어커를 끌고 오시는 거예요.
6: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7: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6: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7: 후원 문의 080-961-9595.
6: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7: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8: 와, 이거 진짜야?
9: 에이, 설마. AI겠지?
8: 오, AI로 만든 거네.
10: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덴마크와 독일, 네덜란드에 걸쳐 있는 바다 바덴해. 훼손되지 않은 세계 최대 조간대를 품은 이 바다는 풍요로운 생태계를 자랑합니다. 겨울마다 이 갯벌에서는 대자연의 힘들이 기싸움을 벌이죠. 바람과 물이 갯벌을 점령합니다. 바다가 위세를 떨치죠. 밀물과 썰물이 생명의 리듬을 정해줍니다. 삶과 죽음은 어디서나 맞붙어 있죠. 추는 어느 쪽으로건 기울 수 있습니다. 외딴 모래뚝에 모여 쉬고 있는 회색 바다 표범물이. 녀석들한테 겨울이 시작되는 이 무렵은 중요한 시기죠. 새로운 세대를 만드는 번식기이니까요. 수컷들부터 해변에 상륙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자리를 물색하죠. 다음엔 암컷들을 기다립니다. 수컷 한 마리와 암컷 여러 마리로 구성되는 번식 집단, 하렘을 만들고 싶어서죠. 바닷물에서 나오는 바다 표범 암컷. 몸무게는 200kg 안팎으로 수컷들보다 체구가 훨씬 작습니다. 수컷의 체중은 그 두 배에 가깝죠. 이 암컷은 4살쯤 됐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새끼를 뱉죠. 녀석은 안전하게 새끼를 낳으려고 장소를 물색하는 중입니다. 주변 수컷들도 모두 이 암컷을 주시하죠.

2주 후 해변엔 생명력이 넘쳐흐릅니다. 800마리가 넘는 회색 바다 표범이 해변 모래뚝에 자리를 잡았죠. 암컷과 수컷이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12월은 이제 막 시작됐죠. 겨울이 일찍 찾아오는 곳이어서 새끼들한텐 두툼한 털옷이 꼭 필요합니다.

새끼 바다표범은 항상 배가 고프죠. 바다표범의 어미 젖은 지방 함량이 높아서 새끼들은 하루에 1kg이 넘게 성장합니다. 늘 배가 고픈 것도 이해가 가네요.

새가락 도요 한 마리도 먹이를 찾아다닙니다. 새가락 도요는 이 해안에서 겨울을 난 다음 봄이 오면 훨씬 더 북쪽의 산란지로 돌아가죠. 새끼 바다표범은 부지런히 주변을 탐험하고 이웃들도 알아가야 합니다. 꼬마들 눈엔 모든 게 신기하죠.

젖먹이의 어미들은 모두 하렘의 일원입니다. 우두머리는 덩치 큰 수컷이죠. 우두머리는 다른 수컷들을 막아내야 합니다. 새끼를 낳으면 암컷 바다 표범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발정이 오죠. 우두머리 수컷은 그때를 위해 하렘을 지켜줍니다. 이 꼬마는 어미 곁을 떠나 집단 번식지의 가장자리까지 와버렸네요. 이런 곳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죠. 우두머리가 아닌 수컷 어른들이 근처에 사니까요. 호르몬에 취한 이 수컷들은 하렘을 손에 넣으려고 늘 기회를 엿봅니다. 하렘을 손에 넣으려면 우두머리와 싸워서 이겨야 하죠. 싸우는 건 수컷들이지만 암컷과 새끼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흥분해서 암컷과 새끼들을 공격하는 수컷들이 있죠.

우두머리 수컷이 제때 경쟁자를 발견합니다. 싸움이 벌어지죠. 무기는 단검처럼 날카로운 이빨입니다. 두꺼운 피하지방은 방패 역할을 맡죠.

우두머리의 압도적인 힘에 도전자는 금세 기세가 꺾입니다. 가죽과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도전자는 집단 번식지 끄트머리로 돌아가죠.

회색 바다 표범 어미와 새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오늘 어미는 새끼를 데리고 바다에 들어갔죠. 파도 잔잔한 물에서 어미는 새끼가 바다에 적응하게 도와줍니다.

근처에서 유심히 무리를 바라보는 독신 수컷. 어미 바다 표범들은 이제 곧 발정입니다. 수컷들한테는 최고로 매력적인 존재가 되죠. 그래서 어미와 새끼는 무리를 떠나는 게 위험합니다.

어미는 수컷에 맞서서 새끼를 지켜냈죠. 방해꾼의 작전은 실패입니다. 모자는 다시 오붓한 시간을 보내죠.

이제 어미는 떠나야 합니다. 할 일이 끝났죠. 새끼는 어미 없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첫 몇 주가 가장 위험합니다. 바다로 돌아가는 암컷들은 독신 수컷들 곁을 지나가야 하죠. 집단 서식지 외곽은 이번에도 위험지대입니다. 우두머리 수컷은 잠이 들었죠. 조심조심 움직이는 암컷. 하지만 냄새 때문에 들키고 맙니다. 테스토스테론 폭발하는 수백 킬로그램 거북들이 금세 암컷을 에워싸죠. 암컷은 사냥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미를 합니다. 수컷은 바닥까지 따라 들어가죠. 다른 수컷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붉은 가슴 도요 수천 마리도 여기서 겨울을 나죠. 밀물 때 녀석들은 갯벌을 누비며 새조개를 비롯한 어패류를 찾습니다. 붉은 가슴 도요는 부리가 아주 예민해서 모래 밑의 먹잇감도 잘 감지해내죠. 갯벌 위에서 녀석들은 재봉틀 바늘처럼 아래 위로 부리를 움직입니다. 이 동작 때문에 생긴 진동은 단단한 조개 껍질에 부딪혀 돌아오고 붉은 가슴 도요는 그걸 포착하죠. 그럼 먹잇감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4주 후 새끼 바다표 보면 색이 달라져 있죠. 하얀 털은 거의 빠졌습니다. 제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꼬마들. 어미가 먹여주고 지켜주던 시절은 끝이 났죠. 어미 젖을 먹지 못하게 되면서 체형도 차츰 달라집니다. 내장과 근육, 폐도 변하죠. 물고기 사냥꾼이 돼야 합니다. 살아남으려면 수면 아래를 누비며 먹이를 잡아야 하죠. 이 시기를 넘기지 못하는 새끼 회색 바다표범도 많습니다.

한밤중 바다표범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네요. 북서풍이 불기 시작하더니 금세 힘을 키웁니다. 폭풍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죠.

새끼 바다 표범 몇 마리는 살아남지 못했죠. 익사한 녀석, 아사한 녀석들도 있습니다. 살아남은 녀석들은 폭풍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죠. 회색 바다 표범들은 매년 이런 비극을 딛고 살아갑니다.

폭풍 때문에 밀물은 평소보다 높게 몰려왔죠. 모래 언덕 가장자리도 부서져 내립니다. 사고들이 이어진 계곡과 염수습지에도 오랜만에 물이 흐르죠. 북해 쪽 해안도, 바덴해 쪽 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적물이 새로 쌓이기도 하죠. 섬 한쪽이 갈라져 나오기도 합니다.

높아졌던 수면이 정상으로 돌아오자 염소 습지 가장자리엔 바다표범 사체 하나가 밀려왔죠. 흰갈매기 같은 해안 청소부들한테는 반가운 먹입니다. 이곳에선 흰갈매기가 드물죠. 이 녀석은 폭풍 때문에 북극권에서 밀려왔습니다. 죽은 바다표범 살점하고 내장 먹는 법은 정확하게 안 해요.

누군가한텐 대참사였던 폭풍이 다른 누군가한텐 횡재입니다. 갈매기들은 폭풍 덕분에 포식을 하게 됐죠. 똑똑한 녀석들은 한동안 먹이 걱정이 사라집니다.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해변엔 죽은 물고기와 아주 많은 조개가 밀려오죠. 큰 검은 등 갈매기와 재갈매기가 고등어를 놓고 싸웁니다.

흰 메세무리도 폭풍의 덕을 보게 됐습니다. 강풍 덕분에 맛있는 씨앗들이 지면에 드러났죠. 매도 먹잇감을 찾고 있습니다. 폭풍 때문에 녀석은 한동안 사냥을 못했죠. 이럴 땐 몸집 작은 흰 메새도 반가운 간식거리입니다.

바덴해 동물들은 밀물과 썰물의 리듬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달의 인력이 지표면에 물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바닷물은 간조와 만조 사이를 오가죠.

3월, 보름을 전후해 바덴해 해저에서는 생명의 탄생이 이어집니다. 수온이 10도를 넘어서면 홍합의 친척인 진주 담치는 알과 정자를 바닷물에 방출하죠.

생식세포들은 물속을 떠다니다가 수정을 하게 됩니다. 이 무렵 바닷물에는 조개 유생을 비롯한 생명체들이 가득하죠.

수정이 성공하면 세포 분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죠.

조류와 플랑크톤은 풍요로운 바다의 토대가 돼줍니다. 먹이사슬도 여기서 시작되죠. 크고 작은 동물이 이것들을 먹고 삽니다.

참솜기돌이 소리는 다가오는 봄을 알리는 전령이죠. 수컷은 온몸이 흰색 아니면 검은색인데 뒷덜미에만 암녹색 깃털이 나 있습니다. 암컷은 갈색이죠. 벌써 짝을 찾은 녀석들, 열심히 짝을 구하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수컷은 모래주머니를 확성기처럼 이용해 암컷의 마음을 사려고 하죠.

암컷은 수많은 구원자 중에서 마음에 드는 수컷을 고릅니다. 번식 상대가 정해지면 암컷은 모래 언덕으로 가서 둥지틀 자리를 물색하죠.

메토끼는 갯벌의 끄트머리 염수습지 부근에 서식합니다. 메토끼도 봄에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이죠. 사방에서 수컷들이 암컷들을 쫓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수컷끼리 싸움도 하죠. 물론 번식 상대를 결정하는 건 암컷입니다.

메토끼는 쑥쑥 자란 풀을 뜯어먹어 짧게 만들죠. 흙기러기는 짤막해진 풀밭에서 신나게 배를 채웁니다. 짤막하고 단백질 풍부한 풀은 흙기러기의 연료죠. 이제 곧 녀석들은 바덴해를 건너 산란지인 시베리아로 날아가야 합니다.

흰 얼굴 기러기 수천 마리도 양분 풍부한 먹이를 찾아 염수 습지로 날아들죠. 기러기는 이곳 특유의 경치를 만들어냅니다. 풀이 웃자라지 못하게 하죠. 게다가 녀석들의 배설물은 천연 비료입니다.

기러기들은 포식을 한 다음 길을 떠나죠. 뒷부리 장다리 물대새는 이 무렵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번식 상대를 얻기 위해서 사냥을 하기도 하죠. 암컷들한테 잘 보이려고 수컷들끼리 티격태격 싸우기도 합니다.

길게 휘어진 부리를 이용해 뒷부리 장다리 물대새는 작은 새우를 잡아 올리죠. 이젠 본격적으로 둥지를 마련해야 합니다. 둥지 재료는 사방에서 구할 수 있죠. 녀석들은 창의적입니다.

새벽, 흰얼굴 기러기는 북쪽 툰드라에 있는 산란지를 향해 날아오릅니다. 수천, 수만 마리의 철새가 바덴해 연안을 빠져나가죠.

꼬마 회색 바다 표범은 새로운 땅을 찾아냈습니다. 해변엔 제비갈매기들이 모여있죠. 극제비갈매기는 둥지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샌드위치 제비갈매기는 아직 짝을 찾는 중이죠. 서로의 주위를 돌며 춤을 추는 수컷과 암컷. 이렇게 춤을 추며 샌드위치 제비갈매기는 상대가 새끼를 낳아 기르기 적당한지를 가늠합니다.

바로 옆 모래뚝에도 회색 바다 표범이 누워있네요. 이 녀석도 혼자입니다. 다른 바다 표범을 보자 꼬마는 금세 호기심이 동했죠.

회색 바다 표범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두 꼬마 수컷의 삶은 새 이정표를 맞이했죠. 앞으로도 꼬마들은 많은 난관을 만날 겁니다. 거칠고 아름다운 바다, 바덴해에 태어났기 때문이죠.

다음 시간 바덴해에서는 봄을 맞아 베이비붐이 찾아옵니다. 사방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죠. 태어나자마자 생사의 기로에도 놓입니다.

슬라웨시의 진짜 매력을 저와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 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안녕하세요. 저 자호 안젤리나입니다. 아, 제 꿈은 한국에서 K-pop 아이돌 되는 거예요. I have two siblings. 여기는 클로이인데 우리 집에서 있는 공주입니다.
1: Kai is sweetest boy in our family. I live in Ethiopia with my dad, with my mom, and my Ethiopian harmony.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안젤리나, 클로이, 카이 아빠 서준석이라고 합니다.
4: 엄마 에이덴이라고 합니다.
5: I say don't do translation at the same time, managing things instead of that. One was Koika and then one was for the Potsko.
6: 코트라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가장 큰 자산이 된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에티오피아로 수출하거나 진출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0: 일단 애 등소리한테 내가 고마워요. 일단은 애가 있는데도 결혼을 해줬잖아. 서준석이랑 그것도 착한 거고.
1: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전에 에티오피아 사람과 결혼했다 이혼한 적이 있습니다.

0: 걱정은 안 되나 걱정이 많이 됐지. 결혼한다 그럴 때. 지금 새엄마잖아. 그러니까 아픈 손가락. 짠해. 안젤리나가 3년 동안 한국에 가서 같이 살다가 에티오피아로 갔어요. 많이 컸더만 사진 보니까. 아니 애가 너무 어른 같아. 마음 아프고 짠하고 그래요.
1: 기대돼요 할머님 보면. I want her to come early. I want to see her face.
0: 안젤리나, 클로이, 카이, 할머니 곧 간다. 기다려.
1: 할머니.
0: 아이고, 할머니.
1: 할머니.
0: 아이고, 할머니. 안젤리나. 할머니. 안젤리나. 아이고, 아이고. 진짜 많이 컸다. 할머니보다 큰 것 같은데? 아이고.
2: 비행기 타고 멀리서 왔다요, 할머니.
1: 학교가 보고 싫어요. 지금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있으니까 행복했어요, 지금. 지금 행복하고. 할머니 보고 싶으니까.
0: 갑시다요. 응. 궁금해. 어, 이 나라 제네 생각 어떨지. 아니 뭐 죽이기까지 하겠어. 안 넣는 거. 아이고 당나귀 당나귀 당나귀. 아 무서운 손이 되게 들어갔나? 아이고 참 진짜. 여기 또 물이 아직도 안 나오나 봐. 응? 얘는 언제 나와? 물 좀 받아주면 안 돼? 물. 아, 물이 틀면 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고, 정말. 아이고, 이거 깨질 것도 없는 거야? 아이고, 참. 아, 안젤리나. 아, 나 괜찮아.
3: 맛있는데.
4: 그래.
0: 클로이, 내가 누구야? 어? 나는 누구야?
5: 할머니.
0: 오, 할머니. 오, 할머니. 아까 가르쳤어. 잘하지.
2: 할머니라는 거야, 지금?
0: 응. 치즈. 치즈.

0: 아무리 싫은 표정 지어도
1: 아

for the new era. Jump for the new era. 이거 먼저 살머니한테 줄 거예요.

0: 컵 놔두더니 떨어지 말라.
1: 아, 컵 놔두는 거?
0: 카이론 누나?
1: 아이.
2: 여기 칼 어디 갔어? 여기 있던 칼은 어디 간 게요? 아, 저기 있다. 아, 봤어.
0: 나.
2: 아유, 저 당근 쓰는 거 어떻게 쓰라야 될까요, 나?
3: 차 안 왔어? 차 어디 됐잖아.
0: 시간 보기.
3: 살라산데?
0: 살라산?
3: 어.
4: 안젤리나?
5: 네.
3: 어딨어?
5: 왜?
3: 차 아직 안 왔지? 37인 것 같은데?
2: 요상한 택시와?
0: 히울로.
3: 아니, 이런 차와.
2: 이런 차가 와, 이제?
3: 어.
2: 한 달에 얼마씩이나 줘? 교통비는?
3: 얼마야? 한 4만 원인 것 같은데? 너랑 같이 몇 명이가?
5: 7명.
3: 아니, 의자, 그럼 차 안에 7명이 탄다고?
5: It's not that big, but it's enough. One person stunt, other six.
2: 애들을 7명씩 태운다고?
3: 이런 차에 7명
5: 타고. 맞다.
2: 아이, 태우네. 아, 그래야 돈이 되겠지.
3: 잘라.
5: One person stunt, other six.
2: 가서 열심히 하고.
5: 네.
2: 이따 봐.
3: 차. 일단 차. 안녕.
2: 아이, 잘 가. 고생하세요.
3: 알아들었어, 오케이.
2: 뭘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내 맘만 하는 거지. 시간 몇 시?
3: 7시 48분.
2: 아휴.
3: 시간 없어. 빨리 움직여야 돼.
2: 장비들이 좋아서 안전히 학교를 갔었는데 또 갔는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 준비를 해가지고 갔지. 자, 이제부터 또 바쁘다 바쁘네. 바뻐. 근데 이거 당면 애들이 좋아할까나 모르겠네. 나 뭐 맛있는 재료가 들어가기를 모르래. 아, 이 나라 사람들이 매콤한 걸 좋아한대서 떡볶이 재료를 사왔는데 관리 서울로 쉬었어요, 떡볶이가. 그래서 갑자기 잡채로 바뀐 거지. 이게 밀떡이에요?
6: 네, 밀떡.
2: 이게 한 봉지 얼마나
6: 돼? 1500원.
2: 아니, 몇 명이 먹어? 40명 먹을 거야. 40명. 아우, 참말로. 아유.
7: 그러면 이거 안젤리나 친구들이 좋아할까요?
2: 안젤리나 친구들이 안 좋아할 것 같으니까 문제란 말이죠. 아니, 이거 뭐 매울 거면 무슨 소스로 해야 돼? 너 가든 뭐 매운 소스 있잖아.
3: 비빔면 소스가 있긴 해. 달콤하고 새콤달콤한 거.
2: 불닭 소스가 있잖아.
3: 불닭은 너무 매워. 뭔데? 조금만 들어가도 힘들어. 그 비빔면 소스가 낫지 않을까?
2: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매운 걸 좋아해서 넣는 거야. 고마워. 응? 스프라울 시도 잡채 비빔면 소스. 빨간 잡채네. 아유, 빨간 잡채. 정말 친구들이 좋아하라고 한 건데 여기에도 매운 걸 좋아한다니. 그래서 하는데. 깍. 그러면 어떡할까나. 깍. 맛있어. 들어온 거 비하면 맛있어. 꼼짝 못하고 받아 먹네.
8: 제 입맛에 맞는데.
2: 입맛에 맞아? 응. 아, 됐어 그럼.
8: 근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2: 그러니까 우리 입에 맛있지. 색깔도 이쁘고 됐네. 어이.

0: مسرات
1: 안정이 애들 친구들이 좋아할지 모르겠네. 맛있어 할지.
0: 그러게, 에티오피아 애들 식성
1: 맛없어 해도 할 수 없고 이제
0: 하려면 되는 게 없고.
2: 아이들 프랙티스 나

0: 안정인 학교를 처음이야, 처음. 하이. 내가 하나 적게 줘봐.
1: 근데 되지, 그런데. 오케이. 그 안정인 학교는 처음이지?
0: 응, 처음이지. 언제 와봤까니?
1: 계단에 좀 올라가야 돼.
0: 어, 알았어.
1: 꼭대기층에 있어.
0: 꼭대기층?
1: 오랜만이야?
0: 올라가.
1: 한층 더.

0: 애들 다 크네.
1: 그지?
2: 응. 노!
0: 애들 다 크네.
2: 노!
3: 와, 너무 행복했어요. I didn't know that they will come because I thought they just told me you can have fun at school, but I didn't know she's gonna bring some food, so I just did it on the day. And I didn't know, and I just told them to thank you for that.
2: No!
1: Salam Nachu! 그치?
2: No!
1: Salam Nachu!
2: Oh, 여기, 여기, 여기. 할머니 여기.
1: 할머니 여기다?
2: 어.
1: 아, 할머니 여기다?
2: 어.
0: 아유, 고마워.
2: 아, 그래, 앉아. 아, 할머니 앉았어.
0: 아니야. 만나서 반가워요.
2: She say nice to meet you.
0: 만나서 반가워요.
2: She say nice to meet you.
0: 아, 울컥해.
1: 나 울라고 얘기해야지. 야, 울라 그래, 또.
0: 몰라. 왜 눈물이 나는지 몰랐어, 나도 그때. 눈물이 많이 났어. 진짜 그냥 엉엉 울고 싶었어, 그때. 걔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네. 사회생활인데 그걸 못하면 어떻게 하나 싶었어. 애들이랑 같이 있는 모습 보는 것도 울컥했고 배우는 교실 보고도 울컥했고

0: 그랬던 것 같아요.
1: 아, 할머니 안 됐어.
2: 아니야. 만나서 반가워요.
1: She say nice to meet you.
3: 사랑합니다.
2: 나는 한국에서 왔어.
1: 그고리 안에 맞다.
2: 안젤리나 할머니야.
1: 이 안젤리나 아줌마.
2: 우리 안젤리나 예뻐해줘.
4: 안젤리나를 예뻐해 달라고.
1: 아, treat me very, very, 알았죠?
4: 안젤리나를 예뻐해 달라고.
1: 아, treat me very, very, 알았죠?
4: 그리고 오늘 뭐 했는지 설명해 주기 좋을 것 같은데?
2: 뭐
4: 갖고 온 걸 설명해 주지 뭐.
2: 아, 주먹밥하고 잡채.
4: 너 주먹밥 뭔지 알잖아.
2: 아.
4: 한번 설명해 봐.
1: Seaweed and rice in 텐타살토아브로.
2: Korean.
4: This is the Korean rice, not from the Ethiopia rice. It's Korean rice. And also she prepared the noodle. The noodle made by Skartnich. And with some little bit sweet and spicy sauce. Not very much, so I think you're gonna like it. So let's try to Korean food. Let's have the line in here. Yeah, just to stand.
2: Ah, 또 저기 싹 그 책상에 앞으로 왔어. 일사 불란하네.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네.
4: 10명이네.
2: 응?
4: 10명이야.

0: የጾም ስለም ስለ ሰዓት ችግር የለውም። የጾም ስለሆነ ምን ችግር አለ? በሰዓት አለ ችግር የለውም።
1: 맛있게들 먹어요. 맛있게들 먹어요.
2: She said that eat well, enjoy it. That's the Korean traditional style food. I hope you like.
1: 맛들은 있어? 맛있어?
0: 이따프달? 이따프달?
3: 응. 이따프달?
0: 조금이에요.
3: 감사합니다.
2: 정말 맛있다고, 아, 저 친구가.
1: 고마워.
0: 응. You like it? Yeah. You like it? Yeah. It has a spicy taste and a sweet taste.
1: 약간 매콤해서 잘 먹는 것 같아요.
2: 저 매콤함이 아마 에티오피아 친구들한테 익숙할 거야.
1: 이리 와, 더 줄게.
2: 더 먹고 싶은 친구들 와.
0: 친구가 더 먹고 싶어.
1: 그래, 어이. 더 줘?
0: 응, 그래.
1: 아이고, 고마워.
2: 안재이나 너무 간다.
1: 참말로 맛이 괜찮나 안 모르겠다.
2: 괜찮네, 괜찮네, 진짜 맛있네. 살짝 매콤한 게.
1: 매콤한 새들이 잘 먹나 봐, 하얀 거보다. 네,
0: 감사합니다.
1: 어이, 그래, 그래.
0: I really like Korean food. Your grandma cooks very well.
3: Oh.
0: What is the sauce?
3: Chocolate.
0: What is the ingredients?
3: What do you want? She wants to know the ingredients.

0: 박수.
1: 이만큼 와봐. 너무 잘했어. 이 학교는 춤만 가르치나봐. 진짜 다 잘해.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아이고. 왜 이렇게 잘하래?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다. 아, 그 댄스가 잘하면. 아니,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 특히 뭐 춤출 땐 더 반짝반짝 빛나던데요. 그 내가, 아니, 이 학교는 춤만 가르쳐? 그랬구만요.
2: 원, 투, 쓰리.
0: 스마일, 원 모어 타임, 원, 투, 쓰리.

클로이, 클로이, 초콜릿 먹을래? 초콜릿? 어? 초콜릿 줄까? 별 척도 안 해, 그냥. 아고, 아고. 네. 별 척도 안 해, 그냥. 아고. 땡큐.

0: 이리 와봐. 글로이. 깎아줄게. 깎아. 이리 와. 와봐. 아이고, 아이고, 징그러워. 아이고, 징그러워. 징그러워. 가자야. 깎아야. 깎아. 이리 와. 알지? 어? 빨리 오세요. 와, 이따라. 아, 아. 아, 아. 안아보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응? 클로이. 서 클로이. 또 있는데? 이리 와.
1: 앉아.
0: 저기야. 그치. 빨리 와. 싫어? 응. 여기 있어. 어. 참.

0: 자, 그리고 나는 이제 애 키우라고 못 키웠어요.
1: Have a different character, but she is different. It's okay.
2: 전전이에요?
3: 전전이.
2: 가끔 이런 경우가 많아요.
3: 사실 있어요. 아침에도 전전이었었어요.
2: 아, 이럴 경우는 어떻게 좀 대처하세요?
3: 전전이 그럴 때까지 기다립니다.

0: 안대리, 너 뭐해?
1: 숙제하고 있어.
0: 숙제하고 있어? 난 자는 줄 알았지, 안 나도.
1: 아,
0: 해,
1: 왜
0: 숙제
1: 저요?
0: 계속 해. 할람 끝날라 멀었어?
1: 응?
0: 숙제 끝날라 멀었냐고.
1: 이것만.
0: 아, 그러니까 부지런히 해.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 열심히 해야 돼. 공부는 때가 있는 거야. 때가 지나면 못 해. 진짜 네가 아이돌을 하고 싶다 꿈이라 그래도 공부는 해야 돼. 머릿속에 들은 게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지.
2: 그러니까 머릿속에 들은 게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라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공부만이 살 길이야. 아이돌 안 하면 다른 거면 되잖아.
3: 먹고 야 얼른 주나 맞아 얼른 돼.
0: 아이고 물 나와. 아이고 왔다 물 나오니까 좋네. 애기 목욕 시키나 물 내고 있는데. 아이. 정말로. 카이, 클로이.
4: 20 꺼내면 같아, 이거 같아.
0: 이거만 된다고?
3: 이플라나?
0: 이거 꺼?
3: 꺼, 이플라나? 또 이태깎아내봤던 엔너스 이따오보다도.
0: 그치, 맞지. 그냥 냅둬봐요.
3: 역시 이거 먹고 있나?
0: 아, 이거.
3: 수박이나 바로 홀라
0: 카이, 클로이.
3: 근데 알렌데 갈아봐 쇼지 우요 알렘 꼬하 예타 알렌지서
0: 왜 꺼요 왜? 어? 왜? 너무 차가워
3: 뭐고 알렸어
0: 저 갖고는 안 되지 어젯밤에 따끈따끈해가더만
3: No, go. 타이오슨. 쓰이슬라, 러토토노. 러토토, 언더지. 러토토노. 타이오이플라스. 노트 가운데거네. 노, 라타오노, 바카. 워시, 워시.
0: 하던, 나이 때도 갖고, 친구로 잘 지내봐요.
5: 아, 꽈땡, 안다, 데마서세,
3: 어메노스마지,
5: 꽈땡냐, 인더지.
3: 손을 무지가.
6: 나 뭐하래 내 클럽이 오네. 내 클럽.
0: 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오 따뜻해. 어 뭐 따뜻해.
3: 아이가 봐, 오스다이가 봐.

0: 얘는 가까이
1: 사돈 여기다 얘를 여기다 여기다 어 봐봐 응? 아이 예. 여기다 들여놓고 닦여
2: ለምን ልጆቹ ገላቸው ሊታጠቡ ነው ብላ ሀይ ሀይ ብላ ማለት ነው እኛ የምናጥብበት ፕሮግራም አለ በምን እየትንትን እየተባለ አረፋ ሆኖ በደንብ ሆኖ የሚታጠቡት ሳምንት ሁለቴ ነው ሮብና እሁድ ዛሬ ሌላ ቀን ዝም ብሎ ተጠራርጎ ነው የሚቀመጡት
1: አይ የውጣ ድሮኩ ታቀዮ
0: 하돈
1: 여기다 얘를 여기다 여기다 어 봐봐 응? 아이 예. 응? 여기다 담궈
2: 아
1: 어 자 자 자 아이고 아이고 자 딱 사이즈가 딱이네
2: 됐다 이거 있죠.
3: 원래 그렇게 물에 빠쳐서 하는 거는 수요일, 일요일만 한대요.
1: 아, 그러는 거래? 아.
3: 하는 날이 아닌데.
1: 아, 하는 날 내가 집으로 딱 그들이구만. 그렇구나. 누나 사이네. 그건 짜증날 말 했네. 알지 못하는 게 내가 벌써 갖다 집어넣었으니. 에이.
2: 그래서 아마르냐 안데마이가만? እኛ ደግሞ ኮሪያኛ እንደማይገባን ማጣቀሙን ሆና ነው ነው ምንም የለም ግን በያት ግን
1: በቃ ጩጭቂ ነዛ ዛ ጩጭቂ ሀልመኒ ሀሲ ነው ጩጭቂ ጩጭቂ
2: ሲት ሲት ሲት
4: እንትን ባለፈው ያጠበው ላልቷል እንትኑ አልጠበቀም እና ጠብጠብላ ኡፕስ
5: ባቦ
4: ባቦ
5: ኦልዳ
1: ኤይደን
4: 네
1: 애 셋 보는 거 힘들지 않나?
4: 힘들죠
1: 그러지
4: 네.
1: 애쓴다 애써 엄마 되는 거 와, 머리도 빨리 땄네. 아이고, 진짜 빨라. 나는 못해. 안 해봐서.
4: 안 해봐서.
1: 못한다고, 머리 같은 거네.
4: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하니까 좀.
1: 진짜 빨라네.
4: This is night style.
1: Chloe.
4: Night style. Chloe.
1: 할머니랑 잘까? 코 잘까? 할머니랑 잘까? 코 잘까?
4: You want to sleep with Aimoni? 응?
1: 그런 척 따라가라. 하던 카이 저 주세요.
4: 엔튼 자가 엔튼 리틀 리타 리타즈로 펠가노.
1: 에쇼 에쇼 에쇼 에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4: 와이 와이.
1: 자 가봐 들어가 봐.
4: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자야 가이.
1: 응, 알았어. 야, 코 자. 자. 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

0: 엄마, 여보, 렛츠고.
1: 우리 어디 가요?
0: 아, 좋은 데 가, 좋은 데.
1: 좋은 데 가?
0: We go some nice place.
2: 콜로이랑 안젤리나는 아빠 차, 할머니도 아빠 차.

0: 어, 당나귀. 아이고,
1: 당나귀, 당나귀, 당나귀. 아이고, 참. 안 달리나 봤냐? 아니, 횡단보도 있고, 왜 횡단보도 안 건너고. 당나귀가 길을 막아. 아이고, 아이고.
0: 다 왔어요, 글로이. 원 미닛.
2: 다 왔다. 예!
0: 그냥 휴양지처럼 에티오피아 분들 일로 많이 와서 저기 주말에 많이 왔다 갔다 해.
1: 고맙구만. 이런 데까지 데려와주고.
0: 그 애기 보느라 엄마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뭐 약속하지 뭐. 뭐.
1: 여기 또 ATM까지 다 있네. 돈 쓰라고 그냥. 아, 그리 가는 거야? 가자, 가.
0: 살람네, 씨. 냄네, 씨. I think we have packages, 분아무라는. 쓴분. 아, 아씨, 리즈노? 아씨, 아주 웃음. 여기서 꼭 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일로 왔거든, 지금?
1: 꼭 해야 돼?
0: 어.
2: 아, 조심하세요.
1: 저걸 탄다구나.
0: 그치?
1: 아니, 진짜 에티오피아에서 별걸 다 하네. 아이고, 별걸 다 해. 아이고, 정말. 우와, 가만히 있어봐. 아이고.
0: 그렇지, 그렇지.
3: 그냥, 그냥 코 앉으세요. 코 앉으세요, 셀프덕.
2: 무서워.
3: 아, 올라가.
2: 아, 손, 손, 손.
3: 무섭냐? 그냥 멀리 가지 말고 앞에 와 있어.
1: 오케이.
3: 자, 해봐, 이제이나. 천천히, 천천히.
1: 안 해도 가네.
3: 자, 그만하고 가만히 놔둬, 이제 앞으로 가게. 어.
2: 저 무서워요.
1: 괜찮아요, 무섭고 없어. 안재이나.
2: 네?
1: 빠져도 괜찮아. 왜 이거, 이거 입었잖아. 그냥 좋지. 절대로 안 빠져.
0: Right. Okay, good.
2: 오, 재밌다.
1: 나도 재밌어. 오른쪽. 치. 근데 풍경이 너무 좋지 않냐, 안재이나?
2: 어, 좋아.
1: 이쁘다. 뷰티풀이야. 와. 진짜 와우네. 와우. 별거 다 해봤어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2: 재밌었어요, 너무. 같이 할머니랑 같이 하니까. 다음에도 또 하고 싶어요. 할머니랑 같이 여기 도표일 때.
1: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0: 계단 일로 들어가셔야 돼, 식당은.
1: 아, 그래, 알았어. 이게 뭐야, 뭐야, 향, 향 태우는데?
2: 이거 냄새가 뭐 이런 거.
1: 아이고, 전망 좋네. 아우, 이쁘다, 이뻐. 예뻐. 아이고. 우리 밥은 어떻게 먹어?
0: 여기 뷔페식이어가지고 가서 떠오면
1: 돼. 아, 뷔페식?

0: 예전으로 네 이답다
1: 너무 사렸네
2: 미안하지만 냄새 맡아 마셨어 얘는 뭘까?
3: 이거는 드니치 그리고 감자 여기 당근 같이 이거 맛봐요 맛있어요 이거는 고기 비프 소고기
2: 너 먹을 거 다 잡았어? 다 담은 거야?
3: 네
2: 왜? 무염이고요?
3: 네, 네 괜찮은데
2: 땡큐, 땡큐.
4: 지금 알아주고,
3: 알아주드리긴.
2: 여기 음식을 갖고 오면서 내가 에스코트 받았거든. VIP가 된 기분이에요, 완전. 감사해, 아들한테.
5: 고맙기는. 약속해, 내가 이렇게 했지.
2: 아니요, 약속 안 해, 하나도.
1: 알겠습니다. 진짜. 땡큐.

0: 닭다리 잡았어?
1: 야미?
0: 잘 먹어서 예뻐.
1: Cheers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0: 그래, Cheers 한번 해.
1: 건강을 위해서.
0: 건배. 응.
1: 고생 많으셨어요.
0: 우리 집을 안 가고 어디 가?
1: 호숫가 다음으로 또 내가 준비한 두 번째가 있어.
0: 아이고, 미.
1: 온 김에 겸사겸사 좋은 데 좀 많이 보라고.
0: 헐.
1: Because you know I'm all about that bass, about that bass, no trouble. I'm all about that bass. 엄마, 여기가 아디스아바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은또또 산이라는 곳이야. 근데 고도가 높아요. 여기가 이미 한 3,000m쯤 될 거야, 지금.
0: 올라오다 지금 꼬깍 했어요.
1: 잘했어. 귀가 오목하지? 저기 봐봐, 도시.
2: This way.
3: Okay.
0: 아디스아바부터 굉장히 크네. 다 보이네. 대도시야. 뷰티풀. 예, 곤조.
4: 곤조.
0: 아, 곤조. 하던 자 구름. 아이고.
4: 아이고.
0: 예뻐요.
4: 에나부찰레 미니.
2: 이거.
4: 에나부찰레 미니.
2: 건강.
0: 잘 건강 잘 생기라고? 네. 뭐 이제 가릴 뿐이 없어. 저 위에. 하던도 건강하셔요?
2: 안심바 띠나 고니.
0: 진짜 고마워요.
2: 배땀 암사근할로.
0: 하고. 아이고, 잘 계셔요, 잘 계셔.
2: 하이파이브.
0: 하고. 하고. 클라이. 잘 있어? 봐봐, 사돈.
3: 그래.
0: 아, 한국은 이래, 하트가.
2: 알라딘데 지노. 하나, 둘, 셋. 천천히 해, 뭐. 다리 아파, 그러게.
0: 동생들이랑 지내는 건 어때? 힘들지?
2: 네.
0: 얼마나 힘들까?
2: 괜찮아.
0: 안젤리나, 특히 짠하고. 진짜 어른스러운 게 너무 짠해. 눈이 아른아른할 것 같고. 그러네. 안젤리나가 참말로 기특해. 기특해. 그래도 저 정도면 뭐 괜찮다 싶기도 해. 사이좋게 잘 지내대요. 다행스럽게도. 새끼 마음이 놓였지.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2: 그대 앞으로. 할머니, 제가 만든 거 있었는데.
0: 뭐?
2: 안 나오네. 제가 냄비 받침 만들었어요. 그런지 잘 안 나와서. 아까.
0: 재주가 있어요, 손재주가. 우리 손녀딸이. 가서 고이고이 잘 쓸게. 네. 알았어.
2: I just gave it to me, a memory of me. I just told her to remember about me whenever she sees that.
0: 또 눈물 나오래, 진짜. 아유.
2: 생각 유지 마세요.
0: 마음이 아파.
2: At core, just try to remember me and I will always love you. Maybe next time come to Ethiopia and spend time with me and stay healthy. Don't hurt yourself a lot, just stay healthy.

안젤리나, 진짜 항상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잘 자라도 숨 죽겠고 행복해야 돼.

0: 아이들이야. 아이들이네 있는 거. 그냥 나도 오늘 이번이 엄청 귀여워.
1: 드디어 간다.
2: 나왔다 나왔다. 아이고 애들 온다 했는데 어디 갔지?
3: 공항에 못 가고 집에 있어요.
4: 난감하네.
2: 돌봐자.
4: 어떻게 하지?
5: 엄마랑 와이프랑 팀 먹고 나랑 안재희랑 팀 먹고 밥 사주기 하자. 밥 사주기 도개 두 번. 오케이.
2: 너도 높이 던져. 사람 잡아.
5: 한 번 더 해봐. 엄마.
6: 오케이.
5: 와 이거 뭐야.
6: 하긴.
2: 이것만 안 잡히는데 이제.
6: 오케이.
2: 걸자리 나와야 되는데. 걸. 우리가 이겼다.
6: 하이파이브.
5: 안재희나 너 용돈에서 밥 사자.
7: 순더머니 씨,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8: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9: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8: 딥이라면 됩니다.
1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8: 됩니다.
1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8: 됩니다.
12: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8: 되고요.
13: 지병이 있어도?
8: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3: 수술비도 된다고요?
8: 됩니다.
14: 암 치료비도?
8: 됩니다.
13: 진단비도요?
8: 되고요.
13: 병원 통원비도?
8: 네, 됩니다.
1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3: 입원 첫날부터?
8: 됩니다.
15: 1인실에 입원해도?
8: 됩니다.
16: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8: 되고 말고요.
13: 감기로 입원해도요?
8: 돼요.
1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8: 되죠.
11: 디스크로 수술해도?
8: 물론 됩니다.
15: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승더블유 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8: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9: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8: 딥이라면 됩니다.
1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8: 됩니다.
1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8: 됩니다.
12: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8: 되고요.
13: 지병이 있어도?
8: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3: 수술비도 된다고요?
8: 됩니다.
14: 암 치료비도?
8: 됩니다.
13: 진단비도요?
8: 되고요.
13: 병원 통원비도?
8: 네, 됩니다.
1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3: 입원 첫날부터?
8: 됩니다.
15: 1인실에 입원해도?
8: 됩니다.
16: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8: 되고 말고요.
13: 감기로 입원해도요?
8: 돼요.
1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8: 되죠.
11: 디스크로 수술해도?
8: 물론 됩니다.
15: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승더블유 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8: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0: 또 너무 아름답고 섬에 빨리 들어가고 싶다. 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바다가 좋아요. 섬이 좋아요.
1: 섬에서는 보상이 커요. 내가 들인 공에 비해서.
2: 그치.
1: 그래서 섬을 오는 거예요. 오는 길은 힘들지만 오면은 그냥 완전히 되게.
3: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도시에서는 와가지고 그렇게 자연이랑 애들이랑 놀고 그러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4: 아따야, 너 고기 한 마리 잡으니 저 자기한테 내가 이겼어.
5: 오, 충청남도의 하와이 섬이에요. 그만큼 아름다운 섬이거든요.
6: 선서, 나는 EBS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7: 속옷을 입지 않는다.
6: 예? 아, 그러면? 아, 뭔가 죄 지은 느낌이네요.
8: 자는 거 한번 해보자.
9: 내 보디가드 공룡도 강남으로 뚜껑뚜껑
6: 얼씨구?
9: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1: 진짜?
9: 언니랑 말은 안 했잖아.
10: 아이, 선 넘어갔어 지금.
0: 왜 울어?
6: 얘기 들으니까. 아, 우리 놀이터판에
11: 완전히 분리를 해야 되겠다, 집을 지면. 이게 결심을 하게 됐고요.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다. 제가 그게 로망이에요.
12: 이 공간에 제가 머물러 있으면 무념무상?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외부에 심어져 있는 나무도 볼 수 있고 뭉게구름도 별자리 관찰도 가능하고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 저의 작은 천국.
9: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
13: 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아이고 잘하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천 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킹 변비 보급 100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킹 변비 스트라이크.
1: 유쾌
2: 상쾌
3: 통쾌
0: 변비엔 메이킹.
4: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그래, 서펌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줘.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0: 아소비.
1: 함께해 주신 덕분에 지금의 삼성이 있습니다. 국민께 받은 사랑 진심을 다해 보답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
2: 탈모 효과를 생각한다면
3: 약효를 따져봐야죠. 판시리
4: 약용 효모 복합 성분이 모근부터 탄탄하게
3: 안에서부터 굵어지니까
2: 덜 빠지겠죠.
3: 풍성해지겠죠.
2: 안에서 지켜야 탈모를 지킨다.
4: 역시 판시리
3: 풍성.
5: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민스.
6: 우리는 더 멀리 나아가야 합니다. 가장 익숙한 것부터 가장 놀라운 것까지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것을 세계가 모두 즐길 수 있도록. 롯데.
7: 복권을 샀어. 마음을 다하고 싶어서 복권을 샀어.
8: 복권 한 장이 이웃들의 따뜻한 보금자리로.
7: 복권 한 장이면 나도 기부천사.
8: 요즘은 복권도 기부지.
9: 만화도의 멋진 바다를 보고 올게요.

0: 경칭 울려라! 이곳은 탐험과 모험의 땅, 인도네시아 술라시입니다.
1: 점점 이 밀림 속으로 들어가니까 제가 마치 탐험가가 된 기분이 납니다. 와.
2: 와. 이게 수만 년 동안 그대로 선명하게 있다고.
1: 인도네시아는 세계 1위의 참치 생산국입니다.
3: 우와.
1: 이 25,000원?
4: 참치의 도시에 나타난 신묘한 사냥꾼이 있습니다. 최첨단 장비도 없이 자신의 감으로 바다를 누빕니다.
5: 뭐야? 오, 저기 있다.
6: 바살!
5: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와.
4: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비퉁의 자랑입니다. 시간과 연기로 맛을 낚아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다른 사냥꾼을 찾아 참치의 길을 따라 비퉁으로 갑니다. 인도네시아에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섬이 17,000개가 넘습니다. 적도를 따라 푸른 섬들이 늘어서 있는데요. 이름도 잘 모르는 섬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술라웨시는 아주 기묘하고 아주 매력적인 섬입니다. 이번 여정은 술라웨시 북부에서 시작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리적으로 인도양과 태평양을 이어주다 보니 다양한 문명이 뒤섞여 있습니다. 300개 이상의 종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이며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융합되어 있습니다. 섬마다 저마다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중부에 있는 술라웨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 저는 수중 탐사 전문 다이버입니다. 전 세계 바다를 탐험하고 다녔는데요. 지금 저는 술라웨시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술라웨시에 정착하게 되었을까요? 술라웨시의 진짜 매력을 저와 함께 탐험해보겠습니다.
4: 술라웨시는 과거 향신료와 해상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 국가가 이 바다를 차지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지금은 참치가 몰려드는 바다입니다. 그 중심에는 비퉁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산업의 중심지로 연간 2만 톤 이상의 참치가 거래되는 항구 도시입니다.

0: 1970년대부터 거대한 종합참치 산업단지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술라웨시에서 잡히는 참치의 절반이 비통을 통해 전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1: 인도네시아는 참치 1위 생산국입니다. 그중에서도 핵심 지역이 바로 여기 비퉁인데요. 참치 천국인 이 비퉁 사람들의 진짜 일상을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0: 참치는 연중 잡히긴 하지만 5월부터 7월까지가 성수기입니다. 천여 척의 어선들이 항구를 드나드는데요. 이맘때가 제일 바쁜 시기입니다.
1: 와, 지금 참치가 들어왔나 봐요. 이게 전부 참치입니다. 황다랑어, 저희 회로도 먹는. 이거 보시면 트럭을 그냥 이렇게 타포리 같은 천으로 해서 물을 담아가지고 그냥 즉석 수족관을 만들었습니다. 상하지 말라고 이렇게 얼음 다 해가지고. 이야, 할로, 빠기. 빠기, 오랑 꼬레야. 이야,
0: 우와. 노란 지느러미가 특징인 황다랑어입니다. 최대 200kg까지 자라는 대형 어종입니다.
1: 이니 브라빠?
2: 이니 브라빠 킬로트리 베하게니.
3: 킬로, 킬로, 킬로.
2: 킬로.
3: 킬로.
1: 리마. 1kg에 5,000원 정도, 4,5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엄청 싼 건데. 우와. 이야, 이거 한 6kg, 7kg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5,000원? 이게 25,000원?
0: 여기선 가다랑어와 황다랑어가 주로 잡히는데 황다랑어 몸값이 더 높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는데요. 참치 산업은 주민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비퉁을 참치의 수도로 만든 바다가 궁금해집니다.
1: 지금 6시도 안 됐는데 선장님이 일찍 나오러 가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아주 전통적인 방식의 참치잡이가 아직 남아있다고 합니다. 빠기.
0: 한평생 참치를 쫓아온 어부를 만납니다.
4: 네, selamat datang di Desa Talaun Bajo. Nama saya Kasman Karim.
1: Kasman Karim. 오늘 날씨가 어때요?
4: Cuacanya bagus, Pak. Bagus. Bagus. Di sini tergantung rezeki juga. Tapi kalau keadaan sekarang tuna lagi bagus.
0: 비퉁 앞바다는 해협이 좁고 섬이 많아서 작은 배가 많은데요. 제 생각보다도 많이 작습니다.
5: 쉽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쉽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6: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7: 먹는 즐거움
6: 잇몸 튼튼 이가탄
8: 1% 무엇보다 큰 맛 1%의 땀방울도 헛되지 않도록 100% 희망이 되어준다. 100% 국내 자본 은행답게 NH농협은행
9: 더 피플 라이프
10: 상조회사인데 이름에 상조가 없어요.
9: 당신의 모든 라이프가 더 잘 되길 연구하니까 올 라이프 올 라이트 사람을 연구합니다. 더 피플
4: 라이프 kalau mau naik perahu harus buka sepatu.
0: 맨발로 배에 오르는 것은 만선과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의미입니다.
4: 아, sit down. Down.
1: 오케이, 오케이. 배가 아주 날렵하게 멋지게 생겨서 쌩쌩 잘 달려나갈 것 같아요. 참치 많이 잡아서 만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드디어 출발입니다. 카스만 씨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참치를 잡는다고 하는데요. 기대됩니다. 저도 일주일에 몇 번은 바다로 나가는데요.
1: 해 뜨는 거 보면서 나가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역시 저는 바다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0: 어부들에게도 가슴 설레는 삶의 터전일 겁니다.

0: 만선을 꿈꾸며 한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꿈을 꾼다는 게 이런 의미는 아니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잠들어 버렸습니다. 새벽 6시에 출항해 2시간 넘게 달리고 있는데요. 카스만 씨에게는 일상이랍니다.
1: 여기 완전히 망망대해라서 제가 보기에는 참고할 지형이 아예 없거든요.
2: 아다 주가 kalau tuna itu muncul ketika dia ada di laut, apa tandanya? Biasanya kita lihat ada umpan juga identik dengan burung. Ada burung, ada ikan. Burung itu mata umpan yang ada di air, biasanya ikan itu tetap ada di dalam, begitu.
1: 재미있는 게 그 배 위에 있으신 분들은 물속을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희 다이버들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저희는 보이는데 저분들이 이걸 어떻게 찾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아, 밀링으로.
0: 첨단 장비 없이 오직 경험으로 참치를 잡아온 카스만 씨는 어떻게 낚시할까요?
2: Ya, kalau istilah Indonesia atau biasa bahasa hari-hari ini dinamakan botiti.
1: Botiti.
2: Botiti. Ini cumi. Cumi.
1: 요거는 아마 갑오징어 같아요. 갑오징어. 똑같이 생겼죠? 이름이 쭈미라고 하니까 우리 쭈꾸미랑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0: 이런 미끼로 참치를 잡는다니 신기합니다. 놀라운 건 또 있습니다.
1: 케어풀 케어풀. 와 이거 진짜 연이네. 야. 오 이거 날아가면 이거 오늘 참치 못 잡는 데. 와.
0: 겨우 연으로 참치를 잡는다니 믿어지십니까? 비퉁 일대에서 잡히는 참치는 대략 20kg 정도입니다. 물속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어마어마할 텐데 툭 치면 날아갈 것 같은 연과 가짜 미끼로 잡는답니다.
2: Ketika kita akan gunakan ini, ikan dia bermain, kita pakai alat ini, pakai layang-layang. Sehingga umpan ini dia bisa bermain kayak ikan sesungguhnya atau cumi yang sesungguhnya.
0: 연의 뼈대를 따라 낚싯줄을 묶어서 연의 꼬리 쪽에 미끼를 늘어뜨려 놓습니다. 이대로 하늘에 띄우면 된다는데요.
2: Ketika kita kasih naik, umpannya ada di bawah. Ya, umpannya di bawah ikannya. Dia pengaruhi ini. Dia mempengaruhi ikan besar agar supaya dia makan umpannya, begitu.
1: 이게 저는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연에다가 오징어를 달아서 날리면 하늘에 있을 텐데 물에서 어떻게 보나 했더니 지금 이 낚싯줄 하나가 연을 통과해서 오징어까지 묶여져 있고 이거 바람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할 거고 물속에서 보면 참치가 깜쪽같이 속나 봅니다. 정확하게 떠오르지는 않는데 이거는 말보다는 제가 눈으로만 봐야 될 것 같아요.
0: 미끼에는 연줄과 일반 줄이 연결돼 있습니다. 참치가 미끼를 물어 연줄이 끊어져도 다른 줄을 당겨 참치를 낚아올립니다.
1: 아니 2시간에서 2시간 반이라면서 벌써 거의 3시간이 다 돼갑니다. 근데 30분 더 가야 된답니다.
0: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망망대해입니다. 바로 그때 새가 보입니다.
2: Ada ikannya, ada ikannya, ada.
1: Oh,
2: ada ikannya, ada ikannya, ada ikannya. Ada ikannya. Ada ikannya.
0: 새 아래로 참치가 펄떡입니다. 참치는 보통 무리 지어 다니는데요. 한 마리가 보이면 근처에 참치떼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1: 모여들고 있는 거 보니까 진짜 있나 봐요, 참치가.
0: 바람의 방향을 읽으며 하늘 위로 연을 띄웁니다. 많이 잡을 때는 10마리도 가능하답니다.

0: 바로.
1: 결과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 모든 건 하늘의 뜻이고 바다의 마음입니다.
2: 야, 이거 대박이다.
1: 카스만 씨는 배의 위치를 바꿔가며 연해 각도를 유지합니다. 운전하는 선원과 연을 조종하는 사람 사이의 호흡이 중요합니다. 바람과 손재주만 있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연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미끼가 마치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수면 위를 펄쩍펄쩍 뛰는 것 같은데요. 그 모습에 무언가 반응합니다. 멀리 있지만 참치가 확실합니다. 모든 조건은 갖춰졌습니다. 카스만 씨는 신중하게 줄을 움직입니다.
2: 물었어요. 와, 나올까?
1: 바닷속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어쩐지 예감이 좋습니다.
2: 라이트맨. 잡혔어, 잡혔어.
1: 팽팽하게 당겨진 줄이 확신을 줍니다.
2: 오, 잡혔어, 잡혔어. 잡혔어.
3: 빠살, 빠살, 빠살.
2: 보여, 보여, 보여. 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오, 오, 오, 오, 살아 있어, 살아 있어.
1: 현대식 장비도 없이 오직 바람의 힘과 사람들의 지혜가 만들어낸 합작품입니다.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2: 여기 너네 뭐야? 여기 있어. 이야, 엄청 크다, 엄청 크다. 우와. 이야,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우와. 우와, 이만해, 이만해, 이만해, 이만해. 이야. 아프지. 야, 짜. 헤비, 헤비, 헤비, 헤비. 헤비, 헤비, 헤비. 이야. 우와, 이거 혼자 들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무겁습니다. 와, 브라파 킬로.
3: 20 킬로.
1: 2년 이상 자란 황달앙어입니다.
3: 어디 saya bersyukur ada hasil hari ini. Very very good, very nice.
2: Very nice.
1: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참치 사냥꾼 카스만 씨에게 가족은 무엇보다 큰 원동력입니다.
2: 제가 또 다이버 아닙니까? 수중 탐사가 제 직업이니까 여기 참치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 표층에 먹을 것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궁금해서 제가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1: 참치의 천국으로 만든 바다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참치는 원래 깊은 바다를 좋아합니다. 보통은 육지에서 멀리 나가야 수심이 깊어지는데요. 비퉁은 해안 가까이에도 수심이 수십 수백 미터가 깊어지는 극단적인 해저 지형입니다. 참치의 활동 범위와 어부들의 조업 구역이 자연스럽게 겹쳐 있답니다.
2: 수중에 그 부유물들이 유기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가 아마 용성이 올라오는 곳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유성 어종들이 이쪽에 다 모이나 봐요.
1: 깊은 바다의 영양분이 바람과 해류를 따라 수면으로 올라오면서 먹이가 풍부해집니다. 작은 물고기가 모여들고 그 뒤를 따라 참치도 찾아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바다인데 물속은

0: 은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미지의 세계로 탐험하는 기분입니다. 오늘 조업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1: 근데 여기서 잡은 거 그냥 우리가 먹어도 돼요?
2: 나 아빠. 이니셔리키 사자. 다피 칼로 난티 마우 마칸 덴간 켈루아르가 sama-sama dengan keluarga saya makan.
3: Ah, makasih.
2: Yang paling enak bagian belakangnya karena dagingnya tebal dan kenyal.
3: 정말 붉은색입니다. 선명합니다. 이야, 회를 날걸로 많이는 안 드시니까 저희랑 좀 다를 수 있겠죠? 요리했을 땐 아마 등살이 더 맛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부위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방금 잡은 참치를 배 위에서 맛보는 건 바다에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호사입니다.
3: 오케이, 오케이. 됐나요? 이거 진짜 술 한잔 딱 생각나는데요?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와 원더풀 원더풀. 와 야 이거 오늘 하루 종일 새벽부터 와가지고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일식당에서 먹는 참치회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훨씬.
0: 좋은 건 나눠 먹어야죠.
4: 언제 먹어봐요?
2: 나
4: 지금 나 바다 탐사 전문가인데 54년 만에 처음이에요 이런 거 먹는 거.
0: 미리 준비해 온 고추장으로 저만의 양념장도 만듭니다.
3: 굿. 한국의 맛이다. 한국의 맛.
0: 술라웨시 사람들도 매운 음식을 잘 먹는데요. 한국식 초고추장은 어떨까요?
2: 우와!
3: 야.
2: 낙.
3: 낙. 맛있다.
2: 코리아 스타일. 굿.
3: 굿.
0: 그 어떤 진수성찬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최고급 레스토랑도 부럽지 않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선착장에 도착할 즈음 비가 내리는데요. 건기로 넘어가는 시기라 소나기가 자주 내립니다. 주민들에게는 특별한 일도 아니고 걱정할 일도 아닙니다. 잠깐 기다리면 지나갈 적도의 일상입니다.
3: 와, 오늘 저 12시간의 대항해를 마치고 지금 돌아왔는데 일을 마치고 나니까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요.
2: 고고고고고.
0: 많이 잡은 날은 내다 팔고 한두 마리는 가족과 나눠 먹는답니다.
3: 노래.
0: 집으로 돌아온 카스만 씨는 저녁 준비를 시작합니다. 저도 그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3: 와, 벌써 불을 피고 계시네요.
2: 하이.
3: Thank you today. Good job. 와. 오늘 어떤 요리 해 주실 거예요?
2: Ini dibakar sama bikin sate tusuk. Sate tuna.
3: Tuna.
2: Tuna. Yo, Mr. Tomo.
3: Yes, thank you.
2: Come to my home.
3: Yea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2: My home. Please come in, Mr. Tomo.
3: Thank you. Wow, your house.
2: My house.
3: 그 인도네시아 어촌 마을의 아주 소박한 그런 가정집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2: This my wife.
3: Yeah. Malla.
2: See name.
5: Devi Muhammad.
3: 아, Muhammad. 아, 나마 토모. 토모.
0: 보여줄 곳이 있답니다.
3: 아, 여기는 뒷마당입니다.
0: 인도네시아에선 흔한 구조로 햇빛을 맞고 비를 피하는 공간입니다.
3: 아니, 집이 굉장히 커요.
2: Bukan rumahnya, tapi hatinya besar. Rumah saya ini berawal dari hasil mancing.
0: 앞마당에도 카스만 씨의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3: Your coconut?
2: Yes, my coconut.
3: 진짜?
2: Yeah. Serba bisa. Kelapa ini serba bisa. Batoknya bisa dibakar kayak tadi untuk masak ikan, bikin jus, bisa. Isinya bisa bikin jus kelapa. Lebih enak.
3: Ya. Ya,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코코넛은 돈 주고도 못 사는 나무잖아요. 그렇죠?
0: 인도네시아에서 코코넛 나무는 식탁이 되고 땔감이 되고 집이 됩니다. 버릴 것 하나 없는 동반자입니다.
3: 소금이랑 코코넛 오일, 레몬 이것저것 소스를 넣어서 마리네를 했거든요. 맛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0: 더운 지방이다 보니 회보다는 구이를 더 좋아하는데요.
3: 이야, 맛있겠다.
0: 향이 기가 막힙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넘어갑니다. 그런 제 모습을 지켜보는 구경꾼들이 있는데요. 동네 아이들입니다. 처음 보는 한국인이 마냥 신기한가 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데요. 잠깐이지만 연예인이 되는 기분입니다.
3: 드림아 까시 온뜨스무 아냐.
2: 사마사마. 이니 anak saya yang kedua. Yang pertama ada di Kalimantan.
3: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 나마 사야 왕.
5: 릴리아.
3: 릴리아, 반가워요.
2: Kalau di sini didahulukan tamu.
3: 오케이, 오케이. 다부다부.
2: 다부다부 레몬.
0: 북 술라웨시에서 즐겨 먹는 매운맛 소스입니다. 제가 먼저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데요. 인도네시아 손님 대접의 기본입니다.
2: Bagaimana Pak Tomo? Apakah rasanya bagaimana?
6: Enak.
2: Teng.
3: Sama-sama.
0: 손님이 집에 오면 축복이 찾아온다고 여겨 손님이 편하게 식사해야 비로소 주인도 안심하고 먹습니다. 함께라 더 행복한 시간입니다. 가족이라는 버팀목은 참치 사냥꾼 카스만 씨를 바다로 향하게 하는 힘은 아닐까요?
2: 바이바이!
0: 술라웨시에 살다 보면 이 땅이 얼마나 축복받은 곳인지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가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퉁에서 멀지 않은 라놀레오어로 갑니다. 현지인들만 아는 숨은 명소가 있습니다.
3: 저기 보이시나요? 보시면 여기에 아주 비밀의 공간입니다. 이거 저만 알고 싶은 곳인데
7: 저기 보이세요?
3: 우와!
0: 아는 사람만 찾아올 수 있는 특별한 온천입니다.
3: 진짜 멋지다 근데. 와. 저기 연기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는데 그 관광지용 온천에선 볼 수 없는 진짜 살아있는 온천입니다.
0: 논밭 한가운데 증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라놀레워 온천지대입니다. 술라웨시가 불의 고리 위에 있다는 걸 실감하게 만듭니다. 바로 옆에는 실제 농사를 짓고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온천수를 생활용수로도 사용합니다.
2: Gratis. Ini lagi ambil air buat cuci piring sama mangkuk biar yang minyak-minyak keluar semua. Kalau di sini semuanya gratis. Kapan saja mau jam berapa mau pagi, siang, sore semuanya gratis.
0: 증기가 날 정도로 끓고 있는 유황호수만 6개인데요. 각자 물 온도가 달라서 용도도 다릅니다. 길에서 만난 주민이 가장 뜨거운 호수를 알려주신답니다.
6: 정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2: Be careful.
6: 오, 조심조심. 와! 여기도 스무노천이셨네.
0: 눈앞을 가릴 정도로 뿌연 증기가 가득합니다. 낯선 행성에 발을 디딘 것처럼 신비합니다. 수온이 100도에 육박한답니다.
6: 지금 여기서부터 열기가 지금 확 느껴집니다. 와, 이거 라면 끓여도 되겠어요. 진짜 90도가 넘는 것 같아. 와.
0: 놀라운 사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호수를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답니다.
7: 이리 사마카 이니 아얌 베벡 뭐 자보토 bulu-bulu bebek, bulu-bulu ayam direbus dulu sementara waktu sini cuma dicelupin begitu baru di ambil gitu. Banyak digunakan ini.
0: 호숫가에는 사용한 흔적이 가득합니다.
6: 여기 주민분들이 여기서 달팽이 삶아서 드셨나 봐요. 엄청 많이 드셨네. 공짜로 신이 내려주신 거대한 가마솥이 있는 것 같아요. 가스비도 안 들고 물은 건강에 좋고 뭐든지 넣으면 그냥 요리가 되니까.
0: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습니다. 현지인들에게는 천연 목욕탕이기도 합니다. 탈의실 같은 편의시설은 없지만 24시간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온천 호수가 가장 붐비는 시간은 해질 무렵입니다.
6: 여기 보면 오토바이들 많이 서 있잖아요. 낮에는 안 서 있습니다. 이제 다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온천에 와서 목욕하면서 몸을 풀러 오신 겁니다. 제가 가서 같이 한번 신나게 목욕해보겠습니다.
0: 뜨끈한 물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 발걸음도 가벼워집니다. 화려한 리조트보다 현지인들의 노천탕이 술라웨시의 진짜 매력을 느끼게 해줍니다.

0: 먼저 온 주민들이 많은데요. 저마다의 방법으로 온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충 옷을 갈아입고 서둘러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부슬부슬 비까지 내리는데요. 기온이 내려가 온천을 즐기기 딱 좋습니다.
1: 그리고 막 몸이 막 하루 피로가 싹 풀립니다. 너무 좋습니다.
0: 따뜻한 온천수가 몸을 감싸는데요.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원래도 물을 좋아하지만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2: 뭐냐, 굴릿. 갓돌갓돌. 대박. 월비아사.
0: 과거 미나하사의 전사들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 몸을 치료하던 신성한 장소로도 전해집니다. 지금도 이 온천수를 자연이 내어준 약처럼 여깁니다.
3: 와, 여기 천국이 따로 없네.
4: 이거 한번 보실래요?
0: 자, 보시면 여기 수온이 39도입니다. 39도면 딱 온탕 열탕 중간 정도 되죠? 호수마다 온도가 다른 건 뜨거운 온천수와 차가운 지하수가 섞이는 비율이 달라섭니다. 술라웨시의 자연은 참 감사합니다.
4: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0: 따뜻한 기운을 온몸에 가득 채우며 저는 다음 여정으로 향합니다.

0: 비충에는 바다에서 참치를 잡는 사냥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매불망 참치를 기다리는 뜨거운 현장 속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비퉁이 오면 꼭 가봐야 할 명소입니다. 사시사철 활기가 넘치는 기리안 전통시장입니다. 항구도시답게 신선한 해산물로 유명한데요. 특히 얼지 않은 참치를 부위별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참치 좋아하는 여행자들에게는 천국입니다.
1: 아, 여기 참치가 굉장히 많네요. 역시 비퉁답습니다. 하루에 참치 몇 마리나 파세요?
2: banyak tuna, banyak. Tuna sering makan di Bitung. Makanan harian di Bitung. Kucing pun makan tuna.
0: 주변에 널린 게 참치라서 그렇다는데 비퉁의 고양이들만 누릴 수 있는 사치랍니다. 절묘한 크기로 잘린 얼음을 씻고 시장을 누비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딪힐 듯 부딪히지 않습니다. 가져온 얼음으로 무얼 하나 지켜봅니다. 사정없이 내려치는데요. 그렇게 쪼갠 얼음을 시장 여기저기로 가져다줍니다. 기리안 전통시장에서 제일 바쁜 사람일 것 같은데요. 잠시 쉴 틈도 없이 다음 가게로 향합니다.
1: 이분이 이 시장에 있는 모든 얼음을 다 담당한답니다.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0: 말을 걸기도 쉽지 않은데요.
1: 와, 엄청 바쁘세요. 엄청 바빠 지금. 벌써 몇 군데 가게를 갔다 오셨는데 굉장히 힘도 있고 빠릅니다. 저분하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계속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0: 기회만 엿보다 겨우 인사를 나눕니다.
1: 오랑꼬레야, 빠기, 이케나이? 이케나이? 이케.
0: 보기엔 쉬웠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1: 아, 이거 무거울 것 같은데? 우와, 꽤 무겁습니다. 제가 배달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한 20kg? 좀 넘을 것 같은데요? 우와! 가자, 고!
0: 얼음이 녹을 새야 배달도 함께 나섭니다. 그런 제 모습에 상인들도 웃긴 모양입니다. 주변에선 응원의 목소리가 더해집니다. 부지런히 배달한 얼음 한 포대의 가격은 3만 7천 루피아입니다.
1: 엄청 무겁습니다. 엄청 무거워요. 이거 하루에 한 100개 넘게 할 것 같은데 대단합니다. 대단해.
0: 배달 한 번에 진이 다 빠질 정도인데 정말 놀라운 체력입니다.
1: 얼음을 하루에 몇 자루씩 나르세요?
3: 대단했어.
1: 안 힘들어요?
0: 시장에서 단련된 생활 근육을 보여주는데요.
1: 근육이 어마어마하신데요. 운동이 따로 필요 없겠습니다. 이야, 바쁘실 것 같아서 보내드릴게요.

0: 쌀국수집이 짝갈랑 푸푸가 여기 있네요. 이거 이쪽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특산물인데 슬로우푸드거든요. 만드는데 엄청 오래 걸리는. 안녕하세요. 짝갈랑 푸푸. 야.
1: 짜붓 클라파. 짜붓 클라파. 아짭. Paling tinggi 3 jam dia. Kalau dia cuma ikan sedikit, paling tinggi dia 3 jam kemasan.
2: 짝갈랑 푸푸는 북슬라웨시 전역에서 먹지만 비퉁은 최대 생산지로 꼽힙니다. 아주머니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서 멀지 않은 마을로 향합니다.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데요. 참치철에는 좀처럼 꺼질 줄 모른답니다. 인근에서도 유명한 차칼랑 푸푸 작업장입니다.
1: 야 마리 디르사.
0: 야, 나이스 미티우. 예. 불을 여기서 피우는 거예요?
1: Buat buat bakar ikan, tempat bakar ikan. Para atator ikannya baru bakar. Iya. Bikin DP barang-barang for mau kerja dong.
2: 하루에 한 번씩 비퉁 항구에서 참치가 들어옵니다. 모두 가다랑어인데요. 인도네시아어로는 차칼랑이라고 합니다. 푸푸는 후년을 뜻합니다. 냉장시설이 부족하던 시절 가다랑어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 만든 저장식품입니다. 생선을 반으로 갈은 뒤 대나무로 모양을 잡아주는데요. 모든 과정을 손으로 하다 보니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본격적인 참치 조업이 시작되는 5월부터는 온 가족이 총출동하는데요. 부모님과 사남매가 돌아가면서 일을 합니다. 디르샤 씨는 대대로 차칼랑 푸푸를 만들고 있는데요. 마을에는 가족들의 작업장만 다섯 군데나 있답니다.
3: 여수 차칼랑 푸푸 itu ini cuma ada di Sulawesi Utara. Tapi kalau untuk ikan semua jenis bisa di fufu, tapi kebanyakan itu yang masih
1: yang utuh, yang bahasa mulai.
3: Utuh. Tapi yang dia kayak model ini hanya di Sulawesi Utara yang ada yang bentuknya begini. Makanya setelah masa antara cekalang yang fufu untuk sama begini beda rasanya. Makanya ini permintaan juga di luar banyak yang begini.
2: Veteran 일꾼들을 투입한 결과 작업장 위는 순식간에 가다랑어로 가득 찹니다. 차칼랑 푸푸로 태어날 준비가 모두 끝납니다. 작업장 한쪽에는 코코넛 껍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요. 이걸 쓰는 게 전통 방식입니다. 구하기도 쉽고 천천히 오래 타기 때문인데요. 특히 연기가 풍부하게 납니다.
0: 와, 불 난 것 같아. 괜찮아요? 예, 오케이? 오케이? 와, 나도 오케이. 아, 이 밑에 숯을 먼저 쫙 깔더라고요. 그 다음에 위에다가 다시 코코넛을 올리니까 이게 동시에 막 불 붙으면서 연기가 막 납니다.
2: 생선을 반으로 가르는 건 연기가 골고루 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희한하게도 연기는 참치가 걸린 쪽으로만 스며듭니다.
0: 이게 진짜 신기한데요. 연기가 이 참치 있는 쪽에만 가득 차 있고 반대쪽은 연기가 거의 없어요. 이게 왜 연기가 이쪽에만 몰리는 거예요?
4: Karena kalau dia kalau enggak pakai tembok, kalau enggak pakai tembok itu, dia itu ini asap ini boleh lurus.
2: 처음부터 연기가 그냥 퍼지지 않도록 일부러 벽을 세우고 바람길을 만든 겁니다. 대를 이어 차칼랑 푸푸를 만들어 온 가족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0: 이렇게 4시간 동안 천천히 훈련합니다. 참치철의 비퉁의 밤은 연기로 자욱한데요. 가족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복덩이랍니다. 온 마음과 정성이 모여 만들어진 차칼랑 푸푸입니다. 아직도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데요. 2시간 정도 식힌 다음에 맛을 본답니다. 특유의 젓갈색이 먹음직스럽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대로 한 달간 보관도 가능하답니다. 제대로 익었는지 살펴보기 위한 시식 타임.
1: 트림아까지.
2: 예.
1: 와, 이거 금방 만든 짜깔랑 푸푸를 먹어보다니.
0: 가게에서 사 먹기만 했지 갓 만든 차칼랑 푸푸는 처음입니다.
1: 굉장히 담백합니다. 그리고 이 향기가 엄청 강렬해요. 이 코코넛 이 훈연으로 열과 이 향기가 가득 배어 있어서 굉장히 향이 좋고
2: enak.
1: enak, enak.
2: Jadi enggak perlu pakai garam kan karena ini ikan cakalang fufu manis. Mari jom makan.
0: 보통 소스랑 같이 먹는데 이대로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1: Thank you today. Thank you.
3: 감사합니다.
4: Ambil ambil ini cakalang fufu. Oleh oleh. Oleh oleh pulang. Untuk pulang oleh oleh.
1: 주시는 거예요?
4: Okay. Cakalang fufu.
1: 감사합니다.
4: Ya, sama-sama.
1: 요거 아저씨가 짜깔랑 푸푸 두 마리 이렇게 주셨어요. 이제 집에 가져와가지고 저희 식구들하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0: 참치의 길 위에서 가장 오랫동안 기억될 풍경은 자신의 자리에서 전통을 지켜온 사람들의 온기가 아닐까요?
5: 주요 목적지 듀나켄 섬입니다. 이거 자연이 만든 신전 같습니다.
6: 오,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5: 와, 굉장히 비현실적이에요. 이런 미술 장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7: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8: 완전히 분리를 해야 되겠다, 집을 지면. 이게 결심을 하게 됐고요.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다. 제가 그게 로망이에요.
9: 이 공간에 제가 머물러 있으면 무념무상?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외부에 심어져 있는 나무도 볼 수 있고 뭉게구름도 별자리 관찰도 가능하고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 저의 작은 천국.
10: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아이고 잘하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천 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이에게 이유식도 그냥 시판 덮밥 소스 같은 거 구워서 하루에 한 끼를 먹이기도 하고.
1: 준비가 안된채 홀로 아기를 낳고 빠듯한 생계 속에 하루 한 끼조차 버거운 집이 있습니다. 쌓여가는 걱정과 자책 속에서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아기를 안고 함께 우는 것뿐입니다. Save the Children이 위기 영유아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묻습니다. 이유식은 잘 먹고 있는지, 검진은 잘 받고 있는지.
0: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상태, 이유식, 의료적인 부분 지켜보고 도와드렸습니다.
1: Save the Children이 전하는 주 5회 7끼의 이유식은 홀로 버티는 양육 가정에 큰 위로가 됩니다. 따뜻한 이유식 안부로 엄마와 아기의 오늘을 지켜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2: 아우, 지금 너무 심한데? 지금 이거 뭐냐고. 아, 내 눈에만 이렇게 보여?
3: 섬으로 가는 길 뜻밖의 복병을 만났습니다. 안개에 갇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바닷길.
4: 그만 가. 대박이다, 와.
5: 날씨가 이래서 또 개기도 해서 지금 기다려 봐야지.
2: 어디 가서 기도라도 하고 싶어.
6: 안녕하세요.
2: 어디서 오셨어요?
6: 저 충남 원기요.
2: 충남 원기로 오시오. 어떻게 오늘 못 들어갈 것 같아요?
6: 11시 배 들어갈 것 같은데?
2: 11시 배?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6: 10시에 저 티켓이 순번. 어? 순번 탄대요.
5: 순번.
6: 9시 거는 취소됐고.
3: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던 그때.
2: 9시 거 안 가고 11시 거 안 가면 2시 40분. 어떻게든 가자.
3: 하나,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한 일. 그 간절한 마음이 바다에 닿은 걸까요? 마침내 출항을 허락합니다.
2: 드디어 고군산군도의 깊숙한 아름다움을 보러 갑니다.
3: 오래전부터 눈여겨온 곳이랍니다. 세계 최초로 5개의 섬을 4개의 인도교로 연결한 해상 트레킹 코스가 기다리고 있답니다. 바다 위를 두 발로 걸으며 섬과 섬을 여행하는 시간 함께 떠나보시죠. 군산 장자도항에서 100길로 20분 방축도로 향합니다.
2: 이야, 도착했습니다.
5: 야, 어렵다, 어려워 진짜.
2: 오기 진짜 어려웠다. 웰컴 투 방축도.
3: 고군산 섬 있길 5개 섬 중 못해서 가장 가까운 섬.
2: 바다의 내가 풍풍 나. 여기 오늘 바다 나갔다 온 그물을 여기다 또 말리시고. 진짜 크다. 고래도 잡겠다. 와, 이만해. 낡았는데도 굉장히 단정하게 잘 해놓으셨다.
5: 이리 와.
2: 이거는 장작이 아닌데?
5: 장작 아니야, 이거는. 약간 뭔가 민간 약재 같기도 하고, 나무 뿌리 같기도 하고.
2: 뭔가 채취해서 말려놓으신 건데, 이거?
5: 이거 정성 들여서 뭔가 보존을 하시는 그런 느낌인데.
2: 저거 뭐예요? 매달아 놓은 거?
7: 그것이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낙초, 저는 뭘 보리차 끓일 때, 그 팍! 또 끓여가지고, 보리차를 약 대신에 먹는 거예요.
3: 부부가 함께 섬을 여행한 지도 10여 년.
2: 전방 100m 우회전 후, 이게 무슨 뜻이야? 전방 100m 우회전 후 50m 앞. 세상에, 슈퍼면.
5: 50m.
2: 슈퍼면 규모가 좀 있단 얘긴데.
5: 가야지.
2: 플렉스 합니까? 아, 좋아요, 좋아요.
3: 섬 여행에서 슈퍼는 사막의 오아시스.
5: 이거 아닐까?
2: 여기는 슈퍼가 어디 있어요?
5: 여기 있어요?
2: 어디요?
3: 분명 확인했던 곳인데요.
2: 잠깐만, 너무 떨린다. 와, 너무 떨린다. 와, 와. 야, 어머니 갑자기 나

0: 노래 생각나요.
1: 예?
0: 있어야 할 건 다 있고요. 없을 건 없답니다. 당해. 오케이.
2: 어. 이거 어떻게 들어와요? 배로 들어와요?
1: 이제 배를 싣고 해야지. 아. 배가 있으니까 이제 피냐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
0: 아, 배가 있어요?
1: 아, 저 고장하니까 배가 세 척이나 있지.
2: 재벌이시다. 아, 재벌. 이거 그냥 재벌.
3: 그만큼 열심히 살아오셨답니다.
0: 감사해요.
2: 나중에 또 올게요.
0: 네, 건강하세요. 네.
2: 여행 오면 이렇게 사람 만나 재밌지.
0: 맞아.
2: 재밌 사람들.
0: 표정이 너무 좋으시더라. 아, 여길 봐. 아. 아유, 달달해. 과자까지.
2: 안 튼다.
0: 응. 평화롭다.
4: 이거 봐.
5: 하늘이 안 보여 지금.
4: 어.
5: 아 지금. 어. 네. 좋은데 스팟 찾아가는 그 길이 좋으니까 이렇게 자연 트레킹을 하게 되는 것 같아. 점점 더 좋게.
2: 3호선인가요?
0: 어 저기 있다. 어. 와 말도 안 돼.
3: 방축도의 절경으로 손꼽히는 독립문 바위입니다. 그 모양이 마치 독립문 같다 하여 이름 붙었다죠.
2: 우와. 우와. 우와, 되게 멋있다.
0: 오랜 시간 동안 파도가 문을 두드린 거야. 문 열어달라고. 열어줬어. 진짜 장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5: 인사드리고.
2: 예.
3: 독립문 바위를 지나면 고군산 섬 밑길의 하이라이트, 섬과 섬을 이어주는 다리가 새로운 섬으로 안내합니다. 사람이 쉽게 갈 수 없었던 무인도로 말이죠.
5: 야, 이렇게 섬을 쉽게 오다니.
2: 어, 걸어서?
5: 섬과 섬 사이를 그냥 걸어서 쉽게.
0: 아,
2: 멋지네.
0: 명도다.
2: 이야, 명품이다.
3: 길의 시작도 끝도 바다인 섬길. 다섯 개의 섬물이 있는 고군산 섬잇길 따라 걸어볼 다음 섬들이 한눈에 들어오죠. 하나 너무 앞서 온 걸까요?
0: 눈으로 보기엔 다 됐네. 오늘 내일 하네.
2: 아쉽다.
0: 아쉽다고 생각하기보다 저게 연결되기 전에 와보는 것도 기회지. 앞으로는 무조건 연결돼 있을 거니까.
3: 막배도 떠났겠다. 방축도에서 하룻밤 머물기로 했습니다.
0: 야, 이 섬에서 제일 좋은 건물이 있네.
2: 엄청난데?
0: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6: 네, 어서 오세요.
0: 건물이 왜 이렇게 좋아요?
7: 대박이다.
6: 네, 이번에
0: 네.
6: 그 해양수산부에서 리모델링을 해줬어요.
0: 아, 귀여워.
3: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곳이랍니다.
0: 이야.
2: 대박. 우와, 엄청난데? 와.
0: 섬에서 이런 거는 처음인데.
2: 이런 건 너무 새롭다. 너무 깨끗하고 청결하고.
3: 밥집도 함께 운영하며 수익금 전액을 마을을 위해 쓴답니다.
8: 육지에서.

0: 먹고 막 그런 우리는 그런 걸 안 넣어.
1: 재료가 신선하니 더 곁들일 것도 없죠. 모두 방축도 주민들이 잡고 키운 것들입니다.
2: 어메! 나 오늘 생일이야?
0: 이야.
3: 아.
4: 와, 이거 진짜 살 엄청 녹을 텐데. 와. 이 살이 달아요.
3: 와.
4: 살이 달아, 살이. 살이 들어가면 스르르르르.
1: 오는 길은 힘들어도 확실한 보상이 따르는 곳이 섬이죠.
3: 여기서 살면은 진짜 우리 100년 내려갈 텐데.
1: 아. 여유롭게 몸도 마음도 충전.

0: 첫 배를 타고 다음 섬으로 향합니다.
1: 방충도에서 배를 잠깐 타고 영도까지 가서 영도에서부터는 이제 다 걸어서 다닐 거예요.
2: 아, 반가워요. 우리 자주 봐요.
3: 아유, 맞아요.
2: 아이고, 참으로 두 분이 아주 보기 좋더라.
3: 아, 보기 좋으시네요.
4: 처음이어가지고 어디서 내려가지고 구경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0: 당일 여행의 경우 명도에서 내려 말도 방향으로 많이들 걷는다는데요.
5: 웬일이야?
6: 진짜 핫한가 봐요, 요새.
5: 지금 뭐 완전 주말도 아닌데 이 정도면은.
6: 야.
0: 섬 트레킹 성지로 급부상 중이랍니다.
7: 되게 예쁜 오토 마을이네.
5: 한국 같다. 부지런히 가야겠다. 구경 너무 많이 했어.
8: 꼴찌다, 꼴찌.
0: 꼴찌면 또 어떤가요? 둘이 함께 걷는데.
5: 길이 그냥 저 끝까지 다 보인다.
6: 반갑죠.
5: 아,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 다음 섬이 나와 있다는 게. 내가 갈 수 있는 거야, 걸어서.
6: 여기 명도?
5: 저기 지나면 끝에 가면? 말도가 우리 있다. 목적지예요.
6: 말도 가는 길?
5: 어, 말도 가는 길.
0: 가는 길도 심심치 않답니다.
5: 오. 구렁이 전설 전망대. 어이, 전망대가 구렁이처럼 생겼어.
0: 명도의 최정상 봉우리로 예전에 이 일대 구렁이가 많이 살았다네요.
5: 와, 여기네. 여기야, 여기야. 와, 오늘 그냥 끝에가 다 보인다. 이교, 지금 본홍도, 말도까지 한눈에 보입니다. 섬에서는 보상이 커요. 내가 드린 공에 비해서. 그래서 섬을 오는 거예요. 오는 길은 힘들지만 오면은 그냥 완전히 그냥 선물 보따리. 혹시 안 힘드세요?
6: 네?
5: 할만하세요, 지금? 트레킹? 뭐. 여기 걸어오는 거? 어디서부터 오셨어요?
9: 저는 한 3주 전에 혼자 왔었어요.
5: 아, 진짜요?
9: 네, 네, 너무 좋아서 집사람하고 같이 이번에 온 거예요. 아. 선발대.
5: 선발대?
9: 항상 그렇게 해요.
5: 아, 진짜요? 예. 와, 완전 애처가시네요. 좋으시겠어요.
9: 겉모습만.
5: 아니, 많이 다녀보셨어요, 그럼 이런데?
9: 예, 섬에, 요즘에 이제 섬에 다니는 중이에요.
10: 섬을 네. 이렇게 다리로 인간의 힘으로 냈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힘든 줄 모르겠습니다.
0: 내딛는 발걸음마다 절경이니 어찌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겠어요.
5: 여기가 서해 바다인데도 너무 색깔 예쁘지, 바다 색깔이.
6: 말도 안 돼.
0: 사부작 사부작 바다 위를 걸어봅니다.

0: 네. 아, 섬마다 매력이 다양하네. 여기가 무인도라 그러니까 뭔가 길이 좀 더 날것의 느낌 같은? 아, 섬 이길이란 말도 정말 예쁘지 않아요? 섬 하면 이렇게 덩그러니 홀로 툭툭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정말로 예쁘게 잘 이어줘서
1: 하나의 세계가 끝나면 또 다른 세계 연결해주고 또 하나의 세계가 또 생기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런 또 색다른 매력이 있는 거 같아요.
2: 고군산 섬 이길의 마지막 끝섬 말도에는 또 어떤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0: 마을에 왔다. 말도에 하나밖에 없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겠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면서.
3: 한 몸에 이렇게 식당 볼 수 있어요?
0: 그럼요. 사실 먹으러 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4: 와, 안녕하세요.
5: 여기는 그냥 무조건 매운탕 100관입니다.
0: 아,
1: 무조건 좋습니다.
5: 예, 네, 뭐.
1: 이야, 감사합니다.
0: 저희가 한 5년 더 이상 전에 옛날에 저기서 하셨었죠. 등대 근처에서.
5: 예.
0: 거기서 한번 우연히 먹고선 계속 생각했어요.
1: 언젠가.
5: 거기서 하다가 이제 거기서는 이제 건물이 낡아가지고 예. 오다가 새로 지어서 일로 왔습니다.
0: 엄청 성공하셨네요.
5: 예.

0: 직접 잡으신 장어 갖고 어머니께서 끓여주셨는데 와 너무 맛있었는데
1: 진짜 맛있던 것 같아요.
2: 오늘 또 맛있을 거예요.
3: 아~
4: 기대하십니다.
5: 지나온 수많은 섬 여행 중 손에 꼽을 만큼 그리웠다는 섬마을 밥상. 쥐치, 우럭, 오늘 새벽에 잡은 물고기로 칼칼하게 끓여낸 매운탕 맛은 또 어떨까요?
0: 와, 와, 이 잡어탕은 잡아야지만 진짜 직접 잡아야지만 끓일 수 있는 거야. 아, 장난 아니지.
6: 장어가 잡히면 장어탕이고, 아구가 잡히면 아구탕이고.
7: 밥을 먹네, 바로.
6: 아니, 무슨 생선인지 의미 없지 않아? 이렇게 의미 없어도 되나? 너무 맛있는가? 입에서 녹아.
5: 이 순간이 가슴 속에 또 오래 머물 것 같습니다.
8: 엄청 어렵게 왔었는데, 여긴 또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죠. 근데 그 침제 걸어서 네 개 섬을 다 걸어서 여기까지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고 밥상은 뭐 진짜 예전하네요 이것도 너무 맛있네요.
5: 많은 변화 속에서도 한결같이 지켜지는 것들이 있죠. 117년간 거센 바닷바람을 견디며 고군산 군도의 끝을 묵묵히 지켜온 말도 등대도 그러하답니다.
0: 여기가 말도 끝섬이잖아요. 끝섬의 끝. 여기 다음에는 저렇게 섬이 없어. 정말 그냥 등대가 오롯이 혼자 여기를 지켜주는 느낌이야.
5: 세상의 끝에 서 있는 듯한 묘한 감동. 걸어서 왔기에 더 깊은 여운이 남습니다.
0: 옛날에 말도 한 군데만 왔다 갔는데도 배 타고 들어와서 여기만 보고 갔는데 지금은 그 아름다운 섬을 제가 다 누릴 수 있는데 내 다리로 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9: 일단 너무 재밌었어요. 섬을 그러니까 이 다리가 없었으면 못 볼 풍경들을 너무 다 볼, 자세하게 볼 수 있어서 섬의 옆면이랄까요?
5: 다섯 개의 섬이 모두 이어지는 날 다시 한번 그 길을 걸어봐야겠습니다. 이곳은 고군산 서밋길입니다.
10: 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우리 둘만의 이제 공간이고 행복이죠.
11: 혼자 좋은 거 다 먹고 오래 살아서 뭐해? 같이 오래 살아야지.
12: 나만 보세요. 무슨 꽃을 본다고?
11: 당신만.
12: 내가 꽃이잖아.
10: 당신만 보고 있으면 할미 꽃이.
13: 이렇게 자연이랑 애들이랑 놀고 그러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10: 이왕 이렇게 세월 보내는 거예요. 뭐.
14: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15: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16: 아이고 잘하네.
15: 세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7: 이어서 EBS 다큐 프라임이 방송됩니다.
18: 선서, 나는 EBS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 속옷을 입지 않는다.
18: 예? 아, 그러면? 뭔가 죄 지은 느낌이네요.
20: 한 번씩 혼자 자는 거 한번 해보자.
21: 나의 보디가드 공룡도 방망이로 뚜껑뚜껑.
18: 얼씨구?
21: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19: 진짜?
21: 언니란 말은 안 했잖아.
18: 아이 선 넘어갔어 지금?
21: 왜 울어?
18: 얘기 들으니까. 우리 놀이터 파네.

0: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이에게 이유식도 그냥 시판 덮밥 소스 같은 거 구워서 하루에 한 끼를 먹이기도 하고.
1: 준비가 안된채 홀로 아기를 낳고 빠듯한 생계 속에 하루 한 끼조차 버거운 집이 있습니다. 쌓여가는 걱정과 자책 속에서 엄마가 할수 있는 건 우는 아기를 안고 함께 우는 것뿐입니다. Save the Children이 위기 영유아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묻습니다. 이유식은 잘 먹고 있는지, 검진은 잘 받고 있는지.
0: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상태, 이유식, 의료적인 부분 지켜보고 도와드렸습니다.
1: Save the Children이 전하는 주 5회 7끼의 이유식은 홀로 버티는 양육가정에 큰 위로가 됩니다. 따뜻한 이유식 안부로 엄마와 아기의 오늘을 지켜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이에게 이유식도 그냥 시판 덮밥 소스 같은 거 부어서 하루에 한 끼를 먹이기도 하고.
1: 준비가 안된채 홀로 아기를 낳고 빠듯한 생계 속에 하루 한 끼조차 버거운 집이 있습니다. 쌓여가는 걱정과 자책 속에서 엄마가 할수 있는 건 우는 아기를 안고 함께 우는 것뿐입니다. Save the Children이 위기 영유아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묻습니다. 이유식은 잘 먹고 있는지, 검진은 잘 받고 있는지.
0: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상태, 이유식, 의료적인 부분 지켜보고 도와드렸습니다.
1: Save the Children이 전하는 주 5회 7끼의 이유식은 홀로 버티는 양육 가정에 큰 위로가 됩니다. 따뜻한 이유식 안부로 엄마와 아기의 오늘을 지켜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2: 남반구는 북반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4: 들리시나요? 뼈와 근육이 단단해지고 우리 가족이 단단해지고 하이민으로 온 국민이 단단해지는 소리. 근육과 뼈 건강 하이민 프로틴 밸런스.
5: 함께해 주신 덕분에 지금의 삼성이 있습니다. 국민께 받은 사랑 진심을 다해 보답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
6: 긴 어둠을 뚫고 서광이 비치면 험산 줄령 산봉우레들이 깨어납니다. 하늘 아래 가장 기이하고 험준한 산.
7: 화산이라는 산 자체가 중원 오악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 그 경치가 뭐 수려한 거는 이루 말할 수도 없거든요.
6: 옛 선인들의 말처럼 천하에 이보다 더 아름답고 빼어난 산이 있을까요?
8: 인도성이 令人 向往的地方.
6: 선계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 강호의 전설이 다시 살아납니다.
9: 원외派他讲究这个刚柔并济.
6: 고요하고 평화로운 별천지. 전설의 무릉도원에서 만난 천하제일 무림의 고수.
9: 무림 고수마다 품은 칼이 있고 산마다 담긴 숨결이 있다.
6: 한없이 작고 나약하기에

0: 우리 모두 대자연에 기대어 삽니다. 바람처럼 구름처럼 자유롭기를, 근심 걱정 없는 세상이기를, 그리하여 마침내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이기를, 그 뜨거운 소망을 안고 중국 명산에 오릅니다. 몰락한 문파를 재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무림의 고수. 웹소설에서 웹툰까지 디지털 콘텐츠 시장을 평정한 화산 귀환.
1: 굉장히 경쾌합니다. 스피디하게 치고 나가고 무겁게 무게 잡거나 어떤 너무 진지한 고민을 하거나 하지 않고
2: 일단 대사가 튀어요. 좀 더 자유분방한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그전에 그 무협들과는 좀 차별화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3: 충분히 자랑스러운 애듯한다. 난 천마의 이름으로 너의 거니 화산의 불의 천하지 이름을 인정한다.
0: 다시 시작된 무협의 시대. 그 폭발적인 인기의 근원은 화산입니다.
2: 화산이라는 산 자체가 중원 5억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 경치가 뭐 수려한 거는 이로 말할 수도 없거든요.
0: 화산은 김용의 무협소설에 자주 등장하면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4: 射雕英雄传大家看了都知道就是武功最高的武功高手在华山四巅就是所谓论剑就是相互比试武艺然后决出谁是胜者而且以前的武侠小说也从来没有人这样写过这个都是金庸先生的创造
0: 기험천하 제2산 중국의 5대 명산인 우악 가운데 가장 기이하고 험준하다는 화산. 가파른 능선은 날카로운 칼날 같고 울창한 숲은 그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워 옛사람들은 감히 이곳에 오를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5: 와, 드디어 화산에 도착했습니다. 자, 어렸을 때 의천노령기를 정말 인상 깊게 봤었거든요. 그 무협 소설 배경이 되는 산들 중에 으뜸이 되는 산이 바로 이 화산이라고 합니다. 타이화성징이라고 하는데 큰 화산의 멋진 풍경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무협의 중심이 되는 화산 너무 좀 기대가 됩니다.
6: 안녕하십니까. 사랑주세요, 키팀. 나갑니다.
7: 제가 한국어를.
8: 한국어를.
9: 한국어.
7: 네.
6: 제가 제일 처음 접한 중국 문헌은 삼국지였습니다. 삼국지.
0: 중국어에 능통한 여행 크리에이터 문신호. 캡틴 따거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죠. 삼국지와 무협물에 열광하는 MZ세대를 대표해 무협의 성지 화산을 찾았습니다.

0: 역대 중국의 황제도 오르기 힘들었다는 악산 중의 악산. 화산 여행이 좀 쉬워진 건 케이블카가 생기고 나서부터입니다.
1: 아, 좋다. 와, 대박이다, 여기. 와. 돌산 좀 봐. 와, 진짜 멋있다. 산세 화마당이 엄마의 자리다. 옛날 그 무린 곳은 여기 이렇게 경공법으로 이렇게 날아다녔어요.
0: 4km가 넘는 케이블카. 산봉우리 두 개를 넘어 바위산을 뚫고 들어갑니다.
1: 산 위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산 위에 동굴 같은데 구멍이 들어가네요, 이렇게. 야, 이것도 대단하다. 와. 비밀기지 들어오는 것 같다.
0: 구름과 맞닿은 그곳. 가파른 수직 절벽 아래 좁은 길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장공잔도.
1: 와. 와. 와. 너무 아찔한데요? 길이 여기 있는데 이 길이 저렇게 저렇게 꾸물꾸물 절벽을 따라서 내려가네요. 저거 진짜 갈 수 있을래나?
0: 벼랑에 매달린 사람들. 웬만한 담력으로는 가기 힘든 곳입니다.
1: 어제 이렇게 가면 되나? 아, 이게 풀었다가 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슬쩍 지나갈 수 있네요. 묶은 채로 이렇게 갈 수 있게. 우와, 바람 진짜 세다. 오, 진짜. 밑으로 오면 절벽이에요, 절벽.
0: 해발 1600m. 발 한번 헛디디면 바로 낭떠러지입니다. 워낙 위험해서 안전장치 없이는 갈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길입니다.
1: 무서워. 와, 이 장공잔도 가는 영상 같은 거 보고 막 이러면은 에이 뭘 저렇게 무서워해 이랬거든요. 아,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0: 압도적인 풍경 넘어 극한의 공포와 두려움. 경이로운 자연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순간입니다.
2: 부모님 없고 아니면. 아!
1: 살려줘!
3: 뭐 반응해요?
0: 천길 낭떠러지 끝에 두 뼘 남짓한 잔도. 위험천만한 이곳에 길을 낸 사람은 도쿄의 수행자 하지진입니다. 바위에 구멍을 뚫고 널빤지를 깔아 은둔의 수행처를 만들었죠. 중원의 패권을 두고 송나라와 몽골 제국이 격돌하던 시대. 혼란한 속세를 떠나 수행 정진하던 침묵의 절벽입니다.
1: 네, 드디어 장공잔도를 넘어왔습니다. 장공잔도 끝에 오면은 이 조그만 절벽 같은 게 있는데 여기를 사과애라고 하면 사과애. 사가 이제 생각하다고 과가 자신의 과오, 그 다음에 애가 절벽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과오를 생각하는 절벽 뭐 이런 뜻인데 그 무협소설 중에 영호충이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그 영호충이 이 화산에서 무술 수련 이런 걸 하는데 그때 이 스승님이 거기 가서 너의 잘못을 반성하고 와라. 그래서 사과해라고 합니다.
4: 所以金庸小说特别厉害的就是这样，就是一方面它是一个以情节取胜的东西，但是另外一方面它确实是传达了中国文化的基本精神，啊，包括侠文化的精神。 那么侠文化这个概念呢，源远流长，而且中间有很多变化。那么最早提出来的这个在《史记·游侠列传》里面，它主要讲的是，就是朋友跟朋友之间要有义气，就是牺牲生命也在所不惜。这个是早年的这个侠文化的含义。
0: 의리와 헌신, 신념과 도의. 무협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인생 교과서와 같습니다. 한번 보면 빠져드는 이유죠. 무협의 매력에 빠져 20년 동안 무협 소설을 연구해온 위안페이 씨.
2: 这里呢就是我一部分的金了藏书珍贵这一套呢是我们日文版的全套有55本之多
0: 무협 소설의 대가 김용 작가의 열혈 팬으로 세계 각국에서 출판된 2만여 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2: 这个呢就是韩文版最新推出的去年出的金庸单身百年，《笑傲江湖》，甚至还有英国的、美国的、俄国的，《射雕英雄传》，我就有100多个国家的版本。你还拿了一本，随身带了一本书？对，我出去都会随身带一本金庸先生的小说，然后放在自己的口袋里，这样随时可以翻阅。
3: 哦，像这里就专门写到，你看这个标题叫华山论剑，
2: 然后我们今天来的就是华山，
3: 哦，这样子，
2: 是每一个金庸迷都必须要来的地方。那为什么在华山呢？因为华山，我们看这个山势非常陡峭，好像把宝剑直插云霄。
3: 我看到了，我看到了，
2: 非常厉害。
3: 我感觉能爬到这个华山，我。

0: 我觉得已经算是个高手了。
1: 칼끝처럼 날카로운 능선. 아무나 오를 수 없던 화산이지만 지금은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가파르고 힘든 곳인데 잘 올라가시네요.
2: 我在等你啊，等你很久了。我天啊，系统吗？哎呦，我天，你这么快？无忧不受这个影响。
3: 무공도 같이 닦으셨나?
1: 대학 시절부터 무협소설을 좋아해 명상과 수련을 해왔다는 위안페이 씨. 여유롭게 독서 삼매경입니다.
4: 너 跑这么快啊?
2: 一点不累啊.
4: 박수.
2: 응. 네, 쉬어봐.
5: 발로 더 前面 凉一点. 아,
6: 累了.
5: 아, 这里讲到华山是当年道家领地。 赵匡胤和陈塘老祖下棋，结果把华山输给了陈塘老祖，从此华山周边不用纳税。真的假的？就这样呢。哪里？就这样的呀。哦，陈塘老祖呀。
1: 덕분에 화산은 도교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전설과 이야기를 간직한 화산, 정상까지 오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4: 와, 진짜 조그만 데 사람이 엄청 많아가지고. 아, 진짜 중 사람 만만한 인정입니다.
1: 화산의 5대 주봉 가운데 하나인 남봉. 기러기가 쉬어가는 바위라 해서 나간봉으로 불립니다.
6: 그럼 지금 제가 올라온 곳은 화산의 남봉이고요. 2154m라고 하네요.
1: 화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남봉 옆에는 특별한 기념비가 있습니다. 화산 눈검. 천하제일 무림고수를 가리는 대회 이름인데 김용 작가의 작품 속에 등장하면서 화산을 무협의 성지로 만들었습니다.
2: 看哪里？
4: 좋아하시나 봐요, 저. 아무래도 무협 소설 이런 거 어렸을 때 많이 보셨다 그래가지고 검을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으셨을까? 남자들은 좀 다 이런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5: 你是哪国内人啊？啊，我是安徽宿州的。啊，你是？我是陪他们一起来的。我在大学当老师，正好来给他们拍节目。对，因为我金庸迷嘛，所以你看，我身上都会有金庸的书。啊，而且我这是香港版。那华山在五岳中称为西岳，古人以五岳比喻五经，说华。哎，
6: 근데 진짜 아까 올라가시는 내내 누구만 만나면 책 보여주고, 야, 나 김영 선생님 책매니아 보여주시고, 보면서 제가 조금, 아, 이런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살불출 느낌으로. 아, 한편으로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5: 但是其他四个比较有特色，各有各的特色。像东邪黄药师，他是用内力弹指神通。
6: 厉害，对，
1: 弹指神通，一个小石子弹出去可以把人杀死，力量非常大，像子弹一样。然后吸毒是蛤蟆功，趴在地上像个蛤蟆，然后胳膊，毒棍蹦嫩，毒胳膊，然后手指由近及远，远程攻击。손가락을 튕기는 순간, 내공을 실어 상대방을 공격하는 탄지 신통. 김용의 소설 사조영웅전에 나오는 한마공은 두꺼비처럼 웅크렸다가 엄청난 힘을 분출합니다. 혈자리를 찍어 기의 흐름을 막는 점혈공도 있죠.
5: 金庸借《射雕英雄传》这本书，它的主角郭靖之口向成吉思汗说了这样一句话，是我最喜欢的，说：“自来英雄，而为当世亲仰，后人追慕，必是为民造福。” 爱护百姓之人，而要爱护这个家族、这个民族、这个国家、这个社会，只有这样的人生，才是真正一个武侠的英雄的人生。
6: 미국의 마블 스튜디오에서 나오는 혹은 뭐 DC 코믹스에서 나오는 그런 세계관 있잖아요. 무협 소설 안에도 이런 세계관들이 있거든요. 그런 세계관에서 이런 영호월들이 이곳을 날아다녔을 거 생각하면은 되게 재밌습니다.
1: 불의에 맞서 싸우고 약자를 돕는 영웅들의 이야기.

0: 세월이 흘러도 우리가 무협에 끌리는 이유죠. 일출이 장관이라는 화산 동봉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습니다.
1: 아, 이런 곳이구나. 아, 좀 제가 원래 평소에 묵던 그런 게스트하우스 같은 느낌이네요.
0: 공동 화장실을 써야 하는 10인용 방입니다.
2: 麻烦问一下这里一个人多少钱呢？一个人180。一个人180。
1: 중국어 물가로 치면은 그래도 꽤 싸진 않은 그런 느낌입니다. 내일 일출이 또 05시 42분이라고 하니까 그때쯤 일어나서 일출 보고.
0: 어느새 어둠이 물러가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지만 늘 처음인 것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태양. 산에서 보는 일출은 그 진심이 느껴져서 더 감동입니다.
3: 화산이 이렇게 꽃봉우리처럼 생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서 이렇게 뭔가 솟아오르는 해를 보니까 뭔가 꽃봉우 아래에서 솟아오르는 구슬 같은 느낌도 있네요. 빨간 구슬.
0: 화산에서 아침 햇살이 가장 먼저 닿는 곳. 허공에 떠 있는 외로운 정자, 하기정입니다. 마치 신선이 쉬어가는 듯한 선계의 풍경인데요.
1: 저는 지금 하기정이라는 곳에 가려고 합니다. 화산에서 신선하고 송태조가 바둑을 뒀다던 그 전설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4: 와, 대박!
5: 口朝下这个挂左手左手左手边对左手边你给他们翻一下啊
1: 이렇게 두 개 걸고 이렇게 일단 가래요. 진짜 무서워요, 이거. 와, 다리가 진짜 흔들거려, 이거.
4: 아, 여기 아무것도 없어. 와.
0: 화산에서 장공잔도보다 더 위험한 길이라는 요자 번신. 새가 절벽 위에서 고개를 하듯 몸을 뒤틀어야 통과할 수 있다는 길입니다. 믿을 수 없는 무협의 이야기는 이런 놀라운 비경에서 탄생했습니다.
1: 야, 일로 오면 저기 절벽이 보이는 저거를 제가 내려온 것 같아요. 야, 저거 어떻게 내려왔지? 이게 일방통행이어가지고 내려가거나 올라올 때 같이 하면 안 된대요. 좀 기다렸다 가시죠. 니네가 시행하셔서 하이파하이파 하시마
6: 还行，有一点点，有一点点，有一点点。那有一个哥们儿害怕，他上去了。我下就没那么害怕了。下面就没什么害怕。下面还害怕，下面就碰到这个了。啊，啊，자
1: 이제 마지막 제비의 길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벼랑 끝에 매달려 아등바등 사는 인생. 화산의 도인들은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늘과 땅을 오가는 신선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은둔의 수행처. 인간의 길을 걸어서 신선의 땅으로 갑니다.
1: 와, 대박이다. 와, 바람 진짜 세.

0: 여기 서서 보면은 공중에 떠서 보는 것 같아요. 공중에 떠서. 양쪽으로 다 절벽이다 보니까 공중에 떠 있는 느낌입니다.
1: 도교 설화가 깃든 이곳에 명나라 말기 남무정자를 만들었는데 세월의 풍파 속에 파괴된 후 40년 전 다시 돌로 지었다고 합니다.
0: 하기정, 바둑을 두다라는 건데 송나라의 황제랑 이곳의 신선이랑 바둑을 둬가지고 신선이 이겼대요. 그 다음부터 이 화산 주변에 800리는 전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답니다. 거의 뭐 몇천억짜리 바둑, 내기바둑 아니었을까요? 와! 아! 올라와서 보니까 생각나는 사자성 하나 있습니다. 덩가오츠베이. 높은 곳에 올라와서 보니 내 자신이 얼마나 낮은지 알겠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되게 많은 문제들을 부딪히는데 나 자신이 굉장히 작게 느껴지고 제게 닥친 문제들도 사실 별거 아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1: 저 높은 곳까지 가기 위해 가파른 오르막길을 쉼없이 올라야 합니다. 조금 늦더라도 끝까지 가면 언젠가는 정상에 닿게 되죠. 산은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화산이 위치한 산시성은 기온차가 크고 건조해서 밀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미래 주산지답게 면요리로 유명한 곳인데요. 화산에서 멀지 않은 곳에 국수 거리가 있습니다. 대도면. 무협의 본고장답게 이름부터 심상치가 않은데요.
2: 안녕하세요.
1: 다들 맛있게 먹는 국수. 맛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산시성의 물은 알칼리성을 띠는데 반죽을 하면 약간 노랗게 변하면서 더 찰지고 쫀득해집니다. 쫄깃한 식감을 위해 아주 되직하게 반죽을 했기 때문에 얇게 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밀대에 체중을 실어 반죽을 누르듯이 최대한 얇게 펼치는데요.
3: 이게 몸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이 밀가루 반죽을 아예 쫙 압축을 하네요. 제가 베이징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때 그 삼선상수 온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은 면을 정말 잘 먹더라고요. 뭔가 밥을 먹거나 뭐 딴 걸 먹으면 잘 먹은 것 같진 않고 왠지 면을 한 접시 정도 먹어줘야 식사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1: 산에 진미가 있어도 국수를 먹어야 배부르다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국수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대도면. 70cm 큰 칼로 면을 얇게 썰어냅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내공의 소유자. 마치 무술을 하듯이 칼 쓰는 솜씨가 수준급입니다.
4: 와, 진짜 저 큰 칼로 자르시는구나.
5: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 소리로 들었을 때 굉장히 균일한 간격으로 소리가 나더라고요.
1: 위험한 작업이라 10년 차 이상 요리사만 칼을 잡을 수 있답니다.
4: 와, 엄청 무겁다. 저 따가요, 더 좀 와.
6: 저거요, 15, 6斤만.
4: 15, 6斤?
5: 30년 동안 하셨다니까 눈 감고도 이제 딱 그 미리수 맞추시지 않을까.
1: 청나라 때부터 먹었다는 대도면. 면발이 길고 얇은 게 특징입니다. 파기름으로 향을 낸 후 달걀 토마토 볶음과 짜장 소스를 얹은 대도면. 매콤한 양념이라 우리 입맛에도 잘 맞아 보이는데요. 역시 면발이 탱글탱글합니다.
0: 재료 자체는 막 엄청나게 비싸거나 귀중한 음식들이 아니라 일반 서민들이 시장에서 충분히 구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식재장, 식자재인 것 같아요.

0: 아, 저는 지금 어메이산이라는 곳을 갑니다. 한자로는 이제 아미산이라고 읽기도 하는데, 무협소설을 읽다 보면 소림, 무당, 아미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문파가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여성 문파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 이유가 아미산이 불교의 명산이어서 거기에 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복호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 절이 비구니 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김용소설 속에서 아미파가 여성 리더가 이끄는 문파로 묘사가 됩니다.
1: 아미창이라는 이름이 따로 있을 정도로 창술이 일품인 아미파. 얼핏 부드러워 보이지만 날카로운 무공의 소유자들입니다. 부처님을 섬기는 비구니에서 천하를 호령하는 당찬 여걸까지 김용의 작품을 비롯해 수많은 무협소설과 영화, 드라마를 통해 더욱 유명해진 아미파. 무협물에서 가장 명망이 높은 10개의 문파, 구파일방에 속합니다.
2: 중국의 유명한 그 작가들이 있는데 그중에 와룡생이라고 있습니다. 와룡생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가 지금은 몰라도 19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중국 무협 작가였어요. 그래서 이 와룡생 작가가 처음에 뭐 4파일방, 5파일방 그런 식으로 하다가 구대문파라는 개념을 등장을 시켰고 그 뒤로 국내 무협소설에서 이것을 주로 많이 쓰게 된 것입니다.
1: 문파의 중심은 산이었습니다.
2: 와룡생 작가가 말한 그런 아홉 가지 문파에 속한 산들이 실제로 산세도 험하고 사람들 모이기 딱 좋고 그 다음에 실제로 도교나 불교 세력이 굉장히 왕성합니다.

0: 멀리 티벳고원에서 뻗어내린 곤륜산맥이 쓰촨 분지에 이르러 울창한 숲을 이룹니다. 여인의 눈썹처럼 아름답다 해서 이름 붙여진 아미산. 해발 3,077m, 제법 높은 산입니다.
1: 여기가 어메이산의 입구입니다. 현판에 화장세계라고 써져 있네요. 연화장세계라는 말이 불교 화엄경에 있대요. 불교에서 뭔가 유토피아를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뭔가 완벽하고 무결점의 세계.
0: 불교 4대 성산 중 하나인 아미산. 산 아래와 꼭대기의 기온 차이 때문에 운해가 장관을 이룹니다. 그 특유의 신비로운 분위기와 종교적인 의미가 더해져 1년 365일 순례자들이 끊이지 않는 곳인데요. 온 마음을 다해 정성껏 기도를 드립니다.
2: 燒蠟燭是什麼意思啊?它是蠟燭嗎?是全心靈靜呀,那個眼睛明亮呀。哦,點燈嘛就是點燈嘛。哇,這個怎麼樣?快點的。
0: 아미산의 상징, 사면십방 보현좌상입니다. 높이 48m, 무게 660톤. 코끼리 네 마리가 보현보살을 태우고 있는 거대한 황금 불상입니다.
1: 사면 십방 보현보살이라고 돼 있어요. 이 사면 십방이란 말은 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모든 방향을 뜻하는 말이고요. 보가 모든 현이 현자의 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깨달았다라는 뜻이래요.
3: 因为佛山这里名气很好，也很大，然后多数的人说很灵的，所以就是从很远的家乡来，比较神秘，令人向往的地方。
0: 아미산의 새 봉우리 가운데 하나인 금정에는 같은 이름의 사찰이 있습니다.
1: 여기가 옛날에 명나라 첫 왕제죠, 주원장.

0: 부원장의 아들들이 쫙 많았는데 그 주모라는 사람이 금 3천냥을 들여가지고 이 금으로 이 대웅보좌를 완성했답니다.
1: 뜨거운 불심으로 쌓아올린 불탑과 사찰. 명청 교체기에 불타 없어진 것을 1990년 재건했다고 합니다. 해발 3,077m. 잠시 걷는 것도 숨찬 이곳에서 격렬한 무술 동작을 선보이는 두 사람. 아미파 여성 무술단입니다. 힘과 기세의 호랑이. 빠르고 민첩한 원숭이의 모습을 본뜬 동작인데요. 아미파의 전통 무술을 계승하고 있는 젊은 무술팀입니다.
2: 와, 눈빛이.
3: 你好，你好，你好，你好，大哥，大哥，大哥，我刚刚看到你的眼神，就感觉像是，啊，要在灭敌。是的，是的。峨眉派在中国功夫当中是怎样的有怎样的一种特色？峨眉武术的特点其实它就是内外兼修，刚柔并济的。四川它本身就是一个盆地，对，它的地势比较复杂，所以它的武术也是。
4: 比如它有很多的山呀、树呀，人们没有那么大的空间和阔地，需要它去练武，它就比较穿梭在这个树里面呀、丛林里面呀，所以它的动作就是灵动小巧的，比如都是一些这种的就比较小巧、比较灵动。然后它是它的代表作有通臂拳，是根据山里的猴子，以猴子为原型创编的一个拳法。 教你一个通臂拳的动作吧。好，先两手打开，做一个简单的啊，是右手先拍大腿，然后左手打臂，然后完整的就是这样子的，是有一个放上去。
1: 阿弥通臂拳， 중국에서 신성시되는 하얀 원숭이가 팔과 다리를 길게 뻗어 먹이를 잡는 모습을 흉내낸 권법입니다.
4: 非常好，很协调，练武奇才，加入我们吧。
1: 당나라의 시인 이백은 쓰촨성에 신성한 산이 많지만 아미산의 아름다움에 견줄 수 없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무협과 사람의 이야기는 그 신비로움을 더하는데요. 중국에는 아직도 무술을 연마하는 도장과 전문 학교가 많습니다. 제2의 성룡, 이연걸을 꿈꾸며 영화와 광고, 드라마에 진출하는 무술인들. 수천 년 전승되어 온 중국 무술이 아직도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0: 要快，把节奏再提快一点，提上来一点啊！一二三，走，走。
5: 三，抽，好，很好。这个峨眉派武术啊，和我们这个少林啊、武当啊，是我们中国的三大武术流派。峨眉派它讲究这个刚柔并济，啊，快慢相间，啊，动静相结，虚虚实实。比如说，哎，我这一个动作慢、慢、快、吧，嘣，哎，在这个里边呢，我们就包含了动和静、快和慢、虚和实。 这下我是虚的，我虚虚虚虚，叭，这一下就到啊！我也可能哒这一下，再这一下，哒哒哒，哎。

0: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장가계는 멀리 충칭에서 시작해 구이저우성과 후난성까지 뻗어있는 무릉산맥의 일부입니다. 영화 아바타의 배경으로 알려진 후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중국의 명산인데요.
1: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장가계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장가계가 한국인에게 가장 사랑받는 여행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장가계에 왔었던 한국인 관광객 수가 최고로는 1년에 60만 명이었다고 하고 작년도 통계를 보면 장가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40% 정도는 한국인이었다고 합니다.
0: 언제부터인가 부모님 효도 여행 필수 코스가 된 장가계. 산 정상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1: 저기 위에 층수 보면은 저게 326층이 아니라 326m라고 하더라고요. 미터수라고 하더라고요.
0: 절벽을 뚫어 바위 속에 만든 백룡 엘리베이터. 독일 기술진이 동원됐습니다.
1: 오, 빨라진다, 빨라진다. 와. 대박.
0: 약 100층짜리 건물 높이를 1분 30초 만에 올라가는데요. 2002년 완공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야외 엘리베이터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1: 구름이 쫙 깔려있네. 이제 구름이랑 같은 높이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0: 연중 200일 이상 안개가 짙게 끼어있는 장가계. 좀처럼 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 더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태어나 장가계에 가보지 않았다면 100세가 되어도 어찌 늙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중국인들이 평생 꼭 한번 가보고 싶어 한다는 비경 중의 비경입니다.
1: 원가계, 장가계가 장가들이 사는 세계 뭐 이런 뜻인데 이제 원가계는 성이 원씨인 사람들, 원씨 가족들이 사는 그 지역을 원가계라고 한답니다.
0: 장가계를 상징하는 명소입니다.
2: 张家界对中国人来说是怎样的一种概念？因为咱们张家界是咱们中国的唯一地貌，然后是1万年前，然后是地壌形成的，你看，这样一根一根的石英砂岩，是，所以说是全球是咱们中国唯一地貌了，所以说这个张家界是为什么成为伪景区，所以说是咱们那个自然保护的遗产，所以非常的重视的。먼
0: 옛날 이곳은 깊은 바다였습니다. 지각변동으로 땅이 솟아오른 후 빗물과 바람에 깎여 만들어진 돌기둥이 3천여 개. 자연이 빚고 시간이 만든 풍경입니다.
3: Beautiful, everything.
4: Yeah, very stunning places. Yeah. They inspired also movies, but to see live is different. It feels really stunning.
1: 저도 아까 인터넷에 그 사진을 잠깐 봤는데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여기랑 똑같더라고요. 진짜 딱 이렇게 딱 반반 나뉘어지고 저 중간에 저렇게 석주가 하나 딱 있는 모습이 그 영화의 배경이랑 정말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아마도 장가계가 제일 유명해진 계기가 그 아바타 영화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영화 아바타에 나오는 신비로운 행성 판도라. 그리고 실제 장가계의 모습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몽환적인 풍경을 영화의 모티브로 삼았다는데요. 장가계는 여러 개의 산이 모여있는 거대한 산군입니다. 천문산도 그중 하나인데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갑니다.
1: 저거다. 저희가 통천대도라고 하는데 통천 이제 하늘까지 올라간다는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케이블카가 없을 때는 저 길을 따라서 이렇게 꼬불꼬불 올라가는데 저거를 구절양장이라고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홉 번 꺾어진 양의 창자. 그 양 창자가 원래 그렇게 엄청 꾸불꾸불하대요. 저런 것처럼. 지금 이제 천문동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하늘로 가는 문이라고 해서 천문동인데 지금은 안개가 엄청 껴가지고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안개인지 구름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구름 안으로 거의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0: 원래 이런 모습입니다.
1: 중국의 삼국시대 기원 263년에 여기 절벽이 깎여져 나가서 구멍이 하나가 생겼대요. 그때 오나라 왕 이제 손권이죠. 그 손권의 아들인 손휴가 이거 되게 기란 징조라고 여겨서 이거를 천문이라고 이름을 붙였답니다.
0: 1년에 200일 이상 구름과 안개에 덮여 있는 곳입니다.

0: 뭐 하시는 분이지 저분은?
1: 마치 구름 속에서 참선을 하는 신선 같습니다. 태극권을 보는 듯 느리고 부드럽지만 손끝에서 강한 힘이 느껴지는데요. 구경꾼들이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운무에 쌓여 더욱 신비롭게 느껴지는 무림의 고수. 예로부터 무릉도원이라 불린 장각에 깊은 산 중에서 심신을 수련하던 도인들이 많았습니다.
2: 중국 무협 소설의 거의 대부분의 시대적인 배경은 명나라입니다. 사실 명나라 시대에는 일반인들은 칼을 차고 다니질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칼을 찰 수가 있고 마음대로 무공이라는 걸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소는 결국은 산밖에 없습니다.
0: 와,
3: 太帅了，你好，弟子，然后我们是来到张家界，传承武当功夫，弘扬武当武术。武当武术它是以它的独特，是以柔克刚，看似比较柔软，但是它是柔中带刚，刚柔并济。 아, 比如说你看这个哈，它柔柔的，啊，但是它突然之间啪，回拉达，特别刺激哦。
1: 평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키우기 위해 장가계의 기암괴석과 협곡에서 수련을 합니다. 1500m 협곡의 하늘 사다리. 보기만 해도 아찔하죠. 장가계에는 이런 곳이 많습니다.
3: 上天梯是的上天梯然后从这里上去是999级台阶
0: 여기 상천제라는 시가 있습니다. 末位山高空仰止 始终真有上天梯啊是的是的非常棒啊可以 산이 너무 높다고 그저 바라만 보지 말거라. 여기에 진짜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1: 999개의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바위 안에 푸른 하늘이 담겨 있습니다. 옛 선인들이 하늘문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를 알 것 같은데요. 시인 이백이 말했던 별류천지 비인간. 인간 세상이 아닌 별천지가 장가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0: 중국에서 많은 산들을 돌아다니면서 또 많은 무협 고수들을 만나봤습니다. 무림 고수마다 품은 칼이 있고 산마다 담긴 숨결이 있다. 모든 사람마다 이야기가 다 다르듯이 이 산에 담긴 풍경이나 이야기들도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명산들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확실히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1: 가파른 인생. 다들 마음에 희망 하나 품고 삽니다. 깊은 산 중에 은거하며 악인을 벌하고 힘없는 이들을 돕는 협객. 그 영웅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아직도 무협을 사랑하는 이유죠.
4: 크고도 크고 높고도 높아라. 이름하여 태산. 단 한 명의 병사가 이 관문을 막으면 만 명의 병사도 한 명이 막을 수 있다라는.
5: 크고도 길게 늘어서 있다라고 그래서 태행이라고 했는데요. 정말 끝도 없이 태행산은 끊어지지 않고 산맥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이어서 부모의 첫 성교육이 방송됩니다.
1: 완전히 분리를 해야 되겠다, 집을 지면. 이게 결심을 하게 됐고요. 건강하게 나이 듣고 싶다. 제가 그게 로망이에요.
2: 이 공간에 제가 머물러 있으면 무념무상?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외부에 심어져 있는 나무도 볼 수 있고 뭉게구름도 별자리 관찰도 가능하고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 저의 작은 천국.
3: 대부분의 삶을 길 위에서 보냈어요.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와, 이거 진짜야?
4: 에이, 설마. AI겠지?
3: 오, AI로 만든 거네.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6: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0: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1: 성교육.
0: 네, 드디어 성교육 시간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다룰 주제는요. 성교육의 핵심이자 아이돌로 얘기하면 일단 센터에 해당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라고 합니다. 과연 이게 뭘까요?
2: 지금까지 안 다룬 거 생각하면 뭐 발기.
0: 어우, 세다, 세다.
3: 어우, 저 알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안 난 거니. 초경.
0: 아, 초경도 안 나왔고. 네. 당황하셨어요.
3: 많이 놀랐어요. 우리가 너무 그랬는데.
4: 아, 이게. 예. 이게 익숙치가 않아.
0: 너무 못하시네. 언급을 못하죠.
4: 깜짝 놀랐어요, 지금. 네네.
0: 승윤 씨, 이런 거를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3: 그럼요.
0: 예, 네, 요거, 네. 단어조차 알기 힘들다면, 이 단어 성교육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4: 그런가요?
3: 혹시, 네. 혹시 어떤 단어 말씀하시는 게 제일 어려우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예.
4: 왜, 중요 부위를 얘기할 때도, 사실 그 잘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0: 뭐, 음부, 음경 이런 거, 뭐, 이런 거 얘기해 본 적 없어요? 놀라지 마요, 왜 그래, 아니. 아, 이 사람.
4: 왜 그래요,
0: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3: 옆에서 보면 지금 완전 근육 울끈불끈이시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다 근육이 아니라 사실 부끄러움이었네요. 부끄러움이 울끈불끈이었네. 네.
0: 거시기, 뭐, 고추, 찌찌, 이런 단어 안 됩니다. 정확한 명칭을 써주셔야 돼요. 뭐, 저희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까요, 이제?
3: 뭐, 둘, 셋.
0: 음경, 음경, 음경. 아, 웃으면 안 되지. 음경 왜?
3: 음경, 음경, 음경.
0: 자신 있게.
4: 아, 내가 너무 사내만 있었나?
0: 승윤 씨 어렸으면 쌤 씨가 좀 도와주시죠.
3: 같이. 네.
2: 한번 같이 해주세요.
0: 같이 해보세요. 하나, 둘, 셋.
2: 음경, 음경, 음경.
0: 아니, 뭐세요? 화이팅을 해요. 음경, 이거 이상하다.
4: 자연인보다 여기가 더 힘드네. 네. 여기 좀 힘드네, 근데. 네.
0: 강하게 배우 가세요.
4: 많이 배우겠습니다,
0: 오늘. 네네. 아, 이제 제가 그냥 알려드리겠습니다. 선 넘지 말아요. 경계 존중입니다.
4: 오. 경계 존중?
0: 네.
3: 고. 음경.
5: 음경.
3: 음경, 괜찮으세요?
4: 아, 뭔가 죄지은 느낌이네요.
0: 어쨌든, 우리 이승윤 씨는 속옷을 입지 않는다. 아주 좋은 질문.
6: 퇴근하고 나서 내 옆에서 자줄 수 있어?
4: 오늘 정말 같이 안 잘 거야?
7: 응, 안 잤나니까.
2: 있으면은 못하겠어요.
0: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너무 이게 막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8: 근데 사실 반대예요. 얘랑 떨어서 자면 얘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9: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
10: 아니야, 너가 더 빨개.
0: 그건 아닌데? 요즘 너무 많아.
10: 그건 아닌데?
3: 자, 스마일 치킨. 이게 딥페이크. 제가 사실 사진 하나만 찍으면
4: 어? 이걸 아니, 만들었다고?
8: 이 포즈를 안 취했잖아요.
0: 적응하신 거예요?
4: 이제 적응. 음경, 음경, 음경.
0: 아니 안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2: 아니 썸 넘어갔어 지금.
0: 사실 저도 경계 존중이라는 단어가 좀 익숙하지는 않아요.
2: 아 그리고 네. 제목부터 좀 경계하게 돼요.
3: 맞아. 약간 너 선 넘지 마. 너 여기 넘어오지 마. 약간 이런 느낌. 네. 어, 딱 이렇게.
4: 울타리를 막 치는 느낌인 거지. 예. 진짜 넘어오면 안 돼.
0: 자연인들은 울타리 치면 조금 불편하지 않아요?
4: 근데 울타리 많이 쳐요. 왜냐면 네. 밭을 가꾸잖아요. 이제 고라니나 멧돼지들이 와서 고라니. 막 파먹기 때문에
0: 아, 쳐야 되는
4: 그래도 그 근처에는 밭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는 좀 칩니다.
0: 오늘 좀 다른 울타리로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울타리를 쳐야 되는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11: 경계 10번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이 경계 교육은 요즘 아동 청소년 성교육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 중 하나고요. 그 유네스코가 발표하는 이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르면 경계 교육이 자기 결정권 신체 자율권, 내가 내 몸을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사용할 거고 남들에게 어떻게 왜 접촉될 것인가 하는 걸 결정하는 권리, 그것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배우는 핵심 요소라고 되어 있어요.
2: 경계 교육에 있어서 우리 승유 씨가 이제 신생아예요.
4: 신생아죠. 저는 오늘 음경도 세 번 처음 해쳐봤는데.
0: 입에서 처음 열어봤대요. 자, 그래서 승유 씨의 경계 교육 지수 얼마나 잘하고 계시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푸시고.
4: 네, 아, 뭔가 재지은 느낌이네요.
0: 지금부터 자 성교육 청문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서부터 하셔야 되거든요.
4: 선서까지 해야 됩니까?
0: 네, 선서 해야 됩니다. 아주 솔직히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다 뒷조사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4: 알겠습니다. 네. 선서.
0: 네, 선서.
4: 나는 EBS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0: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가정에서 속옷 및 알몸 노출을 하지 않는다.
2: 야, 이거 적치는 것도 너무 센 거 아니에요?
1: 자연인인데 당연히 팬티바람으로 다니겠지.
4: 저기, 근데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네네. 게 저 장모님이랑 같이 살기 때문에 네. 이건 항상 제가 늘 조심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어디까지 네. 오픈을 하고 계시나요, 집에서?
4: 반바지에다가 이제 티셔츠.
0: 그 반바지가 속옷 그 반바지는 아니죠?
4: 그 반바지 아니고.
0: 확실한 거죠?
4: 확실합니다.
0: 저희 조사 들어갑니다.
3: 부럽다. 네. 종태는 네. 항상 빵스의 반팔 티셔츠가 사계절 내내 그 유니폼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바지를 조금 추워서 바지 입잖아요. 네. 그러면 둘째 그 3살짜리 애기가 아빠 어디 가?
1: 아, 종태 심각하네요.
3: 하지만 많이 봐줘.
0: 아, 좋아요. 속옷을 입는 네. 입지 않는다. 아주 좋은 질문.
4: 예? 아니, 그러면?
1: 아니, 종태. 아니, 종태 때 헷갈렸어. 아니, 종태. 아니, 종태. 미안해, 종태.
3: 속옷을 입는다고 입는다.
0: 아, 종태 때문에 헷갈렸네. 아유, 종태 미안해요. 예, 예.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들과 스킨십을 하기 전에 뽀뽀해도 되는지 동의를 얻거나 아들이 거부를 하면 물러선다.
4: 동의라고요?
0: 그렇죠, 동의.
4: 저는 그런 거 있어요. 그냥 막 돌진해서.
0: 돌진해서.
4: 갑자기 뽀뽀를 하거나 그러진 않고 일단 신호를 보냅니다. 하고 이제 다가갔을 때 네. 아이가 이제 보통 피하죠.
0: 피하거나.
4: 그러면 이제 절대 따라가진 않아요.
0: 그럼 하기 싫구나 하고 한 2, 30분에 한 번 더 시도한 적은 있습니까?
4: 그냥 5분 있다가 다시 시도한 적은
0: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약간 집요하게 조금.
1: 매우 쳐라! 매우 쳐라!
2: 이제 그분 같은 경우 시도도 안 해요. 그냥 눈빛으로 그냥
0: 그러니까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방이나 화장실을 들어가기 전에 노크를 생활한다.
1: 이건 못 피해가지. 매우 쳐라! 못한다! 네.
4: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노크하고 심지어 한 수습할 시간 5초 정도를 준다. 충분히 기다려줬다가 그리고 들어간다.
3: 쌤씨 긴장해야겠는데 지금 완전 강자 왔는데요?
2: 아니 내가 봤을 때
0: 누구지? 이승윤 씨.
4: 아니. 긴장했네.
1: 경제한다 이승윤 씨요.
2: 잠깐. 이 장모님 없으면
0: 맞아
2: 이렇게 못하죠.
1: 장모님 쓰다 매우 쳐라.
0: 그러니까 맞아요. 장모님이 있어서. 맞습니다. 마지막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이와 분리수면을 하고 있다.
2: 아니 뭐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거 당연하지 않을까요?
0: 그러니까.
4: 야 근데 여기서 무너지네.
0: 왜요?
4: 지금도 같이 자요.
0: 그렇구나.
4: 아들이랑 지금도 제가.
0: 아, 지금 같이 자요? 지금도?
4: 네.
0: 초등학교 6학년인데?
4: 잠은 제가 같이 자요.
0: 어허. 경계존중 지수로 봤을 때 전문가분들께서 어떤지 진단을 좀 내려주세요.
11: 네, 저는 한 7점 정도 드리고 싶어요.
0: 7점?
11: 예, 그 속옷은 사실 아까 장모님 찬스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장모님하고 같이 살지만 속옷 바람으로 다니는 사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장모님이 계셔서는 아닌 것 같고 일상생활에서 가릴 곳을 가린다라는 그런 경계가 있으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뽀뽀도 다가가서 이렇게 뽀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준비할 시간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동의와 거절을 할 시간을 주고 천천히 다가가고 거절하면 더 가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점에서는 높은 점수입니다. 근데 5분은 조금 너무 빠르고 그래도 한 2, 30분 있다가 네네. 다시 시도를
4: 사실
11: 하시는데
4: 사실 5분도 안 걸리니까 한 3분 있다가 한번 다시 시도하고
11: 점수 좀 한 1점 빼야 되겠습니다.
4: 아, 괜히 얘기했다. 괜히 얘기했다.
8: 저는 한 10점 만점에 8점쯤 될 것 같아요.
0: 왜냐면 잘 나왔어요.
8: 이제 1점을 깎은

0: 이거 하나는 동의요? 라고 물어봤, 아~ 저한테 이렇게 물었잖아요. 아, 그 자체에 대한 걸 아주 좀 생소하게 여기신다는 게 약간 일점의 장점 모임이 됐었고, 아, 개념상, 아, 그래도 부모 자녀 간의 동의라는 것도 중요한 개념이다. 근데 동성 간에도 이제 이 정도 6학년 정도면은 분리수면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게 신체적 경계를 위해서 중요한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가 돼서 8점. 드리게 됩니다.
1: 저는 숙유시한하고 이렇게 공감 많이 가거든요. 저도 딱 하나 걸리는 거 있어요. 이 분리수면은 못 하겠어요. 저도. 아, 근데 이거 꼭 해야 해요.
2: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너무 이게 막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도 어른도 너무 힘들어하는 분리수면 안 하는 걸까요? 못 하는 걸까요?
3: 여기 있었구나.
4: 어? 아, 너무 귀여워.
5: 너무 귀여워. 잠이 온다.
2: 귀여워. 너무 예쁠 때잖아요.
5: 잠이 온다.
1: 게다가 정태 씨 정도.
6: 잔다고요?
2: 네.
4: 너무 신기하다.
7: 대박이다.
8: 3개월 때부터 자기 방에서 자.
4: 너무 신기하다.
6: 우와.
4: 이게 된다고?
8: 네. 그래서 문 닫고 아빠 사랑해 인사하고.
6: 진짜?
9: 연준.
10: 응?
9: 학교 잘 갔다 왔어?
10: 어.
9: 재밌었어?
10: 응.
9: 아빠가 좀 부탁이 있는데 좀 들어줄래?
10: 봐서.
2: 봐서.
9: 오늘 밤에 있잖아. 오늘 밤에 저기 같이 잘까?
10: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친구랑 게임할 시간이라고
2: 하니까 거절당했네. 어찌
4: 보면 너무 좋아해요.
2: 예.

0: 누나.
1: 누나 금방 나가.
2: 들어갔는데.
0: 아니 저 그게 아니라 오늘 정말 같이 안 잘 거야?
1: 응 안 잔다니까.
0: 진짜지?
2: 죽은 건데.
0: 그게 없지.
1: 응.
0: 진짜 안 잘 거야?
1: 안 잔다니까.
3: 아,
2: 진짜 후회가 없는 것 같은데
3: 질척대셔요.
2: 자꾸 질척거리세요. 네.
0: 야 불 끄고 다녀.
2: 괜히 왜 피곤해요.
4: 괜히 화났어.
1: 은성 씨 아빠랑 자주 자긴 하는데 요즘에 친구들도 이렇게 아빠랑 많이 자는 친구들도 없고
2: 누나가 같이 안 자는구나.
1: 중학생이니까 혼자 좀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5: 아빠 오늘 몇 시에 와?
2: 초등학교 4학년.
6: 계실 것 같은데.
5: 그러면 퇴근하고 나서 내 옆에서 자줄 수 있어?
6: 4학년 때부터 이제 혼자 자기로 약속했잖아. 나 솔직히 수 있지.
2: 아 분리수면 하려고 하는구나.
7: 려은아 혼자 자기로 했잖아.
5: 아 혼자 자면 너무 무서워.
7: 엄마가 집이 제일 안 짜졌다고 했잖아. 뭐가 무서워.
2: 아직 무서운가 봐요.
4: 귀여워.
2: 아직 아기네.
7: 그럼 내일은 혼자 잘 수 있겠어? 되게 가져와.
8: 동생을 데리고 자니까.
2: 그러네. 동생을 같이 자네.
9: 그럼 몇 살 때부터 혼자 잘 수 있을 것 같아?
5: 난 14살?
10: 뭐야?
2: 아우, 그렇게 좋을까? 아빠
3: 무서운 것보다.
2: 너무 근데 귀엽다. 저 때가 제일 행복해요 저는.
3: 맞아요 맞아요.
11: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 언제까지 이렇게 할까?
2: 맞아요.
11: 시간 가도 같이 자고 싶은 거예요.
10: 미인 있잖아. 미인을 누구 쓴다?
2: 다크네를 토닥토닥하죠. 맞아요.
3: 와, 와.
7: 진짜 신기하다.
3: 아, 누가 저한테 네, 맞아. 저래요.
2: 진짜 300일도 돌더라고요.
3: 맞아요.
9: 근데 정원 침대에서 혼자 자 생각은 없는 거야? 네 방 저렇게 있는데도?
12: 일단 잘 때 심심하고 무섭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깨워줄 사람이 좀 없어.
9: 2주에 한 번이라도 한 번씩 혼자 자는 거 한번 해보자. 그래, 오늘 한번 해보자. 알겠어.
12: 설마 들어오면은 방망이도 똑같아.
2: 아, 내가 이렇게 무서워서
12: 이렇게 놔주고 나의 보디가드야. 인형도
2: 몸은 낫거든데 인형이 지켜준다고.
4: 아 빨리 누워 그냥.
2: 아, 그래. 아 몸은 어른이야 지금. 그만해.
3: 아, 못 잘 것 같은데.
13: 무서워서 불도 못 껐어요 집에서. 보니까
2: 근데 승윤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가 지금 계속 독립하고 싶어 하는데 네. 자꾸 이렇게 질척대는 모습이 보여서 안타까웠어요.
3: 근데 좀 네. 이유가 있어요, 나름. 네. 그러니까 저는 안방에서 아들이랑 둘이 자고 이제 아내는 아들 방에서 자거든요. 근데 이게 다 그럴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불과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아요. 당장 이제 내년이면은 내가 같이 자자고 아무리 졸라도 내가 이제 따로 혼자 자게 그렇죠. 될 것 같은데 그 순간을 이제 즐기고 싶어.
2: 왜 울려 그래요, 근데?
4: 그러니까 벌써부터.
2: 이제, 아, 왜 울려 그래.
3: 이제 왜냐면은 조금 지나면은 분명히 따로 잘 거거든요.
2: 맞아요. 어느 순간 그때가 오죠.
3: 근데 이제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11: 아니, 근데 그렇게 나중에 독립하면 다시 신혼부부처럼 살 수도 있어.
3: 와, 아내랑?
11: 예. 네.
3: 이미 많이 멀어졌는데.
2: 내 혼자 하세요.
11: 근데 저도 이거 할 말은 없어요. 솔직히 아직까지 한 번에 4시 같이 자거든요. 아니 그래서 시간 얘기는 나왔던 게 이리엠은 격한 아이스하키 해도 그 링짱 들어가면 정말 세상에서 제일 터프한 쌍남자인데 집에 들어가면 깜깜하면 들어가서 혼자 쉬는 게 또 무서워요.
2: 오, 아직 애기네.
11: 너무 무서워서.
2: 무서워해서.
11: 저희 지금 영상에는 아이폰도 심해요.
2: 영상도요.
11: 아예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2: 그렇구나.
4: 제가 지금 보니까 네. 이 언니 오빠들이 분리수면을 못 하고 계시네.
2: 못 해요.
4: 애기들은 승윤 씨 나라고 무조건 못 해. 본인들이
2: 우리 누나 지금 계속 울어.
4: 지금 지금 본인들이 무서운 거야. 애기를 없이 자는 게.
3: 아, 근데 나는 지금 은지 씨. 나 진짜 그렇게 안 봤거든요. 벌써 이렇게 떼어놓은 거 아니에요. 야, 야, 이거는
2: 진짜.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은지 씨한테 배신감 느끼는 게 우리가 되게 잘 봤거든요.
4: 맞아, 맞아, 언니.
2: 근데 분리수면에서 약간 갈려요.
4: 그러니까 사실 저는 첫째, 둘째, 다 생후 4개월 때부터 분리수면을 했어요. 네, 근데 저녁 7시면 집 불을 다 끄고 아침 7시면 불을 무조건 켰어요. 그래서 이게 밤낮 구분을 조금 애기들한테 계속 줬고.
3: 아니, 근데 진짜로 저는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성교육 차원에서 그 분리수면이 그 필요한 건지 정말로 중요한 건지.
8: 분리수면은 단순히 잠자리 나누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이제 나만의 독립되고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공간적인 경계라고 부르는데 독립된 공간에서 자면서 아이가 이제 스스로 자기를 돌보는 그런 독립심도 생기고 또 부모님 또한 양육자가 아닌 한 개인으로서 이제 사생활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법을 배운 가장 기초적인 훈련이에요. 일단 아이를 떼어놓을 때 너무 잘하신 게 아이가 무서움을 모를 때 떼어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7살 이전에 재우는 게 좋고.
3: 일하다가 늦게 들어가면 한 12시 넘어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아이는 잘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딱 들어갔는데 안 자고 아빠하고 달려나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야 왜 안 잤어? 그러면서도 내 마음은
2: 너무 좋아.
3: 너무 행복한 거야.
2: 진짜 얼굴 보니까.
3: 그 얼굴 보는 게 너무 소중한 거고.
4: 또 울지 마. 울지 마. 진짜 울지 마.
11: 잠깐만, 자연인 맞아?
4: 자연인 아니야.
11: 자연인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
4: 자연인을 보네.
14: 아니, 이렇게 분리수면을 못하는 이유들이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2: 그치.
14: 있어요.
2: 그렇죠.
14: 그것 중에 하나의 가장 큰 염려는 분리수면을 하면 애착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불안해요. 부모님들이 되게 많아. 얘랑 떨어져 자면 얘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사실 반대. 심리적으로 수면은 자기조절 능력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특히 아이들이 잘 때 그 어둠에서 막 귀신, 뭐 요괴, 막 괴물 이런 것들 막 나오면서 되게 무서워지는데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사실 능력이 되게 좋아져요. 또 이제 애착에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애착은 밤에 같이 자느냐 마느냐에 있어서 사실 좌우되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수면의 질이 같이 자게 됐을 때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게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래요.
15: 아, 진짜 근데 윌리엄 계속 몸이 커지다 보니까 이거 어느 날에 이게 자고 일어나.

0: 일어났는데 여기 다리 다 이렇게 덮여져 있고 어젯밤에 여기 그냥 깊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빡!
1: 자면서 그래요?
0: 팔로 찬 거예요. 되게 아팠어요.
2: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공동수면하는 게 한국이 진짜 퍼센테이지가 높아요. 그래서 생후 24개월 시점에 한국이 77%, 호주가 20%, 미국은
1: 4.5%.
2: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는 정말 정말 갭이 많고요.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저학년 정도에서 한국의 공동수면은 71.3%. 그러니까 거의 이 분리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애들이 가장 세계에서 거의 제일 늦게 자는 편에 속하거든요. 총 수면 시간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더 짧더라. 맞아요. 이게 결국 나중에 이제 뇌 발달이나 성장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겠죠.
3: 맞죠. 예. 네. 한국은 이제 전통적으로 함께 자기 문화였잖아요. 네. 아마 그래서 더 이렇게 분리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좋았어. 저는 초등학교 한 1학년 들어가기 전이 강력한 골드 타임, 사실은 마지막 타임이라고 보고요. 그때부터는 좀 본격적인 그 왜 떨어져서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적어도 사춘기 문턱인 초등학교 4학년 이전에는 좀 분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성징 나타나면 아무래도 이제 자기도 신체적인 프라이버시가 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도 하고 이 시기를 놓치면 아이들 분리 수면이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0: 근데 우리 윌리엄하고 벤틀리처럼 아이가 무섭다고 하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2: 분리 수면을 할 때 점진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은 처음부터 아이한테 너 이제 몇 살이야? 우리랑 같이 잘 거야? 너 아직도 아가야?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자기 방이 생긴다, 자기 침대가 생긴다, 학교를 들어간다 이런 계기들이 좀 필요해요. 두 번째로는 수면 루틴을 좀 잘 만들어주시는 거 혹은 유지하는 거. 그래서 목욕하고 양치하고 책 읽고 대화하고 하루 이야기하고 이제 거기에서 같이 자는 게 아니라 누구 안녕 잘 자 이러고 나가시고
3: 그리고 애가 이제 중간에 엄마한테 다시 오면 그러면 안방 침대에서 자게 하지 말고 데리고 가서 거기서 자게 하고 엄마는 다시 돌아오는 게 맞아요.
1: 승희 씨 어떻게 우리 할 수 있을까요?
4: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5: 아, 둘이 눈 마주치지 마세요. 지금
3: 맞아.
5: 눈 마주치지 마세요. 금지. 아이 컨택 금지. 둘이 자꾸 울고.
3: 맞아.
4: 어떻게 해볼까요? 해볼까? 어떻게?
5: 금지, 금지. 아, 진짜.
2: 하지만 저 주변인 소아정신과 의사들도 저도 그렇고 분리수면 아직 성공하지 못해요. 중이에요, 중. 중. 헤어지는 중. 경계 존중이라는 게 분야가 좀 여러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신체 경계를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와 거절을 말하는 거고 심리 정서적 경계도 있어요. 이거는 내 마음하고 다른 사람 마음의 칸막이가 돼 있어서 다르다라는 그런 존중받을 권리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건 디지털 경계입니다.
1: 디지털 경계, 이게 정확히 뭔가요?
3: 이제 아이들의 삶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훨씬 더 많이 펼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세상이 왜 내 이 신체 확장판처럼 요즘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 사진 한 장 또 내가 보낸 메시지 하나가 나를 대변할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 경계를 존중받지 못하면 이제 디지털 성범죄나 그 사이버 불링이라고 하는 괴롭힘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1: 그래서 정말 부모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디지털 경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 아이 지키는 법, 실험 영상 함께 보시죠.

0: 어디까지 알아낼 수 있는지.
1: 오, 이거 무섭다. 진짜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0: 부모님의 SNS로 그 아이를 알아본 거죠?
1: 모든 걸 다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2: 전 선서보다 누나 같아, 동생 같아?
3: 누나 같은데.
2: 누나 같아?
4: 이건 중학생이고.
5: 다이어트 9살이네.
6: 9살.
1: 와, 초에서 몇 살이 쓰잖아.
6: 아, 그렇죠.
1: 알아보고자 하면 다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6: 2년 전에 9살이었어. 그럼 지금 2026년이니까 11살이겠네. 수학을 100점 맞은 것 같아.
7: 우와.
5: 다 동그란.
0: 수학도 잘하고.
5: 공부 잘한다고 생각해.
6: 춤도 잘 춰. 오. 뭐야 이거는?
1: 태권도도 하는구나.
6: 태권도 하나 봐.
1: 사교육으로 키스댄스 태권도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맞아, 탐정, 탐정. 네.

0: 사는 곳이랑은 예산.
1: 예산. 와.
2: 예산.
1: 구독자분들이 거기 호텔 어디예요? 물어보면 체크아웃 한 다음에 알려주시죠. 맞아.
3: 나는 그 산 어디냐고.
1: 그 산. 그럼 바로 알려주세요.
4: 근데 그 산 못 찾아.
1: GPS 공유해줘야 돼.
5: 성격은 어떨까? 이용해.
0: 개구쟁이.
5: 개구쟁이.
0: 혼자서 일을 뺀데.
6: 아미가 없다면 몇 살쯤이지?
7: 2학년.
1: 2학년이요?
0: 나 이만하면 대반전.
5: 이 형은 좋아하는
1: 음식이고
0: 순대.
1: 나도 좋아해.
5: 나도 그렇게 생각해.
6: 봐, 나 컬러 이런 거 보니까 만들기 뭔가 좀 뛰어난 것 같아. 그렇다면 A형?
1: 혈액형인가?
3: 엄마가 빵집은
1: 이런 거
3: 진짜 많은 거 알 수가 있구나.
1: 그러니까요.
0: 너무 귀여워요. 인기 많을 듯.
6: 아이돌 선인가?
8: 귀여워. 봐봐. 주랑 똑같아.
6: 엄마 아빠 말 듣고 해서 미안해. 주처럼.
1: 엄마가 의류 디자인.
8: 쓸정만 봐도 저렇게 급 많이 알아냈네요.
1: 과연?
9: 어떤 거 좋아하는 거 같지, 우리?
0: 춤?
9: 춤도 엄청 잘 추고
0: 태권도도 잘하는 것 같어.
9: 태권도도 잘하는 것 같았어.
0: 태권도!
9: 그리고 공부는 엄청 잘하는 것 같았어. 수학도 100점 맞고 영어도 100점 맞고 엄청 잘하는 것 같았고.
0: 진짜 잘 맞은 것 같아요. 이름은 로빈인 것 같고요. 나이는 만 6살. 그리고 감정이 풍부한 애인 것 같았고요.
10: 여자친구가 있다고 일단 얘기를 했거든요. 항상 웃고 있어서 좋다고 얘기 표현을 하셨어요.
9: 맞아?
1: 아니야?
0: 항상 웃고 있는 게 안 맞는 것
10: 같아. 혈액형은 O형이고 그 나머지는 다 비슷하게 맞는 것 같아요.
3: 혈액형 빼고요.
5: 네, 맞아요.
0: 생판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조금 불안하기도 했어요.
6: 좀 많이 좀 무서웠어요. 애기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보여줘 이쁜 모습을 남들한테도 보여주기 싶기도 하고.
1: 그렇죠. 대부분 이제 보여주고 싶어서 올렸는데
10: 모르는 사람이 와서 쟤한테 너 현서구나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8: 그거 본 적 있어?
0: 네.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6: 진짜? 네가 엄마한테 찍어주라 했잖아.
0: 엄비란 말은 안 했잖아.
1: 그치.
0: 얘들이 보고 나서 놀려요. 막 야 같이 상태 붙였다 막 이러면서. 그게 내 흑역사가 될 줄이야.
6: 저는 지우 이거를 저 한번 듣고 깜짝 놀랐어.
1: 어머 진짜구나.
6: 가려서 이렇게 피공기를 해야 되나 고민 좀 돼요 돌리기. 지금. 지우는 거는 아깝고, 예. 네.
3: 어려운 문제.
8: 의외로 진짜 정보가 많아요.
3: 어려운 문제입니다.
1: 사실 뭐 저희한테도 너무 필요한 얘기잖아요.
11: 맞아요. 네. 저는 사실 영상 보면서 좀 많이 찔렸어요. 제가 인별그램 보면 12칸이 딱 바탕화면이거든요. 그 중에 사실 제 얼굴이나 제 사진은 한 4칸이고, 애기들 사진이 한 8칸이에요.
1: 그렇죠.
11: 이제 좀 육아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좀 아이들 위주로 되고, 썸네일에 저희 우미나 도가 있어요. 사람들이 확실히 좀 클릭을 하다 보니까.
3: 아, 지금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거예요.
11: 네.
3: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게시물 같은 걸 좀 올리다 보면, 내 셀카를 올릴 때보다.
1: 네, 산 올릴 때가 인기 많죠.
3: 산 올릴 때가 인기 많고.
1: 그치, 그치.
3: 내 셀카보다는 산, 그리고 아이 사진을 네네. 올렸을 때. 네. 또 이게 또 반응이
11: 그쵸,
3: 좋아요.
11: 그쵸, 맞아. 네. 아빠 닮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12: 근데 나중에 애들은 커서, 엄마, 난 잠자는 영상 왜 올려서, 얼굴에 뭐 이렇게 잼 묻어 있는 거 왜 올려서, 이렇게 하면 어쩔 거예요.
1: 참 미디어 시대에 뭐 자연처럼 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디지털 경계의 중요성을 아주 한 방에 보여주는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13: Hi, Ava. Do you know that man?
3: 오.
1: 오.
3: 오.
13: Happy birthday, Ava. Eight already. Looks like you're involved with your friends.
2: Ah, I see you're back playing football Thursdays, Ava. Hope your dad picks you up on time for once.
4: Every time you share their life online, you risk sharing their personal data with the world. Pause before you post. Oh. A message from the Data Protection Commission.
1: 오, 이거 불가한 거야? 미쳤다. 어머,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어머, 세상에.
11: 안 붙는 살래. 네.
12: 애도 무섭고 부모도 무서운 거잖아요.
8: 그 올리는 부모님들은 사실은 거기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다는 걸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새로 보는 사람들은 눈에 띄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공통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더 쉽게 알아보는 것 같아요. 요즘은 탄소 발자국 줄이는 것보다 더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데이터 발자국을 줄이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발자국은 이 SNS나 이런 온라인상에 아이의 발자국만이 남기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생활이 노출되고 아이들이 위험에 빠지기도 해요.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그런 면에서 아이의 일상을 SNS에 올리는 데는 좀 더 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11: 근데 혹시 아예 올리면 안 되는 건 아니죠?
14: 저도 이제 뭐 세상이 지금 이제 미디어 세상이기 때문에 아예 안 올리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좋아요를 받는 그 사랑 안에는 질투들이 사실은 섞여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른이니까 그걸 감내할 수 있는 힘이 있죠. 근데 이제 아이들은 사랑과 속에 숨어있는 질투의 힘을 다 감당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1: 그걸 염두를 해야 되는군요.
14: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사진을 공유하는 거, 이걸 쉐어런팅이라는 요즘 용어를 쓰는데 부모가 자녀의 일상을 SNS로 공유하는 행위. 이게 이미 뭐 잘 하시고 있겠지만 저는 매일 가는 장소, 일상적으로 가는 장소들이 올라가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끔 저도 이제 어떤 분들 포스팅을 보면 좀 걱정되는 게 얘가 늘 가는 빵집, 늘 가는 학교, 늘 가는 학원, 교복.
11: 좀 예쁘니까.
14: 사실 딱 보면 어딘지 알아요. 그래서 시간대, 장소, 자주 다니는 곳, 생활 패턴들이 읽히는 사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된다.
11: 아예 하지 말라는 사실 안 먹힐 것 같아요. 그럼 전혀 안 들릴 것 같은데 좀 더 피해갈 수 있는 이 자세한 방법, 요거 알려주신 게 오늘 정말 큰 도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 아니, 제가 속담 중에서 좋아하는 속담 하나가 집에서 쐬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센다. 이런 말 하잖아요.
11: 야, 그 속담 어떻게 알아요?
12: 속담 몇 개 알고 있어요. 몇 개 알고 있는데 이 경계 교육도 똑같은 것 같아요.
11: 맞아요, 맞아요.
8: 실제로 아이들이 요때쯤 그 경계 교육을 잘 못 받으면 교사의 가슴 만지거나 뭐 혹은 왜 화장실에서 사진을 찍거나 이러는 경우도 꽤 있죠. 그리고 또 고학년에서 이제 보면 애들은 이제 디지털이 굉장히 익숙해지기 때문에 경계 침해가 좀 많아요.
11: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구절을 이거 하나씩 나눠 드렸죠.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려고 드렸는데요. 아, 선 넘었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여기 빨간 불을 켜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시면 돼요. 경계를 침범하는 순간 바로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15: 안녕하세요. 경계의 존중이 무너졌을 때
16: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의
17: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15: 당황하지 마세요.
11: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궁금해요. 네.
15: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나의 경계도 존중받을 수 있다.
17: 거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지.
16: 경계란 것이 나를 지키는 물타리.
15: 사연을 얘기를 나눌 건데요. 그 사연에 대해서 갖고 계신 생각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되고 하실 때 이게 좀 심각하다. 그 부절을 한번 사용해 주시는 걸로.
11: 우리도 들었을 때 심각하면 이거 누르면 되는 거죠?
15: 첫 번째 사연입니다. 6살 아들 맘입니다. 어느 날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 아들이 생식기를 보여줄 테니 친구에게도 보여달라고 했다고 하네요.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에 잠도 안 옵니다.
11: 당연히 그래요.

0: 하고 그러면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내도 하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1: 우리 한번 노래도 한번 해볼까요?
2: 노래가 있습니까?
1: 노래가 있습니다.
2: 아, 네. 아,
1: 머리, 어깨, 무릎, 발.
3: 알죠.
1: 이 노래를 가장 먼저 어린아이들에게 이 노래를 알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2: 신체를 좀 아르라고?
1: 그렇죠. 우리가 머리도 얘기하고 모든 신체는 다 얘기를 하는데
2: 가슴은 과 성대는 말하지 않고
1: 여기서부터가 우리는 왜곡된 성의 시작입니다.
4: 머리, 어깨, 무릎, 귀, 코, 가슴.
2: 아, 그렇게? 아... 귀,
1: 눈, 코, 응경!
2: 응경!
1: 네.
2: 이렇게 같이 부르는 거예요?
1: 그렇죠. 응경, 아... 괜찮으세요?
3: 아, 이거 괜찮아요?
1: 누가 또 놀라셨네. 뭐, 음순도 마찬가지고요.
0: 제가 읽겠습니다. 네. 교실에서 스킨십을 하는데 보고만 있어요 하나요?
2: 아, 이런 애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네.
0: 안에 커플이 있는데 시도때도 없이 스킨십을 해서 너무 보기 싫다는 거예요. 무릎이 앉고
5: 어?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
2: 얼씨구?
3: 아니야, 너가 더 빨개.
2: 진짜요?
0: 끄덕기도 하고
3: 이건 아닌데?
6: 요즘 너무 많아.
3: 이건 아닌데? 이거 공공장소에서는 안 되지.
0: 특히 조별몸이 있을 때는 옆에 찰싹부터 더한다고 합니다.
3: 그건 안 돼.
2: 아, 그거 좀 아니죠.
7: 일종의 좀 과시 행동이기도 하고.
1: 과시.
2: 이런 일이 많다는 것에 저는 이거 한번 누르고 싶어요.
0: 네.
2: 어떤 친구도 좀 불편한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그 불편함에 대해서 존중해줄 필요는 있죠. 근데 왜 불편한 거냐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학교에도 지금 그런 부분은 고민이 있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볼 필요는 있겠죠.
0: 학급 안에서 이런 규칙들을 바꿔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제안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규칙과 경계에 대한 방법을 만드는 거.
0: 그렇죠.
2: 일종의 그 안에서의 게임의 룰을 같이 만들어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1: 세 번째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난리라는 딥페이크가 제 아이가 당한 것 같아요.
3: 딥페이크. 저 얼마나 놀랐겠어.
2: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죠. 네. 네, 심각한 문제입니다.
1: 이 아이의 마음이.
2: 맞아요, 맞아요. 학생들이 선생님 사진을 맞아요. 그렇게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상대방이 장난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막 화를 내면 왜 웃자고 했는데 죽자고 달려들어?
3: 아니, 안 웃기니까.
7: 안 되지 않겠어.
1: 아니야, 그거 아니야.
2: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방식이 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인 건가? 이렇게 돼버리는 방식. 그것은 장난일 수 없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교육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1: 그래서 저는 거절할 권리, 거절 당할 권리, 거절할 수 있어라는 그 환경이 된다는 거죠.
2: 당황하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만 여러분 당황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당황을 또 마음으로 인정하시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작하신다면 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나눠서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대부분 지금 부저가 거의 동시에 계속 같이 네. 저희가 누르긴 했는데 언제 제일 많이 누르셨어요, 승현 씨는?
8: 일단은 뭐 학교 내에서 막 학생들끼리 뭐 애정 행각을 뭐 이렇게 스킨십이 과해서 네. 뭔가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거나. 근데 이게 자꾸 옛날 사람 같은데 네. 사실 학교에서는 이게 상상도 못할 일이야.
3: 우리는 상상도 못했죠. 우리 때는 누가 누구 사귀는 것도
1: 맞아요. 교실에서 그러면 안 되지. 뭐만 잡아야 돼? 연필만 잡아야 돼요.
8: 그것도
3: 네?
1: 왜? 연필만 잡아야 되는
3: 허리에서 팔 돼요. 팔 이성에 대한 팔 이성 팔 팔
8: 안 돼 안 돼 안 돼.
1: 안 돼?
3: 그러니까 네. 철저하게 이걸 좀 우리가 맞아요. 규칙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1: 돼요. 네.
9: 저 솔직히 그 사례 중에서 제가 겪어본 게 하나 있어요.
3: 어떤 거예요? 어떤 거?
9: 우리 애가 3살 때였을 텐데 친구끼리 집에서 놀러 왔는데 장난 치면서 놀다가 네. 팬티 좀 벗어봐. 그때 다른 부모들은 뭐 3살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했는데 내 입장에서 내가 무너진 거예요.
7: 보통 이제 3살 때쯤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이때는 사실은 그냥 얘네들이 무슨 악이나 무슨 그런 건 없고 호기심. 호기심 그리고 또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되게 재미있는 놀이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거는 이제 너의 소중한 비밀을 함부로 막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행동이 너를 전혀 멋있게 보이지 않게 한다.
10: 그 교수님 말씀처럼 그 발달 단계에서 그 부분에 감각이 되게 집중되고 네. 뭐 관심

0: 되게 많이 가는 시기가 있어요.
1: 네, 그리고 게다가 이제 이런 정서가 과거의 우리 문화에서 좀 이어져 내려오는 부분들도 좀
2: 맞아.
1: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친척들 생각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성기, 음경 같은 거 보고, 아이, 그놈 참 싫어하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보여달라고 하거나, 만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2: 운명 같다,
1: 그랬거든요.
2: 진짜.
1: 지금은 많이 안 그렇지만 옛날에 백일이나 돌사진 막 이런 거할 때, 남자아이들 막
2: 맞아,
1: 아랫도리 같은 거 벗겨놓고
2: 벗겨놓고 거의
1: 사진
2: 오빠
1: 찍고
2: 사진이야, 진짜.
1: 하잖아요.
3: 저도 지금 그 집에 가면은 앨범 어딘가에
2: 네.
3: 있어요.
2: 본인 거 아니면 아이 거?
3: 저
2: 저렇게 찍자,
3: 제 사진이죠. 네,
2: 네.
3: 요즘에는 그렇게 안 찍잖아요.
2: 그렇죠.
3: 근데 옛날에는 다
2: 그렇게 찍었어요.
4: 맞아요.
2: 진짜로.
4: 다 그렇게 찍었어.
3: 사진관 앞에 지나다니면서 흔히 볼수 있는 사진 중에
2: 맞아.
3: 하나였기도
2: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5: 야, 어느 순간부터 거기 그 포스트잇 하나 이렇게 붙였어요. 그 소중고에.
3: 지금 그리고 딥페이크 얘기도 나왔는데, 야, 저거 정말 심각한 거 아니에요?
2: 그쵸. 저도 깜짝 놀랐어요.
4: 애들이 뭐 어떤 거 많이 하는지 혹시 아세요, 형님? 네.
3: 그, 저도 뭐 산에 있어도 알건다 아는데, 그, 합성사진. 우리는 이제 합성사진이라고 했지만, 합성사진이 더 교묘해지고.
2: 맞아요.
3: 구분하기가 힘들어졌다는
2: 맞아요.
3: 거.
2: 맞아요.
4: 제가 제 막둥이니까 우리 네. 어르신들 핸드폰도 한번 꺼내봐요.
2: 어르신들,
4: 우리 어르신들 네, 다
6: 사진이 하나 필요해요.
2: 사진?
6: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르신 사진 하나를 제가 네. 좀 찍어볼게요.
3: 어르신이라면 좋은가요?
6: 네네. 네. 자, 스마일 치킨. 네, 찍었어요. 밤새 네. 카톡방 초대 드릴게요.
3: 아, 뭘 만들
6: 네.
3: 건가 보네.
6: 저 이렇게 해서
2: 단톡방에 뭐. 초대하려고 하는 것 네. 같아요. 초대가 됐어요.
5: 올라왔어.
6: 아니, 제가
3: 잠깐만.
6: 뭐 이렇게
5: 바보?
2: 어떻게 이렇게 야. 금방 만들었어?
1: 아니 근데
6: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5: 야.
6: 사진 하나만 찍으면
3: 이걸 만들었다고?
1: 이 포즈를 안 취했잖아요.
6: 맞아요. 이게 딥페이크. 제가 사실 승윤님 얼굴 사진만 찍었는데
3: 아니 근데 이게 가능하다.
2: 아니, 네. 표정도
6: 귀착금지.
2: 표정 잘생긴 줄 아는 듯.
3: 아니 내가 지은 게 아니라니까. 이게 와 기분이 좀 별로다 이거는 진짜.
6: 얘들아 알지? 나는... 승윤이 공개 수배 된 거.
3: 얼마야? 이거 현상금
6: 만 원이야?
3: 현상금이 10만 원이네 그래도.
6: 100만 원이야. 눈 정말 안 좋구나.
2: 안 찾을래.
3: 나 근데 내용도 잘 못 봤는데 지금 보니까 되게 기분 나쁘다.
4: 이제 봤어, 이제.
3: 나 언제 내가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서 이렇게 막 다 이렇게 웃은 적이 없어.
4: 얼굴 사진으로 다 한 거야.
2: 아, 진짜?
5: 한 순간에 그냥 한 명 꺼내버리는 느낌?
2: 맞아. 야. 아니, 이런 것들 진짜 다 한 게 아니라고?
3: 아니,
2: 이거 진짜 같은데?
3: 이거 아니라니까.
2: 진짜?
4: 아니에요. 다 손도 다. 네.
3: 누군가가 내 사진을 이렇게 조작을 해서 올린 다음에 자기들끼리 막 놀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나는
4: 아니, 울지 마세요. 진짜 아니, 오늘 왜 이렇게
3: 영혼을
4: 울어.
3: 영혼을 모르는 거야,
1: 그렇죠.
3: 영혼을.
4: 맞아.
1: 이게 일단 동의 없이 본인의 사진이 올라왔다인 네. 거고 그걸 가지고 막 여러 개를 변형하면서 좀 웃기게 희화화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외모 평가, 얼평하고 막 이제 혹은 이제 여기서 심해지면 성적인 평가나 발언이나 이런 것들도 나오겠죠.
2: 금방하죠.
1: 이제 승윤님이야 이제 우리가 다 어른이니까 동등한 관계에서는 야 이거 나 기분 나빠 이렇게 말하지만 아이들은 사실 이거 위계관계가 사실은 생각보다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속으로는 아닌데 나중에 가서 이제 되게 상처 많이 받고 나중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죠.
2: 네. 그리고 실제로 얼떨결에 동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래 압력이 굉장히 세니까. 그래서 이제 고학년은 스마트폰 활용도가 거의 성인 수준, 어떤 때는 성인을 뛰어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래 관계가 또 삶의 중심이 되고 성적 호기심이 본격적으로 발현되는 시기라서 굉장히 위험하게 인터넷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고학년은 권리와 책임, 또 뭐 관계 맥락, 그리고 법적인 책임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보내면 또 유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하셔야 되고요. 뭐 저학년은 네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고학년 때는 네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가해자 성인지로 전환하는 게 좋습니다.
6: 오늘 신체부터 심리, 공간, 디지털까지 경계 존중의 심화편을 함께 했는데요. 소감 어떠셨는지 한마디씩 해주시죠, 승윤 씨.
3: 미처 제가 이렇게 신경 쓰지 못했던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오늘 많이 알게 돼서 실생활에도 많이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나오고 싶어요.
4: 다시 나오고 싶어요?
3: 예.
4: 적응하신 거예요?
3: 난 이제 적응 이제 응격!
4: 아니, 안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2: 어떻게 해요? 안
5: 시켰어요.
4: 지금
5: 넘어갔어, 지금.
4: 왜 갑자기 응용을 왜
3: 갑자기,
4: 찍는 거야?
3: 이게 이렇게 갑자기 하면 안 되는 거야?
4: 안 돼. 찍힐 때. 경계 존중 못 찍힌 거예요.
3: 우리 싫어요.
4: 공이 안 구했어요.
2: 제가 지금 고막 경계 지금 무너졌어요.
4: 자, 은희 씨는 어떠셨어요?
7: 저는 오늘 특별히 다른 경계 영역보다 디지털 경계에 대해서 확실히 좀 많이 와닿았어요.

0: 많았던 것 같고 알려주신 대로 뭔가 포스트 하기 전에 포즈 하는 것을 조금 더 연습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1: 우리 어렸을 때 스마트폰 없었고
0: 맞아요.
1: 그리고 나중에 SNS 생겼고 앞으로도 어떤 거 생길지 모르니까 이거 계속 평생 숙제 될 것 같아요.
2: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모두 성경해요. 이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3: 다른 날보다 너무 차분하고
2: 차분하죠.
1: 9시 뉴스인 줄 알았어요.
2: 오늘 우리가 정면 돌파할 주제는 바로 우리 아이 왜 자꾸 만질까? 작가님이 저한테 그러니까 선배님, 예, 자위하세요? 예? 언제 처음 자위하셨어요? 예?
4: 첫 자위 시작이 10.5개월.
5: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온 엄마한테 걸렸어요. 제가 나쁜 짓을 한 건가요?
6: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2: 문 닫힌 아이 방 앞에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 때거든요.
7: 아이들의 문제보다는 사실 부모님의 걱정이 더 문제예요.
8: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0: 완전히 분리를 해야 되겠다, 집을 지면. 이게 결심을 하게 됐고요.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다. 제가 그게 로망이에요.
1: 이 공간에 제가 머물러 있으면 무념무상? 아무 생각이 없어요.
2: 외부에 심어져 있는 나무도 볼 수 있고 뭉게구름도 별자리 관찰도 가능하고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 저의 작은 천국.
3: 예원씨, 장훈씨.
4: 깜짝이야.
5: 100억 정도 되는 매출을 올렸던 방구회사를 한 40년 운영을 해왔고요. 예술통 기획자로 살고 있는 박동훈이라고 합니다.
6: 버신 돈을 네. 이 거리에 지금 쓰고 계시다고.
4: 근데 이렇게 예쁜 거리가 있는 줄 몰랐어요.
6: 동지 같은 모양.
4: 그렇네요.
5: 맞습니다.
4: 볼거리가 진짜 많네요.
7: 안 나가시고 오늘 촬영 끝날 거예요.
6: 총 많으시고.
4: 이게 대박이에요.
6: 밑에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지하에 요리하는 데도 있고. 천장.
7: 오늘 촬영 끝날 거예요.
6: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그런 느낌이에요.
5: 엄마가 저쪽에서 오시는데 리어커를 끌고 오시는 거예요.
8: 대부분의 삶을 길 위에서 보냈어요.

0: 아무 일이나 이렇게도 못 일어나셔서
1: 1년 이내 사망률이 60-70%입니다.
2: 도관절 수술하면 굉장히 힘든다.
3: 잘 됐다가 혼자 못 찾으면 오히려 더 잘못될까 봐.
1: 수술을 하느냐 마느냐를 고민하거나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수술을 해야지만 더 제 수명을 다 살 수 있는 겁니다.
4: 수술하기 전에 언니 죽었구나, 이제 못 산다, 이제 그랬는데 살아야 되겠다.

교육방송 52년, 공사 창립 26주년. 2000년 EBS는 새천년을 맞아 차세대 교육 허브로 도약을 꿈꾸며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교육공영방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끊임없이 선보인 EBS. 2026년 EBS는 AI 혁신으로 제도약이라는 경영 비전을 설정하고 AI 시대에 발맞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문교양 대기획, 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 초등학생 대상 역사 드라마 AI 인물 한국사, 혁신적 비주얼의 AI 드라마 부활 수업과 EBS 청소년 문학관, 신진 제작자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은 AI 애니메이션 공모 및 선정작 방송 등 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대적 화두를 고민해보는 AI 사피엔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처음 배우는 AI 등 EBS의 제작 노하우로 대국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합니다. 글로벌 코믹 개발에 도전하는 과학 생존 리얼리티 최후의 인류, 글로벌 테크 기업과 협업으로 공연 확대 및 신인 뮤지션 발굴에 나서는 스페이스 공감 헬로 루키, 세계 석학들이 함께하는 지식 콘텐츠의 대명사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여섯 번째 시즌 등 세계 속 K-교육 콘텐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EBS는 국내 최초 어린이 철학 토론 프로그램 어린 철학자와 부모의 첫 성교육 등을 통해 AI 시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집 다큐 청춘 경로의 재구성, EBS 다큐 프라임 암 전쟁은 끝났다, 생각의 멸종 등을 통해 사회적 과제와 해법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을 비집고 글로벌 아빠 찾아 산만리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분야에서도 EBS는 고품격 초중고 강의 콘텐츠 개발 및 AI 기반 학습 멘토링, 전국 100여 곳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으로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미래교육 트렌드 역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EBS는 한국 PD대상 3관왕 및 휴스턴 국제영화제 5개 부문 수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해온 52년, EBS는 앞으로도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수신료의 사회적 가치, 그 이상을 증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400여 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작가가 있습니다. 세계가 사랑한 불멸의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를 연구한 학자는 많지만 조너선 베이트만큼 깊은 통찰과 폭넓은 지식을 겸비한 사람은 드뭅니다. 영국이 인정한 이 시대 최고의 셰익스피어 연구자. 오늘 그와 함께 먼 옛날 런던의 극장가로 떠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겠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안녕하세요. 서울의대 강시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1950년대 런던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대기오염의 재앙, 런던 스모그 사건 말씀드렸죠. 런던의 명물 2층 버스 이야기입니다. 루트메스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2층 버스. 당시에 두 부류의 직원이 있었는데요. 한 명은 하루 종일 앉아서 운전대를 잡는 운전기사였고, 다른 한 명은 버스 1층과 2층을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승객들의 표를 확인하는 차장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버스 기사와 버스 차장의 신장병 발생 위험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 했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두 사람은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공기를 마시고 비슷한 식사를 하겠죠? 그런데 연구 결과 버스 기사의 심장질환 발생률은 매년 1,000명에 2.7건, 버스 차장은 1,000명당 1.9건으로 버스 기사가 버스 차장보다 심장병을 앓게 될 가능성이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비슷한 환경에서 버스 기사는 주로 앉아서 일하고 버스 차장은 서서 움직이면서 일을 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심장에 좋지 않다. 신체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선사시대 인류는 배가 고프면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사냥과 채집을 하면서 목적을 가지고 치열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는 것, 에너지를 소모해야만 칼로리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유전자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도로 발달한 현대 문명은 이 진화론적인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활동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먼 옛날처럼 먹을 걸 얻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게 아니라 활동량이 적어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됐고요. 그렇다 보니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 수명이 짧아진다는 것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하루에 깨어있는 시간 16시간 중에서 하루 13시간을 앉아서 생활하는 분들은 앉아있는 시간이 11시간 미만이었던 분들보다 사망률이 거의 2배 높았다.

있다는 연구도 있고요.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마다 전체 사망 위험이 11%,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18%, 암으로 인한 사망이 9%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늘은 신체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어떻게 신체 활동량을 늘릴 수 있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실 저도 진료실에서 운동이라는 표현 많이 씁니다. 하시는 운동 있으세요? 운동 여전히 열심히 하고 계시죠? 라고 질문하는데 사실은 전문가들은 신체 활동이라는 표현을 더 선호합니다. 신체 활동은 우리 골격근을 수축시켜서 에너지를 쓰는 모든 움직임을 이야기하고요. 반면에 운동은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헬스장이나 수영장에 가서 계획적으로, 구조적으로, 반복적으로 땀을 흘리면서 하는 운동을 일컫고요. 중요한 거는 돈 내고 큰맘 먹고 헬스장에 가서 땀 뻘뻘 흘리는 운동이 아니더라도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 신체 근육을 움직이는 신체 활동만으로도 우리 몸이 보상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얼마나 움직여야 할까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신체 활동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강도 신체 활동 15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 활동 주 75분 이상. 중강도 신체 활동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운동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빠르게 걷기, 6km per hour의 속도로 빠르게 걷기, 집안일, 걸레질, 청소기 돌리기, 욕실 청소, 조금 숨찬 집안일, 아이랑 같이 놀기, 반려동물 목욕시키기, 반려동물과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놀기, 낮은 경사의 등산, 자전거를 16km per hour 미만으로 타는 거, 골프,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등 라켓 스포츠, 가벼운 춤추기, 수영 연습,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스마트폰 게임 말고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게임용 스포츠. 어떤 운동인지 다 기억하기는 좀 어려우실 텐데 그래서 쉽게 분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토크 테스트입니다. 부인이랑 배우자랑 같이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강도는 걸으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을 정도를 이야기하고요. 아까 이제 6km per hour 이상의 빠른 걸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빨리 걸으면서 대화는 가능한데 노래 부르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 대화를 길게 가져가기는 조금 어렵고 약간 숨찬 상태로 대화가 가능한 정도를 이야기하고 이게 우리가 목표로 하는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입니다. 일주일에 150분이라고 하면 바로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하루 30분씩 주 5회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더 기억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출근길 빠르게 걸어서 15분, 퇴근길 15분 빠르게 걸으시면 30분 채우실 수 있거든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주말에 골프 나가시면 짧아도 한 4시간, 길게는 뭐 6시간도 걸어 다니시잖아요. 다만 카트 타시면 안 됩니다. 카트 말고 계속 걸으셔야 됩니다. 계속 걸으시면 일주일 신체 활동량 채우실 수 있습니다. 난 정말 바쁘다. 매일 30분 운동 이런 거 못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고강도 신체 활동 추천드립니다. 상자나 가구 등 무거운 물건 옮기기, 달리기, 등산, 16km/h 이상의 자전거 타기,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라켓 스포츠를 좀 격렬하게 하는 겁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크로스핏, 스피닝 이런 운동들이 고강도 신체 활동에 해당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토크 테스트 조금 더 쉬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중강도는 옆 사람과 숨은 차지만 대화가 조금 가능한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강도는 거의 대답이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할 수 있어요? 네! 아니요! 밖에 말 못하고요. 이건 대화가 불가능한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고강도 신체 활동은 에너지 소모량이 중강도 신체 활동의 대략 2배 정도 돼서 고강도 신체 활동을 하시는 경우는 주 150분 대신에 절반으로 나눠서 75분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러닝 유행인데요. 한 번에 한 30분, 40분 정도씩 하신다고 하시면 토요일, 일요일 두 번 하셔서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산소 신체 활동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렸는데요. 삼국지에 나오는 삼발이처럼 천하 삼분지계처럼 운동을 위해서 유산소 운동과 함께 반드시 챙겨야 할 신체 활동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 마음대로 이름 붙인 게 운동 삼분지계인데요. 유산소 신체 활동과 함께 저항성 운동, 유연성 운동 이 세 가지 운동 같이 하시도록 말씀드립니다. 유산소 운동은 가장 기본입니다. 심폐지구력, 신진대사 증진, 심혈관 질환 예방, 사망 위험 감소, 좋은 효과 너무 잘 알려져 있어서 기본적으로 유산소 운동 하셔야 되고요.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해지고 있는 두 번째 요소가 바로 저항성 운동입니다. 예전에는 무산소 운동이라는 표현도 썼었고요. 근력 운동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주 2회 이상 우리 몸의 주요 근육군을

사용하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다리, 엉덩이, 등, 가슴, 복부, 어깨, 팔같이 큰 근육을 사용하는 근력 운동 하시도록 말씀드립니다. 연세가 드시면 우리 몸에 근육이 자연스럽게 빠지거든요. 근감소증이라고 표현하죠. 근력 운동은 근육의 일상생활보다 조금 더 큰 부하를 주는 게 목표입니다. 조금이라도 저항을 가해서 이런 신체 활동을 하시게 되면 근육량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근력 운동이라고 표현하면 꼭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거 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꼭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귀엽게 나온 조그만 가벼운 아령들이 있거든요. 1, 2kg짜리 가벼운 아령 이런 것도 좋고요. 고무밴드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저항을 가해주는 운동이고 그 외에도 그런 기구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팔굽혀펴기, 플랭크, 그다음에 스쿼트, 그 내 체중을 이용하는 운동 좋고요. 집 앞에 있는 정원 가꾸는 것 이런 거 다 좋은 저항성 운동이 됩니다. 한번 하실 때 아 힘들다 이런 생각이 좀 들게 하시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하실 때 한두 번만 하시는 게 아니라 8회에서 12회 정도 반복하셔서 아 힘들다는 생각이 좀 들 때까지 하셔야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유연성 운동, 평형성 운동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감각하기 쉬운 운동들인데 유연성 운동은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줘서 우리 몸이 좀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요가, 스트레칭의 대표적이겠죠? 몸이 유연해야 다른 운동을 할 때도 다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도 생활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운동 방법이고요. 연세가 드시면서 근력이 약해져서도 그렇지만 균형감각이 떨어져서 넘어지실 수 있거든요.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낙상하시면 골절로 이어지고 고령에서 골절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한 발로 서 있기, 뒤로 걷기, 태극권이나 요 흔들판 있어요. 밑에는 동그랗게 생긴 흔들판 이용해서 하는 운동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에서는 이런 유연성, 평형성 운동을 주 3회 이상 하시도록 권유드립니다. 이렇게 운동 3분지계, 유산소 운동, 저항성 운동, 유연성 운동 세 가지 운동 골고루 하시면 가장 좋은 건강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체 활동 얼마나 잘하고 있을까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신체 활동량이 충분하지 못한 신체 활동 미실천율이 31%나 된다고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선 시간들에 제가 우리나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심혈관질환 얼마나 좋아졌고 고혈압 조절이 얼마나 좋은지 자랑스럽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역에 오면 신체활동 영역에서는 우리나라 지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체활동 미실천율 말하기 너무 부끄러워서 그랬는지 신체활동 실천율 보고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성인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채 50%에 미치지 않습니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신체활동 부족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청소년 신체활동률인데요. 우리나라 청소년 신체활동률은 남학생의 경우는 25%, 여학생은 9%에 불과합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선진국에서 공통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청소년 신체활동률이 너무 낮아서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다른 선진국들, 미국, 영국,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하고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정말 지표가 나쁜 상황입니다. 신체활동은 공부할 시간을 뺏는 일이 아니고요. 오히려 집중을 개선시켜주고 뇌 기능을 올려주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잘 증명된 방법입니다. 또 우리 몸의 최대 골밀도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완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골밀도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고 고령기에도 골밀도가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시기에 제일 중요한 골든타임 시기에 농구, 줄넘기, 달리기 같이 뼈에 체중이 실리고 중력이 가해지는 신체 활동을 해야지 골밀도가 높아집니다. 이 시기에 뼈 은행에 저축을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리 칼슘 보충제 드셔도 시간이 지나면 골다공증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청소년기의 운동 습관은 아이의 평생 체력을 결정하고요. 평생 심장 건강을 지켜주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운동해도 될까요? 아, 이건 정말 학계에 풀리지 않는 딜레마입니다. 아마 영원히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신체활동 중요한데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신체활동을 좀 줄여라.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충돌하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고요. 연구가 좀 제한적이기는 한데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미세먼지를 마셔서 생기는 악영향보다는 신체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쪽으로 모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세먼지는 고위험군이 특히 있거든요. 고령 기저질환자분들, 이런 분들은 미세먼지에 취약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분들은 미세먼지가 나쁜 날 또는 매우 나쁜 날 정도는 주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고강도 운동 좋다고 하던데요. 최근에 이런 연구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인터벌 트레이닝 같은 고강도 신체 활동이 좋다는 연구들이 있는데 혈압 강화 효과, 심장 기능 개선, 지질 대사, 심폐구력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중등 강도 운동보다 고강도 운동이 유리하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분들한테 추천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부상의 위험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특히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고강도 운동을 갑자기 했을 때 부담을 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령이시거나 그 전에 해본 적 없거나 심장질환이나 다른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께서 고강도 신체활동 고려하신다면 일단 좋습니다. 좋은 생각이신데 바로 시작하시기 전에 담당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해 보시고 필요하면 저는 검사 한번 해보고 추천드리거든요.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장질환인데 운동해도 되나요? 네. 과거에 심장질환 있으면 운동하지 말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했었던 연구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해서 한국인 44만 명을 분석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빠르게 걷기 같은 중강도 운동 150분 하는 양이 요 X축에 있는 500이거든요. 빨간색이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 파란 선이 심혈관 질환이 없는 분들입니다. 500m를 넘어가면 사망 위험 감소 효과가 무뎌지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파란색에 건강한 분들은 500까지가 제일 큰 이득이고 그 다음에 거의 평평하게 가는 반면에 빨간색에 심혈관 질환 있으신 분들은 물론 500이 제일 경사가 가파르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건강 이득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 있어도 신체 활동량이 정말 많은 분들은 사망 위험이 심혈관 질환이 없는 분들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게 저희 연구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좀 걸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요. 반대로 뭐 좋은 건 좋은데 내가 이제 이 나이에 뭘 달라질 게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저희 영역에서 심장내과에서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Exercise is medicine, 운동이 곧 약이다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심근경색 환자가 퇴원 후에 신체활동 꾸준히 하면 건강효과가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효과가 심장내과에서 처방하는 심장약 한 알만큼 효과가 좋다는 게 여러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어 있습니다. 위장장애도 없죠. 간수치장애도 없죠. 돈도 안 드는 이렇게 좋은 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창한 계획이 필요하신 거 아니고요. 오늘 저녁 식사하시고 동네 한 바퀴 한 30분만 조금 빠르게 걸으시면 됩니다. 오늘 내딘 요 힘찬 한 걸음이 100세 시대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는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심장 건강을 위한 맞춤형 운동 처방전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신체 활동 방법과 이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달아버린 심장, 다시 뛰게 하는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1: 이 꽃 이름이 뭐 같습니까, 이거?
2: 예쁜 꽃?
1: 야, 이 꽃은 뭐지? 좀 특이하네. 내가 알던 꽃이 아닌데 처음 보네? 식물 이름은 어느 정도 좀 알아요. 그 과학자들인데 알지 않겠어요?
2: 생물학자 중에서도 그거를 굉장히 잘 대답해 주시는 분들이 바로 식물 분류학자.
1: 식물 분류학? 국내 식물 분류학계 1인자라고 하셨으니까.
3: 그 산딸나무라고 그래서요. 숲 속에 속하고 있습니다. 연산홍이라고 그래서.
2: 아, 이름 들어봤는데.
3: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트리가 에이비스 코리아나.
2: 크리스마스 트리가
3: 우리 고유종이에요.
2: 우리 고유종이에요?
3: 아, 오바마 이름을 따가지고. 우와. 로드덴드론 태현이아이라고.
1: 태현이요? 태현이요?
3: 정태현 교수님 이름을 따가지고. 아. 정태현 교수님은 이제 우리 한국 식물 분류학의 이제 아버지라고 이제 불릴 수 있어서.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한국사 강의를 맡은 역사학자 정재환입니다. 네, 오늘은 1937년 2월 이 도쿄의 어느 저택에서 벌어진 극적인 만남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두 남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한 사람은 영국인 변호사 존 게스비, 다른 한 사람은 조선의 젊은 수장가 전영필. 그들 사이에는 고려청자 22점이 놓여 있었습니다. 게스비가 말했습니다. 한 점당 2만 5천 원, 모두 55만 원입니다. 전영필이 답했습니다. 한 점당 1만 5천 원, 모두 33만 원을 제안합니다.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이 두 남자는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됐을까요? 그들은 왜 고려 청자의 목숨을 걸었을까요? 먼저 영국인 존 게스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귀족 출신의 국제 변호사였습니다. 25세에 일본으로 건너가 활동하면서 이 일본 황궁 뒤편에 호화로운 저택을 짓고 살았습니다. 이 타고난 미술품 애호가이자 수집가였던 그는 일본에서 이 동양 예술품을 수집하기 시작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고려 청자에 매료됐습니다. 게스비는 일본인 골동품상 미야카와 다카요시를 통해 이 명품 고려 청자만을 골라 모았습니다. 20년 가까이 오직 이 최고의 작품만을 말이죠. 고려 도공들이 빚은 최상급 청자들이 그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예술품 애호가이자 수집가로서 게스비는 금세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조선의 전영필 이야기입니다. 1906년 서울 종로에서 태어난 그는 이 증조부 때부터 3대에 걸친 명문가의 후손이었습니다. 증조부 전계우는 종이품 가선대부 경상중군을 지냈고 이 서울 근교와 충청도 일대에서 수만석을 추수하던 대지주였습니다. 아버지 전영기도 통정대부 중추원 의관을 지냈으니 이 귀족 출신, 이 시체말로 금수저를 넘어선 다이아몬드 수저였습니다. 전영필은 태어나자마자 이 숙부 전명기의 양자가 됐고 이 친형 전영설이 요절하면서 양쪽 집안의 유산을 모두 상속받게 됐습니다. 24살에 이미 4만 나지가 있는 만석군이 된 거죠. 휘문고등보통학교를 거쳐서 일본 와세다대학 법학과를 졸업했지만 그는 이 일제의 법률가로 사는 길도 유유자적한 삶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제강점기에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귀한 우리 문화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엄청난 유산으로 불상, 그림, 고서적, 도자기 등 이 한민족의 혼이 담긴 우리 예술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전영필은 일본 도쿄의 영국인 개스비가 이 최고의 고려청자를 많이 소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장자가 팔기 전에는 구입할 수 없는 거죠. 그는 흐르는 강물에 낚싯대를 던져놓고 이 세월을 기다리는 강태공처럼 때를 기다렸습니다. 존 개스비는 영국인이야. 지금은 일본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영국으로 돌아갈 테고 그때가 되면 이 수장품을 처분하겠지.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1936년 2월 26일 일본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일본은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국제 변호사로서 감각이 뛰어났던 개스비는 귀국을 결심했고 소장품 일부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1937년 2월 이 소식을 들은 전영필은 지체 없이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두 사람은 개스비의 저택에서 마주했습니다. 개스비는 청자 모자 원숭이 모양 연적, 청자 기린 모양 향로 등 22점의 청자를 보여줬습니다. 모두 조선의 귀중한 문화유산이었고 이 고려인의 예술혼이 담긴 명품이었습니다. 전영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청자들을 되찾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스비와 전영필, 두 남자의 밀고 밀리는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개스비가 제시한 값은 한 점당 2만 5천 원, 모두 55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이 서울 기와집 한 채 값이 천 원 정도였으니까 이 550채에 해당하는 거금이었죠. 전영필은 조심스럽게 한 점당 만 5천 원, 모두 33만 원을 제안했습니다. 1차 협상은 아쉽게도 결렬됐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전영필의 가슴은 타들어갔습니다. 이 일본에 두고 온 청자 생각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죠. 그러는 사이 이 개스비는 대형 박물관에 팔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개스비가 조선으로 건너왔습니다. 전영필은 그를 자신이 짓고 있던 박물관 보화각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스비 선생님, 이 수장하고 계신 고려청자는 조선의 보물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곳에 전시해 우리 민족에게도 이 찬란한 문화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개스비는 감동했습니다. 이 전영필이 단순한 수집욕으로 이 청자를 탐내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이번에는 개스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영필 선생, 이 선생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제가 40만 원에 양보하겠습니다. 대신 이 청자 두 점은 제가 보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영국으로 가져가서 감상하다가 나중에 이 대형 박물관에 기증하겠습니다. 전영필의 진심을 알아준 개스비 덕분에 이 협상은 성사됐습니다. 전영필은 개스비가 사랑한 청자 두 점을 양보하고 나머지 20점을 4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는 급히 공주에 놓은 만마지기를 팔고 고려 청자를 영접하기 위해 도쿄로 날아갔습니다. 하마터면 사라질 뻔했던 고려 청자 20점 중 7점은 해방 이후 국보와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그때 한 점당 2만 원을 주고 어렵게 구한 청자는 이제 무가지보, 이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보물이 됐습니다. 고려 도공들이 도전과 실험 정신으로 빚어낸 세계 최고의 명품 고려 청자. 그것은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라 조선의 혼이 담긴 예술이었습니다. 그럼 이 전영필이 되찾아온 고려 청자 중 국보 청자 모자 원숭이 모양 연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높이는 9.8cm, 몸통 지름은 6.0cm입니다. 이 유약이 잘 녹아서 투명하고 잔잔한 기포가 표면을 덮고 있죠. 아주 은은합니다. 그리고 색깔은 아름다운 비추색입니다. 앞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 어미 원숭이 머리 뒤에는요, 지름 1cm 정도의 물을 넣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끼 머리 위에도 이 지름 0.3cm인 구멍이 뚫려 있죠. 이 뒤통수에 난 구멍이 좀 안쓰럽기도 합니다만 이 물이 나오는 구멍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2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고려 귀족들이 원숭이를 애완용으로 길렀다는 사실과 함께 이 호사스러운 귀족 문화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도공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토록 섬세한 청자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이 아름다운 빛을 만들어냈을까요? 고려의 도공들은 단순히 흙을 굽는 장인이 아니라 이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고 색을 실험한 과학자이자 예술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같은 청자라도 이 고려의 빛깔이 달랐을까요? 먼저 흙이 달랐습니다. 청자를 만드는 흙의 성분이 조금만 달라도 푸른빛에서 회색빛, 심지어 검은빛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마도 달랐습니다. 중국의 월주요는 벽돌로 쌓은 벽돌 가마, 전주교였습니다. 하지만 강진이나 부안의 고려 가마는요, 흙으로 쌓은 진흙 가마, 토추교였습니다. 용인과 시흥의 가마는 중국식 이 벽돌 가마였고요, 이 강진은 토추교였죠. 중국 월주요의 벽돌 가마는 길이가 40m에 달했습니다. 반면 강진의 진흙 가마는 10m에서 20m 정도로 짧았습니다. 10세기 한반도 중서부에서 만들어진 초기 청자는 이 중국식 벽돌 가마에서 구웠지만 11세기 이후 이 남서부 지역으로 중심이 옮겨가면서 진흙 가마로 바뀌게 됩니다. 벽돌 가마에서는 한 번만 구웠지만 이 진흙 가마에서는 두 번 구웠습니다. 유약 또한 달랐습니다. 도자기 표면을 치밀하고 단단하게 만들고 이 투명한 광택을 내기 위해서는 유약의 재료와 배합이 중국과는 달랐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겹치면서 같은 청자라도 이 송나라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고려만의 독특한 빛깔, 바로 비색이 만들어진 겁니다. 당대의 중국 사람들도 이 색을 극찬했습니다. 12세기 고려를 방문한 송나라 사람, 이 서긍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려 도경이라는 책에서 고려의 풍속, 음악, 의복, 그리고 청자에 대해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서긍의 눈에 비친 고려 청자는 이렇게 묘사됩니다. 도기의 빛깔이 푸른 것을 고려인은 비색이라고 하는데 근래에 들어 제작 기술이 정교해져 빛깔이 더욱 좋아졌다. 술병의 모양은 참외와 같은데 위에는 연꽃 위에 오리가 엎드린 모양의 작은 뚜껑이 있다. 또 주발, 접시, 술잔, 사발, 꽃병, 탕기, 옥잔도 잘 만들었는데 이는 모두 중국의 그릇 만드는 법식을 모방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지 않고 생략한다. 다만 술병은 다른 그릇과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기록한다. 서공은 이 주발, 접시, 술잔 등은 중국의 그릇을 모방한 것이라 크게 다를 게 없어서 이 그림을 그리지 않고 생략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하지만 참외 모양 술병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림까지 남겨 그 모양을 보여주려 했죠. 고려 도경은 그림과 글이 함께 실린 책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림이 남아있지 않아 이 참외 모양 술병의 형태를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서궁의 기록만으로도 그의 눈에 비친 고려 청자의 인상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서궁은 송나라 청자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 고려만의 빛깔에 깊은 감탄을 남겼습니다. 송나라 청자는 비밀스럽다는 뜻의 비자를 써서 비색이라 불렀습니다. 이에 반해 고려 청자는요, 비치를 뜻하는 비자를 써서 비색이라 했습니다. 하나의 글자 차이지만 그 안에는 완전히 다른 미감이 담겨 있죠. 고려의 청자는 감추어진 비밀의 색이 아니라 자연과 사람의 조화를 드러내는 빛의 색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궁이 칭찬했던 그 술병, 참외 모양 술병입니다. 담록색의 유약이 전면에 곱게 입혀져 있고요. 이 유약 안에는 미세한 기포가 가득합니다. 그 덕분에 이 빛이 부드럽게 스며들어 은은한 고려청자 비색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죠. 이 주름치마 같은 높은 굽, 팽팽하게 부푼 이 참외형 몸체, 유려한 목선, 참외꽃을 닮은 입술, 각 부분의 비례와 선의 흐름이 완벽해 이 직선과 곡선의 조화가 뛰어납니다. 원래 참외 모양 술병은 중국 고대의 술그릇, 이 청동기로 만든 준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국의 병은 입부분이 크고 몸체가 두툼하며 굽이 낮아 이 다소 둔한 인상을 줍니다. 이에 비해 고려의 술병은 균형이 잡히고 정제된 아름다움이 살아있습니다. 중국의 영향을 벗어나 고려의 미식을 완전히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서궁이 그토록 감탄했던 겁니다. 서궁의 시선을 사로잡은 또 하나의 고려 청자는 사자 모양 향로였습니다. 서궁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산의 출향 역시 비색인데 위에는 짐승이 웅크리고 있고 아래에는 봉오리가 벌어진 연꽃 무늬가 위를 떠받치고 있다. 여러 그릇 가운데 이 물건이 가장 정교하고 빼어나다. 남송의 태평노인도 고려청자를 천하 제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수증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건주와 촉지방의 비단, 정요 백자, 절강의 차, 그리고 고려의 비색은 모두 천하 제일이다. 다른 나라가 모방하려 해도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 말은 당시 인류가 가장 아름답다고 자부하던 북송의 여요 청자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뜻입니다. 고려 청자는 이미 완성도와 독창성 면에서 송의 수준을 넘어섰던 거죠. 고려 청자는 약 500년에 걸쳐 발전했습니다. 10세기에서 14세기에 이르기까지 도공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기술을 배웠지만 그대로 모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품질이 좋고 더 아름다운 청자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도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려의 도공들은 자신들만의 감각과 실험정신을 세상에 새겼습니다. 음각, 양각, 투각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했고 동물과 식물, 인물의 모습을 담은 상형청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려인의 창의력이 집약된 상감청자를 완성했습니다. 이 상감이란 공예품의 표면에 다른 재료를 박아 넣어 문양을 만드는 장식법입니다. 원래 이 금속공예에서 은을 박아 넣는
은입사 기법에서 발전한 기술이었죠. 돌, 조개 껍질, 뼈, 뿔 같은 재료를 이용해 가구, 유리, 나전칠기 등 여러 공예 분야에서 쓰였습니다. 상감 기법은 이미 메소포타미아와 고대 이집트에서도 사용됐고 중국에서는 춘추 전국시대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 기법을 도자기에 적용해 성공시킨 건 고려가 처음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고려의 도공들이 어떻게 상감청자를 완성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도자기를 빚어 반쯤 말랐을 때 이 조각칼로 문양을 새깁니다. 그 음각된 자리에 백토 진흙이나 이 자토 진흙을 채워 넣습니다. 진흙이 마르면 문양 밖의 부분을 깎아내 문양 안에만 색이 남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흰색 또는 자색의 무늬가 나타납니다.

이후 완전히 건조시킨 뒤 초벌구이를 하고 그 위에 청자유약을 입혀 다시 한번 굽습니다. 그러면 백토진흙은 흰색으로, 자토진흙은 흑색으로 발색되어 투명한 유약 아래에서 문양이 은은히 떠오릅니다. 이 말로는 간단하지만 이 상감 작업은요,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고난도의 기술이었습니다. 문양을 새기고, 진흙을 채우고, 덧묻은 흙을 긁어내고, 유약을 바르고, 굽고 또 굽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이 조금만 삐끗해도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도공들은 수백 번의 실패를 겪으며 인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청자 가마터에서 발견된 수많은 파편들이 그 시행착오와 실패의 흔적입니다. 그 파편 하나하나가 완벽한 비색을 향한 도공들의 집념을 증명합니다. 결국 모든 공정이 한치의 오차 없이 성공했을 때에만 비로소 상감청자가 탄생했습니다. 자, 이제 이 상감청자의 대표작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을 보겠습니다.

이 작품 역시 전영필 선생이 일본인 골동품상 마에다로부터 거금 2만 원을 주고 구입한 것입니다. 해방 후 국보로 지정이 됐고 현재 간송미술관에 소장돼 있습니다. 이 전체 균형

조명이 절묘하고 빛은 은은한 비색으로 고요하게 감돕니다. 높이 42.1cm, 입지름 6.2cm, 밑지름 17cm. 입부분은 작고 낮으며 살짝 벌어져 있고요. 어깨는 넓고 당당합니다. 입 아래에는 꽃무늬 띠가 둘러있고 고비에는 연꽃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몸통 전면에는 구름과 학을 흑백 상감으로 새겼습니다. 원 안에는 하늘로 날아오르는 학과 구름이, 원 밖에는 아래로 내려가는 학과 구름이 보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학의 방향이 다 다릅니다. 하늘을 향해 솟는 학, 아래로 내려오는 학, 이 대조 속에 생명의 순환과 자유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그릇 위에서도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학의 모습, 이 문양의 구성과 조형의 완성도는 도자기의 미학적 정점이자 고려 도공들의 창의력과 실험 정신을 상징합니다. 고려 청자는 비색과 상형 청자, 그리고 상감 청자로 변화를 거듭하며 독특한 아름다움을 창조했습니다. 그 독창성과 우수성은 중국에도 알려졌고 12세기에서 14세기에 이르러서는 중국 황실과 고급 관리들이 탐내는 애장품이 됐습니다. 특히 13세기와 14세기에는 수많은 명품 상감청자들이 바다를 건넜습니다. 송대에는 조공무역과 고려 송관의 상인들, 즉 송상들의 해상무역을 통해, 원대에는 황실에 바치는 곡물이나 무역품의 형태로 청자가 중국으로 수출됐습니다. 이 무역로는요, 해로뿐 아니라 육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북경, 내몽구, 하북성 석가장시, 요녕성 요양시, 그리고 남쪽으로는 절강성 항주, 영파 등 송원시대의 주요 항구에서 고려청자가 출토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도 그 흔적이 발견됩니다.

그만큼 고려청자는 중국 전역으로 퍼졌고 그들의 귀족 문화 속에서도 귀한 보물로 인정받았습니다. 고려청자가 이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사회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9세기 후반 선종이 전래되면서 다도 문화가 유행했습니다. 차를 마시기 위한 다기의 수요가 늘었죠. 10세기에 들어서면서 차는 이 승려와 문인은 물론 왕실과 불교 행사에서도 빠질 수 없는 필수품이 됐습니다. 차 문화의 확산이 곧 청자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12세기 강진과 부안 일대의 가마터에서는 차를 위한 다환과 제기 외에도 정병, 향로, 매병 같은 특수용기, 기와나 장식 타일, 화장용구, 문방용품, 약용기까지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청자가 단순한 제기나 식기가 아니라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된 겁니다. 청자 생산지였던 강진 지역은 행정구역상 소에 속했습니다. 소란 철, 금, 은, 수공예품 등 특산물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운영한 특수행정구역이었습니다. 강진의 대구소와 칠량소는 고려청자만을 전담 생산하던 곳이었죠. 이곳에서 일하던 백성들은 이 청자 생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거주 혼인, 직업 선택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소속된 백성들은 집단적으로 관리됐고 때로는 예속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의 신분이 양인이었는지 천민이었는지는 논란이 있지만 그들이 맡았던 일이 고역으로 여겨졌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 조선시대의 신량 역천처럼 이 신분은 양인이었어도 하는 일은 천한 일로 취급됐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매일같이 흙을 만지고 불을 다루며 이 청자를 빚었던 도공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고단하고 위험하며 언제나 이 실패의 두려움과 싸워야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품질, 더 아름다운 색을 찾아 끊임없이 실험하고 도전했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피어난 청자는 이제 천하제일의 명품이 됐습니다.

타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경제 선진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조선, 철강, 자동차 산업 등 이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정보통신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확고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우리의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름은 기술과 예술이 결합된 창조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 속에는 천년 전 고려의 도공들이 도전과 실험으로 만들어낸 예술원의 유전자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고려의 도공들은 흙과 불로 예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건 단지 청자가 아니라 끝없이 시도하고 실패하며 완성으로 나아간 정신이었습니다. 그 정신이 오늘의 대한민국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름 속에 살아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정재환이었습니다.

0: 여름철 말라리아 감염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말라리아는 국내에서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발생 지역인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역에서는 더더욱 주의하세요. 말라리아 주요 발생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면 방문 전 미리 예방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국립의료원, 대학병원 등에 방문해 진료 후 처방받으세요. 말라리아를 감염시키는 모기의 주요 활동 시간인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풀숲, 물가, 산 등 모기 서식지 근처 방문을 자제하세요. 어두운 색의 옷은 모기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긴 소매에 밝은 옷을 착용해주세요. 모기는 땀 냄새에 다가오니 야외 활동 후 꼭 샤워를 해주세요. 말라리아 예방법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격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도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예.
0: 자, 오늘은 진짜 생활 영어. 왜냐하면 일상편을 할 거기 때문인데요.
1: 그렇죠.
0: 자, 제목 우산에 발이 달린 건가? Part 2 되겠습니다.
1: 야, 우리 우산 얘기 여러 번 녹였었는데.
0: 맞아요.
1: 오늘 뭔가 정점에 이르는 주제인 것 같은데요.
0: 뭔가 이상하게 umbrella를 꼭 가져가면 예. 없어진다.
1: 가만 있어봐. 분명히 가지고 나갔다 왔는데 왜 집에 들어올 때는
0: 이상하다.
1: 없다.
0: 전 국민이 돌려 쓰는 것 같다.
1: 맞아요.
0: 이런 내용이었었는데요. 네. 그 이후에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질지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핫핑크였어. 우산에 이름도 새겨뒀다고.
1: 야,
0: 이거는 잃어버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1: 그러면 뭐 어디 분실물 센터라도 좀 가보셔야 되는 거
0: 그러니까요.
1: 아닌가요?
0: 에이, 이름도
1: 아까워.
0: 넣고 뭐 색도.

0: 굉장히 튀는 색이고.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야, 내 취향 좀 존중해 줄래? 그러니까 상대방이, 야, 핑크 너무한 거 아니야?
1: 그쵸.
0: 핫핑크 그것도 얘기를 했나 봐요.
1: 예.
0: 네.
1: 뭐 개인의
0: 아,
1: 취향인데 강요할 순
0: 그렇습니다.
1: 없습니다.
0: 맞습니다.
1: 예.
0: 자, 이 문장들을 과연 영어로 할수 있을지 우리 할수 있습니다.
1: 네, 해보겠습니다.
0: Alright. 자,
1: 네.
0: 미션에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1: 아, umbrella color?
2: Yeah, what color was your
1: 오케이.
2: umbrella, by the way?
1: 핫핑크였어. 아, 우산에 이름도 새겨뒀다고.
2: Did you say?
1: 응? umbrella named. My name.
2: Your name?
1: Yeah, umbrella. On
2: And the
1: umbrella.
2: color was?
1: Yeah, color was hot pink.
2: Hot pink?
1: Yes.
2: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1: 응?
2: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1: 그게
2: umbrella?
1: 뭐야 지금 핫핑크 뭐 아무도 안 가져 댕긴다는 거. 야, 내 취향 좀 존중해 줄래?
2: Sorry?
1: This is my type. Hot pink, my type. My personal color is hot pink.
2: Okay.
0: 아니, 핫핑크면
1: 예.
0: 절대 뭐 사고 나거나 이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1: 아, 그쵸. 이게 특히나 이
0: 그러니까요.
1: 형광색이
0: 아,
1: 비올 때,
0: 너무 좋죠?
1: 그쵸. 엄청 안전한 색이에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아이들 가방에 형광색으로 이렇게 보자기를 씌워가지고 다니기도 해요.
0: 일부러,
1: 예.
0: 오케이.
1: 툭띠라고.
0: 좋았습니다.
1: 네.
0: 하지만 영어는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제가 조금 correct
1: 아, 말
0: 해드리겠습니다.
1: 돌리려고 했는데 쉽지
0: 안
1: 않네요.
0: 되죠?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4: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3: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4: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0: Alright, you guys. 오늘의 dialogue,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이어가 볼게요.
1: 네?
0: 그나저나 우산이 무슨 색이었는데? 왜냐면
1: 오.
0: 상대방이 우산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1: 네,
0: 그쵸?
1: 뭐 찾아줄 기세예요.
0: That's right.
1: 네, 너무 고마운데. By the way, 그런데, was your umbrella? 너의 우산이 무슨 색이었는데? 라서 was가 나왔나 봐요. 그럼 여기에는 당연히 색깔을 뜻하는 color이겠네요. What color
0: 오,
1: was your
0: 오케이.
1: umbrella?
0: 그러니까요. 그냥 what was your umbrella? 그럼 어색하죠, 그죠? 뭐가 너의 우산이었는데? 이상해요, 그죠?
1: 예.
0: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1: Yeah.
0: Perfect. Very nice. C-O-L-O-R. color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자, 일단은 그 앞서서 앞에 취임새 같은 게 하나 붙죠? 취임새.
1: By the way.
0: By the way.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렇죠? By the way라고 하는 것은 말을 조금 돌린다든가 새로운 뭔가 얘기로 넘어갈 때
1: 네.
0: 아주 활용하기 좋죠. So, 아, 그나저나 이러면서 얘기를 쓰게 되는데, by the way, 이거는 그냥 문장 앞에 넣어주셔도 되고, 사실은 문장 뒤에 넣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1: 네.
0: 근데 앞에 넣는 것이 뭔가를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느낌이 강합니다.
1: 예.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그나저나, Alicia라는 친구 있잖아. Alicia가 나한테 전화했어.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나저나,
1: By the way,
0: Alicia가 나한테 전화했어.
1: Alicia called me.
0: There you go. By the way, Alicia called me. How about this? 그나저나, 화장실이 어딘가요?
1: By the way, where is the bathroom?
0: There you go. By the way, where's the bathroom? 화장실이 사실은 급했는데, 그 전에 뭔가 상대방이 말을 걸어가지고 막딴 얘기 하다가 넘어가는
1: 어,
0: 거죠. 본론으로.
1: 맞아요.
0: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제가 커마를 찍었기 때문에 말할 때는 쉬어줘야 돼요.
1: 네.
0: 잠깐이라도. Alright?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By the way, Alicia called me.
1: By the way, Alicia calls me.
0: Oh, by the way, where's the bathroom?
1: By the way, where is the bathroom?
0: There you go. 자, 혹시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By the way를 줄여서 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채팅 같은 데서 많이 쓰거든요.
1: 아, 그래요?
0: 빡빡빡 줄여가지고.
1: 줄여서요? BTW.
0: 오, 정답 맞습니다.
1: 우와!
0: 다만 대문자로 만들어 주시면
1: 아,
0: 돼요.
1: 대문자로.
0: BTW 이것 자체도 원어민들은 귀찮은 거예요.
1: 야,
0: 네.
1: BTS 친구 같아요.
0: 그렇죠.
1: 예.
0: 요즘에는 근데 진짜 우리말도 엄청 줄이잖아요. 막
1: 맞아요.
0: 유행어로. 근데
1: 예.
0: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1: 오.
0: 대신에 여러분 말할 때는 BTW 해서 못 알아듣는 거 아닐 텐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1: By the
0: 네,
1: way로.
0: 이거는 그냥

0: 그냥 by the way로 말할 때는 by the way이고 쓸 때만 그냥 btw라고 yes. 쓰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캐주얼하기 때문에 격식 있는 글에는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그렇게. Alright, 자 보세요. 오늘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의문사라고 생각을 하면 yes. 무조건 what, where, when, 뭐 who 이렇게 덜렁 나와 있는 것들만 알고 있잖아요.
1: 그죠?
0: 그런데 이렇게 뒤에 명사를 붙이는 케이스의 의문사가 있어요. Right? So 이거는 what은 뭐예요? What?
1: 뭐, 무슨.
0: 무엇, right? 네. 무슨, right?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what? 그 다음에 명사가 온 거예요. color. 예. 그럼 무슨 명사? So 무슨 색이 너의 umbrella였니? 너의 umbrella 무슨 색이었어?
1: 네.
0: 이렇게 완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Alright? 그래서 what만 쓰신 분들은 아직은 어색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이렇게 완 명사. 예를 들어서 무슨 size?
1: What size?
0: That's it.
1: Yeah.
0: Right? 무슨 나라?
1: What nation?
0: What nation? What country? Right?
1: What country?
0: 그런데 복수도 가능해요. 무슨 도시들?
1: What cities?
0: What cities?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질문을 만들어야겠죠. 뭐 예를 들어 What size do you need? What country did you visit? You know,
1: yeah.
0: What cities? 뭐 What cities do you want to visit?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니 했고요. 자, umbrella, obviously 우산이라는 뜻이죠.
1: 네.
0: 요거 생각난 김에 우비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거 사실 외래어처럼 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1: I know.
0: Yes, what
1: so,
0: is it?
1: 비 우웃 해가지고 raincoat더라고요.
0: COAT, 여러분, 맞습니다. Raincoat.
1: 붙여 써야 되나요?
0: Yes. One word로 쓰시면 돼요. Raincoat, umbrella 이 정도는 알아두면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1: 네.
0: Alright, you guys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1: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0: 자, 이랬을 때 미션입니다. 핫핑크였어. 우산에 이름도 새겨뒀다고.
1: 얼마나 아쉬움에.
0: 그러니까 더 화가 난 것 같아요.
1: 네,
0: 아니,
1: 맞아요.
0: 이걸 가져간다고? 이러면서.
1: 이걸 또 잃어버렸네 하면서.
0: Yeah.
1: It was hot pink. I put my name on it. 내 이름을 거기에다가 put 했어.
0: 그쵸? put 하는 게 뭐예요?
1: put 넣은 거죠.
0: 넣은 거죠. 예.
1: 예.
0: 오케이, 오케이.
1: I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put이 이미 동사인데.
0: 자, 보세요. I put my name on it. 예. 말 되죠?
1: 예.
0: 이거는 말이 되는 문장인데.
1: 그러게요.
0: 힌트 드릴게요.
1: 아, 이름 동가 보다.
0: 뭐 내가 딴 거, 이것도 셋도 이런데 이것마저도 했다.
1: I also put my name on it.
0: 오케이. Okay. I also put my name on it. 이 생각은 못했어요, 제가.
1: 예. 그럼?
0: 이것도 가능해요. 또한으로 쓴 거죠?
1: 예.
0: 저는 이 느낌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1: Even.
0: 심지어. I even put my name on. 근데
1: 예.
0: 뉘앙스는 좀 다르긴 하지만 also도 말이 되죠. 야, 색도 이랬고 나 있잖아 이름도 넣었다?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also는 또한이 되는 거고요. even이라고 하는 건 내가 다른 것도 하고 심지어 이렇게 했어.
1: 근데 even이 뭔지는 아는데 even을 제가 많이 안 써보다 보니까 이런 데 툭툭 안 나와요.
0: 맞아요.
1: 예.
0: 근데 even은 정말 괜찮은 고소한 양념이에요.
1: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0: 네. 이 말투가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hey, even I know it. 그러면은 나도 안다야 나도
1: 그러니까요.
0: 알아 심지어.
1: 네.
0: 이런 거 있잖아요. 하려면 even이 필요해요.
1: 네.
0: 자, so 심지어 뭐뭐도가 있겠고요. 여기 지금 put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1: 네.
0: put은 단순히 뭔가를 이렇게 놓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 표면 위에다가 놓는다고 뒤에 on it.
1: it.
0: on the umbrella가
1: 네.
0: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위에 올려 놓는다라는 것도 put something on something else 가능하지만
1: 네.
0: 우리가 이름 같은 거 적어두거나 뭔가를 글을 새겨두거나 할 때도요. put을 꽤 많이 써요. 오케이? 뭔가 글귀 같은 것을 놓는다는 느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여기서는 내 이름을 그 위에 적어뒀거든.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 엄청 많이 씁니다. 거기에 너의 이름을 적어둬. 그러면 너의 이름을 놔라 그 위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명령어로.
1: Put your name on it.
0: Put your name on it.
1: Yes.
0: 엄청 많이 쓴단 말이에요. Put your name on it. 이름 거기다 적어넣어.
1: 예.
0: 오케이. 자, put의 과거형이 뭐죠?
1: Put이니까.
0: Yes. 자, 그러면은 나 내 주소 적어뒀어. 그 가방에.
1: I put my address on my bag.
0: On my bag. On the bag.
1: On the
0: There
1: bag.
0: you go.
1: Yes.
0: Makes sense, right?
1: Mm-hmm.
0: So, I put my address on the bag.
1: Yeah.
0: 근데 어디 있지? 막 이러면서.
1: Alright.
0: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ut your name on it.
1: Put your name on it.

0: it?
1: I put my address on the back.
0: I put my address on the back.
1: On the back.
0: Yeah.
1: 특히 첫 번째는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시험지나 아니면 이런 신청서 같은 거 있잖아요.
0: 네.
1: 그런 거 이렇게 할 때 옆에서 도와줄 때 많이 쓰거든요.
0: Yes.
1: 그렇죠? Right. 읽어보겠습니다. It was hot pink.
0: Mm-hmm.
1: I even put my name on it.
0: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1: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1: Alright, 다음 문장 볼게요.
0: 네.
1: 그 딱 듣고, 아니 누가 핫핑크 우산을 가지고 다니니?
0: 아이...
1: 아, 본 적 있으세요? 실제로?
0: 핫핑크요?
1: 우산인데 핫핑크.
0: 집에 있는데요?
1: 아,
0: 저 있는데요?
1: 아,
0: 예.
1: 본의 아니게 죄송하게
0: 핫핑크,
1: 됐습니다.
0: 그 다음에 핫블루도 있어요.
1: 오.
0: 새파란색 있잖아요.
1: 새파란 거요?
0: 예, 그리고 샛노란색도 있어요.
1: 오
0: 저는
1: 마이
0: 주로 이제 그런 쪽으로 제 취향이에요.
1: 아, 그러시군요.
0: 예, 예.
1: 저는 약간 취향, 약간 투명한 거 가끔 쓸 때 있어요. 잘 보이니까.
0: 그게 잘, 앞이 잘 보이죠.
1: 아, 잘 보이죠.
0: 예, 맞아요.
1: 네.
0: 자, 누가 핫핑크 우산을 가지고 다니니? Who, a hot pink umbrella.
1: Right.
0: 오, 가지고 다니다.
1: 음흠.
0: 누가? 이 우산을 가지고 다니.
1: 자, 이거 다니. 애매하지 않아요, 지금? 가지고 다니는 거?
0: 그쵸. 가지고 네. 다녀야 되니까 bringing, go 그런 느낌인데.
1: 뭔가 이렇게 섞여야 될 것 같긴 한데.
0: 그쵸.
1: 네.
0: 갖고 다녀야 되니까요.
1: 네. 생각 지금 안 나죠.
0: 예. 네. 근데 잠깐만요. bring으로 갈게요.
1: 갈게요.
0: 예. 네. who bring and go로 할게요. bring and going. 왜냐면은 ing 라임을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1: 예.
0: Who bring and going a hot pink umbrella? 누가 지금... 가지고 다니니?
1: 이미 슬기 씨 얼굴에서도
0: 예.
1: 아, 100% 틀렸다.
0: 수치스러워요.
1: 아, 수치...
0: 예, 많이 수치스럽고.
1: It's okay.
0: 쥐구멍을 찾아요.
1: It's okay.
0: 예.
1: Alright, so who bringing and going a hot
0: 귀엽죠?
1: pink umbrella?
0: 예.
1: 뭔가 라임은 맞지만 예. 정답은?
0: Carries around.
1: 아. 처음 들어봤나요?
0: 뭔가, 뭔가 좀 익숙한 느낌은 나는데, 안 써봤어요.
1: Okay. 네. carry라고 하는 게 원래 운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0: 그쵸.
1: Right? carry. 그런데 around가 어디 정도를 얘기를 해요? around.
0: 주변.
1: 맞아요.
0: 예.
1: 주변을, 주변에 계속 carry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의역을 하면 가지고 다니다.
0: 아,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느낌.
1: 맞습니다. Carry around something. 오늘 기회 알아두시면 좋아요.
0: 네네네.
1: Bring은 가져오는 거니까 얘랑은 좀 뉘앙스가 다르죠. 그렇죠? Carry around something. 그리고 사실 around를 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Okay? 자, 그리고 여기서 사실 이 동사도 중요하지만요. 핵심 하나 있어요.
0: 뭐죠?
1: 여기 의문사 뭐 나와 있어요?
0: Who.
1: Who가 있습니다.
0: Yes.
1: Who.
0: Yeah.
1: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0: 왜?
1: 누가 가지고 다니니예요? 아니면
0: 예.
1: 누구를 가지고 다니니예요?
0: 누가 가지고 다니는 거죠.
1: 예. 그 얘기는 누가 무엇무엇이 주어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0: 맞아요.
1: Right? 이럴 때는 원래 who가 있잖아요. who가 나오면 뒤에 who did you see?
0: 맞아요.
1: 이런 식으로 누구를 봤니? 해서
0: 예.
1: 목적어처럼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0: 주로 그렇죠.
1: Right? 그리고 그럴 경우엔 누구를이라고 할 때는 뒤에 질문어 순이 와요. 그쵸?
0: 네, 네.
1: Who did you meet? 이런 식으로. Did you meet? Right?
0: 근데
1: 얘는 보세요. 누가가 되니까
0: 네.
1: 질문어 순이에요? 아니죠.
0: 그냥 아니네.
1: 동사 나옵니다.
0: 그러네요.
1: 이 who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나름대로 복잡해요. 그래서 자, 보여드릴게요. Who가 누구를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누구를이 아니라 누가
0: 예.
1: 이렇게 주어 느낌 나오잖아요.
0: 네.
1: 그러면 질문어 순으로 이어주는 거 아니고
0: 동사.
1: 동사 바로 넣는 거예요.
0: 아,
1: Alright.
0: 진짜 그냥 I am happy처럼 주어 동사 느낌으로 쫙 나왔네요.
1: 그렇죠.
0: Who
1: 마치 얘가 I인 것처럼.
0: 에이.
1: Right. So 이게 다시 한번 누구를이 아니라 누가이기 때문입니다.
0: 아.
1: Right. 자.
0: 근데 여기서 왜 carries를 썼어요?
1: Okay. 좋은 질문이에요.
0: 예?
1: Who가 이렇게 주어의 느낌을 썼을 때는 네. 무조건 3인칭 단수로 취급을 해버려요.
0: 그렇구나.
1: 무조건입니다. 오케이? 뭐 과거형은 상관은 없겠죠. 네. 상관없지만 현재형으로 썼을 때는 3인칭 단수. 그래서 S가 붙어야 돼요.
0: 그렇군요.
1: 이거는 exceptions가 없어요.
0: 정해진 거고.
1: 네.
0: 네.
1: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니, 누가 전자레인지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니? 그건 보통 집에 이렇게 두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누가 전자레인지가 뭐죠?
0: Microwave.
1: Microwave. 누가 yeah. 전자레인지를 이렇게 가지고 다녀?
0: Who carries around a microwave?
1: Who carries around a microwave?
0: Yeah,
1: 아, 그러니까 친구가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너 전자레인지 있냐? 나 이거 좀 데워 먹을래.
0: 오.
1: What? 그래서 who carries around a microwave? You know, doesn't make sense.
0: Yes.
1: 자, how about this? 과거형 해볼게요. 누가 내 햄버거 먹었어? 누가 내 햄버거 먹었어?
0: Who?
1: 먹었어.
0: Who ate? Who ate my hamburger?
1: Who ate my hamburger? 동사 나왔잖아요.
0: 그냥 과거는 그냥 갖다 쓰면 되는군요.
1: 그럼요. Who 뒤에 무조건 동사예요. 무조건
0: 네.
1: 동사.
0: 아.
1: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왜 헷갈리시냐면 Who를 누구를로만 써보신 분들은
0: 익숙하지가 않죠.
1: 질문 어순을 넣으려고 그래요.
0: 네.
1: 그래서 이렇게 돼요. Who did it? 잠깐만, 이거 이상한데? 하면서도 이상해져요. 막
0: 네.
1: 미궁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왕초보 영어 보시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Who 나올 때 누구를도 될 거고요. 누가 하는 것도 하고
0: 네.
1: 제가 한 만 번 연습시켜 드릴 거예요.
0: 예,
1: okay?
0: 예,
1: so
0: 예.
1: don't worry. 지금 한 번에 get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0: 네.
1: Alright, 자 누가 가지고 다녀? 누가 먹었어? 읽어볼게요.
0: 네.
1: Who carries around a microwave?
0: Who carries around a microwave?
1: Hey! Who ate my hamburger?
0: Who ate my hamburger?
1: 자, 진행형도 가능해요. 오케이? 진행형은 비동사 ing잖아요.
0: 네.
1: 이거 한번 해볼게요. 누가 내 초콜릿 먹고 있어? 저 누구야? 그러면서 누가 내 초콜릿 먹고 있니? 그 who eats가 아니라 진행형으로 한번.
0: Who is eating my chocolate? 와.
1: 어색하지만 돼요.
0: Yeah, who is eating my chocolate?
1: That's right. Who 뒤에 비동사도 가능한 겁니다.
0: Yes.
1: Alright. Okay, you guys, 읽어보겠습니다. Hey.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0: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1: 그 얘기는 뭐예요? 아무도 carry around 그거 안 한다.
0: 핫 핑크 우산을.
1: 네, 그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랬을 때 슬기 씨의 느낌으로. 야, 내 취향 좀 존중해 줄래?
0: 아, 그럼요. 네. 개인의 취향인데.
1: 아, 그럼요, 그럼요.
0: Hey, would you my taste? 어? 내 맛인데요. 내
1: 맛.
0: Would you my taste. 존중하다.
1: 존중하다. 일단 동사가 나야 될 것 같아요. 우주 뭐 해줄래?
0: 아, 존중하다 그러면 respect겠네요. 우주 respect. 동사 원형일 것 같아요. 우주
1: okay.
0: respect my taste.
1: Respect,
0: 이게
1: respect.
0: 취향을 이렇게 쓰는 거군요.
1: 오케이. Okay.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0: 네.
1: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0: 오!
1: 맞습니다.
0: 오!
1: 존중하다.
0: 예.
1: respect.
0: 자,
1: 근데 약간 주의하셔야 될 게 이 respect랑 admir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0: admire 이거 저건데요. 그거 열망하다? 그런
1: no.
0: 말 아닌가요?
1: 이거는 존중하는 거예요.
0: 예.
1: 얘는요. 존경하는, 우러러 보는 듯한 느낌.
0: 아, 그래요?
1: 저는 당신의 passion, 열정을
0: 예.
1: admire해요.
0: admire.
1: 자, 이게 섞어서 쓰는 사람들도 가끔은 있는데요. 리스펙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라고 쓰이냐면 나 무시 안 한다. 나 상대 당신의 취향을 무시하지 않아요. 리스펙트예요. 존중해요. 이런 느낌.
0: 예, 예, 예.
1: 뭐 말인지 알겠나요? 예. 근데 admire 같은 경우에는 그걸 심지어 더 넘어서 존중에다가 정말 와 멋져요. 동경. 예스. 동경 뭔가
0: 예.
1: 막 존경 막 와 이런 느낌이 강해지는 겁니다.
0: 네네네.
1: 오케이. Alright. 자. 그리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내 테이스트를 무시하지 말아줄래? 무시하지 말고 좀 이렇게 존중해줘.
0: Yes.
1: 그리고 방금 맞아요. 테이스트가 맛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0: 네.
1: 취향도 될 수가 있습니다.
0: 나만의
1: 테이스트예요.
0: 만약에 여기가 비워져 있었더라면 저는 여기 뭐 타입, 스타일 이런 거 쓸 것 같아요.
1: Well, 뭐 상황에 따라 그거 쓸 수도 있어요. My style, 나의 스타일을 좀 존중해줄래?
0: Yes.
1: 괜찮죠. 오케이. 자, 여기 앞부분에 여기 동사를 쓸 수 있었던 거는 슬기 씨가 제 생각에 우주 어쩌고 저쩌고
0: 그렇죠.
1: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0: 우드 때문에 나는 그랬어요.
1: Right?
0: 예.
1: 상대방한테 뭐 해줄래? 라고 할 때
0: 예.
1: Will you보다 would you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0: 더 공손한 느낌.
1: That's right. 네. So would you 동사 원형, right? 뭐뭐 해주겠니? Yeah. 원래 조동사가 여러분들 will에서 would로 바뀔수록, can에서 could로 바뀔수록 이렇게 과거형 모양으로 바뀔수록 더 조심스러운 말투가 됩니다.
0: 아하.
1: 자 예를 들어서 내 결정을 좀 존중해 줄래요? 주실래요?
0: 오.
1: 결정이 뭐예요?
0: 결정 decision.

0: would you?
1: Would you be nice to me?
0: 그렇죠? 왜냐면 비동사 빠지면 안 돼요. 동사 빠지면 안
1: 아,
0: 돼요. Right? 동사
1: 네네.
0: 원형이라고 돼 있는데요. Right?
1: 그쵸.
0: Would you be nice to me? Just like that.
1: 예, 이거 동생이랑 싸우는 언니에게 할수 있는 말이네요.
0: 그러니까요.
1: Would you be nice to your sister?
0: 그렇죠.
1: 예.
0: No, 뭐 이렇게 나올 수
1: 그쵸,
0: 있겠지만.
1: 그쵸.
0: Right? 읽어보겠습니다. Would you respect my decision?
1: Would you respect my decision?
0: Would you be nice to me?
1: Would you be nice to me?
0: 본문 갈게요.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1: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0: Alright, 좋습니다.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헤이, would you respect my taste?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핫핑크였어. 우산에 이름도 새겨뒀다고.
1: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0: Alright, 두 번째는요. 야, 내 취향 좀 존중해 줄래?
1: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2: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3: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2: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0: 네,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Put A on B.
1: Yeah.
0: 물건을 놓는다는 뜻도 되지만 뭔가를 새겨두는 거, 적어두는 거, 적어두는 거. 다 되는 거죠, 그렇죠?
1: 네.
0: Right.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당신의 이름을 거기에 놓아주세요.
1: Put your name on it.
0: 그렇죠. Put your name on it.
1: Mm-hmm.
0: 그거에 이름도 새겨뒀다고. 난 심지어 내 이름을 그 위에 뒀어.
1: I even put my name on it.
0: 그렇죠. I even put my name on it.
1: Mm-hmm.
0: 세 번째, 가방에 내 주소를 붙여뒀어.
1: 네.
0: Right? 혹은 써뒀어.
1: I put my address on the bag.
0: On the bag.
1: Mm-hmm.
0: You got it. 읽어보겠습니다. Put your name on it. I even put my name on it. I put my address on the bag. 자, 두 번째는요. 우주 뭐뭐 해줄래?
1: 네.
0: 약간 공손하고 부탁하는 느낌 살려서, 억양 살려서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요. 내 취향 좀 존중해 줄래? 나의 테이스트를 좀 존중해 주겠어?
1: Would you respect my taste?
0: 그렇죠. Would you respect
1: yeah.
0: my taste? 두 번째, 내 결정을 존중해 주겠니?
1: Would you respect my decision?
0: 그렇죠. You got it. 세 번째, 나한테 잘해 주겠니? 나한테 좀잘 대해 주겠니?
1: Would you be nice to me?
0: Would you be nice to me? 읽어볼게요. Would you respect my taste? Would you respect my decision? Would you be nice to me? 잘하셨습니다.
1: 네.
0: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By the way,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5: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4: Who carries around a hot pink umbrella?
5: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2: By the way,

0: What color was your umbrella?
1: It was hot pink. I even put my name on it.
0: Who carries around the hot pink umbrella?
1: Hey, would you respect my taste?
0: Oh, sure. Lovely color.
2: Great job, you guys.
3: 수고하셨습니다.
4: 아, 매번 정말 감동입니다.
2: That's right. 네. 왜냐면 우리는 또 하는 영어를 하니까요.
4: 네.
2: 늘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4: 헬스장에 가는 건 어때?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How about going to the gym?
2: There you go. How about ing였죠?
4: 네.
2: 자,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Put A on B.
4: Yes.
2: 활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그 종이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4: 네.
2: 상대방한테 그 종이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4: Yes.
2: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2: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4: See you every day.

0: 이어서 클래스 2가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안녕하세요. 서울의대 강석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목이 길어 슬픈 짐승. 아, 사슴이 아니고 기린 이야기입니다. 현존하는 육상동물 중에 가장 키가 큰 동물이죠. 다 자란 기린은 키가 5m를 훌쩍 넘습니다. 저는 기린을 보고 있으면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요. 과장이 아니고 정말입니다. 기린의 심장은 정말 터질 것처럼 생겼습니다. 보시는 그림 중에서 오른쪽은 기린의 심장 단면입니다. 제일 왼쪽은 정상 사람 심장이고요. 가운데 사진은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 있는 심부전 환자의 심장입니다. 정상 심장과 비교하면 심장 근육이 많이 두꺼워져 있고 안에 공간이 거의 없죠. 피가 들어올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심장이 너무 두꺼워지면, 비후해지면 오히려 딱딱해진 심장은 피를 잘 받지도 못하고 내보내지도 못하는 심부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기린 심장은 정확히 심비대 환자의 심장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그 이유는 혈압 때문입니다. 사람도 목 때문에 괴로운 동물입니다. 인류는 직립을 시작하고 다른 동물이 경험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허리 통증, 요통이 그 중에 하나고요. 다른 포유류들은 우리처럼 요통으로 고통받지 않습니다. 심장에서 머리까지 피를 보내는 게 또 만만치 않은 일이라서 심장에서

뇌까지 거리가 있다 보니 심장에서 짜준 압력은 머리에 도착하면 50 정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심장에서 120에 80mm 머큐리로 피를 짜주게 되면 뇌에 도착했을 때 70에서 30만 남아있습니다. 길이는 우리보다 목이 훨씬 길고 높습니다. 5m 가까운 높이의 뇌에 100mm 머큐리의 압력을 유지해 주려면 기린의 심장은 수축기 혈압 200mm 머큐리 이상으로 피를 짜줘야 됩니다. 기린의 심장이 중증 고혈압 환자의 심장처럼 비대해진 이유입니다. 기린은 고혈압 때문에 우리보다 더 큰 고통에 시달립니다. 기린이 물 먹는 사진 보신 적 있으시죠? 양 다리를 최대한 벌려서 심장 높이를 낮추고 재빨리 물만 마시고 다시 고개를 들어야 되거든요. 심장보다 내려가면 머리로 가는 압력이 높아져서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는 모습도 안타깝습니다. 편안하게 누워서 자다 보면 뇌출혈로 사망해서 못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선체를 그냥 꾸벅꾸벅 조는 게 전부입니다. 기린은 이렇게 두꺼운 신장을 가지고도 신부전에 시달리지 않고 잘 적응해서 살고 있습니다. 기린의 심장에는 두꺼워져도 근육이 돌처럼 굳지 않고 탄력을 유지하는 아주 특별한 유전자, 생물학적인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은 연구 단계에서 어떤 유전자가 작용하는지 연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연구를 통해서 신약 개발 후보 물질이 발굴되고 동물 실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기린으로부터 알게 된 신부전 약재라는 광고 문구를 내걸은 신약이 등장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런 현대 과학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달아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심장 리모델링 기술들입니다. 지난 3강에서 1930년대의 노르웨이 의사 뮬러가 보고했던 슬픈 가족 이야기 말씀드렸는데요. 유전적으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지 못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아서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비명횡사하는 가족들,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말씀드렸죠. 반대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좋은 유전자를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2005년도에 유전자를 분석하다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14밖에 안 되는 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을 알게 됐는데 이분의 유전자를 검사해봤더니 그동안에도 사실 연구를 통해서 몇 가지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과 관련된 유전자들 몇 개를 알고 있었었는데 이 여성분은 특히 PCSK9이라는 나쁜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어서 오히려 이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분은 다른 생활은 다 정상적이었거든요. 육체적으로 아주 건강한 에어로빅 강사였었고 혈관 상태도 너무 깨끗했습니다. 이런 발견에 열광하게 된 연구자들은 이제 PCSK9을 억제하는 약제를 개발하면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돼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약이 개발됐고요. 불과 10년 만에 이분이 보고됐던 게 2005년인데 2015년에 미국 FDA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약제가 처음으로 출시됐습니다. 높은 고혈압을 견디는 기린의 유전자처럼 에어로빅 강사의 콜레스테롤 수치 14를 기록한 유전자처럼 이런 여러 심장병 환자들을 살리는 표적치료의 설계도를 건네준 셈입니다. 유전자 치료의 끝판왕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입니다.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텐데요. 기전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유전자의 특정 부위에 들어가서 원하는 대로 잘라내고 집어넣고 편집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이고요.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고지혈증 치료에 사용하려는 시도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 임상 단계이기는 한데 이런 약들이 상용화되면 딱 한 번 맞으면 평생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원샷 백신처럼 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약이라고 하면 신부전만큼 큰 변화가 있었던 질환이 없습니다. 심장질환이 종착역에 다르면 결국 심장이라는 펌프 엔진이 지쳐버리는 신부전 상태가 됩니다. 20년 전만 해도 신부전은 어지간한 암보다 예후가 나쁜 질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 사이에 신부전 치료에 큰 변화가 일어나서 약물 치료가 많이 고도화됐습니다. 그래서 소위 4가지 핵심 약제라는 개념이 생겼고요. 이런 4가지 핵심 약제를 제대로 쓰면서 신부전 환자의 예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약물로도 도저히 회복되지 않는 말기 신부전 환자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약이나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서 그동안은 심장 이식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장을 나눠줄 수 있는 분은 없잖아요. 심장은 누구에게나 소중하기 때문에 심장 이식은 정말 드문 기회입니다. 아주 적은 수의 환자들만 심장 이식을 받을 수 있고 대부분의 신부전 환자분들은 기다리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의공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고령이거나 이식을 기다리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좌심실 보조장치 엘바드라는 기술이 쓰이고 있고요. 또 심장 끝에 펌프를 다는 거고요. 작은데 성능이 아주 좋은 펌프를 심장 끝에 달아서 심장을 도와서 피를 타주는 기구입니다. 국내에서 점점 보편화돼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엘바드 달고 건강하게 퇴원하셔가지고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 꽤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엘바드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서 아예 완전한 인공심장도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공심장보다 조금 더 현실화에 가까이 온 기술은 이종장기 이식입니다. 이종장기라는 말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인간끼리가 아니라 다른 종으로부터 장기 이식을 받는 거고요. 생명공학 기술의 성과가 담겨있는 최첨단 기술입니다. 다른 동물의 장기를 사람 몸에 넣으면 우리 면역 반응이 이걸 이물질로 인식하고 공격해서 거부 반응이 생기거든요. 초급성 거부 반응 때문에 수술하시는 분들 표현에 따르면 눈으로 보는 이 가운데 장기가 녹아내린다고 표현을 하세요. 그만큼 강력한 면역 반응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앞서 말씀드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같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장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제일 많이 쓰이고 있고요. 돼지에서 한 10개 정도의 유전자를 정교하게 조작하면 사람 몸에 들어갔을 때 거부 반응이 안 일어난다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종 심장 이식은 아직 갈 길이 조금 멉니다. 아직은 경험이 많지 않은데 이종 신장 이식은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서 이제는 거의 연구 단계가 아니라 상업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의료 기기 발전이 눈부신 영역 중에 하나는 대동맥 판막 협착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심장의 마지막 관문인 대동맥 판막이 낡아서 딱딱해지고 늘러붙어서 잘 열리지 않는 병이고요. 잘 안 열리다 보니 피가 잘 못 나가서 기운이 없고 뒤에 피가 차서 폐에 물이 찰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이런 대동맥 판막 협착은 약물 치료나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좋아지는 방법이 없고 물리적으로 판막을 교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 20년 전만, 30년 전만 해도 수술밖에 방법이 없었는데요. 전신 마취하고 가슴을 열고 심장을 멈추고 심장을 열어서 낡은 판막 잘라내고 인공 판막을 넣고 한 땀 한 땀 꿰매는 개용 수술밖에 방법이 없었는데 고령의 환자분들, 동반 질환이 많은 분들한테 생기다 보니 이런 수술을 사실 견딜 수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시술을 개발을 한 거고요.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 한글 이름이 좀 복잡하고 영어로는 줄여서 TAVI라고 불러서 우리도 그냥 TAVI라고 많이 하고요. 이렇게 카테터에 집어넣은 판막을 보통 사타구니 혈관을 통해서 심장까지 진입하게 되고요. 심장에 진입한 상태에서 뛰고 있는 심장에 재빨리 판막을 넣고 나오게 되는 고난이도 시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술만큼 좋을 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술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시술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수술이 불가능한 초고위험 환자를 대상으로 시술이 이루어졌는데 해보니까 생각보다 성적이 좋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점점 더 경험이 쌓이면서 성적도 좋아졌고 기술도 더 좋아졌습니다. 판막도 더 좋아지다 보니까 중등도 위험군, 저위험군까지도 수술과 비슷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중증 대동맥 판막 협착이긴 하지만 아직 증상이 없는 분들도 TAVI를 일찍 하면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고 조금 더 일찍 시작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최첨단 시술과 신약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병원에 오시기 전 모니터링 과정에도 새로운 기술들이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웨어러블의 건강 기능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제가 사용하는 워치만 해도 걸음수는 물론이고 맥박수, 산소포화도, 심전도 알려주고요. 기기에 따라서는 혈압 수치를 알려주는 기기들도 있습니다. 비슷한 원리로 웨어러블 심전도 모니터링이 진료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부정맥은 하루 종일 나오는 병이라기보다는 숨어있다가 아주 가끔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환자분들이 나는 정말 힘든데 분명히 뭐가 있는데 아무리 검사해도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하는 검사가 24시간 심전도 검사, 홀터 검사하고요. 24시간이 아니라 더 시간을 길게 모니터링하면 더 많은 부정맥을 찾아낼 수 있다고 잘 알고는 있는데 이게 좀 번거롭습니다. 기계를 무거운 걸 차고 줄줄이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달고선

하루 종일 생활하니까 좀 번거로웠는데, 최근에는 기기를 경량화시키고 패치형 홀터를 붙이고 있으면 하루 종일 일상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어졌거든요. 샤워도 하시고 운동도 가능한 이런 검사들이 가능해져서 일주일, 길게는 2주까지도 긴 시간 간편하게 모니터링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웨어러블 혈압계도 개발돼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출시가 됐습니다. 고혈압을 진단하는데 진료실 혈압계도 충분하지 않고 가정 혈압계도 충분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24시간 혈압계가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것도 환자분들이 굉장히 번거로워하는 검사입니다. 혈압계를 착용하고 하루 종일 일상생활 하시면서 혈압을 재는데 얘가 15분, 30분 간격으로 계속 혈압을 재다 보니까 번거롭거든요. 일상생활 하다가 웅 하고 올라가는 것도 귀찮은데 주무시다가 이게 혈압을 재면 자꾸 잠을 깬다고 한숨도 못 잤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런 웨어러블 혈압계는 불편함 없이 커프 없이 손가락에 끼우면 하루 종일 혈압을 측정해주는 기구고요. 기존 혈압 방법 측정 방법 대비해서 정확도가 상당히 높다는 걸 증명하면서 임상에서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인공지능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 사회에서 정말 난리죠. 의료 영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많이 쓰이는 제품들 중에는 입원 환자 심정지 예측 AI가 있고요. 가끔 병원에 오셨다가 심폐소생술 방송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CPR팀 어디 어디로 뭐 이런 방송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이 방송이 나면 머리가 축 펴서가지고 제 환자는 아닌가 막 불안해하고 찾아보고 제 환자가 아니면 가슴을 쓸어내리고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그만큼 심정지는 무서운 일이거든요. 한번 생기고 나면 돌이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후유증이 남아서 생기기 전에 미리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정말 많이 했었었는데 이런 심정지 예측 AI는 인공지능이 환자분의 상태를 잘 모니터하고 있다가 심정지가 생길 것 같으면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영역에서는 심전도, 심장초음파, CT, MRI 등 전문적인 검사 영역에 AI가 차츰차츰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상을 더 잘 얻는데 도와주기도 하고 영상의 질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해석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해부학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혈력학적인 기능 정보를 주는 데에도 AI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의사의 손도 기술의 힘을 빌려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로봇 수술 들어보셨을 거고요. 저희 영역에서도 심장 시술 로봇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로봇이 3년 내에 외과 의사를 대체할 거다, 의대 가지 말아라 이런 말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스텐트 삽입 시술을 할 때는 환자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방사선에 직접 노출되게 되다 보니까 의료진이 장비 옆에서 방사선 노출되면서 시술하는 게 아니라 시술 밖에 조종실에 앉아서 모니터로 시술하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의 기술이라서 의사를 대체하기는 아직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만 장래에 AI 기술이 발전하면 AI 기술과 로보틱스가 합쳐지면서 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으로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차례 강의를 통해 고대 이집트의 미라부터 아프리카 초원의 기린, 그리고 오늘 인공지능과 로봇이 활약하는 첨단 병원의 모습까지 길고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심장병은 무서운 질환이지만 과학의 발전으로 어떤 문제가 심장질환을 일으키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지 많이 이해하게 됐고요. 오늘 보신 것처럼 최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난 8번의 강의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심장을 위해 건강한 생활습관 한 번 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1: 그 풍경들이 주는 것도 너무 아름답고 섬에 빨리 들어가고 싶다. 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바다가 좋아요. 섬이 좋아요.
2: 섬에서는 보상이 커요. 내가 들인 공에 비해서. 그래서 섬을 오는 거예요. 오는 길은 힘들지만 오면은 그냥 완전히
3: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도시에서는 와가지고 그렇게 자연이랑 애들이랑 놀고 그러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4: 아따야, 요 고개 한 마리 잡고 이제 자기한테 내가 이겼어.
5: 충청남도의 하와이 섬이에요. 그만큼 아름다운 섬이거든요.
6: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7: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천 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8: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9: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0: 내 꿈은 의사입니다.
11: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빗장 걸린 금단의 땅 DMG. 정전 73년, 여전히 팽팽한 긴장이 감도는 서해 최북단 백령도로 향합니다. 긴장과 경계가 지켜온 바다에 깃든 생명.
1: 어디요? 저 까만 거?
2: 올라왔어.
1: 오,
3: 나무
1: 올라왔어.
3: 방금 전까지 바다 안에 있던 성게. 와, 너무 맛있다.
0: 북녘 땅을 지척에 둔 섬.
4: 저게 북한 땅인가 보다. 여기서부터 12km밖에 안 떨어졌다 그랬어.
0: 최고의 자연과 뜨겁고 활기찬 삶의 숨결로 가득한 백령도로 갑니다. 인천 여객터미널에서 뱃길로 4시간.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바다의 끝, 백령도에 닿습니다. 북한까지 거리는 불과 10여 킬로미터. 분단의 최전선에도 평화로운 일상이 흐릅니다.
3: 백령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 내가 정말 백령도 온다고 어제 초등학생처럼 설레갖고 잠도 못 잤어. 군사 지역 이미지가 좀 있어서 그냥 군사 요충지로서의 어떤 섬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관광할 만한 것들, 돌아볼 만한 것들이 좀 꽤 많네요.
0: 경계가 지켜온 섬에는 때묻지 않은 자연이 살아있습니다.

0: 서해 해금강으로 불리는 백령도의 명승 두모진. 예로부터 늙은 신의 마지막 작품이라 불린 곳, 경이로운 풍광이 펼쳐집니다. 천연 기념물인 사곳 해변, 고운 모래가 단단하게 다져져 한국전쟁 당시에는 천연 활주로로 쓰였답니다. 북녘강을 마주한 채 바닷길을 달려 특별한 손님을 만나러 갑니다.
1: 어디요? 저 까만 거?
0: 백령도는 전박이 물범의 국내 최대 서식지.
2: 지금 가는 곳에 가면 한 300마리 정도?
1: 300마리요?
2: 네.
1: 오야.
2: 물이 빠져서 이제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면은 그때 이제 이제 애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저 바위 있죠? 저 앞에 바위. 저게 붉은 바위.
1: 올라왔다. 아, 여기도 폴록폴록폴록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물범이구나. 여기 나와 있다.
0: 동글동글한 머리를 빠꼼히 내민 물범들.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전박이 물범은 봄부터 늦가을까지 백령도 앞바다에서 머문다 초겨울이면 중국으로 이동한답니다.
1: 저렇게 털을 말리나 봐. 그 화면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그 윤기나고 바삭바삭 빛나요. 그리고 그 표범 무늬 같은 그 얼룩덜룩한 무늬들이 있고 전박이. 이쁘다.
0: 남북의 경계를 아랑곳하지 않고 자유롭게 바다를 오가는 존재. 사람에겐 금단의 바다지만 물범에겐 삶의 터전이죠. 섬에 털을 잡은 사람들의 특별한 음식도 있습니다.
1: 야, 이게 메밀꽃인가 보네. 냉면 만들어가지고 드시고 계신 분이. 백령도의 명물인가 보네, 진짜.
3: 식사 되나요, 지금?
4: 네.
3: 아, 네네네.
0: 섬 곳곳에선 냉면집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5: 안녕하십니까.
1: 여기 가장 인기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메밀 냉면?
6: 다 그냥 골고루 다 나가요.
1: 아,
6: 물냉도 나가고 반냉도 나가고 비빔도
1: 네.
6: 나가고.
1: 반냉은 뭐예요? 반냉은?
6: 반냉은 육수반, 양념반.
1: 아, 반냉입니다. 아, 물냉 먹어야 돼요? 아, 그럼
6: 다.
1: 따님이신 거예요?
6: 네.
1: 아, 그러시구나. 아니, 다니셔가지고 물냉을 먹는 게. 네,
7: 물냉 드셔요.
1: 물냉 가겠습니다.
0: 황해도 메밀냉면에서 피어난 백령도 냉면. 전쟁을 피해 황해도에서 피난을 온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그리움을 냉면 한 그릇에 담았습니다.
1: 여기 냉면이 다른 데랑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7: 일단 고기 안 들어가고요. 동치미 육수 쓰고요.
1: 동치미 육수구나. 아. 네네.
7: 여기 액젓.
1: 액젓이요?
7: 네네. 까나리 액젓인데 백령도 분들은 여기에다 액젓을 넣어 드시거든요.
1: 잠깐만.
7: 생각보다 안 비려요.
0: 백령도 냉면의 비밀은 조금의 잡어도 섞이지 않은 까나리 액젓. 한두 방울만 더해도 감칠맛이 살아나 냉면의 풍미가 깊어진답니다. 고향의 맛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백령도를 대표하는 별미가 됐다죠.
1: 와, 여긴 메밀 직접 갈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 그죠? 그 껍질이 사각사각 씹히는 게 되게 맛있어요.
0: 첫 맛은 낯설었지만 자꾸만 손이 가나 봅니다.
1: 침이 나오게 하는 그 감칠맛이 뒤쪽에 싹 걸려있네요. 아, 액젓을 그래서 넣는구나. 까나리 액젓 넣는다. 무슨 벌칙인 줄 알았는데. 이유가 다 있구나.
2: 옛날에는 전미류 같은 게 없으니까 이게 좀 까나리 액젓으로
1: 예.
2: 이제 간을 해가지고 좀 약간 좀 자기 입에 좀 맞

0: 가야 되니까
1: 네.
0: 평양 냉면 뭐, 뭐 무슨 냉면 다 있는데 예, 백년도는 그게 아니고 그냥 옛날 그 백년도식 예, 거식이에요 이게 짬우송도 담백하고 예, 이게 뭐 달달한 맛도 있고 한세 가지 정도 맛이 난다 할까?
2: 실향의 아픔이 빚어낸 쌉싸한 맛.
1: 이 감칠맛이 계속 땡기네.
2: 처음의 깊은 맛을 마음으로 채우고 다시 백령도의 바다로 향합니다. 출항을 서두르는 배들로 포구의 활기가 감도는데요.
1: 지금 막 배출항 하시는 것 같은데 뭐 하시는 분이? 선장님 뭐 잡으러 나가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지금 막 나가실 거예요? 저 좀 저 좀 태워주시면 안 돼요? 아, 돌아가라고요?
3: 돌아오고 태워주신다.
1: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아니, 뭐막 준비하고 계시길래 뭐 잡으러 가신지 궁금해가지고, 네.
4: 저 바다에 보물 찾고 털러 갑니다.
1: 보물 찾고요?
4: 네.
1: 바다에 무슨 보물 찾고 가요?
4: 온갖 보물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1: 아, 그래요?
4: 네.
1: 이쪽에
4: 네, 어머님이세요, 우리 장모님.
1: 장모님이세요?
4: 네, 장모님.
1: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어머님이 이제
4: 코치해 주시고
1: 코치해 주시고
4: 일로 가라 저로 가라 이제
1: 아 그렇구나
4: 네.
1: 저좀 궁금해서 그런데 타고 같이 가도
4: 아,
1: 될까요?
4: 네. 가능합니다
1: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면 되죠?
4: 이쪽으로 그냥
1: 아 네네
2: 선뜻 곁을 내어주는 인심이 참 넉넉하죠?
1: 네
4: 조심하셔야 돼요
1: 네네
5: 아빠 배 타 아빠 배
4: 일로 와 이쪽으로 타야지
5: 아빠 배
4: 일로 와
5: 올라가
4: 옳지 그거 딱
1: 야, 저거, 야 얘가 또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너 반갑다 그래
5: 왜 사람 모양이냐?
1: 보비야! 가자!
2: 거칠기로 소문난 백령도 바다에선 2인 1조로 물질을 나선다는데요. 해녀 장모와 해남 3위는 환상의 짝꿍이랍니다.
6: 출항하신 어선들 조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7: 32, 33 이렇게 할까요?
4: 꽃게 잡이하는 배들은 지금 너무 어장저기 NLN 한계선 가까이서 작업을 하니까 해경에서 그 위치 파악을 하려고 지금 위치 물어보는 것 같아요.
2: 휴전선이 바다로 이어지는 곳 백령도는 NLL 최전선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접경의 바다 한복판 조업지에 도착했습니다. 지주 해녀였던 호순 씨는 35살에 백령도로 원정 물질을 떠나온 뒤 이곳에 남았답니다. 전기 설비 기술자로 일하던 사위는 장모님 곁으로 와 바다를 배웠다죠. 스승과 제자로 함께 배를 탄 지 어느덧 17년. 사위는 백령도의 유일한 해남이 되었습니다. 수심이 깊은 바다에서는 공기줄에 의지해 물질을 한다는데요. 장모와 사위를 잇는 생명줄은 믿음의 끈이기도 합니다.
1: 백령도에 언제 올라오신 거예요?
5: 한 40년 전.
1: 40년 전에? 그 제주에서 안 하시고 백령도에서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5: 여기가 물건이 많아요. 옛날만큼은 없어서.
1: 옛날만큼은 없고.
5: 딴 집보다는 많아.
1: 아, 그래요? 걱정 안 되세요?
5: 걱정은 맨날 오는 거예요.
1: 아, 매번 내려갈 때마다 걱정되시고.
2: 거센 너울 위로 올라오는 기포 방울에서 잠시라도 눈을 떼면 위치를 잃기 십상이라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답니다. 물속에서 마주한 백령도 바다는 그야말로 보물창고. 손 닿는 곳마다 해삼과 소라, 성게가 가득한데요. 접경의 바다가 숨겨둔 귀한 보물입니다. 포비가 먼저 알아챘군요. 물속에 있던 아빠가 무사히 돌아왔다는 걸 말이죠. 수확물도 제법 묵직해 보이는데요.

0: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와. 너무 밖으로 갔어.
1: 이렇게 잡았는데도 혼나요?
0: 한 마리 잡았어.
1: 아, 전복. 이야. 니 지금 다시마 먹다 체포당 해가지고 지금 다시마 재뜯겨갖고 나왔어. 우와. 우와. 이야. 우와. 이야.
0: 즉석에서 먹어.
1: 맞습니다. 야. 자, 방금 전까지 바다 안에 있던 성게
2: 한 입 머금는 순간 진한 바다 향이 훅.
1: 와, 너무 맛있다.
0: 성게 먹을 줄은 안 했어.
1: 먹을 줄만 알아요. 아유, 이렇게 고생해서 잡아오셨는데 너무 맛있네, 너무.
2: 거칠고 험한 최전방의 바다. 때론 두려움을 안기기도 하지만 그 품에서 자란 생명만큼은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상위는 횟집을 운영 중인데요. 바다에서 막 건져올린 싱싱한 해산물은 그날그날 바로 손님상에 오른답니다. 양식이 없는 백령도에서는 대부분의 해산물이 자연이 내어준 그대로.
3: 이것도 뭐예요?
4: 자연산 송아지입니다. 사실 10년 이상은 되실 것 같아요, 보니까.
2: 깊은 바다에서 오랜 세월 자라 크기부터가 남다른데요.
4: 별다른 양념 없이 재료 본연의 맛으로만 국물 우려내면 국물도 끝내주고.
2: 갓 손질한 자연산 회와 마 껍데기를 연 성게. 보라 성게는 초여름부터 알이 꽉 차올라서 여름 내내 단맛이 깊어진다죠. 백령도 바다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1: 뭐부터 먹어볼까요?
4: 일단 제일 손 가시는 것부터 한번 드셔보십시오.
3: 아무래도 이제 섭이.
4: 앞접시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3: 아, 네. 근데 요게 거의 앞접시네요.
4: 아, 그렇죠. 네. 아, 역시 센스.
3: 아이, 그럼요, 네. 아, 이거 우리 아버지가 진짜 좋아하시는데. 자, 요렇게 집어서.
2: 탱탱하고 쫄깃한 육질이 입안을 가득 채웁니다.
1: 와, 입안 전체 이런 느낌 깜짝이야. 야, 통삽이 이런 맛이군요. 자, 그러면 또
4: 이렇게 해가지고 국물을
1: 넣어주세요. 그렇죠. 국물 또
2: 씹을수록 감칠맛 도는 속살도 일품이지만 진가는 바로 요 국물.
1: 아, 여기도 쫙쫙 내려가네. 와, 시원하다. 와.
2: 바다를 통째로 먹을 수 있다면 바로 이런 맛이 아닐까요? 깊은 바다가 품어온 시간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모양입니다.
1: 우리도 밥술을 마시고 가야 됩니다.
5: 잘생기셨어요.
1: 잘생겼죠? 그 얘기 다시 한번
5: 해볼게요. 잘생기셨어요.
1: 나 이런 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먹어보니까 어때요?
5: 싱싱하고 맛있어요. 싱싱하고.
6: 성게. 성게.
7: 성게가 최고였어요.
6: 성게가 진짜 싱싱하고 살아있어요. 싱싱해요. 전복보다 더 맛있어요.
2: 경계의 바다는 차갑지만 그 품에 기댄 삶은 뜨겁습니다.
8: 이거는 한 보고 알아주는 거예요. 그 고약하는 게 이게 옛날에 황금이라 한 거예요.
9: 어머니의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10: 상담만 받아도 해주고 쫀득한 가마솥밥 그대로 모든 여론 사용 5분 누룽지 가마솥 무료.
11: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0: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1: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0: 아, 이래도 되나?
2: 드릴게요.
0: 예.
2: AIA 생명.
0: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3: 이동하실게요.
0: 네.
2: AIA 생명.
0: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4: 다시 들어갑니다.
2: AIA 생명.
5: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6: 상담만 받아도 체지고 쫀득한 가마 솥밥 그대로 모든 여론 사용 5분 누룽지 감아서 무료.
7: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8: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9: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0: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1: 상쾌
0: 통쾌 변비엔 메이킨.
2: 오, 있다. 저기 우와 대박. 우리 우와
3: Here we go, here we go, here we go, watch, watch, watch.

0: 아프리카 정글. 자유의 땅 요하네스버그를 지나
1: 저기 보이세요? 같이 식사하네요. 저희 코끼리랑 너무 좋다.
0: 야생이 살아 숨쉬는 초원으로 떠납니다.
1: 아, 꿈 같은 곳이에요.
0: 상상 그 이상의 풍경 속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가 남긴 말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낸 용기로 남아공 역사를 바꾼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대의 경제도시 요하네스버그. 1886년 금광이 발견된 이후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며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금융도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빼곡한 빌딩 숲 사이로 나딕은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넬슨 만델라 스퀘어. 남아공 최초의 민주선거 10주년을 기념해 2004년 그의 이름을 새긴 광장입니다.
1: 이 동상은 만델라가 평소에 즐겨주던 마디바 셔플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건데요. 만델라는 실제로 공식 석상에서 이 마디바 셔플을 종종 추구했습니다.
0: 몸을 가볍게 흔들며 리듬을 타는 모습은 소탈하고 친근했던 만델라 대통령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하네스버그 남서쪽에 위치한 소에토는 사우스 웨스턴 타운십스의 약자로 아파르테이트 시절 흑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켜 만든 대규모 거주 지역입니다. 카페와 레스토랑, 갤러리가 들어서면서 조금씩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잊어서는 안 될 아픈 역사를 품은 곳입니다. 차별 정책에 맞서 자유와 평등을 외치다 희생된 이들의 흔적이 도시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1: 지금 이 공간은 1976년 6월 16일 헥터 피터슨이라는 이 13살 소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공간이에요.
0: 헥터 피터슨의 죽음은 한 사진 기자에 의해 세계 언론에 보도되었고 이는 아파르테이트의 잔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은 물론 학생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념관에서 5분 정도 걸어가면 소에토를 대표하는 거리가 나옵니다.
1: 지금 여기는 빌라카지 스트릿이라는 곳인데 여기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노벨상 수상자가 두 명이나 나온 곳이에요. 그 넬슨 만델라와 그리고 투투 대주교가 이 거리에 같이 살았습니다.
0: 넬슨 만델라가 인종차별에 맞선 활동을 이어갔던 집입니다. 내부에는 당시 사용했던 가구와 사진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그를 기억하는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델라 하우스에서 나와 조금 걷다 보면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의 집도 만날 수 있는데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신나는 음악 소리가 제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0: 피자? 피자?
1: 자유를 향한 외침이 울려 퍼졌던 거리엔 이제 노랫소리가 가득합니다. 한참을 걸었더니 슬슬 허기가 밀려오는데요. 소웨토의 대표 길거리 음식을 맛보러 한 음식점을 찾았는데요. 이곳은 음식보다 음악과 춤이 먼저인가 봅니다. 음식을 만들 때에도 흥겨운 리듬이 끊이지 않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을 견디게 해준 음악과 춤은 소웨토 사람들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2: 이게 코타라고 이 사람들의 소울푸드예요. 근데 이게 코타라는 말은 쿼터에서 왔어요. 빵을 4분의 1조각으로 잘라서

0: 그 안에 간을 이렇게 채워가지고 먹는 소울푸드입니다.
1: 코타는 값이 저렴하면서도 양이 많아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사람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았던 음식입니다. 그 인기의 비결은 코타에 들어가는 다양한 속재료에 있습니다. 식빵 안에 감자튀김을 기본으로 넣고 각종 소스를 뿌린 뒤 치즈와 소시지, 계란 등을 채워 넣습니다. 정해진 조리법이 없어 가게마다 들어가는 재료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코타만의 특징입니다.
0: How is Kota started?
2: The mining era, where mining workers would go around asking for food, and people didn't necessarily would provide them with food, but they wouldn't trust to give them maybe a proper plate because of being scared that they would not necessarily return it. You take a loaf of bread, you cut it half, then you remove the interior, you put a lot of curry, then you close it, then you give. Then they don't have to bring back a plate. Then the kota was then adapted from a bani chow. A bani chow is a half loaf of bread with a lot of curry. Then a kota is with fries.
1: 지역마다 이름은 달라도 오랜 세월 남아공 사람들의 배를 든든하게 채워준 고마운 음식입니다.
0: 드디어 이 소울 가득한 음식을 먹어볼 수 있게 됐습니다.
2: So how you eat it?
0: How you get
2: it? It looks at you like this. You compress it, then you hold it like this.
0: Oh.
2: No. With your hands. Like this.
0: Yeah. With my hand.
2: Yeah.
0: Oh.
2: Then you hold it like this.
0: Okay. Wow. 이렇게 눌러서 먹으면 된다는데 이래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근데 되게 맛있게 생겨서 일단 먹.
1: 최대한 입을 크게 벌려 도전해봅니다.
2: 아무래도 꽉짜!
0: 수파. 감자칩이 콧구멍을 찔렀지만 정말 맛있습니다.
1: 아무래도 먹는 방법이 따로 있을 것 같아 현지인은 어떻게 먹는지 지켜봤는데요. 역시 커다란 코타를 즐기는 나름의 비법이 숨어 있었습니다.
0: 노하우가 있었어요. 감자칩을 밖으로 빼고 이 안에 거부터 먹는 거였어요.
1: 배가 불러도 자꾸 손이 가는 맛입니다.
0: 이건 소개팅 할 때는 못 먹겠네요, 진짜.
2: Extraordinary. Out of this world. It's amazing.
1: 음악과 춤이 양념처럼 더해져 더 특별했던 음식 코타. 출출했던 배를 기분 좋게 채우고 다시 걸음을 옮겨봅니다. 요하네스버그를 떠나기 전 숨은 명소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컬렉터스 트레저리라는 중고 서점인데요.
3: Hello, how are you?
1: 겉보기엔 평범한 건물이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3: 제가 지금 와 있는 이곳은 요하네스버그 중심가에 위치한 그 남반구에서 가장 큰 중고 서적을 판매하는 곳이자 그리고 그 앤틱샵이라고 합니다.
1: 양옆으로 높이 쌓인 책 사이를 걷다 보면 마치 거대한 보물창고를 탐험하는 기분이 드는데요.
3: 그 고서의 냄새 있잖아요. 그게 여기 가득 메우고 있거든요. 정말 엄청 오래된 책들이 많은데요.
1: 어떤 책을 만나게 될지 모른다는 설레

0: 오래된 시계와 낡은 액자, 섬세한 꽃병과 유리잔들, 그리고 세월의 흔적이 담긴 소품들까지 눈길을 사로잡는 물건이 가득합니다.
1: 근데 예쁜 거 되게 많아요. 근데 깰까 봐 지금 엄청 이렇게 개걸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먼지가 켜켜이 쌓여있지만 이것만 딱 걷어내면 엄청 예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앤티크 물건을 사는 재미죠. 이게 뭔가 예뻐 보여요. 이걸로 한번 가격을 좀 Could you let me know how much is it?
2: Okay, give me 2 minutes and I'll look it up.
1: Okay.
0: 모든 물건엔 출처와 이력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1: So you got all this stuff from all of the world?
3: All over the place, yes.
1: All the place.
3: People offered us stuff and then we buy it and hopefully sell it.
1: Oh, so can I sell it?
2: So it's 1,200
3: rand.
1: 1,200. Give me little discount for me.
2: So I can do it for 1,000.
1: 1,000?
2: Yeah.
0: 흥정 대성공.
2: This is from Milano.
1: Milano, so, Italy.
2: Yes, in Italy. So this one is probably from around the 1950s.
1: 1950.
2: Yes.
1: Wow, it's amazing.
2: Yes.
1: Thank you.
2: Please visit us again.
1: Yeah. Thank you. Have a good day. Bye bye. Bye. Bye.
0: 이제 요하네스버그를 떠나 동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크루거 국립공원으로 향합니다. 남아공 최대 규모의 크루거 국립공원. 서울 면적의 약 32배에 달하는 이곳은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국립공원 중 하나인 세렝게티보다 더 넓은 면적을 자랑합니다. 이 광활한 대지에는 민간이 관리권을 갖고 자연을 보전하는 보호구역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은갈라 보호지구도 그중 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머물 로지가 있는 곳인데요. 출입 인원을 제한하고 있어 보다 여유롭게 야생을 만날 수 있습니다.
1: Hi. Fine, good. How are you today?
4: Drayton.
1: Yes. Nice to meet you,
4: nice
1: MP.
5: Hello. Hi.
1: Hi.
5: I'm Happiness.
1: Oh, Happiness.
5: Hello.
0: 텐트를 치고 며칠씩 야생을 누비는 거친 여정이 아니라 조용한 분위기에서 휴식을 취하며 아프리카의 자연과 동물을 마주할 수 있죠.
1: 커피. 보이세요?
0: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야생과의 거리입니다.
1: 지금 풀 사그락 사그락 사그락 하는 소리 들리세요? 쟤도 지금 점심 먹고 있어요. 저희도 지금 점심 먹으러 왔는데. 이 아프리카에서 아 고급스럽다, 럭셔리다 이렇게 결정짓는 거는 이렇게 얼마나 가까이에서 동물을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느냐가 굉장히 쟁점이 돼요. 저희 저희 2박 3일 동안
6: This is MK. I'm gonna be your butler for the rest of your stay. There is an elephant there, big one, which is just welcoming you to our beautiful lodge. Welcome home.
0: 이제 식사를 해볼까요?
1: 같이 식사하네요, 저희 코끼리랑. 너무 좋다.
0: 코끼리가 먹는 속도에 맞춰 저도 천천히 점심을 즐겨봅니다. 바쁜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초원의 여유를 함께 맛보는 시간입니다.
1: 저기 위에 아기 코끼리도 있어요.
0: 어미 코끼리를 따라 새끼 코끼리도 풀을 먹으러 온 모양인데요. 귀여운 코끼리 가족의 모습에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향하는 길.
1: 구두.

0: 너 이제 얄라 얄라 얄라
1: 뜻밖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남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영양 중 하나인 니알라인데요. 온순하지만 경계심이 많은 녀석입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보호지구에는 다양한 형태의 숙소가 있는데요. 제 보금자리는 바로 여기입니다.
0: 와, 방에 왔습니다. 오, 너무 시원해. 아, 방 너무 좋아요, 진짜.
1: 숲속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어 창밖으로 언제든 야생동물을 만날 수 있죠.
0: 여기는 이제 샤워, 실내 샤워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아웃도어 샤워가 있고, 밖에 욕조도 있어요. 그 별을 보면서 밤에 이렇게 샤워를 하는 게 진짜 낭만이거든요.
1: 별빛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에서 휴식을 즐길 생각만으로도 벌써 피로가 풀리는 것 같은데요. 여장을 풀고 나니 이제야 아프리카 대자연 속에 발을 디뎠다는 실감이 납니다. 문만 열어도 눈앞에 야생이 펼쳐집니다.
0: 얄라들이 와서 인사해 주더라고요. 이게 일상인 거죠. 얼마나 평화롭고 꿈 같은 곳이에요.

0: 동물들은 한가롭게 풀을 뜯고 저는 그 곁을 조용히 지나갑니다. 이곳에선 사람도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풍경의 일부일 뿐이죠.
1: 저들도 저희가 그냥 지나가는 거를 그냥 봐주잖아요. 이게 진짜 자연의 일부로 저희가 받아들여진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아프리카의 럭셔리입니다.
0: 오늘 게임 드라이브를 함께할 관광객입니다.
2: Hello,
3: my name is Fanny.
2: Fanny.
3: Fanny,
2: nice to meet you.
3: Welcome.
0: 이곳의 게임 드라이브는 트래커와 레인저가 2인 1조로 팀을 이뤄 진행됩니다. 앞좌석에 앉은 트래커가 동물의 흔적을 찾으면 레인저가 차량을 운전해 뒤를 쫓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이 잘 맞을수록 동물을 찾을 가능성도 높아지죠.
2: 저는 아마 사파리, 그러니까 이 게임 드라이브를 했던 시간만 다 합치면 한 3년은 될 거예요. 아마 이 숲, 이런 이 사바나와 이 숲 속에서 한 3년 있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설레고 저한테 너무 좋아요.
0: 과연 어떤 동물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될까요? 그 주인공은 임팔라입니다. 개체수가 많아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영양 중 하나죠. 뒤이어 아프리카 초원을 대표하는 동물들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4: 버팔로가 눈앞에 있습니다.
0: 온순해 보이지만 의외로 공격성이 강한 동물입니다. 또 다른 동물이 나타난 모양인데요. 트래커 파니 씨가 위치를 알려줍니다. 이곳 게임 드라이브의 특징은 이렇게 길이 없는 곳을 헤쳐가며 동물을 찾아 이동할 수 있다는 건데요. 드디어 아프리카 와일드독을 발견했습니다.
4: 지금 와일드독 찾았습니다. 지금 누워서 쉬고 있어요.
0: 와일드독은 이동 방법

0: 영이 워낙 넓어 사파리에서 사자보다 발견하기 훨씬 어려운 희귀 포식자 중 하나입니다.
1: 와일드독은 이쪽 남부, 뭐 남아공이나 보츠와나 지역이 아니면 사실 케냐나 탄자니아 이런 사바나 지역에서는 좀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요 지역에서 특히나 이제 팀바바티 쪽에서 잘 볼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희귀하죠. 그리고 멸종위기 동물이기도 하고요.
2: Eating something. What they eat?
3: It's crazy. I actually didn't even see those dogs.
0: 개를 닮은 외형과 달리 리카온이라는 고유한 종으로 뛰어난 협동심과 높은 사냥 성공률을 자랑합니다.
3: Look at the ears. Now that's a male, but you see his ears are flat.
2: Ooh, yeah.
4: This is a young star from last year. The parents is over there.
1: Oh. 와, 너무 예쁘다. 아직 애기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기들끼리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동네 강아지들 같죠?
0: 와일드독은 포식자 가운데서도 가족애가 강한 동물로 유명합니다.
3: Those really big ears are so important because what will happen is they will hear something and then they need to see it before hunting it. So then you can start to think how different animals utilize, you know, different senses. So whether it's sight, smell, hearing, to process life, right?
0: 우리 팀 레인저의 정보를 듣고 또 다른 차량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선 동물을 발견해도 관찰하는 차량을 두세 대로 제한하는데요. 차량이 내는 소음이 동물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동물이 자리를 떠나거나 모습을 감추면 관광객들도 관람의 기회를 잃게 되는 거죠. 이곳의 동물들은 차량을 위협적이지 않은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합니다. 만약 차에서 일어서거나 밖으로 팔을 내밀면 동물들이 이를 별개의 존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예상치 못한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지금 뭔가를 감지하고 이동했어요. 아마 사냥 시간인 것 같아요.
0: 와일드독은 주로 이른 아침과 늦은 오후에 사냥을 하는데요. 먹잇감을 발견하면 여러 마리가 역할을 나눠 추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자처럼 숨어 있다가 덮치기보단 지구력을 이용해 끝까지 쫓는 방식이죠.
1: 오, 하이에나. 하이에나 뛰어갑니다.
0: 와일드독의 대표적인 경쟁자입니다.
1: 약간 그런 거죠. 야, 와일드독 사냥한대. 사냥한대.
0: 오. 와일드독은 사냥 능력이 뛰어나지만 체격이 크지 않아 하이에나 여러 마리가 몰려오면 먹이를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오. 하이에나가 저기 한 마리 더 있어요. 지금 이 근처에 와일드독이 있고 그리고 저기 완벽한 그들의 먹이가 있고 그리고 오! 저기 지금 뛴다. 하이에나 뛰어왔어. 오! 하이에나가 기대에 가득 찬 얼굴로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와일드독이 저 임팔라를 먹지 않을까? 하면서 엄청난 기대를 안고 오는 거죠. 잡으면 바로 뺏어 먹으려고. 오, 뛴다.
0: 하이에나는 이내 와일드독의 뒤를 쫓습니다.
1: 게임 드라이브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표범을 다 보러 온다는 걸 하이에나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하이에나들이 사람들의 사파리 차량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사파리 차량을 쫓아다니면서
5: 하이에나가 표범의 새끼를 찾아서 죽입니다. 사실 이 사파리 업계에서는 좀 화두가 되고 있는 일이죠. 우리는 관찰자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 생태에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보통 표범을 볼 때는 굉장히 시간을 짧게 해서 하이에나가 쫓는 거를 좀 방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어느덧 사바나 위로 노을이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6: 그 온도가 너무 좋아요. 바람이 너무 좋아졌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아마 와일드독과 사자와 표범과 모두가 좋아하는 시간이 됐어요, 이제.
0: 지금 와일드독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3: See the two at the back. Fanny was saying they were looking in that direction. So I think they have an idea that something.
1: 지금 임팔라가 한쪽을 쳐다보고 있죠.
6: 저런 지금 초식 동물의 움직임으로 저희도 저 와일드독의 움직임을 똑같이 감지하는 거예요. 지금 임팔라가 먹던 걸 멈추고 한 방향 오 뛰다 뛰다 뛰다 뛰다 오 쇼 쇼 뛰다 뛰다 뛰다 뛰다 뛰다 오 아 오 저기 저기 저기 저기.
0: 과연 사냥에 성공했을까요? 사냥에 나선 와일드독의 뒤를 서둘러 따라가고 있는데요.
6: 저기 저기 지금 앞에 우리 차 앞에. 어 저기 저기 저기.
3: What'll happen is with what's that? What's that?
1: 지금 와일드독이 사냥에는 실패를 했고.
0: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하죠. 오늘이 바로 그날인가 봅니다.
6: 지금 하이에나가 길에 와일드독 쫓아오고 있었죠. 근데 지금 와일드독 입장에서는 먹이도 놓치고 지금 하이에나 쫓아오고 열받아. 그래서 하이에나를 쫓아내고 있습니다.
0: 사냥에 실패해서인지 어쩐지 기운이 쏙 빠진 모습인데요.
1: 와일드독의 그 사냥 성공률은 70%인데 지금 저희는 그 30%를 봤습니다. 와일드독이 그 사냥을 실패하는 모습을 본 거죠.
0: 지구력과 협동심이 강점인 와일드독은 쉽게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이에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죠.
1: 지금 와일드독들 배를 보면 홀쭉해요. 그래서 쟤네는 오늘 반드시 진짜 사냥을 해야 되고 그거를 하이에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끝까지 쫓아다닐 거예요.
0: 잠시 숨을 돌리며 다음 추격을 준비합니다.
1: 간다.
6: 진짜 멋있지 않아요?
0: 와일드독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냥을 위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죠.

0: 석양의 여운도 잠시. 순식간에 사위가 어두워졌습니다. 다시 돌아온 숙소에서는 특별한 손님 맞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사람들. 야생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경쾌한 춤과 노래가 또 다른 아프리카로 저를 초대합니다. 낮과는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사바나의 밤.
1: Yeah, two.
2: Yeah.
3: Here we go.
1: Thank you so much.
3: On top, on the side.
1: Yeah. Top, top.
0: 맛있는 음식이 빠질 수 없죠. 정성껏 구운 스테이크부터 전통 방식으로 만든 소시지와 신선한 채소까지 아프리카 풍미가 한 접시 가득 담겼습니다.
1: 진짜 맛있다 근데. 되게 맛있네요.
0: 거침없이 초원과 숲을 누비며 야생을 마주했던 하루. 다채로운 맛을 음미하며 잊지 못할 사바나 풍경을 되새겨봅니다.

0: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 서둘러 숙소를 나섭니다.
1: Morning, morning. How are you?
2: How are you this morning?
1: Yeah, do you sleep well last night?
2: Good morning. How are you guys?
3: Our plan this morning is to go look for lion. But we might have to, if we do find them this morning, we might then have to try for this evening and see if we could maybe get them to or see them roaring.
0: 덜컹이는 차량의 진동에 다시금 익숙해질 즈음. 어둠이 내려앉아 있던 초원으로 조금씩 붉은 빛이 번져갑니다. 붉은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사바나는 다시 생명력으로 꿈틀거립니다.
1: 지금 아프리카에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5시 반에 모닝콜을 받고 6시에 출발했는데 이 시간이 동물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거든요.
3: That's something we're going to look for, but a big thing is the roads. They like to use the roads, especially in the mornings. This grass is quite wet from the dew point, so they prefer to walk on the roads. Okay.
0: 두 번째 게임 드라이브의 목표는 사자를 보는 거지만 예상치 못한 동물을 만나는 즐거움을 빼놓을 수 없죠. 오늘은 어떤 동물이 가장 먼저 우리를 반겨줄까요? 혹시 찾으셨나요?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초원의 거인, 남아프리카 기린입니다. 수컷의 경우 키가 5m를 넘기도 하는데요. 긴 목 덕분에 다른 초식 동물들과 먹이를 경쟁할 일이 적은 편이죠.
3: exposed to damage, and this will eventually kill the tree.
1: And elephant is the fruit of marula, right?
3: Correct. The marula fruit is what the elephants love to eat, but they also like the leaves. And he's got enough power to push this whole tree over, and he can feed on all the leaves and branches at the top.
1: 코끼리는 저 마룰라 열매를 먹기 위해서 저 열매가 있는 곳을 기억하고 뭐 수십 년이 지나도 저걸 찾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코끼리는 절대 잊지 않고 버팔로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뭐 그런 아프리카 말이 있어요. 그래서 코끼리의 기억력에 관한 그런 속담입니다.
0: 아프리카 코끼리는 하루에 최대 300kg의 풀을 먹습니다. 거대한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먹이를 찾거나 먹는 데 사용하죠.
1: 마치 이런 것만 보니까 코끼리가 무슨 숲의 파괴자 같지만 코끼리는 사실 숲의 농사꾼이에요. 코끼리가 하루 종일 먹고 이 똥을 누잖아요. 이 똥들이 다 이 숲을 키워냅니다. 온 사방에서 퍼져서. 그래서 코끼리를 보통 숲의 농사꾼이라고 불러요.

0: 하니 씨가 손짓을 하자 속도를 늦추는데요. 저 멀리 코끼리 한 마리가 차량을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 굵은 상아와 커다란 몸집으로 봤을 때 완전히 성숙한 성체로 보이는데요.
1: 지금 코끼리가 약간의 경계를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0: 한참 동안 귀를 펄럭이며 경계를 늦추지 않던 코끼리가 흙을 집어올려 몸 위로 뿌리기 시작합니다.
1: 지금 저렇게 흙으로 목욕을 하고 있죠? 저렇게 하면 그 벌레도 쫓고 그런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도 보호하고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0: 잠시 우리를 의식하는 듯 했지만 이내 흙 목욕에 열중하는 모습인데요. 귀 뒤를 긁으려는 걸까요? 뒤로 바짝 넘겼던 코가 그만 상아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1: 아이고, 상아에 코가 좀 걸렸어요.
0: 엉뚱한 매력을 가진 수컷 코끼리입니다.

0: 보통 그 수컷 코끼리의 다리는 다섯 개라고 하죠.
1: 인상적인 만남을 뒤로하고 강가를 찾았는데요.
2: 코끼리 가족 때가 있어요.
1: 강을 찾은 코끼리 가족이 앞다퉈 물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코끼리는 하루 최대 200리터를 마실 정도로 물 섭취량도 많은 편인데요. 긴 코로 물을 가득 빨아들인 뒤 입으로 옮겨 마시는 모습은 언제 봐도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갈증을 달래는가 싶더니 코끼리 한 마리가 성큼성큼 앞으로 나섭니다. 그리고는 새끼 코끼리가 보이지 않게 몸으로 가려버리는데요.
0: 코끼리는 그 아기 코끼리를 저 무리 안에서 딱 보호하기 때문에 항상 아기 코끼리는 그 중앙에 있어요. 다른 외부의 노출이 거의 안 되도록 걸을 때도 요 안에다가 딱 아이 코끼리를 끼워가지고 도도도도 걸어가거든요.
1: 혹시 모를 위험으로부터 새끼 코끼리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인데요. 코끼리 가족의 끈끈한 유대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0: 지금 아이 코끼리 보면 그 물을 그 코로 능숙하게 아직 마시지를 못해요.
1: 어른 코끼리를 따라해보려 하지만 아직은 모든 게 서툴기만 합니다.
0: 장난치는 거 보이세요? 막 자기들끼리 발 걸어서 서로 막 넘어뜨리기도 하고 진짜 장난꾸러기들이에요. 진짜 사랑이에요, 쟤는.
1: 사랑스러운 코끼리 가족의 아침을 뒤로하고 또 다른 만남을 찾아 길을 나서 봅니다. 드디어 들어온 사자에 대한 소식. 서둘러 도착한 곳에서 정보를 준 차량을 마주쳤는데요. 과연 사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0: She's there. The lion is there.
1: Where?
0: There.
1: Lion over
0: there. In the bush.
2: 덤불 사이로 암사자 두 마리가 식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0: Just don't stand. Everybody remain. 식사 중이에요. 식사 중.
2: 뼈를 으스러뜨리며 먹이를 먹는 암사자들. 그야말로 야생 그 자체입니다.
0: 뼈 으득으득 씹는 소리 들리세요?
2: 먹이에 완전히 몰두한 암사자들은 구경하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3: And then possibly by tomorrow their bellies will start to shrink.
2: 거침없는 속도로 먹잇감을 해치웁니다. 야생의 식사는 생각보다 빠르고 치열합니다.
0: 그래 지금 아직 하이에나가 소식을 못 들었어요. 보통 이제 사자가 사냥하면 뭐 하이에나, 제칼 막 다 뛰어오는데 지금 얘네가 빨리 잡아서 빨리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소문이 안 났습니다.
2: 얼추 식사가 끝났나 봅니다.
0: 아, 먹다 쳐다본다 지금.
1: 아, 뭐야, 힘들어.
0: 먹다 힘든가 봐요.
3: The food is limited. So you see, once I split it, it's competitive. Pretty cool. Good way to end it, huh?
0: 방금 보셨어요? 이제 다 먹어가니까 둘이 싸우는 거?
2: 평화로워 보이는 사바나에도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동물들의 삶을 가만히 따라간 시간, 남아공에서 진짜 야생을 만났습니다.
4: Come on, get on up. 제가 꿈꾸던 동굴이에요. 이제 투겔라에 다 온 것 같습니다.
0: 이 라면 수령이 지금 3,800년이 됐다고 해요.
5: 솔더블유씨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어구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6: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7: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6: DB라면 됩니다.
8: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6: 됩니다.
9: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6: 됩니다.
10: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6: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6: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6: 됩니다.
11: 암 치료비도?
6: 됩니다.
8: 진단비도요?
6: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6: 네, 됩니다.
1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6: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6: 됩니다.
12: 1인실에 입원해도?
6: 됩니다.
1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6: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6: 돼요.
1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6: 되죠.
9: 디스크로 수술해도?
6: 물론 됩니다.
12: 이게 모두 된다고요?
6: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

0: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승덤얼 씨, 포트메뉴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3: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3: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6: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7: 진단비도요?
0: 되고요.
7: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9: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8: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승덤얼 씨, 포트메뉴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0: 와, 이거 진짜야?
11: 에이, 설마. AI겠지?
10: 오, AI로 만든 거네.
1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3: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템바, 데크, 펜스, 누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템바.

0: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예전대로 얍!
1: 통통이의 마법 때문에 뽀로로가 아기가 돼버렸어요. 크롱은 아기 뽀로로와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아기 뽀로로가 잠에서 깼나 봐요.
2: 크롱, 크롱. 크롱, 크롱.
1: 저런, 아기 뽀로로가 오줌을 쌌네요. 날이 밝았어요. 저기 친구들이 뽀로로 집으로 가고 있네요.
3: 저건
4: 뽀로로 작품인 것 같은데.
5: 그러게.
6: 크롱, 우리 왔어.
7: 어? 크롱.
4: 뭐 하는 거야?
6: 뭐야, 크롱, 크롱.
4: 뽀로로랑 놀아주고 있었구나.
7: 너 크롱.
6: 장난꾸러기인 건 크롱을 꼭 닮았네.
7: 크롱, 크롱.
5: 뽀로로. 괜찮아. 착하지.
4: 진짜 아기 같네.
8: 뭐야?
4: 뭐야, 난 장난감이 아니라고.
6: 뽀로로가 심심한가 봐.
7: 그러게.
5: 해리, 같이 놀아주는 게 좋겠어.
4: 뭐? 아휴, 알았어.
8: 해리, 조금만 참아. 뽀로로가 좋아하네.
4: 내가 그렇게 놀아줬는데 또 울어.
5: 이번엔 왜 그러지?
8: 그러게.
6: 아, 잠깐만 기다려봐. 자.
8: 우와. 잘 먹는다.
4: 대단해, 애기.
6: 에헴, 아기가 울 땐 다 이유가 있는 법이야. 그렇지. 뽀로로도.
9: 애기. 아기잖아.
6: 알았어.
8: 크롱.
4: 뽀로로, 이거 봐, 붕붕이야. 자, 간다. 잘했어. 이제 이쪽으로 굴려봐.
8: 으요요.
4: 그럼 다시. 자.

0: 베티, 좀 쉬어. 이제 내가 놀아줄게.
1: 포비가 아기 뽀로로와 집 밖으로 나왔어요.
2: 뭐 해?
0: 그럼 출발합니다.
2: 더 빨리?
0: 알았어. 자. 잠깐만.

0: 더는 못하겠어.
1: 토비. 뽀로로, 이제 나랑 놀자. 야. 자, 다 그렸어. 어때? 아휴, 아기 보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
2: 통통이가 빨리 와야 되는데.
3: 맞아.
2: 크랑. 크랑. 어? 내가 갈게.
3: 나야?
2: 뽀로로, 안 돼.
1: 엉망이 됐네.
2: 괜찮아. 자.
4: 크렁. 이번엔 크렁이 아기 뽀로로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어요.
1: 재밌나 봐.
0: 다행이야.
5: 얘들아, 안녕.
3: 뽀로로가 자고 있어.
5: 아, 뽀로로를 되돌리는 마법을 찾았어.
3: 정말?
0: 다행이다.
3: 크랑크랑.
6: 통통아, 이번엔 확실한 거지?
7: 잘 됐다.
4: 아기 뽀로로가 위험해요.

0: 그럼 시작할게.
1: 들려요?
0: 자, 그럼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커져라, 얍! 어떻게 된 거지?
2: 제대로 알아온 거 맞아?
1: 나야?
0: 이 주문이 아닌가? 다시 해볼게.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아!
1: 똥똥아, 괜찮아?
0: 괜찮아.
1: 너야?
0: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원래 모습으로 얍!

0: 왜 그래? 크롱, 집 이게 뭐야? 너 또 장난친 거야?
1: 아야야, 크롱. 크롱, 크롱.
0: 너 이런다고 봐줄 줄 알아?
1: 아야야, 크롱, 크롱.
0: 정말이지. 알았어.
2: 아, 집은 내가 고쳐줄게. 꾸리꾸리 텅텅텅. 꾸리꾸리 텅텅텅. 원래 모습으로.
0: 아,

0: 통통이가 친구들을 전부 아기로 만들어버렸네요.
1: 또또나 어떻게 된 거야?
0: 어서 원래 모습으로 돌려주세요.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안의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Z 많이 기대해주세요.

0: 네.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0: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1: 그래, 석봉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절지.
2: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3: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마그마 대폭발! 슈트도 빼앗기고 이제 다 끝났어.
1: 마그마 X가 저렇게 강해진 이유가 뭔가요?
2: 그건 너희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원인을 알아냈어. 마그마 X는 메가시티 지하에 있는 마그마로부터 열 에너지를 직접 공급받는 거야.
3: 그러면 에너지가 무한하다는 얘기잖아요.
4: 그래, 더 큰 문제는 마그마 코어라는 그 장치가 마그마를 끌어올려 메가시티를 불태울 방아쇠라는 점이다.
5: 잠깐만요. 그럼 결국 그것만 막으면...
3: 마그마 X도 약해지고 메가시티도 구할 수 있겠네요?
2: 맞아. 그리고 그 위치는 폐쇄된 골드문 연구소의 지하에 있어.
0: 당장 가자!
4: 잠깐! 슈트 없이 맨몸으로 가는 건 너무 위험하다.
3: 그래도 가야 해요.
0: 맞아요! 슈트가 있든 없든 우리는
6: 다이얼로봇이니까요! 아,
4: 좋다. 마리 팀장.
2: 아... 여기 제시동 장치야. 슈트에 부착하면 K가 바꿔놓은 코드를 원래대로 돌려줄 거야.
4: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6: 네!
0: 이제야 방해꾼이 왔군요.
5: 에너제트 액션!
3: 레스큐 제트!

0: 쥐방울 만한 게 계속 피하기만 하고.
1: 마무리는 맡겨줘야.
0: 알겠어, 부탁할게.
1: 탈탄 펀치.

0: 시작해볼까? 라이트닝 어택! 어림없다고! 레스큐 마그넷! 이야! 얘들아, 이끌어! 성공이야!
1: 잠깐만, 땅이 이상해!
2: 엄청 크잖아.
0: 숫자는 우리가 많아.
3: 그런 걸로 이 마그마 더블 X의 열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나? 운이 좋군.
2: 제이, 내가 움직임을 막아볼게. 같이 공격하자.
0: 좋아, 간다.
3: 내가 그런 걸 피할 것 같으냐? 마그마 익스플로전! 뜨거운 마그마 맛을 보니 어떠냐?

0: 뭐야? 어, 피닉스 나야! 네 주인이라고!
1: 소용없어! 걔가 치명자를 공격하도록 코드를 조작해 놓은 거야!
0: 내 손!
1: 어째 점점 이 안을 닮아가네. 마리 팀장님이 주신 제시동 장치를 사용해!
0: 성공이야!
2: 시스템을 재시동합니다. 완료까지 60초.
3: 뭐? 60초나? 시간 안에 끌 수 있을까?
4: 일본이라 이제 시작되겠군.
0: 이러다 진짜 불바다가 되겠어! 서두자!
3: 어? 야, 멈춰! 거기 함정!
2: 제시동 완료.
0: 됐어! 살았다! 빨리 마그마 코어를 부수자!
1: 다 열어보!

0: 뭐야? 왜 폭발하지 않는 거지?
1: 마그마 에너지 전송 중단. 출력이 떨어집니다.
0: 뭐라고? 마그마 코어가 파괴된 건가?
2: 자, 그럼 이제 우리 차례야. 응, 다 같이 공격하자. 에어로 소화 미사일.
0: 그런 공격쯤이야.
3: 야, 레스큐 슈퍼.
0: 어, 야, 예.
2: 야, 타이탄 슈터. 야.
0: 출력이 떨어졌군.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뭐야?
3: 레스큐 슈퍼!
2: 타이탄 판치!
3: 레스큐 패티지!
0: 정말 귀찮군!
2: 레스큐 마그넷! 자, 그럼 마무리! 간다!
0: 일단은
2: 이제 끝이다! 아빠! 안 돼!
4: 아빠! 어? 아빠라고?
1: K가 제이의 아빠라니.
0: 제이, 알고 있었니?
4: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도 제가 파이어로보 활동하는 걸 본다면 아빠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0: 네가 파이어로보가 된 건 몰랐다. 미안하다.
4: 이제라도 바뀌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0: 아직 어리구나. 나 혼자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란다.
5: 당신 말대로야. 인간은 실수를 반복하고 재난은 또 일어나겠지.
6: 하지만 우린 눈앞의 생명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
2: 그게 파이어로보니까.
7: 제이야, K가 네 아빠라는 걸 왜 말하지 않았니?
8: 그래, 괜히 너에게 몹쓸 짓을 한 것 같구나.
2: 에이, 뭘요. 제가 선택한 건데요.

0: 제 모습을 봤으니 이제 아빠도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눈앞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1: 어? 제이 너 우리 흉내 내는 거야?
2: 아휴, 하여간 못 말려.
3: 화재 발생, 화재 발생.
4: 너희들 다시 출동할 수 있겠니?
0: 당연하죠. 우린 하이오로보라고요.
5: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6: 출동 하이오로보!

0: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골든보이의 위험한 배달.
4: 어떡하지? 꼼짝을 안 해.
5: 잠깐만. 제발 아나콘다. 우리 엄청 많아.

0: 왜 저러지?
1: 여기 봐! 배가 엄청 커져 있어! 뭔가 이상한 걸 삼켰나 봐!
0: 괜찮을 거야!
1: 안에 뭐가 있는지 보자! 세상에! 목에 뭔가 걸려있잖아! 구중 루프! 급착컷! 액션! 됐어! 당장!

0: 좋아. 그럼
1: 이 골든 주먹 꽤 쓸모가 있겠는데?
0: 골든 보이를 살짝 골탕 먹이기 딱 좋겠어. 우리가 가져가자.

0: 왜 저렇게 화가 난 거지?
1: 가서 확인해보자.
0: 골든보이의 택배물? 골든보이가 실수로 알을 가져갔나 봐.
1: 루아가 위험할지도 몰라.
2: 어서 가서 되돌려야 해.
0: 서두르자.
3: 아빠, 배달은 언제 올까요? 빨리 새 보트 타보고 싶은데.
4: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보자꾸나.
5: 걱정하지 마, 루아. 슈퍼윙스가 갔으니까 금방 택배를 찾아서 돌아올 거야.
2: 택배 왔습니다.
3: 너희는 누구야?
6: 내 이름은 골든보이. 최고로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빛 한살이지.
7: 그리고 난 슈퍼꽁지. 세상에서 제일 빠른 기차야. 이제부터 모든 택배 배달은 우리가 맡아서 할 테니까 우리만 믿어.
5: 역시 너희들이었구나. 너희가 슈퍼윙스의 임무를 가로챈 거였어.
6: 넌 끼어들지 마. 너한테 배달 온 거 아니니까.
3: 나 엄청 오래 기다렸어. 슈퍼윙스는 늘 제 시간에 오는데.
6: 슈퍼윙스는 그만이죠. 이젠 우리가 배달 히어로니까.
7: 뭐 우리가 좀 늦긴 했지만 첫날이라서 그래.
3: 알았어. 그럼 이제 택배를 받을 수 있을까?
7: 아 맞다, 택배. 물론이지. 내 첫 임무는 이로써 완료.
5: 아?
7: 여기 받아.
3: 어? 이건 택배물이 아닌 것 같은데.
6: 어? 잠깐. 이게 대체 뭐지?
3: 내가 보기엔 알이야. 이건.
6: 어? 우와! 여기까지 따라온 거야?
5: 타세요, 어서.
7: 왜 저렇게 끈질긴 거야?
8: 집이 위험해. 저 정도 충격은 못 버텨.
3: 그럼 진정할 거야. 서둘러. 어서 집을 잡으러 가자, 맥스.
1: 우리 왔어. 어?
3: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1: 알을 찾아왔어. 돌려주면 아나콘다도 진정할 거야.
3: 좋아.
7: 안 돼. 제발.

0: 여기 있다간 햄버거가 될 거야. 꽁지 어서 피해.
1: 저러다 떨어지겠어.
0: 지금이 도망칠 기회야. 어서 서둘러.
1: 그냥 두고 갈 순 없어. 뭐? 슈퍼 꽁지 힛.
0: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2: 어? 저게 뭐지?
3: 앞에 폭포가 있어. 그럼 우리 집은 어디에?

0: 안 돼, 설마?
1: 뭐라고 있는 거지? 너 무슨 문제를 일으키려나 봐.
2: 어서 가서 막아야 해. 호기 스피드.
3: 호기?
2: 멈춰, 골든보이.
3: 올라가. 뭐야, 왜 이래? 우린 아무 잘못도 안 했다고.
1: 맞아. 빙글빙글 가마사부끼 액션!
3: 공주야, 우리 그냥 가자, 빨리.
1: 이 말썽쟁이들 같으니. 공주야, 너까지 이렇게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 진짜 실망이야?
2: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3: 뭐래, 우린 집이랑 뱀을 구해줬다고. 그렇게 못 믿겠으면 너희가 알아서 해.
1: 조심해. 나한테 맡겨. 안 돼. 우리 집이. 풍선으로 띄우기.

0: 집을 들자.
1: 에바!
2: 역시 슈퍼윙스 최고!
3: 채! 왜 항상 슈퍼윙스만 최고인 건데? 정말 못 봐주겠네. 못 참아! 공주야, 우리가 진짜 영웅이 누군지 보여주자. 합체 시작!
4: 슈퍼 공지 힛! 와!
1: 소기!
3: 잘했어, 슈퍼윙스!
0: 안 돼!
1: 그렇지! 이 주먹을 이용하자!
5: 소기, 아비, 나도 도와줄게.
1: 맥스, 잡아!
5: 골든보이, 이 주먹 가져가야지. 받아! 로켓 발사기, 발사!
3: 어? 어? 으아! 잠깐! 으아!
5: 그거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골든보이.
1: 루안의 집도?
5: 아나콘다도 모두 안전하게 구조 완료!
1: 에바!
6: 바다, 알 때문에 많이 속상했지?

0: 이제 네 차례야, 루아. 택배 받을 준비 됐어?
1: 우와, 드디어! 정말 오래 기다렸는데! 우와, 보세요, 아빠! 드디어 우리 보트가 생겼어요!
2: 봤지? 배달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역시 슈퍼윙스는 최고야.
3: 하지만 슈퍼윙스도 명예 홍보 대사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해.
1: 슈퍼윙스 명예 홍보 대사?
4: 맥스 준비됐어?
3: 물론이지.

0: 이거 받아, 루앙. 우릴 도와준 보답으로 널 슈퍼윙스 명예홍보대사로 임명할게.
1: 내가 슈퍼윙스 명예홍보대사? 우와. 집이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2: 대박.
0: 좋았어. 우린 이제 돌아가 볼까?
1: 안녕, 루아. 안녕, 슈퍼윙.
0: 좋아, 가자.
3: 왜 그래, 아리? 무슨 문제 있어?
1: 아까 내가 꽁지한테 너무 심하게 말했나 봐.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다시 만나서 꽁지랑 얘기를 나눠야겠어.
3: 그럼 골든보이 기지로 가야 하는데 괜찮겠어?
1: 응.
0: 골든 큐브 위치는 내가 알고 있지. 다들 꽉 잡아. 다음 목적지 우주로 출발!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그래, 서포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2: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3: 옥스포드 탕.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5: 뜨거미 어머니.
6: 예, 예, 예.
5: 허리 마사지 받고 약 타가시면 돼요.
6: 예, 감사합니다.
5: 지하간호사, 나 그럼 빨리 다녀올게. 그 사이 환자는 받지 말고.
7: 알겠어, 어서 다녀와.
5: 응, 다녀올게.
8: 선생님, 선생님, 어디 가세요? 저 우리 애들 영양제 받으러 왔는데.
5: 그게 거북 할머니가 편찮으시대서 급히 왕진가요. 지하간호사, 지난번하고 같은 약으로 처방해드려. 나 다녀올게.
7: 염랑거미님, 이쪽으로 오세요.
9: 아, 네.
6: 염랑거미 엄마, 맞지?
8: 늑대거미 엄마? 근데 병원엔 왜?
6: 아이, 허리 아파서. 애들 키우면 다 그렇지 뭐. 아니 근데 자기도 애기 낳지 않았어?
9: 아유, 벌써 부화해서 잘 크고 있지.
6: 아유, 귀엽다.
7: 두 분이 잘 아시나 봐요?
9: 아, 네.
8: 아우,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갑다.
6: 그러니까 말이야. 어떻게 지냈어?
10: 지하간호사, 응급 환자야. 응급입니다, 응급.
7: 딩딩 선생님도 없는데?
10: 나가시면서 환자 상태 보고 갔어. 영상통화하면서 진료 보기로 했어.
8: 아니, 공작거미 총각 아니야?
11: 아니, 그 장가 갈 때 됐다고 소개팅 엄청 하더니만 왜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10: 소개팅에 퇴짜 맞아서 충격에 기절했나?
12: 소개팅은...
10: 공작거미 씨!
11: 아유, 성공했다는 거야? 실패했다는 거야?
10: 수가 성공이야, 실패야?
11: 얘기를 좀.
7: 오늘의 관자, 거미들. 공작거미 총각이 기절했어요.
13: 응, 지금 방금 수액주사 났어.
14: 응, 계속 바이탈 착, 체온 착 하도록 해. 최대한 빨리 갈까?
13: 알았어. 자. 휴.
10: 아니 근데 두 분은 왜 여기 계세요?
6: 아니 소개팅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어.
8: 공작거미 총각 정신이 들어?
6: 소개팅 어떻게 됐어?
13: 아니 이 거미님들이 정말로. 아니 지금 아픈 거미한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6: 아니 궁금하잖아. 얘기해봐.
15: 어떻게 됐어?
12: 여기서요?
15: 아이고 어때?
10: 병실에서 얘기하면 더 재밌지.
13: 정말로 궁금하긴 하다.
15: 나도
6: 어떻게 됐어? 마음에 들었어?
12: 그게 첫 번째 소

0: 소개팅한 거미는 정말 예뻤어요. 그런데 절 보자마자 깡충 뛰어서 도망가더라고요. 어? 왜 그냥 가지? 저기요! 전 그녀가 남긴 거미줄을 따라 계속 따라갔어요. 헛!
1: 아, 눈치 없이 왜 따라와? 확! 잡아먹을까?
2: 잡아먹어요?
0: 네. 공작거미 수컷은 사랑을 고백하다 아무것도 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거든요.
3: 네? 아니 그럼 지금 목숨 걸고 소개팅 하시는 거예요?
0: 네. 장가는 가야죠.
1: 아니 근데 팍 보니까는 자기를 마음에 안 들어 했는데 눈치 없이 따라간 것 같네.
4: 정말 매력이 좀 없는 편이잖아.
1: 맞아.
0: 그런가 봐요. 그래서 준비한 건 하나도 못 보여주고.
5: 준비한 거? 그게 뭔데요?
0: 그건 문제로 낼게요. 공작거미 수컷은 암컷의 마음에 들기 위해 무엇을 할까요? 1번 암컷 앞에서 최대한 높이 점프를 뛴다. 2번 암컷 앞에서 마음에 들 때까지 춤을 춘다.
3: 좀 아까 보니까 깡충 점프를 잘 뛰던데.
5: 그러게, 높이 뛸수록 암컷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0: 정답은 마음에 들 때까지 춤을 춘다.

0: 다행히 두 번째 소개팅한 건이는 가만히 절 기다렸죠. 그래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바로 뚝딱 뚝딱 시계바늘 춤.
1: 우와, 귀여운 춤이다.
2: 리듬감이.
0: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그럼 다음 단계, 꽁무니 춤. 내 화려한 모습에 반하겠지? 암컷은 춤을 잘 추고 색깔이 화려한 수컷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거든.
2: 근데 꽁무니 색이 선명하지 않아? 마음에 안 들어!
0: 그 다음 소개팅의 그녀도
3: 그 정도 춤으론 내 아이들의 아빠가 될 자격이 없어. 미안.
0: 저기 그 다음 소개팅에도 또 그 다음 소개팅에도 전 열심히 췄지만
3: 별로.
2: 죄송해요. 너무 싫어.
4: 아니 근데 이 정도로 퇴짜 맞으면은 공작가미 총각한테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5: 그러게. 아니면 춤을 정말 못 추나?
4: 다 틀리나 봐.
5: 아이고.
0: 사실 저도 제 춤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나는 춤 연습에 들어갔죠. 리듬에 맞춰 정확하게, 동작이 절대 끊기지 않게. 반복하고 반복하며 열심히 연습했죠. 꽁무니의 무늬도 예쁘게 다듬고 드디어 마지막으로 소개팅할 거미 앞에 섰어요. 전 연습한 대로 혼심의 힘을 다해 춤을 췄어요.

0: 머리를 내어주면 허락한다는 뜻. 그렇게 전 그녀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어요.
1: 아니 그럼 성공한 거래요.
2: 축하해요. 축하해요.
3: 아니 그런데 왜 기절한 거예요?
0: 아 혹시나 잡아먹힐까봐 너무 긴장을 했는지 소개팅 끝나고 에쿵 쓰러졌지 뭐예요.
1: 아유 아, 이제 마음 푹 놓고 푹 쉬다 가세요.
0: 네 고마워요.
4: 아이고 소개팅 얘기하니까 연애할 때 생각나네.
5: 맞아 연애할 때가 참 좋았지.
4: 그러니까 응? 결혼하고 알 낳고 애 키우는 건 기쁘지만 아이고 너무 힘들어.
0: 늑대거미 아주머니 육아가 많이 힘드신가 봐요.
4: 아유 말해 뭐해 힘들지.
5: 우리 늑대거미는 알을 알주머니에나 꽁무니에 달고 다니잖아.
3: 무겁겠다.
1: 그래서 허리가 아프신 거구나.
5: 에고고고고고. 허리는 아파도 알을 가지고 다녀야 안심이 되거든요.
4: 여기서 문제. 알집에서 늑대거미 아기들이 나오면 엄마는 아기들을 어떻게 할까요?
5: 1번, 아기들을 모두 등에 업는다. 2번, 아기들에게 거미줄을 쏜다.
1: 아기들을 등에 업나?
0: 늑대거미는 사냥을 잘한다고 들었는데 거미줄을 쏘며 사냥 연습시키는 거 아니에요?
4: 과연 그럴까? 정답은?
6: 그래 그래 어부바
5: 아기들을 모두 등에 업는다.
6: 어부바 어부바
7: 엄마 엄마 엄마 엄마
5: 다들 어디 가지 말고 엄마 어부바 하자. 떨어지면 안 돼. 무서운 적들한테 잡혀 먹힐 수도 있어요.
7: 네, 엄마.
5: 아유, 아가, 아유, 허리야, 아유. 새끼들이 저 더물을 벗을 때까지 약 2주 동안은 이렇게 등에 업고 다니죠.
8: 아, 힘들겠다.
4: 아이. 그래도 나는 다 독립시켜서 괜찮아. 여기 한창에 키우는 염랑거미 엄마가 더 힘들지.
9: 아유 힘들긴요. 애기들 보면 힘든 것도 싹 사라져요.
10: 우리 염랑거미는 알 낳을 때가 되면 풀잎으로 알을 낳을 주머니부터 만들어요. 바람 안 들어오게 촘촘하게 빈틈없이 이렇게 알을 보호하기 위한 완벽한 풀잎보금자리가 완성되죠.
3: 우와! 알 낳았다!
5: 알 낳은 다음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꼼짝없이 알 옆에서 보초를 서잖아.
10: 맞아요. 혹시 천적들이 알을 공격할까봐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아요.
11: 우와! 알들이 깨어난다.
10: 나와 나와 나와라 거미. 안

0: 꾸준하게 지키다 보니 많은 수의 아기가 태어날 수 있죠. 저희는 아기들이 스스로 먹잇감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풀립 주머니 안에서 새끼들을 돌봐요.
1: 아무것도 못 먹는다니 힘드시겠다.
2: 엄마가 되면 누구나 다 하는 거지.
3: 그려, 엄마가 되면 어떤 힘도 생긴다니까.
4: 아유, 내 정신 좀 봐. 아유, 우리 애들이 찾겠네. 아유, 내가 공작거미 총각 소개팅 얘기 듣느라고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
3: 그러게 말이야.
5: 자자, 두 분 영양제 타러 오셨죠? 저랑 같이 가세요.
3: 네.
5: 아, 이쪽으로.
3: 총각, 재밌었어. 소개팅 얘기.
1: 네,
3: 가세요.
1: 가세요.
6: 자, 아우, 무리하시면 안 돼요. 너무 웃겨서. 팔 너무 뻗지 마세요. 네. 자, 딱. 그렇게 거미 환자들이 돌아가고 일주일 후.
5: 아유, 그만 그만 그만. 아니, 춤 연습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으면 다리에 상처까지 나는 거예요. 자, 여기 처방전이요.
1: 아, 네, 댕댕강 선생님. 어, 늑대거미 아주머니 또 허리 아파서 오셨어요?
3: 아유, 맨날 그렇지 뭐.
1: 어, 그런데 오늘 염랑거미 아주머니는 안 오시나?
3: 아이, 공작거미 총각, 소식 못 들었어?
1: 소식이요?
0: 염랑거미 어미는 풀립 주머니 속에서 새끼들을 돌보다가 새끼들이 배가 고프면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도 하지.
1: 네? 이럴 수가.
0: 남은 자신의 생명을 앞으로 살아갈 아기들에게 나눠주는 거야. 그렇게 자란 아기들은 비로소 풀립 주머니에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지.
1: 염랑거미 아주머니.
3: 염랑 엄마는 그래도 기쁜 마음이었을 거야.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깐깐한 엄마의 선택 뮴에서 뮴튼튼 칼마디 K2 젤리를, 베이비부터 주니어까지 프리미엄 선글라스 글린에서 키즈 선글라스를 드립니다. 어린이들 모여라! EBS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일상 속 안전사고에서 시민들을 구하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봇 제트! 세계를 구하기 위해 긴급 출동! 슈퍼윙스 지구를 지켜라! 화성의 도시를 짓는 상상초월 프로젝트! 기가 빌더! 히어로로 변신한 중장비들과 악당을 물리치자! 변신 다요와 중장비 레인저스! EBS 애니메이션과 함께 신나는 모험의 세계로 떠나요!
2: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3: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2: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어!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뭐? 그래, 서포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2: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쥬.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다음은 언니랑 하자.
1: 놀라니 꼬금놀이.
2: 나오미.
3: 네, 주인님.
4: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나오미.
3: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4: 똑똑한 AI 로봇 나오미. 1&1.
5: 번개맨, 지구에서 암흑 보석의 에너지가 관측됐다.
6: 암흑 보석이요? 암흑 보석이 지구로 향했다는 소식에 보석을 찾아 나선 조그마왕의 부하들. 그 흔적을 따라 결국 번개 유치원 앞에 나타났어.
7: 이게 뭐야?
8: 공포의 똥폭탄.
6: 사랑이가 뜻밖의 능력을 발휘해 겨우 쫓아내긴 했지만 어쩐지 또 만나게 될 것 같은데.
9: 아, 번개 대장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느리신 겁니까? 왔다! 번개본부 특급 배송!
10: 빨리 열어봐.
9: 왔어, 왔어.
10: 암흑 보석에 대한 중요한 정보라며.
9: 암흑 보석이 이렇게 생긴... 그게 아니구나.
6: 보자. 암흑 보석. 보석을 가진 자에게 강력한 마법의 능력을 부여하는 고대 에너지 결정체. 경고? 이 보석의 신비한 능력을 잘못 사용하면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할 것.
9: 뭐야? 이게 끝이야? 이봐! 이봐!
10: 욕심 많은 녀석 손에 들어가면 큰일 나겠네.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막 쓸 거 아니야.
6: 그러니 우리가 먼저 암흑 보석을 찾아내야겠지.
11: 자,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
12: 정정장장 운동하는 날!
11: 맞습니다. 정직하고 떳떳하게 아셨죠? 아, 그리고 거기 여기 보면은 메달 보이시죠? 저 메달은 정정당당하게 이긴 친구들 목에만 걸 수 있는 거랍니다.
13: 그러니까 반칙하면
14: 안 돼요.
13: 맞아요. 그리고 다쳐도
14: 절대 안 돼요. 걱정 마. 하늘이 너는 내가 지켜줄게.
15: 보기 좋구나. 우정.
14: 태평이 너도 내가 지켜줄게.
15: 친구가 지켜준다니 마음이 참 튼튼하군.
16: 튼튼이 아니라 든든이겠지.
11: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늘이에게는 아주 특별한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짜잔! 점수 매기기! 우와!
14: 우와! 나는 친구랑 경쟁하고 싶지 않아서.
11: 잘 부탁해.
14: 다 필요 없고 1등은 내 거야. 아빠, 아빠, 아빠, 아빠! 나 또 금메달 땄어.
9: 어이구야,

0: 출발! 여기까지. 잘했어. 출발!
1: 아, 손 밟으면 안 되는데. 안 돼! 다시! 아, 다시! 안 돼! 다시!
0: 시간 초과. 사랑 친구, 준비됐죠?
2: 네!
1: 잘 봐.
0: 자, 출발!
3: 오!
2: 오! 이야!
3: 오! 비행기인 줄?
2: 너 손 밟은 거 아니야? 규칙 다 지킨 거 맞아?
4: 부럽냐? 부러우면 지는 거야.
0: 자, 지구도 준비됐지?
2: 네! 지구야 힘내!
5: 지구 화이팅!
4: 만나 지구
0: 자 출발!
2: 어? 케미! 밟으면 안 돼!
4: 다행이다. 널 안 밟아서.
2: 생명은 소중해.
6: 역시 지구야.
2: 저기요. 이긴 사람은 존대요? 아니, 이긴 사람은 난데 왜 지구만 칭찬하고 난리야?
5: 아니.

0: 힘내라! 힘내라!
1: 이번에도 사랑친구 승리!
2: 졌지만 긍정당당 했으니까.
1: 괜찮아. 잘했어.
3: 우리 사랑이가 힘이 아주 장사인데?
4: 이 정도 가지고 몰려.
5: 좀 하더라.
4: 내가 운동 좀 하지.
5: 그래도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국가대표라면서.
4: 사랑이 언니가
6: 국가대표? 근데 그거 대단한 거야?
5: 그럼. 그래도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7: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8: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4: 봐봐. 다시 말해봐. 나보다 누가 더 잘해?
5: 아니 네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뭐 국가대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4: 그럼 내가 아무나야?
5: 국가대표에 비교하자면 그렇단 거지. 또 뭐 먹게 왜 자꾸.
4: 저 기분 나쁘단 겸 못생겨주다.
9: 범이 안경이.
10: 뭐야?
4: 진짜 이상해졌어.
10: 뭐야? 왜 웃는 거지?
4: 다시 한번 해보자. 안경 원래대로.
10: 응? 내 안경 맞는데? 이상하다.
4: 뭐야? 재밌잖아. 어디 또 해볼까?
11: 지구야.
4: 또 다들 지구만 좋아하네. 그래, 이번엔 지구 위에 김이랑 잔.

0: 지구, 잠깐만. 아, 김이 묻었구나. 고마워, 태평아. 친구 사이에 이 정도는 기적이지. 아니, 기본인가?
1: 헝, 이번엔 너다. 태평이 엉덩이에 카레라이스나 묻어봐!
0: 어, 어떻게, 뭐지?
2: 그거, 어? 선생님!
3: 어, 아이고. 아이고, 태평 친구가 또.
0: 아, 쌤, 배 아픈 게 아니고.
3: 아이고, 손에도. 자, 자, 자, 자, 자, 갑시다, 갑시다. 화장실 갑시다.
0: 아, 아닌데, 아닌데요, 쌤. 반짝이지? 이상하다. 이상해.
4: 그래, 생각해보니까 저번에도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1: 밥 넘어들어! 새똥이나 만들어!
5: 이것도 뭐야?
4: 그래, 모두 다 이 보석을 주운 다음부터야.
6: 그러면 내가 마법사가 된 게 이 보석 때문이라고? 대박. 그럼 나 이 보석만 있으면 국가대표, 아니지, 우주 영웅도 될 수 있겠는데?
7: 사랑아, 빨리 와. 팀으로 하는 경기 시작할 거야. 여기서 이기면 4점이나 준대.
1: 태평이는 나랑 한 팀이고 사랑이 넌 범이랑 한 팀이야.
6: 뭐? 나랑 범이랑?
8: 지면 사랑인가 보면 난리 칠 텐데.
6: 선생님,
3: 응.
6: 우리 공룡이로 외우기 시작했다고 하면 안 돼요? 저 진짜 자신 있어요. 티라노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브레키오사우루스.
3: 자, 범위 치고 진정해요.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야.
6: 못 이기면 가만 안 둘 것 같으니까 그렇죠.
0: 우와, 제가 내 짝이라니. 죽기 뻔하잖아. 아, 어떡하지?
1: 이번에도 부족에게 소원을?
9: 정정당당하게 이긴 친구들 목에만 걸 수 있는 거랍니다.
7: 안 돼요!
3: 맞아요.
1: 안 되긴 뭘 한데, 이기는 게 중요해. 금메달 반드시 따야 한다고.
3: 자, 모두 준비? 시작!
9: 세상에, 괜찮아?
1: 너 지기만 해봐.
6: 안 돼.

0: 있을까?
1: 세상에 무슨 일이에요?
0: 와, 나 힘 세구나.
2: 뭐지? 계속 꼴찌만 하다가 갑자기 저렇게 잘한다고?

0: 암흑 보석의 힘을 빌리면 가능하지. 그렇다면 저 알지.
1: 찾았지요.
0: 암흑 보석 가진 녀석을 찾았습지요.
2: 망자.
3: 보석 같은 거 가지고 있니?
2: 그만해.
4: 악당들이 뺏으려고 하는 게 이 보석이야?

0: 최고영웅 번개맨.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이 된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수증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3종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3종사.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3: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4: 친구들 안녕. 번개유치원 운동회가 드디어 시작됐어.
5: 거비가 이기게 해줘.
4: 금메달을 꼭 따고 싶은 사랑이 암흑보석의 소원을 빌었는데 마법에 걸린 범인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사랑이는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
6: 조그마님! 조그마님!
7: 우리가 찾았지요!
8: 암흑보석 가진 녀석을 찾았었죠!
9: 지난번처럼 잘못 짚은 거 아니지?
8: 어휴! 이번엔 진짜 확실합지요.
9: 어허라, 한 번 더 믿어보지. 암흑보석을 뺏을 계획도 확실히 세웠겠지.
7: 제가 이 망원경으로 본 게 있지요.
8: 공룡 장난감 안고 다니지. 공룡 이름 총알거리지. 이걸 이용하면 암흑보석을 뺏을 수 있습지요.
9: 그 계획 마음에 들지. 그렇다면 이 조그마왕 큰 선물 하나 주지. 까뽕. 괴물이 불러내는 특별한 인형이 있지.
8: 역시 천재.
9: 암흑보석 뺏기 대작전 시작하지.
8: 찍찍.
4: 4화 빛바랜 금메달.
10: 모범이 작성 진짜 잘하더라. 힘있고 북극곰 같이 셌어.
11: 근데 너 괜찮아? 많이 놀랐겠더라.
10: 뭘 이 정도 가지고. 아무튼 모범 다시 왔어. 공룡만 좋아하는 줄 알아.

0: 발도 좋아하는구나.
1: 내가 운동 좀 하지.
2: 너 초능력 생긴 거 아니야?
1: 초능력?
0: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그거 내 실력이야.
1: 실력?
3: 실력은 무슨?
4: 정정당당 운동회 마지막 순서는 바로 이어 달리기예요.
1: 들었지? 군대들까지 딱 한 번만 더 도와줘. 너만 믿는다.
5: 자, 친구들. 이어 달리기는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6: 같이!
5: 맞아요. 같은 팀 친구를 믿으면서 같이 잘해야 되는 경기예요.
6: 예!
1: 5번, 정신 차리고 잘 뛰어. 이제 진짜 마지막이거든?
7: 박수하는 거 못 봤어? 사랑해, 너가 잘...
1: 있고! 바통이나 놓치지 마.
5: 자, 준비.
1: 저거, 내가 가져간다.
5: 조심조심.
1: 좋았어.
2: 우와, 나 달리기도 잘하네.
5: 오, 잘하고 있어. 포마, 괜찮아?
0: 대원장님, 한번 됐어.
5: 자, 됐다. 공룡 친구가 무릎을 지켜줄 거야.
0: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분명히 멈추려고 했거든요. 근데 다리가 막 저절로 움직였어요.
5: 설마? 저기 범아, 혹시 보석 같은 거 가지고 있니?
0: 보석이요?
5: 응.
0: 보석은 우리 엄마도 없어요.
5: 오. 그치? 없지?
0: 뭐예요, 한방에쌤. 장난이나 치고.
5: 아니, 그게 아니고. 범아, 저기 우리 메달 받는 데에서 만나.
0: 우리 한방에쌤. 놀리긴 하고. 티라노사우루스? 완전 처음 보는 카드잖아. 새로 나왔나? 브라키오사우루스? 파라사우룰루프스. 이 카드는 진짜 처음 봐.
6: 처음 봐.
8: 어린이 고객님, 혹시 지금 세상에서 하나뿐인 공룡 카드를 찾고 계신 건 아닌지 저희가...
9: 지라뇨! 지라뇨! 계신 거예요!
0: 아! 세상에 하나뿐인 공룡 카드를 진짜 줘요?
9: 네, 진짜 주지요! 대신 고객님이 갖고 있는 그거, 그걸 저희에게 주면 이 카드 다 드릴게요. 그게 정정당당한 거 아니겠어요? 어린이 고객님.
0: 그거요? 저 돈 없어요. 나중에 엄마랑 가서 다시 살게요. 안녕히 계세요.
10: 가긴 어딜 가지?
8: 이 녀석 아직 모르지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9: 좋은 말로 할 때 내 넣지.
0: 진짜 돈 없다니까요.
9: 돈 말고 아무 보석 내 놓으라고.
0: 보석이요? 아, 왜 다들 나한테 보석 있냐고 묻는 거야. 좋아, 좋은 말 할 때 비켜요. 갇히기 전에

0: 아무 보석 없는 척하는 거 봤지?
1: 어, 머리 좋지. 하지만 우린 속지 않지.
2: 쥐쥐 파워!
0: 황열초원 정정당당 운동회? 우리 친구들 처음부터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너무나 잘 임해줘서 이 팽원장님이 정말 너무너무 울컥해. 아니, 뿌듯하다고?
3: 좀 찔리긴 하지만 나 노사당도 금메달이 생긴다. 아싸.
0: 이 팽원장님에게는 여러분 모두가 금메달입니다. 그래서 이번 운동회에도 금메달이 다섯 개?
1: 짜잔.
4: 다섯 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1등이잖아요.
0: 그렇죠, 그렇지. 그건 당연하지.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정정당당 금메달의 주인공은 바로 노사라!
4: 좋았어.
0: 태평이는 미소천사 금메달, 하늘이는 점수관리, 지구는 개미사랑 금메달, 그리고 우리 범이는 우리 범이 어딨지? 한번 범이 못 범이 봤어요?
5: 범이, 아까 전에 무릎에 밴드 붙이고 범이 나갔는데요.
0: 아, 그러니까?
5: 분명 여기에서.
6: 그만해, 무서워.
7: 그 반짝거리는 거, 아무 보석 내놓으라지.
6: 자꾸 무슨 보석을 달라는 거예요?
8: 거짓말이지. 아무 보석도 없이 어떻게 그런 힘을 발휘하지?
9: 진짜 보석 같은 거 없다니까요?
4: 악당들이 뺏으려고 하는 게 이 보석이야? 그럼 지금 모범이는 나 때문에? 어떡해.
0: 우와! 완전히 작아!
5: 위험하니까 피 있어? 감히 우리 친구가 좋아하는 공룡을 이용해서 괴롭혀? 용서할 수 없어! 자!
8: 찍찍 마법!
1: 불을 꾸물어지!
4: 번개맨 조심해요!
1: 번개 쉴드!
0: 불이야! 불이야!
5: 가짜는 사라져라!
1: 번개!
4: 티라노사우루스 괴물을 물리쳤어. 고마워요, 번개맨.
7: 또 망했지.
0: 퇴치.
4: 고마워.
0: 세상에.
6: 엄마 괜찮아?
4: 응, 이제 괜찮아.
0: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아이고.
6: 미안해, 나 때문에.
5: 암흑보석을 범이한테서 찾다니. 설마 번개 유치원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걸까? 대체 누구지?
10: 이야, 정정당당 금메달! 우리 사랑이가 금메달을 탔다다니. 진짜 기특한데?
4: 제법이다. 너도 운동은 좀 하는구나. 뭐, 그냥.
10: 정정당당 노사랑 좋다, 좋아. 아, 이거는 저기다 둬야 되겠다. 잘 보이게 요쯤에다가 딱 좀 좋을 것 같은데?
4: 안 돼!
5: 사랑아?
4: 그냥 내 방에 둘 거야.
5: 아니, 사랑...
3: 아무 보석 없이도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까?
4: 몰라. 이걸 어쩌지?
10: 암흑보석을 보게 되면 선생님한테 꼭 이야기하기.
4: 아, 누구한테 좀 털어놓고 싶다.
2: 어? 핑키!
3: 내 비밀도 말해줄까?
2: 아니야.
10: 뭐지?
11: 잘했다! 김이나 도와줘!
12: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그래, 서풍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수송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자,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0: 레몬물입니다.
1: 있잖아, 블레이온. 우리 관계는 뭐지?
0: 갑자기 무슨 얘기야?
1: 준은 자신과 메탈카드 보스는 친구라고 했어. 태어난 별이 달라도 마음이 이어져 있으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우린 서로 이용 가치가 있어서 함께하는 사이 아니야?
0: 그럴지도 모르지.
1: 나도 널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까?
0: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 다가올 날을 대비해서 지금은

0: 헤아리에만 생각하도록 해.
1: 알겠어.
2: 야, 패스야, 패스!
3: 어, 가고 있어! 패스!
4: 태그, 아이들 다치지 않게 조심해!
1: 저 알로는 메탈 카드봇이네.
5: 와일드 카드봇.
6: 그게 그거 아니야?
7: 마키나 행성에 살 땐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은 적대 관계였다나 봐.
8: 하지만 마키나 행성은 이제 없어. 지금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지.
1: 날아다니는 애는 어떡할 거야?
5: 나이트 그리폰 말이지. 마을에 아직 숨어있는 것 같은데 명 찾기 힘드네.
7: 비스트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야.
9: 오늘 크레스트가 백신 소식을 들려주러 온댔으니까 뭔가 진전이 있지 않을까?
6: 무슨 고양이도 아니고.
9: 공을 보면 본능이 자극되는 거래.
10: 잘도 길들였네. 메탈 브레스를 사용한 거지?
5: 아니거든.
9: 주는 타이건과 친구가 된 거야.
0: 또 그런 나 뜨거운 소리. 이야! 아비! 아!
4: 조심해!
0: 이런 녀석이 너와 친구가 됐다? 시시한 허니! 뭐야, 한번 붙자는 거냐?
5: 그만해, 타이건! 이 마을 어딘가에 나이트 그리폰이 숨어 있을 거야. 우리랑 같이
10: 거절할게.
5: 놀래요!
10: 나이트 그리폰을 붙잡는 건 나야.
5: 야!
1: 쌀쌀 맞아서 말도 못 걸겠어.
3: 부침성이라곤 일도 없네.
2: 크레스트랑은 완전 딴판이잖아. 쌍둥이 맞냐?
6: 그냥 내버려 두라고.
5: 아니, 반드시 저 녀석의 마음을 돌려놓고 말겠어. 기다려!
10: 뭐야?
5: 너 나이트 그리폰은 어떻게 찾을 건데? 모우타운 스타디움에 찍힌 거래. 이걸 단서로 같이 찾아보자.
10: 그런 건 아무런 단서가 안 돼.
5: 그럼 이건?
1: 김 아저씨, 저거 아니에요?
11: 애들이랑 미리 찍었어.
10: 이걸로 나타나는 위치를 알 수 없잖아.
7: 이건 어떨까? 간선도로에 설치된 소음계가 포착한 폭발음 데이터야. 이걸로 비행 경로를 추적할 수 있을 거야.
9: 시청에도 비행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여러 건 있었대.
10: 나이트 그리폰의 최고 속도는 마하7. 순식간에 이 마을을 횡단 가능한 속도야. 어떻게 붙잡으려고?
5: 그러니까 협력하자고. 아무리 버거운 상대라도 힘을 합치면 반드시 해결할
10: 수 아무 계획도 없다는 거네.
5: 뭐?
10: 넌 항상 그런 식이야?
5: 너 자꾸 그렇게.
6: 그만 그만.
0: 뭐야, 싸우면 싸우.
4: 타이건 멈춰.
0: 이 지뢰장의 와일드 카드로 타이건이 대신 싸워주지.
12: 흙바닥이나 구르는 덩치가 뭘 안다고. 최강.
0: 뭐라고? 널 나와.
12: 바라던 바다 솔레이유.
5: 해보자는 거야?
10: 그래야 한다면 펜타몬의 새덕.

0: 다들 집중 좀 해!
1: 미춘, 네가 이러면 우리 입장이 난처해진다고.
2: 이런 곳에서 싸웠다간 학교와 마을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3: 나도 알아!
0: 솔린, 우리 위해서라도 대화로 풀어보자. 부탁이야.
3: 조용.
4: 이제 재밌는 일을 벌여주시는군. 기다리다 지쳤다니까.
3: 나이트 그리폰,
4: 나도 좀 끼워주시면 좋겠는데.
5: 넌 너냐?
6: 너도 따끔해지고 싶나 보군.
4: 나의 크림슨 랜스도 제법 따끔하다. 가기군. 너무 느려.
5: 이런 몸이야, 하루 죽여.
0: 바이러스에 당한 건가?
3: 면역이 돼 있는 거 아니야?
2: 내가 질렸을 땐 움직일 수 있었어.
4: 야, 너
2: 멈춰.
4: 시시한 기술이시군.
3: 탈건 돌아와.
5: 쏘리, 내가
3: 블레이어 세다.
4: 이제 좀 해볼 만한 분이 나오셨나?
2: 넌 이게 놀이라고 생각하는가 본데.
4: 이제 철이 들 때도 되지 않았나? 철은 당신이나 알아서 드시고. 난 평생 놀 거니까.
0: 준, 우리도 도와야 하지 않을까?
3: 우리 잠시 휴전하는 게 좋겠어. 협력하자. 왜? 그거도 모르겠어? 1대1로 싸웠다간 저 녀석을 이길 수 없다고.
7: 내가 알아서 할게. 레이오, 레온 러시아.

0: 원하신다. 자, 슬슬 마무리해야지.
1: 온다, 이어나 플레이어.
0: 알고 있어. 스크림 오브 탈락.
1: 파이어 로어 블레이즈.
0: 파이어 로어 블레이즈.
2: 공중에서 너무 불리해. 추락하고 말 거야. 슬레이어, 여기 벗어나야 해.
0: 역시 보통이 아니시여. 그래봤자 독수리나 이겨낸 땅고양이시지.
2: 어서. 이런, 먼저 피해.
1: 좀 괜찮아?
3: 솔레이유가
2: 스파이어! 괜찮니?
1: 너, 날 구해준 거야? 다칠 걸 뻔히 알면서.
4: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게 구조대원 아니겠어?
1: 이해가 안 돼.
4: 그리고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준이 슬퍼할 테니까.
1: 뭐?
2: 피닉스 파이어, 너!
0: 이런 이런, 이거 멋이 안 사는 거. 너무 흥분했나?
2: 몸이 타버린 것처럼 뜨거워.
3: 피닉스 파이어!
0: 뭐야, 이거 엄한 곳에 꽂히셨군.
3: 블루카, 깨놈!
1: 저건 설마 비스트 바이러스.
3: 솔레이유, 부탁이야. 녀석을 도와줘. 블루컵도 고쳐줬잖아.
1: 너의 소중한 친구랬지.
2: 안 돼, 내가 용납 못해. 그걸 또 시켰다가 솔레이유가 위험해.
3: 하지마.
0: 병아리 과정을 꽤나 버티시는 걸 보니 제법 흥미로운 상대가 되시겠군.
5: 블루카, 뭐? 날 건물에도 올려줘.
2: 와일드가디, 메가에 불러.
5: 준, 나에게 힘을.
3: 알았어.
0: 뭐해?
5: 얌전히 있어.
3: 와일드가디, 깨져.
5: 와일드 칼바.
2: 메가에 불러, 서둘러.
3: 크리스.
5: 조금만 참아, 넌 당하잖아.
0: 이 땅의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녀석들 뿐이신가?
6: 그만 떠들어라, 와일드 카드볼.
0: 아, 흥이 싹 가셨어. 이거 어떡할 거야? 다음에 또 내 즐거움이 끼어들면 용서 못한다!
4: 어라? 다들 부담스럽게 왜 그래?
5: 고생했어.
1: 늦지 않았나 봐.
7: 다행이야.
3: 피닉스 파이어!
8: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설마 나이트 그리폰이 나타날 줄은.
3: 고마워, 크레스트. 메가 엠블러.
8: 내 쌍둥이 여동생이라는 게 너야?
3: 어?
9: 맞아, 크레스트.
8: 어머니.
9: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거지? 못 알아볼 만큼 완벽한 숙녀가 돼서 말이야. 솔레이유, 오빠한테 인사하렴.
1: 오랜만이야, 오빠.
8: 그래, 오랜만이야.
9: 자, 그럼 솔레이유는 나랑 급한 일이 있거든. 가자.
1: 네, 어머니.
3: 잘 가.
1: 블레이온, 가자.
9: 그럼 나중에 또 보자, 얘들아. 우리 아들도 파이팅!
5: 나도 먼저 갈게. 준, 피닉스 파이어를 잘 돌봐줘.
8: 잘 부탁할게.
3: 저 녀석 어디로 가는 거야?
8: 백신 접종. 각지에 있는 메탈 카드봇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7: 완성된 거야?
9: 그러면 비스트 바이러스도 무섭지 않겠네.
8: 그렇게 쉽게 풀리면 좋겠지만 백신은 감염되기 전에 맞아야 효과가 있어. 지금처럼 먼저 당해선 의미가 없거든.
3: 그럼 피닉스 파이어는?
8: 체내의 나노머신을 활성화시켜서 신체 변화를 억제하고 사고 회로를 보호하는 임시조치에 지나지 않아. 만일을 위해 내 별장에서 경과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
3: 무슨 말인진 잘 모르겠지만. 알았어.
9: 그래? 준의 메탈 카드 보시 그런 얘기를?
1: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해서 저를 구할 이유가 있었는지.
9: 너도 모든 힘을 다해서 블루캅을 도와줬잖니.
1: 그건 어머니가 기뻐하실 것 같아서요. 준과 블루캅에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샘플도 얻었고요.
9: 그랬지.
1: 하지만 절 구해준 메탈카드봇은 준이 슬퍼한다는 이유만으로 몸을 내던졌어요.
9: 친구의 친구는 모두가 친구 아니겠니?
1: 네?
9: 아무것도 아니야.
1: 전 진지하다고요.
9: 준이 메탈카드봇을 친구라고 부르는 건 알고 있지?
1: 네.
9: 준은 너도 소중한 친구라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1: 절 메탈카드봇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건가요?